0: 네, 절반을 잘 지낸 우리 자신과 가족, 친구들 서로 칭찬해 줍시다. 네, 그러게요. 네, 토닥토닥.
1: Everybody, good job.
0: Give yourselves a pat on the back.
1: Yes.
0: 잘했어. 나 잘했어. 요거.
1: good
0: 그래요.
1: job.
0: 3579님, 광주는 밤새 비가 엄청 많이 내렸어요.
1: 오.
0: 전남 광주인 것 같죠? 장마가 시작됐나 봅니다. 애청자 전상호입니다. 하셨어요. 네. 어제부터 이제 제주도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왔다는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는 여기 지금 중부지방 수도권에서 어제는 비가 왔나요? 안 왔던 것 같아요. 왔나요?
1: Yesterday, it kind of looked like it
0: 약간,
1: was going to rain, but
0: 또 오늘 저녁에는 온다고 해요. 그죠?
1: yeah.
0: 예, 그렇습니다. 비가 왔다 안 왔다 해가지고 그동안에 좀 며칠 동안 저도 좀 헷갈리는데 어제는, 네, 오지
1: It wasn't
0: 않았습니다. 네.
1: clear,
0: 맞아요. 자, 그리고 이희은 님이요. Oh my. I've just watered my plants and now it's about to rain. Are your plants outdoors? Because then they're gonna get plenty of
1: Lots of
0: water.
1: rain.
0: Yes.
1: And I'm sure a lot of people washed their cars yesterday too.
0: Oh, yes, exactly. Christina Yun 3102님은요, 캐나다는 장마인가 봐요. 알버타 주에 살고 있는데, 캐나다 데이가 내일인데요. 폭죽놀이 보려고 했는데, 캔슬될 수도 있어요. 저 드디어 영주권자 됐습니다. 지금 쉬면서 선생님과 영어 공부 중입니다. 하셨어요. 자, 일단 이제 날씨 얘기. 이 폭죽놀이가 이제 캔슬이 된다니. 외국에서 fireworks displays는 굉장히 큰 일인데, 아유, 아쉽네요. 만약에 좀 취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날씨가 좋아져야 될 텐데. 캐나다도 장마군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영주권자 되신 거. 어우,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오래 사셨나 봐요. 그죠? 뭐 사실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1: Of
0: 이렇게
1: course.
0: permanent resident 될수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1: Congratulations.
0: 또 우리 작가님이 좀, 덧붙여 주시기를, A lot of countries these days are banning fireworks because of, the danger hazards to nature and
1: Wildlife.
0: wildlife. So drones are an
1: Drone
0: alternative, drone
1: shows.
0: shows, yeah, but of course it is more expensive, I hear, but it's definitely better for, the environment. You don't get the whole popping sounds and everything, and the birds don't get
1: Scared.
0: surprised. Yeah. So there you go. Apparently, the Netherlands has already implemented a ban on fireworks. But because it's such a symbolic thing
1: It
0: in
1: is a
0: many
1: sight to
0: English,
1: see,
0: speaking countries, I'd be surprised if the English speaking countries ban it, right away. It'll take some time. They need to phase it out, I
1: I
0: guess.
1: mean, it's not every day, it's
0: Right.
1: like a once a year thing, so.
0: 그러게 말입니다. All right. Well, let's listen to Magic with Rude, and we'll be right back with the New York Times.

0: 마직 카푸르는 rude 들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를 시작하겠습니다. Karen, what's the title?
1: With a Turkish abrazo, Istanbul ascends as a tango capital.
0: 터키식의 아브라소와 함께 이스탄불이 탱고의 수도로 떠오르다라는 제목이고요. 여기서 아브라소는 스페인어인데 뜻은 영어의 허그, embrace 이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탱고 춤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춤을 추기 위해서 취하는 가장 기본적인 홀딩 자세를 얘기합니다. 파트너와 심장을 맞대고 하나로 연결되는 탱고의 본질적인 시작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소가 튀르키예식이라니. 어떻게 아르헨티나의 탱고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번성하게 됐는지 이스탄불에서 열린 한 탱고 대회에 출전한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뉴욕타임스 기사 보겠습니다.
1: They faced each other, eyes locked, he stiff as a soldier in a double-breasted suit, she statuesque in a sequined gown. The music began with strings swelling into a classic tango ballad of nostalgic passion. She draped an arm behind his neck, he planted a hand on her back, and the Turkish dancers, Ozan and Tuğçe Büyükakunzoğlu, stepped in sync across the floor of an Istanbul music hall. Around them, similarly decked out couples embraced, glided, and spun to catch the eyes of the judges of an international dance competition, one of many recent events animating Istanbul's booming tango scene.
0: 이 부부는 마주서서 서로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였습니다. 더블 버튼 정장을 입은 남자는 군인처럼 절도를 갖춘 정지 상태였고, 스팽글 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마치 조각상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현악기의 선율이 고조되면서 향수 어린 열정을 담은 고전적인 탱고 발라드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한 팔을 남성의 목 뒤로 감고, 남자는 한 손을 그녀의 등에 얹고 서로 동작을 맞춰 이스탄불의 한 뮤직홀 무대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두 사람은 튀르키예의 탱고 댄서인 오잔과 투체의 부유카쿤저울루 부부였는데요. 이 부부 주변으로 이들과 비슷하게 화려하게 차려입은 다른 커플들이 서로 껴안은 채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회전하면서 국제 댄스 대회 심사위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 대회는 최근 이스탄불에서 급성장 중인 탱고 씬을 활기차게 만드는 수많은 행사 중 하나입니다. The couple locked eyes.
1: Yep, their eyes were locked. Or you lock eyes with someone. That means that you're.

0: you can't take your eyes away from, or you're making direct eye contact and you're looking straight into each other's eyes, usually in a fixed, sustained gaze.
1: 맞아요. 자, eyes locked라는 것은요, 시선을 딱 마주하면서 눈을 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they faced each other. 그 둘은 서로를 마주 보면서 eyes locked. 시선을 딱 고정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 문법 구조인데, he stiff as a soldier, she statuesque 라고 해서, 동사가 없지? 왜 갑자기 주어하고 갑자기 형용사가 나와? 이럴 수 있는데, 이런 문장 구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미 주어 동사 나왔어요. They faced each other. 그러고 나서 뒤에 이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서 he stiff as a soldier는 이제 쉽게 말해서 he was as stiff as a soldier 이거고 she statuesque in a sequenced gown이라고 했는데요. She was statuesque 조각품 같았다. 조각상 같았다. In a sequenced gown. 그래서 sequin이라는 게 이게 반짝반짝 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수놓아진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서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고.
0: Yeah, they're making it sound more like you're there actually with them, feeling that energy. Because these two dancers, they're standing there, at that moment when they're really nervous, getting ready to dance.
1: Exactly. And they were decked out. In fact, all the couples there were decked out. What does that mean?
0: When you're decked out in something, it means that you are kind of wearing something that's really dressed up, decorated, adorned to the highest degree for some sort of special occasion or some sort of function.
1: 크리스마스 노래 중에 Deck the halls with boughs of holly 이런 게 있잖아요. 데코레이션이랑 어원이 같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장식하다가 deck인데요. decked out라는 것은 옷을 굉장히 화려하게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Wow, you're decked out today. 오늘 옷 굉장히 화려하게 멋지게 입고 왔네. 이런 뜻이고요. 지금 여기 댄스 대회에 출전한 사람들 다 나름대로 굉장히 멋있게 옷을 입은 상태입니다. And what about animating Istanbul's tango scene?
0: They said that these dance competitions are animating Istanbul's tango scene. So that means that these competitions are kind of stimulating or energizing or enlivening Istanbul's, they're bringing it to life.
1: 생기 있게 한다라는 뜻인데요. 지금 묘사한 이 탱고 씬이 최근에 이스탄불에서 부밍하고 있는 정말 이제 급성장 중인 그런 수많은 탱고 씬 중에 하나다. 그런 이제 아주 생기를 불어넣는 행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0: Istanbul, Turkey's largest city, may be best known for its scenic waterways and historic architecture, but dance aficionados increasingly recognize the metropolis as a global capital of tango. Tango schools dot both the European and the Asian sides of the city. Most nights, dancers can choose from a broader array of social dances, or milongas, than in almost any other city outside of Argentina. Tango clubs are popular at Turkish universities, initiating young dancers. Turkish cobblers and tailors cater to the demand for specialized shoes and gowns.
1: 튀르키예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은 아름다운 수로와 역사적인 건축물로 유명한 곳일지 모르겠지만 춤 애호가들, dance aficionados들은 이 대도시를 세계적인 탱고의 중심지로 인식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의 유럽 지구와 아시아 지구 곳곳에 탱고 학원이 자리 잡고 있고요. 대부분의 밤이면은 댄서들은 아르헨티나를 제외하면 그 어떤 도시보다 다양한 이곳 이스탄불의 사교 댄스 모임, 즉 밀롱가 중에서 원하는 곳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대학교에서는 탱고 클럽이 인기를 끌면서 젊은 댄서들의 입문을 돕고 구두 수선공과 재단사들은 탱고용 전문 신발과 드레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Okay, so dance aficionados. Are you a dance aficionado,
0: I
1: Karen?
0: I am not.
1: What aficionado are you? Are you a coffee aficionado?
0: I would like to say I am, but I don't make good coffee. So,
1: okay.
0: But I enjoy

0: enjoy good coffee. So maybe,
1: So what does it mean?
0: it means that they are people who are very knowledgeable and enthusiastic about a specific activity, subject, or pastime. So I guess I am, because I know a lot about it and I'm very enthusiastic about it. So if you are passionate experts and if you're a hardcore fan, then you can say that you are an aficionado.
1: How do you spell this word?
0: It's very difficult. And you might think that there are two Fs, but there are one. So it's Aficionados.
1: Aficionado. 뒤에 S까지 붙이면 복수 형태가 되고요. 이게 애호가, 뭐 마니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ance aficionado라고 하면은 댄스를 정말 좋아하는 춤 애호가들이 되겠고요. 자, 탱고 학교들이 여기저기 참 많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탱고 스쿨은 학원의 개념일 거예요. 공식 학교보다는. 근데 그냥 영어로는 스쿨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래서 탱고 스쿨스 dot many areas of the city.
0: Right. Because, you know, if you look at a map, there are dots, and that means that they're kind of scattered or spread all over an area. And that's exactly what it means. It means it's scattered, spread, or placed all over an area.
1: DOT, dot가 동사로 쓰여서요.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다. 여기저기에 이제 많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점을 찍은 것처럼 지도로 보면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점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자, and cobblers and tailors, 그러니까 수선공과 재단사들이 cater to the demand for shoes and gowns for this dance.
0: Yeah, because they need a specific type of shoe and specific type of dress and clothes to wear when they are doing the tango, and they're catering to the people who do this dance. So when you cater to someone or cater to something, it means that you provide exactly what is needed or wanted or demanded by a specific person or group.
1: Yeah, at weddings or very big events, we have food caterers. So they provide the food that you need. You know, say, we want this kind of meat, these vegetables, and this drink, whatever. 그래서 이제 catering이라는 말을 우리가 외래어로도 쓰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cobblers and tailors cater to the demand for specialized shoes and gowns. 탱고형 신발과 드레스를 이제 사람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거를 구두 수선공과 재단사들이 제공합니다. 자, 앞서 오장과 투체 부부가 참가했던 이스탄불의 탱고 대회에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전 탱고 챔피언도 자리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들어보겠습니다.
0: He was in Istanbul this month for La Turca Tango Marathon and Championship, a three-day festival organized with the city of Buenos Aires as a way to expand tango's global reach. In addition to social dances and workshops, the event's main draw was the competition, in which 54 dancers from Turkey, Britain, Italy, Belgium, Russia, and elsewhere vied for prizes in six categories. Two couples would win the ultimate prize, a trip to Buenos Aires to compete in the Tango World Cup, which begins in August.
1: 네, 자리를 같이 했던 이 탱고 전 탱고 챔피언의 이름은 세바스찬 히메네스인데요. 이 전 탱고 챔피언인 그는 지난달 탱고의 세계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와 공동으로 주최한 3일간의 축제인 라투르카 탱고 마라톤 및 챔피언십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스탄불을 방문했습니다. 사교 댄스회와 워크숍 외에도 이번 행사의 가장 큰 볼거리는 바로 탱고 대회였는데요. 튀르키예,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러시아 등지에서 온 54명의 댄서들이 6개 부문에서 상을 놓고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최종적으로 두 커플이 1등상을 수상하게 됐고 부상으로는 8월에 시작되는 탱고 월드컵에 참가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떠나는 여행권이 주어집니다. Okay, so let's have a look at to vie for something. V-I-E.
0: When you are vying for something, that means that you are competing eagerly or fiercely with someone else in order to achieve or win.

0: something.
1: 네,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고 겨루는 것을 vying for something이라고 합니다. Alright, well, let's take a break. 퀴즈 한번더 주세요.
0: Okay, so which of the following country dance pairings is incorrect? Number one, Argentina tango. Number two, Brazil samba. Number three, Poland polka.
1: 네, 나라와 그 나라에서 유래한 춤이 잘못 짝지어진 것을 골라주세요. Number one, Argentina tango. Number two, Brazil samba. Or number three, Poland polka. 자, 지금 바로 반디와 샵1045, 또 유튜브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거 50원, 긴거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 Here's Kelly Clarkson with Dance With Me.

0: Dance with me. That was Kelly Clarkson. You're listening to EBS FM Morning Special. I'm reading the New York Times all about dancing.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춤 탱고가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에서 본토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소식을 뉴욕 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된 전 탱고 챔피언의 세바스찬 히메네스에 따르면은 세계적으로 탱고의 진심인 지역들로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이스탄불 외에도 로마, 모스크바,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도 top 5 안에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1: We
0: 해요.
1: know someone who
0: We
1: loves
0: do?
1: tango.
0: We do?
1: Yes, and he used to work in English radio.
0: Oh, can we
1: Yeah.
0: say his name?
1: Well, I'm sure. Yeah,
0: He's
1: because
0: a good friend.
1: he's a good friend of ours.
0: Danny?
1: Yes. Hi,
0: 그러네요.
1: Danny.
0: Hi, yes.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맞네요. 네. 아, 그 춤이 그 춤이었군요. 네. 자,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튀르키예 사람들이 왜 이렇게 탱고를 사랑하게 됐는지 그 연유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1: The story of tango in Turkey is entwined with the country's history. After the creation of modern Turkey in 1923, its founder and first president, Mustafa Kemal Atatürk, sought to pull Turks away from their Ottoman past and towards what he considered superior European culture. As part of his quest to model Western sophistication, he took up ballroom dancing and developed a taste for tango. Photos of him nattily dressed on the dance floor hang in many Istanbul tango schools.
0: 튀르키예 탱고 스토리는 이 나라의 역사와 얽혀 있습니다. 1923년 지금의 튀르키예가 건국된 후, 건국의 아버지이자 초대 대통령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 튀르크는 오스만 제국의 과거에서 벗어나 자신이 우월하다고 여긴 유럽 문화로 국민들을 이끌고자 했고요. 이렇듯 서구의 세련미를 본보기로 삼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는 볼룸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고 탱고에 대한 취향을 키웠습니다. 댄스 플로어에서 멋지게 차려입은 아타튀르크의 사진은 지금도 이스탄불의 많은 탱고 학원에 걸려 있습니다. Alright, Natalie. Now this isn't a girl's name,
1: No.
0: although it sounds like
1: It
0: it.
1: does.
0: Photos of the first president of Turkey. Natalie dressed on the dance floor. What does this mean, Karen?
1: Well, you can imagine if you were dressed on the dance floor, you're dressed very well, right? So if you're nattily dressed, it means that you are very stylish, sharp. You're neatly dressed.
0: 굉장히 말쑥하게 차려입은 거군요. How do you spell Natalie?
1: Natalie, so it's Natally.
0: But it sounds like the name
1: Natalie.
0: Natalie.
1: Right, like Natalie Portman.
0: Natalie
1: Natalie,
0: Portman,
1: yes.
0: 이름이랑 그 pronunciation, 발음은 똑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 단어는 이제 아주 멋지게, 깔끔하게, 말쑥하게라는 뜻이고, spelling도 달라요.
1: And it's almost exclusively used to describe someone who is exceptionally well-dressed and well-groomed.
0: Okay, I don't think I've ever used this word
1: Me
0: before,
1: neither,
0: but I'm going to use it right now. Karen is always Natalie dressed.
1: I
0: Always.
1: try, I try.
0: 패셔니스타입니다. 네, 제가 항상 보면서 배워요.
1: I try.
0: 항상 말쑥하게, 멋지게 차려입거든요. 자, 새로운 단어 저도 배웠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1: Seasoned dancers and teachers offered a number of reasons for the Turkish affinity for tango. Turks dance a lot at weddings and in folk dances, giving people an innate musicality, said Selçuk Adalay, an Istanbul tango teacher who competes internationally. Much of Turkey's own music overflows with nostalgia and longing, similar to the deeply emotional tango. And Turkish men who may balk at gyrations of salsa and other steamier dances appreciate the decorum of tango. They find tango to be more macho and more in harmony with Turkish music, Adelaide said. So they dance a lot.
0: 경험이 풍부한 탱고 댄서들과 강사들은 튀르키예인들이 탱고에 친숙해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이스탄불의 탱고 강사로 전 세계 대회에도 출전하는 셀주

0: 투르크 아탈라이는 튀르키예 사람들은 결혼식이나 민속 무용 등에서 춤을 많이 추기 때문에 타고난 음악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튀르키예 고유의 음악 대부분은 깊은 감정을 담은 탱고와 마찬가지로 향수와 그리움이 넘쳐 흐른다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살사나 그보다 더 관능적인 다른 춤들의 격렬한 몸짓을 꺼리는 튀르키예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탱고의 절제된 품위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탈라이는 그들은 탱고가 더 남성적이고 튀르키예 음악과 더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탱고를 정말 많이 춰요라고 말했습니다. If you have an affinity for tango, what does that mean?
1: If you have an affinity for or affinity to something, that means that you have a natural liking or a natural attraction for someone or something. And it can also describe sort of a spontaneous built-in talent or ability for a specific skill.
0: 자, 무언가를 굉장히 좋아한다. 마음이 저절로 끌린다. 그리고 또좀더 나아가서 때로는 그것에 대한 어떤 실력이 있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튀르키예 사람들은 이 탱고 춤을 어떻게 보면 좀 본능적으로 좋아하게 되는,
1: They're attracted to it, and also they might have this sort of built-in talent to be good at it.
0: Exactly. Now, what about Turkish men bulking the gyrations of salsa and other steamy dances?
1: So maybe they're on the bit of a conservative side. So they balk at dances that are steamy. So if you're balking at something, it's spelled BALK. It means that you find it sort of unacceptable or wrong or maybe too difficult, so you refuse to comply with it.
0: 그래요. 자, bulking, B-A-L-K, bulking at something 그러면은 아우 좀 망설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1: You resist it.
0: 뭘 망설이느냐? Gyration이라는 것은 이제 몸을 이제 상당히 선정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 되겠고, steamy dance라는 것은요, 약간 야한 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살사라든지 다른 그런 좀 격렬한 몸짓을 하는 춤을 튀르키예 남성들은 꺼리는 거죠. 아, 이거 좀, 이거 우리 스타일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탱고는 좀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절제된 이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튀르키예 사람들한테는.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they appreciate the decorum of tango.
1: Decorum is behavior that is well-mannered, polite, and socially correct.
0: Decorum is spelt DECORUM. 그래서 점잖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절제된 품위, 점잖음. 그게 탱고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They appreciate it.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Alright, well, that was a look at today's news coverage. 이제 주요 표현 다섯 개를 카렌 선생님의 예문과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Let's start off with locking eyes with someone.
1: So locking eyes. You use this a lot when we're talking about people who are in love, because when you lock eyes with someone, you have this sort of fixed gaze. You don't take your eyes away from them, and it can be used in a romantic context, and it can be used when you're describing this sort of sudden spark or flirtation or intense mutual attraction between two people. But it just means you're making direct eye contact and you're looking straight into each other's eyes.
0: 시선이 딱 고정이 되는 건데요. 두 사람 간에 이렇게 됐을 때는 약간 이제 스파크가 튄다 이런 느낌까지도 담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첫눈에 반하거나 이럴 때 we locked eyes.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 But it can also happen during an heated argument when neither side wants to back down.
0: 그래요. 근데 정반대 상황으로 대치 상황일 때 눈을 이제 서로 이제 마주치고 응시하면서 누가 지나, 누가 먼저 물러서나 보자. 이럴 때도 lock eyes 쓸수 있습니다. Let's have a look at your example.
1: The two men locked eyes, neither wanting to be the first to look away.
0: 아까 얘기한 그 후자의 상황이군요. 두 남성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 아주 응시를 하면서 누가 먼저 시선을 피하나 기다렸습니다. 약간 긴장되는 분위기. 자, 다음 표현은요.
1: Decked out. Decked out. So this means to be elaborately dressed in

0: fancy, showy, or formal clothing, or to be lavishly decorated for a special occasion.
1: 멋지게 차려입었다는 뜻이죠. 예문 보겠습니다.
0: She arrived at the gala decked out in diamonds.
1: 와, 다이아몬드로 옷을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한 그런 상태로 갈라에 도착했습니다.
2: But this isn't just for people. Mm-hmm. You can use it for things that have been decorated. In fact,
0: or rooms.
2: Yeah, I don't know if our listeners can tell, but our studio is decked out with
0: lots of things.
2: Yeah, K-pop things here and there.
0: We have a Christmas tree.
1: yeah, 다 화면에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저기 선생님 뒤에 말 인형 요거 보이네요.
0: Yeah.
1: 뭐 이거 하나 가지고는 decked out라고 하긴 그렇지만 mm-hmm. 어쨌든 장식은 장식이니까.
0: Yeah.
2: The studio is very beautiful.
0: Yeah,
2: it's
0: it is.
2: Decked out.
0: Mm-hmm.
2: Okay, next one. Cater to something or someone.
0: Mm-hmm. When you cater to something or someone, that means that you provide exactly what is needed, wanted, or demanded by a specific person or group. So it involves adapting your services, products, or behavior to satisfy someone's particular taste or requirement.
1: 네, 누구에게 맞춰져서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한다, 충족시킨다. 예문 보겠습니다.
0: This resort caters to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1: 이 리조트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에게 안성맞춤인 그런 리조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have an affinity for something mm-hmm. or to something.
0: Yeah. That means that there's a natural liking, attraction, or sympathy for someone or something, and it can also describe a spontaneous built-in talent or ability for a specific skill.
1: 무언가를 좋아한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like보다는 조금 더 고급 표현이죠.
0: Yes.
1: Have an affinity for something. 예문 보겠습니다.
0: She has a natural affinity for animals.
1: 그는 이제 뭐 본능적으로 동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a natural affinity라는 것은 이제 자연적인 좋아함이니까 그냥 본인도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냥 항상 끌려요. 동물들을
0: yeah.
1: 보면.
0: Yeah.
1: 이럴 때 I have a natural affinity for something 하면 되고요.
0: Yeah.
1: 자, 마지막으로 망설이다. Bulk at something.
0: Yeah, bulk at. It kind of means to hesitate or yeah. shrink from or resist some sort of idea or action.
1: 그러니까 무언가 때문에 내가 행동을 좀 머뭇머뭇거리게 되고 좀 멈추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0: Consumers balked at the high price of the new smartphone.
1: 새로 출시된 스마트폰의 가격을 보고 사람들이, 고객들이 이제 좀 망설였습니다. 머뭇거리고 이제 살지 말지 고민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2: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What's the wrong pairing between country and dance?
0: Yep, the wrong pairing was number 3, Poland polka.
1: 아니죠?
0: Yes.
1: 네. 폴란드는 폴라네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카는 Czech Republic, also known as Czechia.
0: Yeah.
1: Czech Republic가 바로 폴카가 되겠습니다.
0: Mm-hmm.
1: 나머지는 다 맞았고요.
0: Yep.
1: Argentina Tango도 처음에 언급을 했었고. And then, what was the other dance we mentioned?
0: I think it was the salsa dance.
1: The salsa, yeah. Brazil.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시카크림과 앰플 선물은 송신혜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곡물 라떼 파우더는 3771님 축하드립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 All right,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Bread, Make It With You.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0: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고대 그리스 극장에는 오늘날 같은 무대막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형태의 무대막은 실내 극장이 발달하면서 생겨난 건데요. 세계 유명 극장들은 건물 자체만큼이나 메인 커튼, 이 무대막에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무대막은 극장의 얼굴이자 상징이기 때문이죠. 어떤 극장은 무대막을 화려한 자수와 금실로 장식했고, 또 어떤 극장은 그 나라의 역사와 예술을 담아서 그 자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무대막을 만든 이유는 단순합니다. 무대 준비 과정을 숨기고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현실과 환상의 세계를 구분하기 위해서죠. 공연 전 막이 열리는 순간은 무대에 오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설레는 시간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 이제 우리에게도 또 다른 막이 올랐습니다. 새로운 기대와 함께 7월의 막을 열어볼까요?

7월 1일 수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베르디 오페라 하이다종 개선 행진곡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극장들을 보면 영상이 투사되는 무대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도 트렌드라면 트렌드일 텐데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무대막이랑은 무게감부터 다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무대막 가운데 하나인 라스칼라의 붉은 벨벳 커튼, 매트의 황금빛 커튼, 볼쇼이 극장의 붉은색과 금색으로 장식된 커튼까지 그 무대막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설렘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여러분이 7월엔 어떤 설레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름 휴가 계획도 좋고요. 새롭게 시작한 일도 좋고요. 새롭게 막을 올린 일들 여기로 알려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앱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과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김선정님 메시지 주셨네요. 7월에는 서울 롯데 콘서트

콘서트홀에 공연 보러 갈 계획도 있고 너무 설레입니다. 와, 어떤 공연일까요? 벌써 설레이는 그 기분이 메시지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어떤 공연 다녀오셨는지 후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석희님, 오늘부터 집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일일까요? 일할까요? 보내주셨습니다. 오, 어떤 일일까요? 실제 그림은 왠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 음악을 들으면서 즐거운 상상을 하는 일인 것 같은데, 이석희님, 재택근무 축하드려야 되는 거 맞죠? 반갑습니다. 최은정님, 촉촉 상쾌한 날씨에 정경님 안녕하세요. 보내주셨고요. 정은숙님, 클모닝 정경님, 반갑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슈만이 아내 클라라에게 헌정한 곡이 있습니다. 그는 악보의 맨 앞에 이 말을 적어두었다고 하는데요. 꾸밈 없이 진심으로. 네, 단순히 어떻게 연주하라라는 지시어가 아니라 곡 전체의 정신을 보여주는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슈만의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세계의 로망스, 작품으로 94종 제2곡 꾸밈 없이 진심으로. 알브레히트 마이어의 오보에, 마르쿠스 베커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봤지만 제목은 잘 모르는 그곡 퀴즈로 풀어볼까요? 음악 나갑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극작가 코체브가 쓴 동명의 축제극 아테네의 폐허를 위해 작곡된 곡인데요. 고대 아테네의 부흥을 축하하는 화려한 행진곡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 작곡가의 대표작인 장중한 교향곡과는 확실히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베토벤 터키 행진곡, 2번 요한 슈트라우스 1세 라데츠키 행진곡. 정답은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특히 처음 참여하시는 새싹 청취자분들 환영합니다. 양순열님, 7월의 첫날 출첵합니다. 첫째 주에 친구랑 원주 여행 갑니다. 라고 하트 보내주셨네요. 와, 7월의 계획을 제가 여쭤봤는데 이렇게 또 양순열님 친구분과 함께 원주 여행 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셔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아, 좋은 자연, 또 좋은 이야기 마음껏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5690 쓰시는 분, 꾸밈없이 진심으로 음악은 물론 우리 인생에서도 오늘도 진심으로 즐기시는 청클클 가족들이길요. 하반기 시작의 첫날이지만 저처럼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더라도 신나게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또 7월이 시작됐으니 새로운 계획 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 못 세우셨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공님 메시지 고맙습니다. 8712 쓰시는 분, 아침부터 비가 많이 오네요. 일하면서 들으니 너무 좋습니다. 어느 지역일까요? 제가 출발했던 지역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 클래식과 비가 또 잘 어울립니다. 8712님, 일하면서 빗소리 들으시고 클래식까지. 아, 일도 왠지 능률이 쑥쑥 오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가곡의 대가로 알려진 볼프가 드물게 남긴 순수 기악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의 작품 중에서도 밝고 유쾌한 분위기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들어볼까요? 볼프의 이탈리아 세레나데, 오르페우스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몰프의 이탈리아 세레나데, 오르페스트의 모 캐스트렌지로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을 알아볼까요? 5690님, 1번 베토벤 특행진곡. 오랜만에 오프닝부터 듣게 되어 정클클로 호전을 꽉 채울 생각에 즐거운 지금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오우, 오프닝부터 들어주셨군요. 5690님, 고맙습니다. 0111 번호 쓰시는 분, 라데츠키 행진곡은 확실히 아니까 요건 1번이에요. 남편의 기타 연주 소음과 정클클 함께하고 있어요. 행복한 7월 시작하세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남편분께서 어떤 기타 연주를 하고 계실까요? 소음이라고 재치있게 말씀하셨지만 왠지 로맨틱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은 1번 베토벤의 특행진곡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봐야겠죠? 베토벤의 아테네의 폐허, 작품으로 113중 특행진곡, 에릭 쿤젤이 지휘하는 신시니티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저는 이곡 듣고 수요 초대석으로 돌아옵니다.

정경이 클래식 클래식 매주 수요일은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콘서트홀로 만들어드리고 있죠. 클래식계를 이끌고 있는 음악가들을 모셔서 라이브 연주도 청해 듣고 깊이 있는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수요 초대석. 유럽과 한국으로 가며 국제 무대에서 활동했고요.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 이후에는

0: 클래식 장르를 넘어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폭넓은 음악을 선보이고 계시는 분입니다. 첼리스트 홍준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와, EBS 라디오 출연 정말 또 오랜만이신 것 같은데, 정클클은 첫 방문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정경의 클래식 애청자였거든요.
0: 와.
1: 왜 저를 안 불러주시겠는데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0: 네, 아, 방송 시작부터 제가 혼나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모셔서 죄송합니다. 자,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이미 유명했지만 대중들에게는 널리 이름 알린 건 슈퍼밴드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이 계기가 됐잖아요. 밴드 오디션 프로그램의 첼리스트의 등장, 와, 굉장히 신선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에 독일로 유학을 떠나셨고요. 비르츠부르크 국립음대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까지 수석으로 마치신 뒤에 유럽에서 솔리스트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던 때, 와, 그것도 어떻게 밴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대단히 궁금합니다.
1: 저는 이제 공부를 마치고 아예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었고,
0: 네,
1: 그냥 유럽에서 음악 활동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사실 오게 된 건 부모님 권이었어요. 이제 한국에 와서 활동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억지로 이제 귀국을 하고,
0: 네,
1: 또 수순이잖아요. 귀국 독주에 이제 열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티켓 문화가 아직까지도 초대권 문화가 있고, 티켓을 사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모두 제가 초대를 해야 되는,
0: 네,
1: 그 문화를 보고 좀 실망도 하고 속이 상해서 뭔가 첼로를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찰나에 오디션 프로그램 공지를 받고 또 모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한번 첼로를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근데 높은 순위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운이 좋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네요.
0: 와, 예, 마지막 마무리의 겸손까지. 그 참 울림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귀국 후에,
1: 네,
0: 예, 독주회를 개최를 했는데 우리나라 문화가 아직 이 클래식 티켓을 직접 구입해서 연주자와 상생하는 구도가 아닌 지인 위주의 초대권 위주 문화에서 어떻게 보면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시다가,
1: 네,
0: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거군요.
1: 네, 네, 맞습니다.
0: 서사가 아주 정확한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지난달에 뉴욕에서도 공연을 하고 오셨어요. 유럽 무대는 익숙하지만 또 뉴욕 공연은 이번이 처음이셨다고 합니다.
1: 네, 저 뉴욕을 처음 가봤는데,
0: 네,
1: 미국은 서부만 가보고 동부를 처음 경험해봤는데, 일단 첫 뉴욕 공연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의미가 있었고, 되게 뉴욕이 매력 있다 생각했던 점은 일단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고, 또 굉장히 세련된 곳도 있지만 바로 옆에 아주 오래되고 낡아 있는 것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 도시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반했어요. 완전히 매료돼서 그 센트럴 파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와,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너무 큰 공부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기분 좋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0: 선생님, 그 센트럴 파크에서 딱 그 첼로 연주를 하면은 그냥 뮤직비디오 아닙니까? 상상만 해도 너무 근사해서 순간 상상했습니다. 와. 그런데 선생님, 이번 뉴욕 공연이 평범한 공연이 아니었다면서요?
1: 아, 네. 뉴욕 기반에 있는 비영리단체 이노비가 공동 주최였는데요.
0: 네.
1: 저는 초대를 받은 것은 뉴욕 한국문화원이었고요.
0: 예.
1: 자선 공연이다 보니까 되게 좋은 마음으로 도네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좋은 마음으로 기부한다 생각하고 공연을 한 거였고, 또 너무 감사하게 많은 기금 마련이 돼서 소외된 이웃한테 전달이 됐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0: 아, 따뜻합니다. 양순열님, 와우, 격하게 환영합니다. 첼리스트 홍준호 선생님 보내주셨고요. 자, 그런데 이번 공연이 대학생 시절 인연이 공연으로 이어진 거라면서요?
1: 네, 대학교 때부터 제가 이노비라는 단체, 한국에 있는 단체에 봉사를 했는데요. 그 단체는 고위험 환자들 또는 고위험 산모들을 위한 자선 공연을 병원에서 많이 하는 단체예요.
0: 네.
1: 그래서 그때 제가 팀이 있어서 음악 감독으로 있으면

0: 그래서 친구들이랑 봉사 연주를 했던 단체인데 그 단체와의 인연이 이어져서 이번에 뉴욕 뭐 공연도 이노뷰가 공동 주최였어서 초대를 받고 또 즐거운 뜻깊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고위험군 산모들을 위한 음악회.
0: 네.
1: 아, 그 음악회가 아주 따뜻했을 것 같습니다.
0: 네, 실제로 어떤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병실에 들어가서
1: 아.
0: 움직이질 못하시니까 이렇게 누워 계실 때 옆에서 연주하고 입원실에 들어가서 공연하고 그랬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그러면 이 산모님뿐만 아니라 태교 음악도 됐겠네요.
0: 맞습니다.
1: 와, 그런데 이번 무대에서 첼로 줄이 끊어지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0: 아, 이게 기사가 잘못
1: 아,
0: 났는데요.
1: 그렇습니까?
0: 줄이 아니고 저 첼로 줄 말고 저 활털.
1: 아, 네.
0: 활털이, 근데 조금 그게, 굉장히 위험하게 보였을 것 같긴 한 게, 그날따라 활털이 너무 많이 끊어져서, 줄에 막 이렇게 엉킬 정도로 상태가 조금 위험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 자작곡을 연주하다가 한번 활털이 이렇게 줄에 꼬여가지고, 삐끗한 걸 보시고, 줄이 끊어졌는데 연주를 계속 했다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위험한 상황이긴 했는데 잘 넘겼습니다.
1: 예, 기사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일단 첼로의 그 현이 아니라 활의
0: 활털.
1: 줄, 예,
0: 네.
1: 활의 털이 평소에도 좀 어떻게 보면 이 연주하시는 분이 현악기연주면 잘그 활의 털이 끊어지는 건 보통 일상 다반사인데 이번에 좀 많이
0: 많이
1: 끊어졌군요.
0: 끊어졌어요. 그리고 줄에 이렇게 엉키는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저도.
1: 그렇군요.
0: 네.
1: 아,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잘 극복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드디어 첫 라이브 연주를 청해 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의 첫 곡, 어떤 곡입니까?
0: 첫 곡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첼로 무반주 모음곡 중에 1번 전주곡인데요. 이 곡은 들으시면 아마 대부분 거의 모든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광고에도 나오고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음악인데 어떤 음악보다도 첼로의 매력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친숙하실 것 같아서 선곡을 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주를 위해서 자리를 이동하신 동안 제가 메시지 소개와 곡 소개를 좀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님, 오늘 첼리스트 홍준원님 라이브 너무 기대됩니다. 이은정님, 어머나! 홍준원 교수님 대환영합니다. 라이브 기대돼요. 5690님, 홍준원님 정클클 입성을 한껏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바흐 무반주 첼로곡 라이브로 들을 수 있을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귀 쫑긋할게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5690님. 말씀하신 대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전주곡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바흐가 독일 케튼의 궁정악장으로 활동하는 때 작곡한 곡으로 추정되는 곡인데요. 첼로 한 대가 연주하지만 여러 성부가 동시에 흐르는 듯한 풍부한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아, 아마 멜로디 들으시면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 준비되었을까요? 고맙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바흐 작품으로 107종 프렐류드 첼리스트 홍진호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브라보.
1: 파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바흐작품으로 1007종 프렐류드 홍진호의 첼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송엑스 아이디 쓰시는 분은 말씀을 다소곳하게 예쁘게 하시네요 보내주셨고요. 에스더1585님 무대에선 다르세요. 아이다7723님 독일어는 어떻게 배워요? 발음만이라도 익혀두고 싶은 보내주셨습니다. 그 독일에서 유학 오래 하셨죠?
2: 네. 동을 한 한 7년 정도. 한
1: 예, 그러면 뭐 이제 거의 독일인과의 대화가 불편 없이 이어질 수 있겠군요.
2: 불편합니다.
1: 불편한가요? 예, 아이다 7724님이 독일어는 어떻게 배우냐고 물어보셔서 독일어는 어떻게 배웁니까?
2: 독일어는 네. 독일 가면은 저절로 할 수 있습니다.
1: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불편한 독일어는 어디서 배웁니까?
2: 독일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1: 아, 정말 이 무대에서의 모습과 인터뷰 모습이 아주 매력이 또 상반된 매력이 있는데 저는 선생님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피아니스트와 함께 협연을 하면 음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그 단점들이 좀 보완되지 않습니까?
2: 맞아요. 네. 의지도 네. 되고.
1: 예, 의지도 되고. 네. 그런데 이렇게 무반주로 할 때는 저는 정말 무반주 현악기는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로 아, 이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2: 저도 무반주 할 때는 조금 예전에는 그걸 긴장이라고 느꼈는데 지금도 물론 긴장은 더 되지만
1: 네.
2: 지금 조금 더 좋은 점도 느끼는 게 이렇게 첼로 이렇게 현을 그을 때 진동과 그 여음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오롯이 다 느껴져서 피아노랑 섞이면 물론 그때도 느낄 수 있지만 첼로만의 그 울림을 더 진동을 더 오랫동안 느낄 수 있어서 그게 연주하면서도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듣는 분들도 아마 무반주 현악기 곡들을 들으실 때 그런 부분에서 더 감동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1: 예, 한마디로 이제 나는 피아노 없이도 잘 즐기고 있다.
2: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에스터 1585님 구텐모르겐 인사 주셨습니다. 아,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센스가 넘칩니다.
2: 아, 훌륭하십니다.
1: 예, 이 독일어가 불편하게 배웠다 어렵게 배웠다 하시니까 바로 또 구텐모르겐으로 인사를 네. 주셨습니다. 오리쿠고님 불편합니다. 이 한마디에 너무 빵 터지며 웃음을 지을 수 있게 해주시니 유쾌하신 홍준님이라 생각되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 아주 유쾌한 분입니다. 수요초 대석 오늘 첼리스트 홍진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에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45,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음악가 홍진호를 첼리스트로만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살펴보면 자작곡 앨범만 두 장이고요. 다른 앨범에 포함된 것까지 치면 꽤 여러 곡입니다. 한마디로 작곡가 겸 첼리스트인데요. 자, 슈퍼밴드 프로그램 출연이 작곡에 새롭게 눈을 뜨는 계기가 된 걸까요?
2: 아, 네. 제가 밴드 오디션 하면서
1: 네.
2: 앞이 캄캄했던 게 그냥 선곡을 해서 물론 커버 다 커버곡이었어요.
1: 네.
2: 기존에 있는 곡을 커버하는 곡이었는데 똑같이 할 수는 없고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 그 창작을 해야 된다는 압박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해본 적도 없었고 근데 그 시간 안에 뭔가를 해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저도 뭔가 제 안에 있던 걸 끄집어내게 됐고 따로 또 한동안 제가 아는 작곡가 교수님한테 레슨까지 받아

0: 하면서 처음으로 자작곡이라는 거를 나도 써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아요. 방송 출연이. 그래서 그 이후로도 생각은 하고 있다가 모던 첼로라는 앨범을 준비하면서는 처음으로 꽃핀다 그때는 우리가라는 자작곡을 쓰게 됐습니다.
1: 아, 그게 벌써 2022년이니까
0: 네.
1: 이제 좀 있으면 5년 전이 되는 겁니다.
0: 네, 꽤 시간이 흘렀어요.
1: 자, 라온 제님, 무반주 첼로 너무 좋은데요. 앞으로 자주 나와 주세요.
0: 아유,
1: 이은옥님,
0: 감사합니다.
1: 너무 잘생기셨어요.
0: 아이고,
1: 아, 이 사회자로서 제가 못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청취자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0: 감사합니다.
1: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생기셨답니다.
0: 선생님이 더 잘생기셨습니다.
1: 예, 저한테 돌리지 마시고 스스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앨범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해는 낯선 도시의 풍경을 첼로 선율로 그려낸 자작곡 앨범 시티 멜로디를 발표도 했는데요. 도시를 음악으로 기록해보자 라는 이 발상을 하신 거 아닙니까? 참 흥미로운데요.
0: 네.
1: 어떻게 이런 앨범을 기획하게 됐는지, 또 만들게 됐는지, 또 어떤 도시를 담았는지 궁금합니다.
0: 이전에는 시티 멜로디 전에는 디어 포레스트라는 앨범이 있었는데
1: 네.
0: 그때는 제가 자연 속에 있을 때 느꼈던 영감들을 가지고 곡을 썼다면 최근에 지난해 발표한 시티 멜로디는 말씀하신 대로 도시의 기록인데요. 제가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 속에 담겨진 머물렀던 도시들에 대한 그 메모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면서 이것들을 음악으로 표현해 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도시들 다섯 군데를 정해서 앨범에 수록하게 됐습니다.
1: 어느 도시입니까?
0: 파리,
1: 네.
0: 서울, 도쿄, 그리고 호치민,
1: 호치민.
0: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독일, 레비르츠부르크라는 아주 작은 도시.
1: 그래요? 독일 도시가 뭐 뮌헨이나 베를린이나 슈투트가르트는 유명한 도시가 아니라 작은 도시를 선택하셨는데 뭔가 에피소드가 있는 겁니까?
0: 제가 대학 1학년 때
1: 예.
0: 배낭여행을 혼자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배낭여행이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유행에 따라서 혼자서 배낭여행을 떠났는데 기차를 반대편으로 타가지고 잘못 타서
1: 네.
0: 내리게 된 도시가 굉장히 바이에른주의 작은 도시였어요.
1: 네.
0: 그래서 그때 사진을 찍으면서 아, 근데 너무 아름다워서 여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했던 게 제가 공부한 도시가 됐어요.
1: 세상에.
0: 그리고 제가 그 도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1: 예.
0: 학교보다는 저희 선생님이 내한하셨을 때 공연하는 걸 보고 하는 걸 듣고 감동을 받아서 연락을 드려서 그 학교로 따라가게 됐습니다.
1: 우와, 아니, 열차를 잘 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0: 그럼 다른 도시로 왔을 수도 있어요.
1: 이게 여러분, 예술가의 또 아름다움인데, 뭔가 이 음악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봤을 때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곳에 내가 살고 싶다. 그럼 여기서 공부도 하고 싶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
0: 맞아요.
1: 아닙니까? 이야, 참 신기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열차를 잘못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움을, 생소한 곳에 가서 아름다움을 우리 홍진호 선생님처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달 공연 장소였던 뉴욕의 첫인상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0: 네.
1: 이 뉴욕을 테마로 한 곡도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이 빠져있어요, 도시에. 그쵸?
0: 맞아요.
1: 네.
0: 너무 최근이었어서
1: 네네.
0: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뉴욕 그 다녀온 사진을 보시곤 되게 좋아했던 것 같다.
1: 네.
0: 뭔가 뉴욕 음악도 작곡하실 거냐 이제 물으셨는데 아직은 계획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옛날 것과 옛 것과 새 것이 이렇게 함께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점. 그리고 와, 근데 정말 유명한 식당을 가니까 한국은 정말 조용한 거더라고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식당이.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떠든다니.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 반대로 또 바로 옆에 센트럴 파크 안에 들어가면은 또 갑자기 침묵, 그 고요함. 그두 가지가 또 바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들이 그렇게 서로 다른 다양성이 공존하고 그것들을 서로 존중해 주고 이런 모습들을 아마 제가 음악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유학하신 독일의 식당은 뉴욕처럼 시끄럽진 않죠.
0: 너무 조용하죠.
1: 예. 네. 그 독일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그 독일 유학을 또 계획하고 있는 분들, 홍진호를 보고서 아 나도 독일로 가야지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0: 독일은
1: 네.
0: 제가 최근 들어서 생각한 것이 이제 미국 뉴욕 다녀와서 뉴욕에서도 공부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독일에 있을 때 왜 이렇게 음악만 했을까라는 약간의 후회도 있었거든요.
1: 예.
0: 근데 돌이켜 보니까 독일은 정말 할 게 없더라고요. 할 게 없었고 그래서 정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친구들끼리 독일 가면은 할 게 없어서 연습을 한다고 할 정도로 정말 지루한 도시거든요. 제가 살았던 곳은 더 그랬고.
1: 네.
0: 근데 그 지루함이 필요했던 시간 같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지루함을 통해서 제가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주마 같은 학생이었는데
1: 네.
0: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됐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해야 되는 시간도 주어졌고 네. 하다 보니 연습을 할 때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시간이 많으니까 여유 있게 음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또 점점 나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 주어진 시간들이 저를 성숙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1: 독일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아주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루함을 이겨내셔야 되고요. 아주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공부에 전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0: 근데 노는 친구들은 또 잘 놀더라고요. 네. 제가 잘 놀았던 것 같아요.
1: 그렇습니까? 자, 송X님, 저도 바이에른주 엄청 좋아해서 한 달 살기 미넨으로 간 거잖아요. 보내주셨고요. 유영주님, 아름다움엔 끝난 거죠. 낭만적인 에피소드에 기분 좋은 영감을 받아요. 보내주셨습니다. 0010 쓰시는 분, 정경님의 깊은 목소리와 홍준호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여유로운 아침 시간에 참 잘 어울리네요. 좋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전달되는 듯합니다. 뉴욕에서의 경험, 자작곡도 기대됩니다. 와, 벌써 이 뉴욕시티에 곡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0: 네.
1: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0: 꼭 쓰겠습니다.
1: 이 도쿄를 테마로 한 곡도 쓰셨죠?
0: 네,
1: 도쿄
0: 맞아요.
1: 윈도우 맞나요?
0: 맞아요. 맞습니다.
1: 예.
0: 이 곡은 저는 강원도 춘천 사람인데요.
1: 네.
0: 저희 할머니 댁 근처에 지금도 남아있긴 한데 너무 안 어울리는 일본식 전통 가옥이 있었어요.
1: 춘천에요?
0: 네. 그 동네, 할머니 동네에.
1: 예.
0: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주변에서 많이 놀고 뭐 연못도 있고 그 건축이 너무 예뻐서 주변에서의 기억들, 추억들이 많은데 최근에 도쿄 중심가에 도심 한가운데 있는 호텔을 갔다가 창밖을 내다보는데 창밖에 정말 그 화려한 건물들 속에 너무 안 어울리는 목조 건물이 있는 거예요. 목조
1: 네.
0: 주택이.
1: 예.
0: 너무 신기하다 해서 바로 호텔 밖을 나가서 그 주택 앞에 섰는데 그때 할머니 댁이 있는 동네에서 봤던 그 집과 굉장히 닮아있는 그 전통 가옥을 보고
1: 예.
0: 일본식 목조 주택을 보고 막 상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의 추억과 또 거기에서 더해져서 판타지까지 생기면서 그걸 토대로 그걸 쓰게 됐습니다.
1: 와, 그 할머니 댁이 있었던
0: 네.
1: 그 목조 주택을 굉장히 유심히 잘 관찰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0: 맞아요.
1: 일본 네. 가서도 바로
0: 맞아요.
1: 찾은 거 아닙니까?
0: 네.
1: 예.
0: 그 주택이 너무 어울리지 않게 혼자 다른 양식이었고
1: 예.
0: 다 막 아파트 아니면은 일반 주택이었는데 그 집만 이렇게 나무로 지어진 모습, 그 연못도 있었고 물고기도 있었고 막 그런 분위기에 조금 더 심취했었던 것 같아요.
1: 왠지 그 콘크리트로 있는 아파트나 그런 집보다 목조 집에서 첼로 연주를 하면
0: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울림이 좀
0: 맞아요.
1: 더 고풍스럽지 않겠습니까?
0: 예, 집이 전체가 울릴 것 같아요. 그러면.
1: 예. 요즘에 그래서 뭐 고택 연주 이런 것도 많이
0: 맞아요.
1: 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우리나라 이 목조 건물에
0: 네.
1: 아, 또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막 상상이 되는데요. 그 실제 그런 곳에서 연주를 하신 경험도 있으십니까?
0: 고택에서 연주를 예전에 이제 연주라기보다는 연주 영상을 남긴 적이 있었고
1: 예.
0: 아주 예전에. 그리고 최근에는 평창동에
1: 네.
0: 조금 특별한 공간에서 갤러리 같은 공간에서 연주를 했었어요. 그때는 소규모였었고 관객도 한 20명 남짓한 분들만 오셔서 연주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그 갤러리 공간 바로 옆에

개인적인 또 바람도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 나눈 곡을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도쿄 윈도우, 홍진호의 챌린지로 들려드리고 더 많은 이야기는 2부에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해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국내 다양한 오케스트라와 협연해오고 있고 유럽의 여러 페스티벌에 초청돼 국제무대에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 분인데요.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첼리스트. 오늘 수요 초대석 주인공은 홍진호입니다. 첼리스트 홍진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지혜님, 와, 저는 지금 춘천에서 듣고 있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또 고향이 춘천이라고 주셨는데 신지혜님이 춘천에서 듣고 계십니다. 이현정님, 연주만 보고 들으며 표현력이 섬세한 분이구나 했는데 말씀도 이리 맛깔스럽게 잘하시는 분이셨네요. 매력 넘칩니다.
1: 감사합니다.
0: 왜 저를 바라보십니까? 예, 응답해 주세요.
1: 제가 아무래도 선생님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0: 자꾸 제게 돌리십니까?
1: 네, 정경 선생님이랑 잘 맞아서 속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다른 곳에서 못했던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김우진님, 자연을 사랑하시나 봅니다. 자연으로 받은 영감들 너무 풍부하고 좋지요. 보내주셨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이 큰 계기가 되긴 했겠지만 다른 예술 장르와 융합 시도하는 일에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얼마 전 KBS 국악 관현악단과 협연도 있었다면서요.
1: 네, 얼마 전에 이용조 선생님이 쓰신 곡을 제가 첼로로 그리고 국악 관현악단이랑 협업을 했는데요. 그 전에도 국악이랑은 굉장히 연주를 많이 했었고 첼로의 소리가 인간의 목소리랑 굉장히 닮아 있다고들 하고 실제로 또 음역대도 굉장히 비슷해서 다른 악기들과 협업을 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뭐 재즈나 탱고 다른 장르의 음악들도 평소에 많이 듣고 연주도 많이 조금씩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0: 선생님 저 좀 번쩍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연주하실 때 한복 입고 나와서 하시면 대박 날 것 같아요.
1: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 안 해봤는데. 예,
0: 왜냐하면 미샤 마이스키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예, 네네. 한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동양의 옷을 천을 입고 나와서 뭔가 이슈가 됐었는데 방금 갑자기 번쩍 떠올랐습니다.
1: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0: 맞습니다. 왜냐면 국악하고 자주 하시니까. 자, 다른 음악 장르는 물론이고 미술과의 만남도 시도하셨습니다.
1: 평소에 갤러리 가는 거 너무 좋아하고
0: 네.
1: 이번에 뉴욕 갔을 때도 갤러리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냈어요.
0: 그렇습니까?
1: 네. 그림을 통해서도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인데 첼로의 숲이라는 공연을 제가 LG 아트센터에서 했었는데
0: 예.
1: 당시에 미술과 결합한 전시형 공연을 했어요. 어떤 스토리를 제가 쓰고 그 스토리에 맞는 그림이 실제로 뒤에 화면으로 나오면서 동시에 제가 쓴 곡들 이 모든 게 이렇게 결합된 그런 전시형 공연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도도새를 그리는 작가로 유명한 김선우 작가와 함께 했었습니다.
0: 뉴욕에서 어느 미술관 많이 가셨어요?
1: 모마도 갔었고 매트
0: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1: 갔는데 매트는 너무 커가지고
0: 하루 내 볼 수가 없습니다.
1: 정말 처음에는 막 감동.

0: 나중에는 예.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보다가 큰일 날 것 같다 해서 반 정도 보고 나왔어요.
1: 그 피라미드도 보셨습니까?
0: 피라미드 거 있어요.
1: 안에 뭐 피라미드도 있고 이 메트로폴리탄은 정말 저는 느낀 게 아니 이렇게 교과서에 보던 것들이 여기 다 있나?
0: 그게 진짜 너무 놀라웠어요.
1: 예.
0: 네, 교과서에서 보던 작품들은 다 있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그림은 거기 다 있는 것 같았어요.
1: 와, 그러셨구나. 자, 여러 장르와의 융합을 정말 신선하게 시도하면서 첼로의 매력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가 지금 협업하시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진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0: 처음으로 다른 장르랑도 한번 해보고 싶다 느꼈던 거는 이미 대학 다닐 때부터 국악 앙상블, 국악팀이랑 연주를 했었고, 유학 가서는 완전히 다른 그런 재즈나 탱고 이런 다른 장르 음악을 공부한 친구들 연습하는 걸 보면서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독일은 특별히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현대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현존하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시도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고, 본격적으로 제가 콘서트를 통해서 협업을 하게 된 거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다들 이제 공연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같이 줌으로 만나서 연주를 한다거나 그런 작업들을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길게 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공연을 못하는 다른 악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때 한번 같이 뭐 지금 공연도 아닌데 어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를 해본 게 시작이었고 또 제가 진행했던 온라인 콘서트가 있었어요. 코로나 때 그때 진호의 책방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조금 색달랐던 도전은 진호의 책방의 공연에 초대 아티스트들을 다 다른 장르의 음악가들을 초대를 했어요. 예로 처음으로 제가 모셨던 분은 경기민요 소리꾼 이희문 선생님이었고, 뭐 곡을 쓰고 노래를 하시는 하림 형님도 오셨었고, 뭐 카운터 테너도 왔었고, 그런 식으로 뭔가 색다른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보여드리면 좋아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예전부터 관심이 있던 터라, 그럼 어떻게 보면 그때 코로나 팬데믹 시기가 저한테는 기회였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4713님, 저도 아들과 미국 어학연수 다녀왔는데 외로워서 공부만 했네요. 미국에서도 공부만 하셨답니다. 한국에 오니 좋네요. 공감합니다. 두 선생님 잘 어울리세요.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이 뭔가 제가 지금 우악스러운 느낌으로 선생님 워낙 고급스러워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0: 아니, 저는 아까 대기실에서 선생님
1: 네.
0: 뵙고 되게 영화배우 같다 생각을 했어요. 한국 사람 말고 한국인은 아닌데 다른 서양 외국 배우
1: 네.
0: 같다라는 생각을
1: 예,
0: 했습니다.
1: 아랍 배우 같죠? 예, 더 이상 받아주지 않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 또 포인트를 하나 잡았는데, 독일에는, 우리가 독일하면 정말 그 클래식의 본고장 아닙니까? 정통 클래식, 바흐와 헨델을 배출한. 그런데 현대 음악을 연주할 기회도 많군요.
0: 네, 오히려 그런 기존에 있던 말씀하신 바흐, 헨델 곡들보다도 현대곡이 실제로 공연장에서 많이 연주가 되고 있고,
1: 와.
0: 그 현존하고 있는 작곡가의 곡이다 그런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한국도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유럽에서만큼 이렇게 대중적인 무대에서 신진 작곡가들, 현존한 작곡가들의 곡이 연주되고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은데,
1: 네.
0: 유럽에서는 그게 실제로 학교 정기 연주에서까지 학생들의 곡을 연주할 만큼 조금 더 열려 있고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1: 독일에서의 또 에피소드가 이 독일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또 관광으로 가셔서 정통 클래식뿐만 아니라 현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라이브 연주를 청해드릴 시간인데요. 아주 지금 이야기의 흐름과 잘 맞습니다. 현대 음악 작곡가의 곡 아닙니까?
0: 네, 맞네요.
1: 네.
0: 네, 현대
1: 누구죠?
0: 음악 작곡.

0: 작곡가 홍진호입니다.
1: 이분이 첼로도 하잖아요.
0: 네. 네.
1: 곡 소개 좀 해주세요.
0: 이 곡은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시티 멜로디 수록곡인데 독일에 있을 때의 기억을 음악으로 남겨본 곡입니다. 제가 가장 친했던 친구가 유학 초반에 저는 초반에 그때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어를 되게 잘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되게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독일이나 미국 유학 가서 한국 사람들이랑만 어울리면 언어가 전혀 안 는다.
1: 아, 그렇죠.
0: 그래서 큰 열심을 해서 거의 1년 남짓한 시간을 한국 사람들이랑 어울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독일어가 늘 줄 알았는데 독일 애들이랑 친해진 게 아니라 다른 외국 애들이랑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가 늘지 않고 오히려 약간 애매한 영어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가 이탈리아 친구였어요.
1: 오!
0: 저랑 동갑이기도 했고
1: 네.
0: 그 친구랑 이제 어학원을 같이 다니면서 친해졌는데
1: 네.
0: 제가 독일 유학하면서 유일하게 진짜 너무너무 풀리지 않았던 게 집 구하는 거였거든요. 1년을 넘게 집을 못 구하고 맨날 날씨는 추워지는데 집 구하러 다니는 제가 되게 안쓰러웠었나 봐요. 그래서 그 코라디노라는 그 코라디노라는 친구가 그 친구는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서 신부가 됐어요.
1: 네. 네,
0: 성직자가 됐는데 코라디노가 저한테 자기가 기거하고 있는 수도원 그때도 수도원에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수도원에 놀러오라 와서 좀 시간을 보내자 저녁에 숙소가 예. 괜찮으면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막상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응접실에 저를 앉히고는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 친구가.
1: 네.
0: 그래서 어떤 수녀님이 뭐 쿠키랑 과일차를 내어주시고 또 사라지셔서 한 2, 30분을 안 나타나서 나중에 이 쿠키를 주려고 나를 불렀나? 그래서 약간 화가 난 상태였는데 갑자기 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응접실의 문을 열고 사제들이 한 6분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수녀님을 포함한.
1: 예.
0: 그러더니 진짜 한 너무 요 코앞에서 한 2m 정도 되는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 앉아있는데.
1: 예.
0: 그래서 전 너무 얼어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하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 라틴어로 부르는 그 노래에 제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1: 매력이.
0: 네. 그래서 진짜 저는 눈물이 진짜 없는 사람인데 진짜 오열을 했어요. 그때의 기억을 또 근데 또 저도 참 대단한 게 오열을 하면서 이 기억을 잊지 말아야지 하고 핸드폰을 꺼내서 울면서 그때 영상을 찍었어요. 막 울면서 그 영상을 찍었는데
1: 녹음도 아니고 영상이요?
0: 네, 네. 그래서 그 영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1: 예.
0: 제 인스타그램에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사실 그때 그 울면서 제가 느꼈던 집으로 돌아오면서 느꼈던 것은 아 이게 뭔가 이유, 내 삶의 이유를 찾은 것 같다. 이제 내가 음악하는 이유 혹은 음악을 안 하더라도
1: 와.
0: 이렇게 사람한테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해주다니 이렇게 위로를 줄 수 있구나 누군가가. 그래서 삶의 이유를 찾은 아주 큰 인생에 있어서 큰 추억이 됐고 최근에 이제 시티멜로디 곡을 정하면서는 무조건 1순위였어요. 이 에피소드가.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곡을 쓰게 된 곡의 제목은 오래된 달이라는 곡입니다.
1: 와. 5690님, 현대음악 작곡가 홍진호님. 독일에서 연주와 공부만 하셨던 그때의 추억을 가득 담은 곡일 듯합니다. 유머 코드를 탑재하신 첼리스트님의 연주를 저도 한껏 마음에 담아볼게요. 보내주셨습니다. 8712님, 홍진호님, 생각보다 다양한 음악들을 연주하시는 말씀 들으니 너무나 멋지시고 정말 바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258 쓰시는 분, 공항 가는 길이라 1분 놓치고 이제 들어요. 귀한 라이브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주 좋은 타이밍에 지금 틀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열하게 만든 이 삶의 이유를 찾은 그 서사가 있는 곡 그 듣기 위해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연주를 준비하시는 동안 곡 소개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오래된 달이 첼리스트 홍진호가 쓴 무반주 첼로 솔로곡입니다. 그의 작곡 노트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네요. 첼로란 악기는 사실 온전히 혼자일 때 그 깊이감을 가장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외롭고 고단했던 때의 감정을 담기에는 첼로 한 대면 충분했습니다. 자, 지금 곡에 소개해 준 그 친구분, 이탈리아 친구분이 이 곡에 어떻게 보면은 만드는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분인데요.

어떤 선율로 이 곡이 탄생했을지 우리 귀 기울여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됐을까요? 고맙습니다. 홍진호 작곡의 오래된 다리, 홍진호의 첼로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와, 브라보. 오래된 다리 홍진호의 첼로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정숙님, 마음이 따뜻해지는 에피소드에 울컥했네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고운 마음 갖고 와요. 보내주셨습니다. 김지선님, 오래된 다리 연주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네요. 어린 시절 뛰어놀던 시냇가의 작은 다리가 점점점 보내주셨습니다. 8712님,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진수정님, 연주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여요. 진짜 그 순간이 다시 떠오르시는 듯 보내주셨습니다. 0010 쓰시는 분, 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수많은 경험들이 이런 아름다운 예술을, 선율을 만들어내는군요.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현대 작곡가 홍진호님 마음속에 저장합니다. 정경님 감사해요. 보내주셨습니다. 최윤정님, 유학 시절 외로움이 느껴지는 음악입니다. 외로움이 무너졌다는 말씀에 저도 눈시울이 촉촉해져요. 앞으로 마음을 울리는 음악 하시길 바랍니다.
1: 아유,
0: 라고
1: 감사합니다.
0: 보내주셨습니다. 진순정님, 홍진호님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제부터 팔로우합니다. 너무나 멋진 분이시네요. 반했어요.

0: 선생님 표정이.
1: 왜 자꾸 제게 토스 하십니까? 스스로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반했어요. 그리고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까 눈물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저도 곡을 들으면서 뭔가 이 언급하셨지만 메시지로도 이 아일랜드풍의
0: 맞아요.
1: 예, 느낌, 영국풍의 느낌도 네네, 좀 나고 네네. 또 중간에 피치카토가 원래 피치카토 하면은 서정적인 보다 느낌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액티브한 느낌이 더 많이 원래 드는데 네네. 선생님의 이 현대 작곡가 홍진호님의 네. 이 곡 중에 이 오래된 다리 피치카토는 네. 뭔가 이 담담하게 걸어가는 듯한
0: 죄송한데 이게 지금 보이는 라디오인가요?
1: 이제 아셨습니까?
0: 아니 선생님 표정을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서 되게 네. 개구쟁이 같은 표정이 있으셔가지고
1: 네 진행 감사합니다. 주미라님 첼로가 제게 자꾸 말을 걸어와 메시지를 안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 아름답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그 한국어로 할 수 있는 찬사는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0: 네. 너무 와.
1: 그럼 저는 이 구상도 참 오늘 방송에 구상도 선생님 선곡하셨잖아요.
0: 네.
1: 바흐 다음에 네. 바로 현대 작곡가로 온 거 아닙니까?
0: 네. 아유, 그러니까요.
1: 저는 너무 근사한 구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자, 수요 초대석 오늘 모신 초대 손님 첼리스트 홍준호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곡의 머릿말이라고 할까요? 이 첼로 한 대면 충분하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선생님 연주를 들으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왜 피아노 이야기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네. 두 번 다시 제가 선생님께 피아노 협연적인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첼로 한 대면
0: 근데
1: 이럴
0: 원래 피아노를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1: 네.
0: 피아니스트를 못 구해서 오늘 무반주로 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1: 네, 받아주지 않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기대가 돼요. 선생님 그 피아니스트하고 협연도
0: 네.
1: 또 실내악도 오케스트라도 너무나 다른 컬러를 보여주실 것만 같아서 막 상상이 됩니다. 처음에 첼로와 어떻게 만나서 전공이 됐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0: 처음에 이제 어머니 덕분에 첼로를 알게 됐는데 어머니께서 LP를 엄청 많이 수집을 하셔서
1: 네.
0: 아기 때 초등학교 때 LP로 흘러나오는 음악이 저에게 굉장히 익숙했어요. 근데 늘 거의 다 합창음악이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합창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1: 네.
0: 뭐 볼쇼이 합창단 뭐 아니면은 정말 어린 아이들 어린 합창단까지 합창음악을 그렇게 많이 듣다가 어느 날 처음으로 기악음악을 틀어주신 게 첼로였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방에서 딴짓을 하다가 갑자기 그 악기 소리에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그 악기가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오긴 하지만 뭔가 이 바닥까지 진동을 시키는 그 저음의 현악기 소리가 저한테 되게 자극이 됐나 봐요. 뭔가 아름답다기보다는 짐승 소리 같았어요.
1: 짐승 소리?
0: 네네.
1: 첼리스트가 누구였습니까?
0: 로스트로포비치였고.
1: 와우.
0: 굉장히 자극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공포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한테. 나가서 이 악기가 뭐냐 여쭤봤더니 첼로라고 하셨고 저도 그때 너무 어려서 아, 나 이거 사달라고 그냥 다짜고짜 나 이 악기 하고 싶다 어머니한테 막 졸라서 거의 한 달을 넘게 시금전패를 하다가 아주 저렴한 악기를 어머니께서 장난감처럼 그냥 가져놀아라 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에 사주셨어요. 그러면서 첼로와의 첫 만남이 시작됐고 또 너무 첫 선생님 훌륭한 분을 만나서 춘천에서 너무 훌륭한 선생님 덕분에 첼로를 정말 놀이처럼 다가가게 됐어요. 처음에 선생님께서 그냥 활도 못 잡는데 주먹으로 활을 쥐고라도 한번 그어봐라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어봐 해서 그었는데 저는 그 긋는 순간 난 이거 평생 해야지 결심했어요. 그게 이유가 소리보다 진동이었는데 첼로가 유일하게 가슴에 대고 하는 현악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첼로 개방현 이 현을 그었을 때

0: 발생하는 그 진동이 온몸에 다 퍼져요. 발끝까지. 그러니까 그 기분이 너무 좋았었던 것
1: 지금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 LP를 들려줘야 된다. 지금으로 치면 음원이지만 그때 LP 시대에서 LP CD 플레이어, 그렇죠?
0: 네.
1: 그런데 저라면 합창을 들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했을 수도 있겠는데 처음에 합창을 많이 들려주다가
0: 네네네.
1: 처음으로 현악기를 들려주는 그 구성.
0: 구성?
1: 아, 왜냐면 거기에는 그렇게 첼로만큼의 감동을 받지 못했던 거잖아요.
0: 아니에요. 저는
1: 아닙니까?
0: 합창을 너무 좋아하고,
1: 네.
0: 제가 어렸을 때까지는 노래를 잘했어요.
1: 네.
0: 그래서 그 합창의 영향을 받아서 어린이 합창단도
1: 아,
0: 들어가고, 네.
1: 그래요?
0: 그래서, 노래 잘하나? 이러고 살다가, 어느 날 변성기가 오면서 그게 꺾인 거예요. 나는 아니구나, 노래가.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잘한다고 착각을 했었고,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들도 제가 막 합창단 하니까 노래를 되게 잘하겠거니 하고 학생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많이 시켰는데,
1: 네.
0: 딱그 변성기가 오면서 그게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 상처를 받고, 아, 난 재능이 없구나. 노래 재능이 없구나. 하고 그 꿈은 되게 일찍 접었어요. 그리고 첼로는, 그냥 뭔가 하나의, 그때는 물론 감동으로 시작을 했지만,
1: 네.
0: 정복을 해야 될 산처럼 받아들여졌죠. 너무 늦게 시작한 것도 있었고, 보통 첼리스트면은 되게 아주 늦어도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는 하기 때문에,
1: 8살,
0: 네네.
1: 7살, 8살,
0: 네.
1: 네.
0: 저는 이미 시작이 늦었고, 욕심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떤 정복의 대상으로 한참 있었죠, 첼로가.
1: 한 번의 실현이 어떻게 보면 더 도움이 된 거네요.
0: 네.
1: 아,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첼리스트, 우리 홍준호 선생님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면 첼로를 잘 해석해서, 첼로곡을 해석해서 연주할까 고민도 하시겠지만, 언젠가부터 이또 작곡가시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곡을 쓸까 고민도 병행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예전에는 작곡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그 전에도 저는 어떤 영감을 받으면, 약간 취해 있는 상태가 있었어요. 약간 술에도 취하지만 진짜 분위기에 취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날은 특별히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뭔가를 내가 이거를 표현하고 싶고 기록에 남기고 싶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피아노는 잘못 치지만 피아노 앞에 핸드폰을 켜놓고 막 그냥 즉흥적으로 연주를 해요. 근데 그게 꽤 오래됐어요, 그런 지가. 하나의 저의 놀이예요, 그게.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곡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거는 내가 곡을 자작곡이라는 거를 쓰면서부터였고 그냥 그것은 나의 하나의 놀이에 불과했었던 건데 그런 놀이에 불과했던 그런 것들이 그런 행동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작곡가까진 아니어도 내 곡을 쓰고 연주하는 사람으로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의무감도 생긴 것 같아요. 기록을 많이 남겨야겠다. 근데 그 기록이라는 거는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에 대한 기록. 그래서 요즘에도 막 메모도 많이 남기고 피아노로 막 두드리는 시간들도 많이 갖고 그러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선생님이 쓰신 글에서도 영감을 많이 받으시는 건가요?
0: 네, 제가 쓴 글에는 대부분이 그날의 기록들인 경우가 많아서,
1: 아, 일기 같은?
0: 네네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곡을 쓰는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1: 첼리스트 홍진호에게 곡을 쓰는 일은 전통과 현대, 클래식과 대중 음악을 이어주는 작업이고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0: 제가 왜, 이것도 되게 질문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1: 예.
0: 왜 아까 앞에서도 질문하셨듯이 다양한 악기와
1: 네.
0: 다양한 장르의 음악가들과 협업을 많이 한다 시도를 하고 있고 왜 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할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 뭐 그런 시도라는 게 단순히 호기심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연에서도 하고 그걸 이어져 나름 긴 시간 동안 해오고 있는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내가 뭐 때문에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사실은 막 사람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를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막 무대 체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즐긴 사람

0: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이런 걸 좋아하고 쫓을까 생각해보니까 나누는 거를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 됐든.
1: 나눔.
0: 네.
1: 네.
0: 그래서 내가 곡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뭐 굉장히 멋있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전통과 현대,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잇는 작업이라고 멋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고 그냥 내가 겪어온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글로써 나누는 것도 좋고 음악으로써 나누면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참, 뭐랄까, 이렇게 솔직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체는 그 뭔가 이 외향적인 부분보다 내성적인 부분이 더 많아서 무대에서 뭔가 펼쳐 보이거나 그런 것들이 무대 체질을 우리가 부르는데
0: 네.
1: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눔의 가치가 좋은 걸 알기 때문에 나누고 싶어서 한다.
0: 네.
1: 와.
0: 아, 근데 그게 가치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예, 제가 열심히 포장을 했는데, 예, 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님, 저도 첼로를 배우고 싶어져요. 첼로를 안고 그 진동을 느끼고 싶네요. 50대도 가능하겠죠?
0: 저는 누군가 취미로 악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첼로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안 돼. 그거는 이유가
1: 선생님, 저거 감성 파괴 하실 겁니까?
0: 근데 이분 질문은
1: 네.
0: 첼로를 안고 그 진동을 느끼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뭐 아유, 그거는 얼마든지 느낄
1: 네.
0: 수 있죠. 근데 첼로가 일단
1: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0: 네, 좋아요. 좋은데
1: 네.
0: 이제 이게 첼로가 현이 아무래도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보다 두껍고
1: 네.
0: 장력이 세고 무엇보다 이동이 너무 힘드니까
1: 아,
0: 악기를 들고 이동해야 되는
1: 무겁죠.
0: 네 그게 염려돼서 그런 거지 사실 가장 좋죠 첼로가
1: 아, 제가 또 부탁드렸더니 뭔가 삭제한 기분이 드는데, 그 첼로 처음에 배울 때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신날 것 같은데, 분명히 하다 보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0: 네.
1: 그럴 때그 산을 어떻게 넘으면 좋을까요?
0: 그 산을 넘는 방법이요?
1: 네.
0: 대부분 못 넘어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돼요.
1: 아니요, 이제 예, 하십시오.
0: 대부분 못 넘고요.
1: 네.
0: 그래서 시도는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첼로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1: 네.
0: 취미로 시도는 많이 하시는데 이 연주가 가능한 것까지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은 정말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1: 네.
0: 많이 남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뭐 피아노나 아니면 가벼운 악기, 플룻 같은 것을 취미로 하는 것보다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 시간을 견뎌내면 첼로만큼 평생을 같이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악기는 진짜 없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그 부분은. 그래서 50대도 가능하겠죠라고 물어보신 분에게는 당연히 가능하고 제가 아까는 막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도 배웠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1: 네.
0: 그만큼 네, 꼭 진지하게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선생님 라이브 연주곡 한곡더 준비해 주셨잖아요.
0: 네.
1: 이번에 어떤 곡입니까?
0: 이 곡은 제가 자작곡을 연주하고 막 그러기 전에 무언가 첼로로 굉장히 색다른 음악을 표현을 하고 싶었던 막 그런 갈망이 있었을 때에
1: 예.
0: 미국의 마크 서머라는 첼리스트를 우연히 이제 알게 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의 연주를 막 찾아보다가 제가 그의 연주에 매료된 점은 첼로로 하는 음악들은 대부분이 굉장히 고상하고 정제돼 있고 물론 화려한 곡들도 있고 뭐 현대 음악에서는 과격한 시도들도 많이 하지만 이 악기 하나로 첼로 악기 하나로 막타 악기도 됐다가 줄도 굉장히 자유롭게 튕기고 뭐 재즈의 민속 음악까지 그런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그의 음악을 보고 매료가 됐고 그래서 그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쓴 곡을 많이 연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썼던 곡 중에 줄리오라는 곡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은정님, 아까 메시지 보내주셔서 저희가 답을 했습니다. 첼로 열심히 배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주를 선생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곡소리를 좀더 해드리고 연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첼리스트이자 작곡가로 재즈와 클래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스타일로 잘 알려진 마크 썸머의 곡인데요. 첼로 한 대로 연주하지만 마치 여러 악기가 연주하는 듯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줄을 튕기는 피치카토, 악기를 두드리는 주법까지 기존의 첼로곡에서는 흔하지 않은 다양한 기법들이 등장하는 곡입니다. 준비되었을까요? 고맙습니다. 마크 썸머의 줄리오, 홍진호의 첼로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와, 브라보.
1: 마크 썸머의 줄리어, 홍준호의 첼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소피 파랑님, 오늘 정말 새로운 발견했습니다. 홍준호님의 첼로와 이야기 정말 소중하고 감동적입니다. 진짜 보물이십니다. 반대로 듣다가 톡 남기려 로그인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소피 파랑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변예나님, 첼로가 이렇게나 매력적인 악기인 줄 오늘 처음 알았네요. 0285님, 5월에 가족과 함께 첼리스트 홍진호님의 연주를 듣고 너무 감동받았었습니다. 정경의 클래식에 나오셔서 너무 반가워요. 공연을 함께 봤던 남편이 첼로 수업 신청을 했어요. 이번 주 목요일 첫 수업인데 응원을 부탁드려요. 그리고 아이도 가을에 피아노 연주회를 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연습하는 아이도 응원해주세요. 또 언제 꼭 공연 보러 가겠습니다.
2: 와, 너무 멋지시다. 와, 남편분이 첼로 연주하고 아드님이 피아노 연주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1: 그 남편분이 첼로 시작에 지금은 현대 작곡가 홍준호 때문 아닙니까?
2: 와,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자, 남편분 오늘 첼로 첫 수업

0: 더욱더 응원하고요. 우리 아이가 가을에 할 피아노 연주회도 격하게 응원합니다. 자, 지난해 첼로 악보집도 출간하셨네요?
1: 아, 네. 제가 디즈니 음악들을,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디즈니 음악들을 첼로로 연주하면, 이제 노래 멜로디를 첼로로 연주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첼리스트들이 디즈니 음악을 연주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많이들 사랑을 하고 계신데, 많지 않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디즈니 음악을 첼로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까지, 연주하면 좋겠다 해서, 첼로 멜로디에 피아노 악보집까지 해가지고 악보집을 내게 됐습니다.
0: 교보에서 살수 있는 겁니까?
1: 네, 온라인으로도 아마 가능할 것
0: 알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구입을 하겠습니다.
1: 제가 다음에 들고 오겠습니다.
0: 왜냐하면 선물로 좀 근사할 것 같아요. 첼로 악보집을 이렇게 아이가 첼로를 공부한다거나 뭔가 이 비전을 품기에도 악보집을 사주는 거는
1: 오,
0: 예, 왜냐면 요즘에는 CD 앨범을 사주면 CD 플레이어하고 좀 차이도 잘안
1: 맞아요.
0: 나오더라고요.
1: 네네.
0: 다 음원으로 들으니까. 그래서, 아, 이 악보. 예, 제가 또 팁을 얻었습니다. 자, 지난 3월에는 단독 콘서트 첼로 스케이프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셨는데요. 오늘 보여주신 자작곡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셨습니다. 첼로 스케이프 공연 이야기 좀 해주세요.
1: 첼로 스케이프 공연은 제가 지금까지 곡을 쓴 것이 12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쓴 모든 자작곡을 발표하는 정말 작곡 발표회 같은 무대였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음악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실제로 작곡가이신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첼리스트가 본인의 곡을 쓰고 그것을 연주하고 그 연주곡에 대한 어떤 설명이 더해져서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언젠가 이런 무대를 보고 싶었다는 분도 많으셨고, 또 저도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앞으로 정말 현대 작곡가라고 했을 때 제가 부끄럽지 않도록 작곡에 조금 전념을 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새로운 또 도전 의식도 생겼고, 시티 멜로디에 이어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도시들에 대한 곡을 조금 더 써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0: 저는 오늘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 현대음악 작곡가로 소개할 수 있어서.
1: 아, 네. 현대음악 작곡가라고 소개해 주신 건 여기가 처음인 것
0: 자, 다음 주 7월 7일엔 서울 솔리스트 첼로 앙상블 창단 20주년 기념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 무대에 참여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무대일까요?
1: 같아요. 아, 네.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연주가 있는데요.
0: 네.
1: 7월 7일에 이 단체의 콩쿠르가 있는데, 그때 1회 콩쿠르에서 제가 대상을 받았어요.
0: 와.
1: 그래서 그것을 같이 기념하면 좋겠다 해서 함께 무대를 하게 됐고, 무엇보다 저의 은사님이 여기 음악 감독으로 계셔서,
0: 네.
1: 네, 송이송, 첼리스트 송이송 교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단원분들도 다 모두 하나하나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지금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솔리스트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함께 활동하고 있는 서울 솔리스트 첼로 앙상블의 창단 20주년 음악회에 제가 협연을 하게 됐습니다.
0: 7월 7일 서울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1: 네.
0: 예, 오후 7시 반이겠죠?
1: 맞겠죠?
0: 네,
1: 네.
0: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아, 예. 저한테 물어봐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한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를 정도로 첼로의 매력, 또 홍진호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기록을 한 문장으로 남긴다면 어떤 문장으로 남기시겠습니까?
1: 이토록 편안할 수가.
0: 편안한 방송인가요?
1: 네, 제가
0: 네.
1: 저는 물론 라디오를 그래도 많이 나가봤는데,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편안했고, 무엇보다 선생님, 정경 선생님이 음악의 선배님이신데 대기실에서도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끊기가 어려웠을 만큼 되게 대화가 잘 통했고, 지금도 이렇게 진행하면서 마치 저의 뭐 스승님이나 선배님이 함께 이야기하는 것 같은 시간이었어서 너무 편안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청취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좋을까 이 시간이라는 생각도 들게 됐어요. 보통은 저도 언젠가는 라디오 선배님처럼 라디오를 진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이번에 와서 들었던 생각은 아, 되게 이 시간에 청취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겠다.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이토록 마무리를 다 해주시다니. 아, 보석 같은 아티스트입니다. 자, 초대석 마무리하면서 들려드릴 곡도 우리 홍진호 선생님이 청취자를 위해서 우리 청취자를 선곡해 주신 곡인데 어떤 곡일까요?
1: 아, 네. 첼로의 숲이라는 곡이고요. 제가 자주 가는 저희 동네에 계곡이 있어요. 숲을 건너서 가면 숲을 올라가면은 마침내 도달할 수 있는 작은 계곡이 있는데
0: 네.
1: 인적이 굉장히 드물고 더군다나 평일 뭐 아침 새벽 이런 시간에 가면은 정말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자주 그곳을 가서 경험하고 있는 어떤 그 고요 속에서 느끼는 많은 사유와 그리고 상상에서 비롯된 그런 이야기들을 첼로라는 악기에 담게 됐고요. 무엇보다 이 첼로의 숲은 의미가 있는 게그 시작이 후각이에요. 제가 처음 첼로를 만져봤을 때 저희 선생님 춘천에 있는 저희 선생님 댁에 연습실 방문을 열었을 때 났던 그 냄새가 숲에서 나게 되면서 제가 이 곡을 쓰게 됐거든요. 근데 그 냄새가 이제 송진 냄새예요.
0: 네.
1: 현악기는 송진이 꼭 필요한데 비에 젖어 있는 그 길 바닥에서 나는 올라오는 그흙 냄새가 이 곡의 시작이었습니다. 첼로의 숲이라는 곡입니다.
0: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수요 초대석 첼리스트 홍진호와 함께 했습니다. 아, 정말 소중한 시간을 가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선생님, 연주 활동, 또 작곡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좋은 곡 작곡 되시면 저희한테 꼭 보내주시면 저희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1: 조만간 또 불러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0: 자,
1: 왜냐하면
0: 네.
1: 아까 피아노랑 하는 연주 듣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0: 맞습니다.
1: 다음번엔 피아니스트랑 같이 오겠습니다.
0: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오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홍진호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홍진호의 자작곡 첼로의 숲, 홍진호의 첼로 최문석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수입 지원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오늘 정클클 7월의 첫막을 함께 열어봤는데요. 여러분께도 조금은 설레는 시작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끝곡으로 준비한 곡은요, 요정의 춤으로 번역되곤 하는데요. 여기서 요정은 아름다운 요정보다는 유럽 전설에 등장하는 장난기 많은 꼬마 정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들으실 땐 숲속을 장난스럽게 뛰노는 정령의 모습을 상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원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초절 기교 소품으로 작곡된 작품인데요. 플루트를 비롯한 여러 악기로 편곡돼 연주되고 있습니다. 바치니의 요정의 춤, 막상스 라리의 플루트, 장자크 발레의 피아노 연주로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에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4: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너무 단조로운 것 아닌가 싶다가도 왠지 또 부러울 만큼 한치의 오차 없이 유지하는 남자 히라야마의 일상을 새 음료가 지탱해준다. 첫 번째는 아침의 캔커피다. 남자는 매일 아침 집 바로 앞 주차장의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하나 사들고 차에 몸을 싣는다. 그리고 출근하며 카스테레오의 카세트 플레이어로 루 리드나 애니멀스 등의 음악을 들으며 마신다. 그냥 커피도 아니고 우유가 든 카페오레라 각성제 겸 아침 식사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애니멀스의 The House of the Rising Sun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퍼펙트 데이즈에 등장했던 음악이기도 합니다. 오늘 문장 카페 통해서 이 음악과 영화의 기억을 다시 불러왔는데요. 도서출판 푸른 숲에서 나온 음식 평론가 이용재 작가의 책입니다. 필름 위의 만찬의 한 부분 깔아드렸어요. 이 필름 위의 만찬에 보면 50개가 넘는 그 굉장히 많은 편수의 영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에 얽힌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음식이고요. 음식 중심으로 그 영화를 다시 볼때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 음식 평론가 이용재 작가의 이 말맛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훅 읽어버린 책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북카페 2부 초대석에 오실 예정이고요. 여기 등장한 이 수많은 영화 중에서 퍼펙트 데이즈 한 장면으로 이렇게 그 부분을 대목을 읽어드렸는데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이 영화 너무 좋게 봤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한상현님은 포장마차에서 일할 때이 애니멀스의 이 곡을 자주 들었어요 하시면서 추억에 젖어듭니다. 반짝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현서님은 저의 최애 퍼펙트 데이즈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7667 쓰시는 카페이님, 아, 반짝 7월을 시작하는 첫날. 광주는 새벽부터 시원한 여름비가 내리다 그쳤어요. 흐린 날이지만 공기는 선선하고 온 세상이 깨끗하게 씻겨서 왠지 개운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첫 곡부터 최고 최고 즐거운 점심시간 북카페와 함께 기대합니다. 하고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카페인 분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요. 지금 우리 월요일부터 시작된 3주간의 총 12번의 생방 출석, 개근 이벤트인 거죠. 오늘이 세 번째인데요. 오늘의 암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가 나가면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아니면 반디 앱으로, 반디 앱은 무료고요. 둘 중에 어느 쪽으로든 원래 쭉 해오셨던 대로 그렇게 출석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암호를 적어주세요. 오늘의 암호는 냉커피입니다. 냉커피 세 글자예요. 뭐 아아라고도 요즘 얘기를 많이 하고 뭐 뜨아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얼죽아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쓰기도 하지만 사실 그걸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아그 압도적인 세계가 있었죠. 냉커피입니다. 냉커피. 진짜 더운 날, 냉커피. 집에서 누가 만들어 왔거나 이러면, 달각달각 하는 그 얼음이 막 흔들리는 소리 하며, 그 밀크커피죠. 주로 냉커피는 아주 단그 밀크커피인데, 그것의 어떤 그 차가우면서도 그 달콤한 맛에 새참 역할을 톡톡히 했던 그런 음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암호는 냉커피로 하겠습니다. 이 퍼펙트 데이지의 히라야마에게 카페오레 그 캔커피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한때 냉커피가 있었죠. 한때라고는 하지만 지금도 아 냉커피.

그쵸?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암호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살짝 예고를 드렸는데요. 이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이어지는 우리 이벤트 허슬심 도슨트 기억하시죠? 우리 북카페 카페인으로서도 자주 사연도 올려주시는 우리를 들썩들썩이게 했던 항상 미술관 소식을 전달해 주시면서 전시 후에 함께 먹을 맛집 정보까지 같이 주셨던 코스를 만들어 주셨던 그 심성아 도슨트인데요. 심성아 도슨트가 또 우리 카페인 분들 위해서 좋은 미술 전시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책한 권이 우리의 하루를 바꾸듯이 좋은 전시 한 편은 우리의 시선을 넓혀준다. 도슨트님이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7월의 시작 첫날인데 미술 전시회 티켓 오늘 우리 모두 네 분께 각두 매씩 모두 8장께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이 파주에 있는 거이 건물로도 너무너무 유명한 건축물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의 기획전입니다. 미메시스 오버필드 전시 7월 26일까지 매일 이어지고요. 이 전시 티켓 오늘 사연 주신 분들 우리 추첨해서 모두 네 분께 두 매씩 보내드립니다. 미션이 뭐냐면요. 이거 그 심성아 도슨트 허슬심이 직접 보내주신 미션입니다. 이거예요. 7월의 첫날인데 7월에 이루고픈 소망, 기대하는 일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거입니다. 7월에 어떤 작은 소망을 품고 계신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샵 1045로만 받겠습니다. 예, 실명 성함이 꼭 필요하거든요. 샵 1045로만 실명 성함과 그리고 말머리는 이 미술관 이름 미메시스로 할게요. 미메시스 포함하셔서 7월에 계획과 소망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오늘 1부 끝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혜경님, 지금 11시 30분 직장인 점심시간인데, 출첵 3일차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11시 30분부터 기다리셨던 거죠. 네. 암호 보내주셨습니다. 냉커피, 네. 출석 이벤트, 그리고 미술관 전시 티켓 이벤트 둘다 지금 열려 있습니다. 기다릴게요. 사연들. 그리고 미술관 전시 티켓 그 이벤트는 샵 1045로만 보내주셔야 합니다. 콩키 앤서니 라자로의 커피컵. 그리고 맨해튼 트랜스퍼의 자바자이브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출석 안무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9110 쓰시는 카페인님 최선아님, 출석 체크합니다. 온도 32도 이상 되어야 냉커피 마신다고 하신 서효인 시인이 생각나는 암호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온도를 이렇게 너무 더우면 그래도 차가운 음료를 먹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진짜 시종일관 사계절 내내 차가운 음료, 차가운 커피, 그리고 사계절 내내 뜨거운 커피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아무튼 어떤 분들이든 간에 그 냉커피 그 냉자를 또 가끔 이렇게 한자로 써주지도 하잖아요. 그런 냉커피의 딱 느낌, 그 압도적인 위용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분은 없지 않을까. 온도보다도 달콤함이 떠올라서요. 최윤경님, 출첵합니다. 냉커피. 고딩 큰아이 시험기간이라 점심 해주면서 듣고 있습니다. 옆에서 폰 하느라 북카페에는 관심이 없는 아들이지만 기말고사 잘 보라고 반말 응원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름은 호준이입니다. 호준아! 너 얘기하는 거야, 지금 호준아! 지금 북카페에 관심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름이 들리니까, 내 이름? 할 수도 있겠지? 호준아, 이제 지금 시험 기간 기말고사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잘 봤으면 좋겠어. 그냥 공부한 거, 어떻게 내가 공부한 게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 싶을 정도였던 행운? 자그마한 행운도 따라 붙길 바라면서 이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사연 신청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마음도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아. 어머니 지금 북카페 듣고 계신데 한번 나중에 북카페 같이 놀러와. 시험도 잘 보고. 그리고 9749 쓰시는 카페인님, 작은 냉커피 잔에 봄에 뿌려둔

채송화 씨앗이 있는데 싹이 나고 꽃이 폈어요. 귀하고 신기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있어요. 지금은 옥수수 먹으며 꽃 한번 보길 반복 중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 이 작은 커피잔에다가 이게 씨앗을 심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와, 이게 또 북카페 들으시면서 옥수수 먹으면서 꽃도 보고, 정말 좋은 시간을 지금 여름날의 좋은 순간을 누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미메시스 오버필드 전시회 티켓 신청도 우리 문자로 많이 하고 계신데요. 실명 성함도 적어주셔야 합니다. 미메시스 암호 있어야 되고요. 실명 성함, 그리고 7월의 작은 소망, 품고 있는 계획, 이런 것들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는 여름날의 데시벨이죠. 오늘은 개구리 소리 만나볼게요.

여름밤 시골길이나 물이 있는 공원길을 걷다 보면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 함께 모여 합창하듯 부르는 개구리 소리는 여름밤의 정취를 더하는데요. 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비가 오기 전이나 비가 오는 날, 평소보다 개구리 울음소리는 더 커지는데요.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비 오는 날, 개구리가 더 시끄럽게 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2번, 호흡하기 쉬워서. 3번, 짝짓기를 하려고. 답, 고르셨나요? 이 문제는 몇 년 전 청소년 퀴즈 프로그램인 도전 골든벨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당시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에서 탈락했는데요. 탈락한 학생들이 골랐던 답은 3번, 즉 3번이 정답이 아니라는 말이죠. 평소 개구리가 우는 이유를 묻는 문제였다면 짝을 찾기 위해서가 맞는 답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는 비가 오는 날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 개구리가 더 크게 우는 이유, 정답은 2번, 호흡하기 쉬워서였어요. 개구리는 폐로만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도 호흡합니다. 보통 폐호흡이 60% 정도이고 피부호흡이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다른 무짐승들처럼 폐를 부풀려 공기를 흡입하는 것과는 달리 폐 기능이 떨어지는 개구리는 목을 부풀리거나 움츠려 폐로 공기를 보냅니다. 개구리들이 목을 쉬지 않고 움직이는 이유는 이 때문이죠. 폐로만 충분한 공기를 들이마실 수 없으니 피부로 숨을 쉬며 부족한 산소를 보충해야 하는데요. 피부 호흡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물입니다. 피부가 젖어 있어야 산소를 받아들이기가 쉬우니까요. 비가 오기 전이나 비가 올 때는 공기 중에 습기가 많아 피부로 숨쉬기가 편해지면서 개구리들이 호흡 걱정 없이 마음껏 개굴개굴 울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개구리 중 울음소리가 가장 우렁찬 개구리는 맹꽁이와 청개구리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맹꽁이는 6월부터 8월 장마 기간에 번식하고 또 야행성이라 여름밤이 주 활동 무대입니다. 재미있는 건 맹꽁이가 맹꽁맹꽁 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가 맹 하고 울면 다른 한쪽에서 꽁 하고 화답하는 것이 우리 귀에는 맹꽁맹꽁으로 들린다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는 맹꽁이들의 합창을 듣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띄워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곡 듣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신 분들도 있고요. 통했습니다. 아, 이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계속 듣고 싶지만. 일간 카페인 통해서 오늘 전달드린 얘기도 참 흥미롭죠. 숨을 쉬기 위해서 더숨 쉬기 좋은 날이기 때문에 더 크게 울어볼까? 크게 호흡하는 거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아, 이 개구리 울음소리에 좀더 집중하게 될것 같아요. 아, 쟤네 지금 숨 쉬기 좋은 날이라 숨 쉬는 거구나 생각하면 시끄럽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박선영 님이 지금 얼마 전에 밤 늦게까지 분수대에 틀어놓은 개구리 울음소리 방송 좀 꺼달라는 아파트 내 게시판 민원글이 올라와서 수다거리가 됐어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거든요. 인위적으로 들렸다고 생각이 들 만큼 요즘 한밤중까지 개구리 울음 소리가 맹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방송 좀 꺼주세요 할 정도로 아니 이게 진짜 자연의 소리야 싶을 정도로 맹렬하게 들리는데 숨쉬기 좋은 날이라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이제 그 탈락 대거 탈락했던 학생들 답처럼 이제 짝짓기를 위해서 이게 그냥 개구리의 철인 거죠. 네. 우리 좀 참아줍시다. 아, 미메시스 이벤트 많이 많이 문자로 주고 계십니다. 사연을 다 소개할 수가 없지만 김은정님, 북카페 들으면서 글쓰기 입문하고 한국어 교원 3급 공부해서 땄어요. 얼마 전부터 수업도 맡았답니다. 7월에는 월급으로 학점 은행제 2급 과정을 시작해요. 함께 잘 나가봐요. 아싸 하셨습니다. 김은정님, 혹시 우리 북카페 들으면서 글쓰기 시작하셔서 그 함께 글 쓰시는 분들과 함께 책 묶어서 엄마의 글쓰기와 이런 책 보내주셨던 그 은정님이실까요? 제가 그게 갑자기 궁금한데, 또 동명이인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느낌이 좀 비슷해가지고 글쓰기를 북카페 하면서 시작하신 우리 책을 쓰신 은정님이실까? 궁금합니다. 아무튼 그분이든 아니든. 응원합니다. 그리고 4073 쓰시는 카페이님, 고등학교 교사 안현아님입니다. 기말고사 기간이라 반일 연가 쓰고 퇴근하는 길에 들으며 미메시스라니. 처음 결혼하자는 얘기를 들었던 추억의 장소라니. 반가워서 메시지 보냅니다. 저의 7월 소망은 이번 학기 마무리를 무사히 완료한 후 건강하게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것이랍니다. 방학은 아이들보다 교사들이 더 기다릴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진짜 이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에서 여기서 지금 프로포즈, 네, 처음 결혼하자. 그 말을 처음 들으셨던 건가요? 그렇다면 진짜 너무 운명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사연 출석 체크 계속 해주세요. 이제 음악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 사연이 넘쳐가지고, 네, 우리, 로고 듣고 일기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일기의 기쁨, 오늘부터 이틀간 의류문화사에서 펴낸 에세이 반려인의 하루 읽어보려고 합니다. 김영글, 안희재, 정우열 작가, 이 세 명의 작가가 각각 고양이, 식물, 그리고 노견과 함께하는 일상, 그러니까 반려인으로 살아가는 일상을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세 마리의 길고양이와 인연을 맺은 김영글 작가의 글부터 만나볼게요.

고양이에 얽힌 내 최초의 기억은 거짓말과 닿아있다. 9살 무렵 우리 집에는 노란 줄무늬 고양이가 있었다. 어디서 어떻게 온 고양이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고양이는 집 안팎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지냈다. 우리 가족은 고양이에 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고 사람에게 눈길도 손길도 좀채 주지 않는 이 동물의 속내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쉽게 정을 붙이지 못했다. 내가 그 고양이와 제대로 관계 맺은 것은 다름 아닌 글 속에서였다. 백일장에 나가서 상을 곧잘 타오는 꼬마였던 나는 글짓기를 만만한 일로 여겼는데 어느 가을날 백일장에서 쓸만한 이야깃거리가 떠오르지 않았다. 마침 고양이가 생각났다. 같이 살던 고양이가 죽었다고 나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썼다. 그 짧은 산문 속에서 노란 줄무늬 고양이는 둘도 없이 다정한 내 친구였고 병을 앓았고 슬프게도 죽었다. 나는 동네 어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뒷산에 흙을 파 그를 묻어주었다. 그런데 백일장에서 돌아온 이튿날 거짓말의 일부가 현실이 되었다. 고양이가 정말로 죽어버린 것이다. 엄마는 고양이가 쥐약을 삼킨 쥐를 먹었다고 했다. 책에서 읽었던 문장, 말이 씨가 된다는 문장이 커다란 바위가 되어 마음을 짓눌렀다. 무서웠다. 혹시 내가 쓴 글이 고양이를 죽인 게 아닐까?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는 아빠의 설명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후로 한동안 혼란스러웠다. 어린 나로서는 죽음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진짜 일어난 현실과 글 속에서 일어난 현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더 어려웠다. 상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를 선택적으로 점검하는 일이며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둘러싼 모든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일이라는 복잡한 사실을 이해하는 데는 더욱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어쩌면 여전히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창작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성인이 된 후 다시금 고양이가 내 삶에 들어왔다. 요다, 모래, 녹두. 각기 다른 사연을 지닌 길고양이 셋과 우여곡절 끝에 가족을 이루었다. 이들은 내게 고양이라는 동물이 지닌 특성과 매력을 알려주었고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가르쳐 주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했던가? 아직도 고양이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확실히 알게 된 것 하나는 누군가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인간은 불가능한 일을 이상하리만치 집요하게 추구하는 족속이라는 사실도. 글을 쓴다는 것,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은 다른 존재를 이해하고 싶다는 욕망과 연결되어 있다. 물론 쓰이는 것은 늘 실제보다 넘치거나 모자라다. 그래도 그냥 써보는 것이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동물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요다가 이런 표정을 짓던데 무슨 뜻이었을까요? 모래의 이 행동은 책에서 읽은 것과 다른데 이유가 뭘까요? 녹두가 이러는 건 어째서죠? 나는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은 초보 집사였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차분한 어조로 촌철살인을 내뱉었다. 고양이의 행동을 다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캐스커의 고양이와 나 띄워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읽기 시작한 책, 의류문화사에서 펴는 반려인의 하루입니다. 세분 작가님의 글을 엮은 책인데요. 그 중에서 김영글 작가의 글 만나봤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어느 날 차분한 어조로 하신 얘기, 고양이 행동을 다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정말 와, 울림이 큽니다. 그걸 또이 김영글 작가님이 잘 포착해서 글에다가 담아두셔서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그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사실 상대를 내 방식으로 온전히 다 이해하려고 하고, 뭔가 낱낱이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덜어내는 데부터 시작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왜 저러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까지도 그대로 안아주면서 곁에 머무는 거. 그게 이제 반려인의 태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최유하님이 지금 이 캐스커의 고양이와 나, 들으시고는 제 여름 노래예요. 와, 우연히 들으니 더 좋네요. 하면서 다른 신청곡도 함께 넣어주셨습니다. 기록을 해둘게요. 언젠가 띄워드릴게요. 그럼 이번에는 김영글 작가의 글 계속 이어볼 텐데요. 반려동물이 떠날까 두려운 그걸 상상만으로 슬픈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작가는 어쩌면 우리 뭐 반려동물이 그 무지개 다리 너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이런 말들 할때 그것조차도 인간의 욕심일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말인지 글 통해서

옛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묻을 때 무덤에 여러 물건을 넣어주었다. 생전에 쓰던 옷이나 장신구를 넣기도 하고 고인의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물품을 묻기도 했다. 이를 껴묻거리라 한다. 중국 산시성에 있는 진시황의 무덤터에서는 무기를 든 병사를 실제 크기로 만든 테라코타 모형이 출토되었는데 8천여 점이나 되는 것으로 보인다. 불멸을 꿈꿨던 황제는 철옹성 같은 무덤을 만들어 사후에도 자신을 지키고 싶었던 모양이다. 무덤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인간의 욕망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질문인 듯하다. 수메르 문명이나 고대 이집트, 중국 상왕조, 고조선 시대에는 순장 풍습이 있었다. 권력자가 죽으면 무덤에 시종이나 노예, 심지어 가족을 산채로 함께 묻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저승이 강 건너에 있다고 믿어 망자에게 뱃삭스로 쓸 동전을 넣어주었다.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도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었다. 2023년 5월 국립중앙박물관은 함안 경주 등지에서 발굴한 토기를 통해 고대 사람들의 생활과 내세관을 재조명하는 전시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을 열었다. 신라와 가야에서는 사람, 동물, 사물의 모양을 본떠 흙으로 빚은 토기와 그러한 장식을 붙인 토기를 껴묻거리로 넣었다. 일상에서 보고 쓰고 만지던 것들을 사후 세계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크기를 축소해서 만든 것이다. 조그맣게 빚은 집도 있고 수레, 쪽배, 집신, 등잔도 있다. 이 토기들에는 죽은 이가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동안 힘들지 않기를, 춥지 않기를, 어둡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동물들의 모습이다. 그 중에는 죽은 이의 영혼을 하늘로 인도해 줄 새나 뿔을 지닌 상서로운 동물도 있지만 대개는 그 시절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평범한 동물들이다. 개, 말, 개구리, 오리. 사람과 함께 지상의 삶을 영위하던 동물들은 이제 아주 조그마한 흙빛의 동행자가 되어 죽은 이의 곁을 따른다. 전시장을 둘러보던 내 발길을 작은 집 모양 토기 하나가 붙들었다. 지붕의 용마루 위에 고양이가 사뿐히 올라 아래를 굽어본다. 사다리를 기어오르던 쥐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듯하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소망했을 것이다. 익살 섞인 평범한 일상의 풍경을 죽은 뒤에도 부디 누릴 수 있기를. 나는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죽음을 단절이 아니라 삶의 연속으로 바라보며 위안을 얻으려 했던 1600년 전 사람들의 마음이 나에게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반려인들에게 사랑받는 이야기가 있다. 함께 살던 동물이 죽으면 사후 세계에 먼저 가서 기다린다는 이야기다. 스노우캣 작가의 만화에서 이 이야기를 읽은 뒤로는 나도 우리 집 고양이들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상상으로 슬픔을 희석시켜 본다. 그 상상 속에서 우리는 한쪽이 죽어도 반드시 다시 만나며 결코 헤어지지 않는다. 둥그렇게 솟은 무지개 다리 건너편에서 반갑게 나를 맞으며 발을 동동거리는 고양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과 평온을 얻는다. 하지만 때로는 그조차 인간의 욕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 또 다른 세상이 있다면 그곳에서만큼은 동물이 인간과 얽히지 않은 더 고요하고 자유로운 공간을 찾아 편안히 쉬었으면 좋겠다.

네, 읽기의 기쁨 오늘 이렇게 반려인의 하루로 만나봤습니다. 김영글 작가의 글 어떻게 들으셨어요? 내일 또이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려인의 하루 들으시면서 아마 내가 고양이와 함께 지금 살지 않아도 식물을 키우지 않아도 노견과 함께 살지 않아도 내 얘기다 혹은 인간들 틈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인간 관계에도 적용해도 좋을 얘기다라고 느끼시는 그런 지점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6386 쓰시는 카페이님, 귀에 이어폰 꽂고 혼밥을 하다가 고우님이 호준아 불러서 정신이 번쩍 들었네요. 저는 동명이인 다른 호준입니다 하셨습니다. 고등학생 호준님, 기말고사 대박나세요 하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호준님들, 호준아, 너야, 너!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사연이 재밌네요. 권나연님, 지금 시험 기간인데 시험 보는 중고등 친구들 모두 화이팅 응원합니다. 감기 걸려서 훌쩍거리는 중2 딸, 희원이 힘내자 하셨습니다. 아, 감기, 지금 시험 기간인데 또 감기에 걸렸어요. 희원님, 어서 빨리 힘내시고, 빨리 회복하시고 더 감기 걸리기 전보다 더 튼튼해지시길 바랍니다. 3637 쓰시는 카페이님은 어제 이사하고 쌓여있는 짐 정리하면서 북카페를 들어요. 근데 이 집은 EBS만 잘 나오네요. 다른 채널은 안테나로 맞춰도 곧 지지직거려요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지? EBS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 운명인가 봐요. 이게 무슨, 그쵸? 장난처럼 EBS만 혹잘 나오는 거. 이런 거 참, 뭐, 저로서는 너무 반갑습니다만, 네. 아,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순간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149 쓰시는 카페이님, 비 오는 오후, 4년 전 오늘 하늘나라로 떠난 님이 그리워서, 그를 만나러 갑니다. 이육사 시인의 시 청포도에서처럼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 마련해 두면 그가 찾아올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4년 전 오늘 이별을 하신 거군요. 지금 너무너무 그리우실 것 같고 그 마음이 간절하실 것 같은데 잘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그리움 이 사연에서 전달이 되는데 그 마음 전달이 될 겁니다. 미메시스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입니다. 5969 쓰시는 카페이님, 그리고 4073 쓰시는 카페이님, 1389 쓰시는 카페이님, 그리고 6927 쓰시는 카페이님, 이렇게 네 분입니다. 아, 축하드리고요. 며칠 기다리시면 이벤트 다 끝나고 나서 한 번에 번호를 넘길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아마 그 미술관 그 주최 측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개별 문자, 모바일 티켓이 갈 거예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필름 위에 만찬을 쓴 이용재 음식 평론가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우리 앞서 이 퍼펙트 데이즈 한 장면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이용재 음식 평론가의 이 수많은 영화 속 음식, 어떤 의미로 등장했는지를 포착한, 심지어 음식의 지분까지도 좀 헤아리신 것 같더라고요. 이분의 이야기가 어떨지 2부에서 또 계속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지현님도 냉커피 오늘의 출첵 단어요 하셨는데, 네, 출석 아무도 계속 보내주셔도 유효합니다. 냉커피입니다. 오늘 1부 끝곡은 W의 만화가의 사려 깊은 고양이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2부로 함께 건너가시죠.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퀘벡주. 이곳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2016년 부모보험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남성의 비율이 80%를 넘겼단 겁니다. 그만큼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건데요.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만 이 휴가를 쓸 순 없도록 강제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후 퀘벡주의 출생률이 꾸준히 오르면서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하네요. 세계에 널리 알려진 건 물론이고요. 부모 양쪽이 서로 차별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2: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1: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2: 홍상욱과
1: 왕도와 함께
2: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0: 어떤 영화는 때때로 대사 한 줄로 배경에 흐르던 음악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영화 속 음식은 어떨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음식을 통해 영화를 기억하는 독특한 시선의 무비 에세이 필름 위에 만찬을 출간한 이용재 작가와 함께합니다. 음식 평론가이자 번역가입니다. 쓴 책으로 외식의 품격, 한식의 품격, 미식 대담, 오늘 브로콜리 싱싱한가요? 등이 있고요. 요리서 실버스푼, 패밀리 밀 등을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이용재 작가님, 새 책 들고 북카페 스튜디오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와,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책을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1: 네네, 감사합니다.
0: 작가님 너무 궁금했었어요. 오늘 네.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오시는 길이 어땠어요?
1: 아, 네, 저 오랜만에 운전을 해서 왔는데요. 네, 자유로를 달리는 맛이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그래서 마침 차도 하나도 안 막히고 시원하게 달려서 오늘 방송이 매우 순조롭게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카페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0: 아, 우리 카페인 분들 오늘 많이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재미난 얘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영화 속 음식 얘기도 음식으로 만드는 영화 얘기 너무너무 흥미로웠어요. 이 책 어떻게 이걸 이제 책을 엮으실 생각을 하신 건지 원래 연재하셨던 것을 이제 거의 많이 고치셔서 묶으신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필름 위에 만찬 이 책의 기획은요.
0: 네.
1: 대략 한 10여 년 전에 이미 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0: 10여 년 전에?
1: 네, 가지고 있다가 이제 2018년에 일간지에서 연재 제안을 받았어요.
0: 네.
1: 그때 이제 이런 영화 속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제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2019년 6월부터 4년 동안 격주 연재로 96편의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원고를 쭉 읽고요.
0: 네.
1: 골라내고 이제 대폭 다시 쓰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올해 5월에 책을 냈습니다.
0: 네. 이게 긴 역사를.
1: 아, 네. 나름 좀 네. 사연이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요.
1: 네.
0: 그리고 지금 거의 10년 전부터 이제 기획을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1: 네.
0: 여기 보니까 정말 최근 왕사남까지도 여기 들어가 있고.
1: 그렇습니다.
0: 네. 추리신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이 96편. 근데 어떤 기준으로 그럼 책에 들어간 글들이 선택이 된 건가요?
1: 아, 이제 제가 그냥 재미있게 본 영화들인데요. 이제 이 책을 내고 나서 질문을 받은 질문 중에
0: 네.
1: 이제 뭔가 그 이런 책을 쓰려는 의도를 가지고 영화를 보았냐.
0: 아.
1: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사실 그렇진 않고요.
0: 네.
1: 제가 이제 대략 한 20여 년 전에, 20한 5년쯤 전부터, 이제 외국 생활을 좀 했었는데요.
0: 네.
1: 이제 너무 심심해가지고 영화를 보는 습관을 붙여봤습니다.
0: 네.
1: 그냥 이제 토요일 아침에 무작정 극장에 가서 아무거나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0: 네.
1: 영화 보는 습관이 붙어서 지금까지 이제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0: 그냥 거의 일상인 거네요.
1: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음식 평론가로 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영화 그동안 보면서 쌓은 영화들에서 음식을 더 이제 관심 있게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영화를 음식의 렌즈로 보기
0: 네.
1: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에서 음식을 출연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본 건 아니고요. 그냥
0: 네.
1: 그동안 이제 보다 보면 계속 쌓이잖아요.
0: 그쵸.
1: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가 생긴 겁니다.
0: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막 그 인위적으로 어떻게 한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내공이 있는 상태에서 너무나 즐기시면서 이 한 편 한 편을 쓰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0: 맞아요.
1: 네네.
0: 이 말맛은 진짜 이 카페인님들이 직접 읽어보셔야 알 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 책을 펼치면 속 표지에 영화표 사진이 있어요.
1: 네네.
0: 근데 이거 직접 다 모으신 거.
1: 네,
0: 맞아요.
1: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그때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0: 네.
1: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다 영화표들이 사라졌고, 종이표도 멋이 없죠.
0: 맞아요.
1: 네, 하지만 당시엔 이제 영화표들이 상당히 그 멋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0: 네.
1: 그러다가 이제 버리지도 않고 뭐 이사를 하면서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책을 낼 때 되니까

0: 제가 그냥 보여드렸거든요, 출판사에.
1: 네.
0: 이게 그냥 제가 20년 넘었는데 안 버리고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책에다 좀 넣어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또참 이렇게 표지에, 속표지에 잠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 와.
0: 참 일이 이렇게 풀리는 게참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러네요. 내가 살아온 시간이 다 정말 한 권의 책 안에 들어가게
0: 그렇습니다.
1: 된
0: 네네.
1: 거네요. 최은희님이 영화도 좋아하고 음식도 좋아하는 저는 스피커 앞에 바짝 의자를 당겨 앉습니다. 기대, 기대라고 하셨습니다. 아, 아마 책 읽으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오늘 북카페 에디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우리 책 선물 보내드리는데요. 북카페 에디션도 무엇을 그리실지도 정하셨어요.
0: 아, 네.
1: 네.
0: 제가 이제 5년 차 고양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1: 아.
0: 8살 된 고양이랑 같이 살고 있어가지고요.
1: 네. 이름이 뭐예요?
0: 별입니다.
1: 별이.
0: 네. 그래서 제가 잘못 그리지만 고양이를 그려드리겠습니다.
1: 네, 고양이 별이인가요? 네,
0: 네.
1: 별이를
0: 그렇습니다.
1: 오늘 별이 에디션, 고양이 별이 에디션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아, 여기 58편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진짜 제목 그대로예요. 필름 위에 만찬.
0: 네, 그렇습니다.
1: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음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말 맛이 오늘 우리 북카페 그 출석 암호가 냉커피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유독 그다 읽고 나서 이 영화 화차에 등장한
0: 네.
1: 그 휴게소 커피에 관해서 쓰셨던 그 문장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다시 또
0: 네.
1: 그 부분을 펼쳐봤는데,
0: 네.
1: 이렇게 휴게소 커피가 등장하는 순간, 막, 어이쿠야! 막 이런 식으로 약간 헉하고
0: 가슴이 철렁
1: 놀라시잖아요. 왜
0: 내려앉았습니다.
1: 그러시는 거예요?
0: 아, 휴게소 커피가 이제 정말 맛이 없습니다. 제가 웬만큼 맛이 없는 커피들에는 나름 내성이 있는데요. 또 음식 평론가다 보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그 2009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당시 이제 상당히 그 국내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잠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커피에
1: 그쵸.
0: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만, 내가 참 살면서 이렇게 맛없는 커피를 많이 먹어왔지만, 그보다 더 맛없는 커피가 휴게소 커피였구나. 정말 맛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1: 요즘은
0: 이러한
1: 많이 바뀌었을 수도.
0: 잘
1: 네.
0: 모르겠습니다.
1: 아무튼, 네.
0: 그런 커피가 영화에 딱 등장을 하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뭔가 굉장히 불길한 일이 벌어진다. 게다가 또 먹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커피를 사왔더니
1: 네.
0: 또 사라졌잖아요.
1: 그렇죠.
0: 등장인물이.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슴을 치면서 굉장히 불길한 일이
1: 괜히 저게
0: 벌어지는.
1: 등장한 게
0: 아,
1: 아니다라는 것은
0: 그렇습니다.
1: 어떤 전조를 음식으로
0: 그렇습니다.
1: 감지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재밌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맛없음에 심연이 있다면 나는 지금 눈을 바라보고 있다. 이 커피가 바로 심연의 눈이다. 이런 표현은 정말 읽으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재미난 게그 이력, 작가님 이력이요.
0: 네.
1: 건축학 전공, 건축회사 다니시다가 음식 평론가가 되신 거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이것도 질문 워낙 많이 받으시겠지만,
0: 네.
1: 보통 흔한 이력은 아니잖아요. 이 변화가.
0: 저는 사실 별 생각이 없는데 또 그렇더라고요. 네,
1: 네.
0: 제가 원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고요. 미국 대학원으로 유학을 가서 석사를 마치고
1: 네.
0: 박사를 조금 하다가 제 길이 아니라는 거를 깨닫고 나와가지고 이제 현지에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제 몇년 뒤에 이제 미국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죠.
1: 네.
0: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세월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너무 심심해서 영화를 본 것처럼 또 너무 심심해서 요리를 독학으로 많이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블로그에 글도 썼죠.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고 또 글도 곧잘 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쌓인 겁니다. 몇년 동안.
1: 네.
0: 그래서 이제 정리해고를 당한 건데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충동적으로 아, 글쓰기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귀국하자마자 잡지사 출판사 같은데
1: 네.
0: 뭐글 샘플하고 이력서 같은 것들을 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일을 받아서 시작을 해서 이제 17년 차입니다.
1: 네.
0: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냥 먼 길을 돌아서 원래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어떠세요? 그 건축과 음식, 이것도 약간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0: 그렇습니다. 어떤 요소를 가지고 이제 구축을 한다는 차원에서 건축과 음식에는 맞닿는 구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양식, 특히 이제 파인다이닝 같은 경우는 뭐 고기와 채소와 소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상당히 건축적으로 접시에 구축을 해서 담아내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죠.
1: 그렇죠.

0: 그래서 어딘가는 그런 표현도 쓰셨던 것 같아요. 그 주방, 양식장의 주방, 그 풍경이 자동차 공장의 그 조립 과정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다.
1: 네,
0: 그러니까
1: 똑같습니다, 사실. 그
0: 그러니까
1: 시스템을 들여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0: 네, 재미납니다. 3637 쓰시는 카페이님. 저는 영화 속 음식들을 집중해서 보고 너무 비싼 요리는 빼고 먹어봐요. 그리고 영화 한번더 봐요. 오늘 방송 너무 기대돼요. 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근데 여기 보면 진짜 뭐 이따 차차 얘기를 나누겠지만 영화 속의 한 장면 장면에서 예를 들면 이따 얘기 나눌 황해 같은 경우는 김이 구겨지는 각도까지 막 보신단
1: 아,
0: 말이에요.
1: 네.
0: 그 김의 투명도가 어떻게 이제 흐려지는지까지 보시는데 그러려면 영화 몇 번은 반복하셔야 되는 거죠. 그 한눈에 처음에 들어오진 않잖아요.
1: 근데 사실 많은 경우에는 물론 인위적으로 막 돌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0: 네.
1: 많은 경우에는 한번 보면 대체로 기억을 합니다.
0: 아, 진짜 관심사니까 이게 훅
1: 예, 그
0: 오는군요.
1: 저의 일이기 때문에 예,
0: 아,
1: 뭐 음식도 그렇고 영화
0: 네.
1: 속의 음식도 그렇고 실제로 먹는 음식도 그렇고 한번 쭉 보고 나면 가만히 이제 다본 다음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아 이런 음식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축적이 돼요.
0: 그렇군요. 9110 쓰신 카페이님, 장난기가 느껴지는 목소리예요. 저만 그런가요? 호호. 작가님, 오늘 잘 듣겠습니다. 네, 장꾸신가요? 장난꾸러기?
1: 아,
0: 네.
1: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0: 얘가 지금 갑자기 들키신 것 같습니다. 음악을 듣고 갈게요.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어떤 건가요?
1: 네, 제이 필름위에 만찬 책에 007의 칵테일 베스퍼 마티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0: 네.
1: 바로 이 마티니가 등장하는 2006년작 카지노 로얄의 주제곡이 있어요. 크리스 코넬이 부른 You Know My Name입니다.
0: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필름 위에 만찬을 출간한 이용재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카페인님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고양이 별이 에디션 선물로 드릴게요. 권수현님, 음식으로 전조 현상을 느낀다는 거, 저 너무 공감해요. 같은 원두인데 커피의 맛이 왠지 다를 때가 있어요. 단순히 의미 부여가 아니라, 이거 뭐지? 하면서 느낌이 팍올 때가 그때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직접 그냥 이렇게 같은 원두지만, 마시면서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한데, 영화 스크린에서 어떤 음식이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1: 네네.
0: 그걸 느끼신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요. 커피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 너무너무 불안해서 집중이 안 되는 순간들을 많이 고백을 하셨던데요. 네. 그중에 혹시 생각나는 게 어떤 게
1: 아, 제가
0: 있으신지.
1: 집중이 안 되는 순간이요?
0: 네.
1: 아,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인 물이 바게트를 한 20개쯤 들고 가는 겁니다.
0: 네, 맞아요.
1: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마이클
0: 마이클
1: 클레이트, 네,
0: 클레이튼.
1: 마이클 클레이트라는 영화인데요.
0: 네.
1: 미국 대기업이 뭔가 이렇게 그 비리를 저지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은폐하려고 하는 가운데
0: 네.
1: 내부 고발자로서 변호사가 이제 그 내부 고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너무 그큰 상대를 큰큰 상대를 해야 되니까.
0: 네.
1: 큰 기업을 상대해야 되니까 불안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이 바게트를 한 개만 먹어도 배가 부를 텐데요.
0: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부터가
1: 네네. 근데
0: 너무
1: 그것을 한 20개쯤 봉지에 넣어가지고 길에 막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정말 엄청난 불안에 시달리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국은 그 사람이 죽죠.
0: 네.
1: 그리고 자살로 위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 그런 거구나. 역시
0: 이미.
1: 바게트를 너무 많이 사서 냉동 보관하기도 좀 힘들고 맛이 금방
0: 그렇죠.
1: 떨어지는 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0: 그렇죠.
1: 프랑스 같은 데서는 이제 보통 아침에 사서 아침에 오전에 먹고 뭐 오후에 사서 저녁에 먹고 이렇게
0: 네.
1: 싱싱한 빵을 먹어야 되는데
0: 20개를.
1: 20개를 사서 들고 네, 세봤습니다. 이렇게 막 이게 몇 개인가 전부. 물론 5개가 넘어가면 사실 의미가 없죠. 너무 많은 거기
0: 그렇죠.
1: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0: 네.
1: 한 봉지 이렇게 옆구리 이렇게 끼고 가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사람이 느끼는 불안이라는 게
0: 그렇죠.
1: 정말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0: 그러니까 창작자로서 이제 그런 장면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자극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책에 써두신 거 보니까. 이게 정말 잘 전달하는 거잖아요. 음식으로서.
1: 그렇죠. 그래서 음식이 참 많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그렇게 이제 정말 찰나에 지나가는 음식들이 많죠. 이제 제 책에 보면 음식 라따뚜이 같은 음식 영화를
0: 가장
1: 소개하기도
0: 좋아하는
1: 하지만,
0: 영화로
1: 예, 그렇습니다.
0: 꼽으셨죠.
1: 라따뚜이 같은 음식 영화도 있지만
0: 네.
1: 사실 상당수는 음식이 주가 되는 영화는 아니에요. 음식이 어떤 영화 속의 수단이나 장치로서
0: 네.
1: 정말 찰나에 지나가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의미들이 아무래도 직업인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잘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0: 네.
1: 그런 차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의 전체적인 어떤 개념이랄까요? 틈새를 확장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틈새를 확장을 해서
0: 네.
1: 독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음식
0: 그렇군요.
1: 평론가로서 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한 겁니다.
0: 네. 그래서 달걀을 어떻게 깨는지부터 시작해서 여기 음식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것을 정말 허투루 보시질 않더라고요. 책에 보면 내용이 너무 많이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먹방에 대한 것도 이제 책 펼치자마자 이제 황해가 등장하는데, 그 하정우 배우의 먹방을 보시면서, 먹방이란 군함처럼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 먹방과 스턴트를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일반 먹방을 거의

0: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보기가 힘들고요.
1: 네.
0: 그몇년 전에 세상을 떠난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같은 경우는
1: 네.
0: 음식을 먹는 모습을 절대 대중에게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음식을 먹는 행위는 굉장히 그 사적이기도 하고 또
1: 그쵸.
0: 은밀하기도 한데요.
1: 네.
0: 이 먹방을 대리만족을 위한 어떤 스포츠 같은 엔터테인먼트처럼 요즘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1: 네.
0: 근데 이제 음식 평론가로서 저는 좀 보기가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이제 먹는 것을 보여준다는 자체가 좀
1: 네.
0: 힘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많은 음식들을 먹는,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스턴트라고 할수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측면이 굉장히 괴로운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황해의 화정우 배우의 먹방, 군함의 먹방은 생각해 보면 사실 범죄를 저지르러 타향에 온 것입니다.
1: 그쵸.
0: 기본적으로 좋은 환경이 아니죠.
1: 네.
0: 그런데
1: 좋은
0: 또
1: 환경이 아니죠.
0: 좋은 여건이 아닌데
1: 네.
0: 던져졌는데 또 그런 가운데서도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음식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의 험난한 상황에 처해져. 그런 데서 정말 너무 힘들다 할것 같은 시기에 상황에 구원처럼 음식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뭐 감자가 등장을 한다든지.
1: 네.
0: 자, 이렇게 등장하는 음식들을 너무 절박하고 맛있게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냥 너무 그 이제 영화를 나중에 봤거든요. 저는 개봉
1: 네.
0: 당시에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았습니다만, 그렇게 보다 말고 압도가 된 겁니다. 아, 이게 연기인가 이것이? 정말 굶고서 찍은 것은 아닐까?
1: 그 절박함이 진짜
0: 예, 그
1: 스크린을 뚫고 나올 정도로.
0: 절박함이 예, 정말 그니까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1: 네.
0: 제발 그 군함이 뭐 범죄를 저지르라고는 제가 응원을 못 하겠지만
1: 네.
0: 살아서 돌아갔으면 좋겠다. 살아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1: 그쵸.
0: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죠. 정말 마지막에 너무 안타깝게
1: 네.
0: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서 정말 저는 나중에서 이 영화를 가끔은 이제 너무 재밌는 영화를 느껴보면 삶을 낭비한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내가 이 좋은, 물론 이제 책도 그렇고
1: 네.
0: 그렇습니다만 이 좋은 영화를 여태껏 안 보고 내가 뭐하고 살았단 말인가.
1: 내가 뭐 3년 늦게 봤어, 6개월 늦게 봤어, 이러면 낭비한
0: 네,
1: 것이다.
0: 3년을 허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황해도
1: 네.
0: 참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먹방. 이렇게
1: 그쵸.
0: 절박한 삶의 의지가
1: 그쵸.
0: 모든 그 엔터테인먼트적인 먹방을 초라하게 만드는 그러한 먹방 중의 먹방이다. 이런 느낌으로 보았습니다.
1: 맞아요. 이 황해 군함의 모습으로 이 책이 시작이 되는데요. 유용하님, 이용세 작가님 팬이어서 얼마 전 책은 사놓고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 방송 듣고 당장 읽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책만 사주셔도 사실 그런
1: 예.
0: 말이 있지 않습니까? 책을 사놓고 쌓아두면 좋은 기운이 이렇게 나에게 스며든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안 읽어도 읽은 것 같고 그런
1: 네.
0: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책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1: 그쵸.
0: 사셨다 그러면 뭐 너무 그
1: 그쵸.
0: 사시는 방향으로 큰 절을 올리고 싶을 정도로 감사하는
1: 곁에
0: 마음을
1: 두고 있는
0: 가지고 있습니다.
1: 거니까.
0: 예.
1: 네. 6270 쓰시는 카페이님, 블로그 시절부터 작가님 글을 찾아 읽어왔는데 라디오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네요. 음식 평론도 맛뿐 아니라 접시 너머 식당의 음악까지도 전체 공간과 분위기를 아울러 살펴보시고 식당에 나오는 음악의 장르와 음질, 소리를 담아내는 식당의 인테리어까지 세심히 보셔서 깐깐한 이미지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목소리는 편안한 분위기예요. 네.
0: 아유, 감사합니다. 뭐, 거의 20년 정도 제 글을 읽으신 것 같아요. 20년 이상.
1: 그러니까요,
0: 블로그
1: 지금.
0: 시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1: 네.
0: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어떤 그 이미지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굉장히 깐깐할 것 같다거나, 굉장히
1: 책에
0: 냉혈한 일것
1: 글을
0: 같다거나,
1: 읽은
0: 네,
1: 사람들이?
0: 제가 이제
1: 네.
0: 음식점을 본의 아니게
1: 네.
0: 혹평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거의
1: 네.
0: 20년 가까이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1: 20년
0: 그렇게
1: 가까이.
0: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저.
1: 아니, 근데, 뭐,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이번 책에서는 영화들도 가차없이, 아니, 이러면 타이타닉, 그 긴, 러닝타임의 영화에서 음식에 할애하는 비중은 이런 것들도 막 생각을 하시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정말. 뭔가를 접하면
1: 네.
0: 음식이든 책이든 뭐 음악이든 영화든 의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꼭 이렇게 밝히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타이타닉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흥행작, 화제작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잘 보면 결국은 타이타닉의 핵심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같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등장인물이

0: 죽지 않더라도
1: 네.
0: 이들의 계층이 다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1등석과 3등석 뭐 이렇게 머물고 있고요.
1: 네.
0: 그러면 사실 그 1등석과 3등석이 당시의 시대 배경에서는 음식의 차이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1: 그렇죠.
0: 1등석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파인다이닝 같은 프랑스의 음식을 상당히 차용해서
1: 네.
0: 문법을 차용해서 내는 음식들인데요. 이러한 음식들에 대한 어떤 고증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허술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물론 이제 뭐배 타고 십자가도 한번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1: 네.
0: 애틋한 사랑을 그려내긴 하지만 그런 음식들이 조금 더잘 반영이 되었으면 영화가 좀더 알차지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1: 네.
0: 그런 생각을 한 거죠.
1: 저는 그것도 재밌었어요. 그 장손,
0: 네네.
1: 한국인 장손이라는 영화 얘기하시면서
0: 네.
1: 이제 3대째 두부
0: 네, 그렇습니다.
1: 가업을 이제 이어오는 그 얘기에 너무 들뜨신 거예요?
0: 그렇죠.
1: 근데 약간 실망하셨잖아요.
0: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두부라는 식재료가 굉장히, 섬세하고 미묘한 식재료라고 생각을
1: 네.
0: 하는데요.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한국의 현실에서 그다지, 대접을 못 받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좀더 다양하거나,
1: 네.
0: 좀더 섬세하거나 이런 그 부족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런 현실 속에서 장손이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1: 네.
0: 이 영화가 두부를 만드는 3대를
1: 그러니까요.
0: 소재로 한다 그랬더니 저는 막 물개박수를 치면서,
1: 오,
0: 와,
1: 드디어.
0: 드디어 이 두부를 대접하는 뭔가 영화가 나왔구나. 이 두부에 폭 빠진 3대들이 어떤 자아내는 삶의 모습,
1: 네.
0: 두부를 만드는 그런 삶의 애환, 이런 것들을 다룰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그냥,
1: 두부가 아닌 무엇이어도
0: 네. 두부가 아니고 뭐 그냥 뭐 빈대떡이어도 그러니까 두부에 미친 사람들이면
1: 네.
0: 삶이 두부에 이렇게 맞춰져 있을 거잖아요. 뭐
1: 그렇죠.
0: 항상 콩 생각만 한다거나
1: 네.
0: 오늘은 간수가 어땠어?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두부는 그냥 일종의 수단이었던 거죠. 그 가족들의 생업이긴 하지만
1: 네.
0: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잘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두부를 좀더 파고 들어가서 이 두부로부터 이야기를 만들어냈으면, 근데 이제 그거는 저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근데
0: 제가
1: 관객은 다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감상할 수
0: 음식
1: 있으니까요.
0: 평론가니까 또
1: 네.
0: 두부에 대해서 아쉬운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국의 두부가 이런 것들을 좀 어루만져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1: 네.
0: 있었지만, 아, 그건 내가 욕심이었구나. 그 영화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1: 네.
0: 상당히 많은 그 화제들을, 그러니까 소재들을, 그러니까 가부장부터 정말 그래도 비교적, 세세하게 잘 담아냈어요.
1: 네, 근데 왜 두부만
0: 그래서 오죽하면
1: 홀대하는가?
0: 사람들이 보면서, 와, 이 영화 보니까 나 가부장의 트라우마가 올라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1: 네.
0: 사실 영화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저의
1: 네.
0: 욕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두부 없어도 괜찮습니다.
1: 네. 한신혜님이 작가님의 사고가 너무나 매력 있습니다라고 하셨고요. 김주영님은 아, 북카페에 소개되면 책이든 영화든 다 보고 싶어요. 저도 황해를 안 봤는데 봐야겠어요. 아, 작가분들은 이렇게 다 말솜씨가 뛰어난가요? 어떠세요?
0: 모르겠습니다.
1: 네.
0: 그냥 좋은 오늘 카페인 여러분들 계시는 좋은 자리에 왔기 때문에
1: 네.
0: 그냥 평소보다 말을 잘하는 것 같다 이런
1: 아,
0: 생각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네.
1: 즐겨주세요.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0: 네, 역시 그 필름의 만찬에 소개한 영화 가운데 더스틴 호프만과 톰 크루즈가 일연을 펼친 레인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 네.
0: 이게 이제 1988년작인데 당시에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영화의 사운드 트랙이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때 인기를 끌었던 노래 가운데 더 벨스타즈의 아이코 아이코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1: 듣고 가시죠.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필름 위에 만찬을 쓴 이용재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김현우 님이 기록하실 때 그 당시 영화 봤을 때 그때 본인의 감정도 적어두시나요? 기분 따라 영화 보는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질문을 주셨거든요.
1: 아, 딱히 뭐 적어두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그 책을 쓰는 글을 쓰는 작업을 네. 물론 메모를 영화든 아니든 메모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대부분 엄청나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뭔가를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지 이런 그 생각 압력을 주지 않고요. 네. 그냥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쓸 때도요. 어떤 네. 음식을 먹으면 한 10년 전에는 먹으면서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스토랑에 가서 먹으면 자, 이 수프는 어떻고 어떻고. 네. 근데 이제 콘서트 같은 데서 보면 왜 사람들이 영상을 찍는데 네. 이렇게 좀 팔려서 실제로 공연을 못 본다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0: 그렇죠.
1: 제가 공연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런 깨달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먹고 보고 읽고 듣는데 집중을 하자. 그래서 이제 영화도 뭐 기록 같은 거 딱히 하지 않습니다.
0: 그냥 이 순간은 영화를 네, 본다.
1: 네. 영화를 내 두 눈으로 본다. 나중에 또 기억이 나겠지. 아니면 또 요즘 OTT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를 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다시 봐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딱히 감정이나 뭐 팩트 사실 같은 것들을 기록해두진 않습니다.
0: 강박을 느끼지 말자.
1: 네네.
0: 차라리
1: 일단 편하게 즐기는 걸로.
0: 그렇죠.
1: 일단 잘 즐겨야 나중에 무엇에 대해서 글을 쓰더라도 네. 더 잘 쓸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3483 쓰신 카페인님은 오랜만에 쉬는 날 이렇게 신나게 읽고 싶은 책 소식 감사합니다. 저도 뭔가를 보면 의견이 생기는데 쓰고 싶어도 이용재 작가님 같은 필력은 안 되는데 멋지십니다. 하셨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뭐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작가님도 계시지만.
0: 쓰는 것 자체가, 그 네. 행위 자체가.
1: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나의 필력이 어떻다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나에게 욕구가 있고 네. 이 욕구에 이끌려서 내가 글을 쓸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생기시면 꼭 써보시는 걸로. 그다음에 또 중간에 혹시 내가 이런 의견이 별론가? 아니면 글이 잘 안 써진다 하더라도 네. 끝까지 꼭 쓰시는 걸로.
0: 아, 갑자기 지금 강세를 넣으셔가지고 네. 끝까지 쓴다가 중요하구나
1: 네,
0: 깨달았어요.
1: 그래서 중간에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쓰고 뭐

0: 블로그 같은 데 쓰시면 발행을 하시고
1: 아.
0: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1: 여기 보면 이제 독학으로 음식 공부를 하셨다라고
0: 네.
1: 하시면서 그 줄리엔 줄리아 이 얘기하실 때
0: 네.
1: 그 혼자 이제 독학으로 음식을 요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조언 같은 거를 담아두셨단 말이에요.
0: 네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뭐 일단은 나를 위한
0: 네.
1: 것임을 자각하자 뭐 이런 식의
0: 그렇습니다.
1: 남을 위해서 뭐 SNS에 올리기 위해서 이거 됐고 일단은 먼저 나를 위해서
0: 네.
1: 이런 식으로 담아두신 그 것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무조건 이게 맛있으리라는 그 강박도 좀 버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어떻게 보면 글 쓰는 것도 좀 비슷하게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0: 예,
1: 싶어졌어요.
0: 그렇습니다. 네. 저 음식도 뭐 사실 제가 만든 음식이 저에게 맛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가 물어보시면
1: 네.
0: 비밀이 없어서. 이제 다 조리 과정을 제가 속속들이 알고 있잖아요.
1: 그쵸.
0: 무엇을 넣어서 맛을 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사실 뭐 그냥 덤덤합니다. 글쓰기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내 글이니까 내가 마음에 안들 수 있죠.
1: 있지만,
0: 근데 그렇다고 피하지 마시고 끝까지 꼭다 쓰시면은 그것이
1: 아,
0: 쌓여서
1: 네.
0: 결국은 무엇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정말 희망을 주시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책에 왜 이렇게 섭섭하신 게 많으신지 음식이 소문난 잔치 갔는데 먹을 게 없더라 이런
0: 아,
1: 느낌으로
0: 네.
1: 아 음식이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섭섭했던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뭐 저기 뭐 박찬욱
0: 아,
1: 감독님,
0: 네.
1: 봉준호 감독님도 여기 지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대를 품고 또 보는데 이건 차라리 저녁 게 낫고 막 이런 것도 많고요. 헤어질 결심에 중국식 볶음밥 이런 구절 등장합니다. 밥을 한참 볶다가 달걀을 풀지도 않고 바로 깨어 넣다니. 나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고, 심지어 가벼운 불쾌함마저 느꼈다 하면서 이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0: 네.
1: 왜 이렇게 충격이었어요? 이 중국식 볶음밥이.
0: 사실 중국식 볶음밥이 그 요리를 좀 하신다는 많은 분들의
1: 네.
0: 어떤 그 도전 과목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1: 아.
0: 그 핵심은 달걀을 어떻게 맛있게 볶느냐인데요.
1: 네.
0: 이게 사실 요즘 세상에는 유튜브에서 독학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인 구독자 200만 명의 중국인 셰프 뭐 이런 사람들이 올린 걸 보면 기름을 아주 많이 부어가지고 팬에 부어가지고 좀 뜨겁게 달군 다음에
1: 네.
0: 계란을 그때 풀어서 붓습니다. 그럼 계란 이렇게 아주 오믈렛처럼 부풀어 오르죠.
1: 그쵸.
0: 그러면 사실 그렇게 익힌 다음에 그 뒤에 밥을 넣고 섞으면
1: 네.
0: 그 계란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 채로 잘 고정이 돼서 맛있는데요.
1: 네.
0: 근데 이제 그게 거의 정석 같은 건데 뭔가 이그 헤어질 결심에서는 밥을 볶다 말고 중간에 계란을 넣어서 박살을 내죠. 그래서 아 이것은 뭐 그냥 저는 박찬욱 감독님은 워낙에 또 익살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위트가 있는 분이기
1: 네.
0: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 거대한 의도이다. 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얼마나 서툰지
1: 네.
0: 서툰데 또 나름의 그 허세나 자신감이나 객기 같은 게 있는 거죠.
1: 네.
0: 중국 사람에게 줄 볶음밥을 이렇게 만들어서 중국식 볶음밥이다라고
1: 그쵸.
0: 내놓았을 때그 상대방은 얼마나, 탕웨이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한 입만 먹고 안 먹죠.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1: 다
0: 이제,
1: 들어맞네요.
0: 네. 이 남자를 밀어내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볶음밥을 하면 안 된다. 물론
1: 아.
0: 이제 잘못된 것 자체가 설정이기 때문에,
1: 네.
0: 네. 저는 뭐그 설정 자체가 너무 재미있다. 이러한 그 남자의 캐릭터랄까요?
1: 네.
0: 이러한 모습을 이 볶음밥의 계란으로서 또 박찬욱 감독님이 풀어내셨구나. 원래 음식을 워낙 잘 다루는 감독님이기
1: 그쵸.
0: 때문에 뭐
1: 네.
0: 유명한 올드보이의 군만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1: 군만두 얘기.
0: 굳이 카세트 플레이어로 카세트로 음악을 듣습니다.
1: 네.
0: 그거 자체가 상당한 캐릭터인데
1: 그쵸.
0: 마지막에 이제 그 영화 끝에서 해가 뜨는데 차를 몰고 가면서 니나 시몬이라는 가수의 필링 굿이라는 노래를 듣는데요.
1: 네.
0: 이 노래에 맞춰서 표정 연기를 한 3분 동안 보여주는데 정말
1: 압권이요. 오,
0: 압권입니다.
1: 진짜
0: 예, 노래도
1: 맞아요.
0: 너무 좋고 연기도 너무
1: 네.
0: 좋아서 오늘은 이렇게 노래를 들으시지만 꼭 영화를 같이 보십사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 아, 우리 카페인분들 중에 보신 분 오늘 안 그래도 너무 반갑다고
0: 네네.
1: 했었거든요. 네, 음악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필름 위에 만찬을 쓴 이용재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이 달걀이 등장하는 다른 영화들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등장하는 그 하울 정식?
1: 네네.
0: 정말 그건 너무나 압권, 너무 좋다고
1: 그쵸.
0: 베이컨과 달걀,
1: 네.
0: 예, 그 얘기를 쓰셨는데, 최유하님이 마침 이런 사연을 주셨거든요. 하울처럼 계란 깨는 남자가 이상형입니다 하셨어요.
1: 그러실만 합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0: 네.
1: 요리의 어떤 세부사항을 잘 알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요.
0: 어떻게 깨는 거길래요? 차이가 뭐예요?
1: 네, 계란을 많은 분들이 뭐 그릇 같은데 이렇게
0: 네.
1: 모서리에
0: 그쵸.
1: 쳐서 깨시는데,
0: 네.
1: 그러면 이제 그 계란의 껍데기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벌릴 때 이제 노른자가 터질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보통 이제 요리 프로그램들을 보면 계란을 깰 때는 항상 평평한 바닥에 쳐라.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깨지는 부분이 날카롭지 않아야
0: 네.
1: 노른자가 터지지 않는다. 이것을 모든 요리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달걀을 요리할 때마다
0: 네.
1: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여 년 동안
0: 네.
1: 계속 요리 프로그램을 공부를 해서 봅니다만, 모든 달걀 요리에는 항상 계란을 그렇게 깨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0: 네.
1: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사람들이, 아이, 계란까지 뭐 그렇게, 깨라는 거를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0: 네.
1: 있는데요. 그게 뭐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디
0: 네.
1: 아워스라는 영화 두 편에서
0: 네.
1: 이렇게, 다뤘죠.
0: 그쵸.
1: 네.
0: 이 계란을 깨는 과정에서 껍질이 훅 이제 그 노른자를 터트리게 되는 경우, 말려
1: 그렇습니다.
0: 들어가서, 그럴 경우에는 진짜 노른자랑 흰자 분리하려고
1: 분리도 안
0: 했다면,
1: 되고요. 그리고
0: 네.
1: 한국 계란이 요즘에 노른자가 좀 약한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특히 섬세하게 좀 깨시는 게 조리하실 때더 편하다. 네, 그런
0: 네.
1: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 이 영화들 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볼 거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계란을 한번 그 달걀의 움직임에 집중하셔서 보셔도
1: 네.
0: 재밌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하울의 움직이는 성 얘기하시면서는, 그, 우리에겐 낼름 받아먹고, 힘을 내줄 그 칼슘포가 없으므로,
1: 네.
0: 달걀 껍데기는 늘 일반 쓰레기에 버리시라는 그런 깨알 정보까지도
1: 네네. 그
0: 적어두셨어요.
1: 깨알 정보 워낙 좋아하는데요.
0: 네.
1: 특히 이제 또 잘못 버리시면 또 이제 그 구청 같은 데 나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네, 무서운 단속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쓰레기 봉투를 다 펼쳐서, 네, 그런
0: 그러니까
1: 일들이
0: 계란
1: 있죠.
0: 깰 때도 중요하지만
1: 네,
0: 쓰레기 처리까지.
1: 쓰레기의 그 행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0: 네.
1: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그렇군요. 이 보면 모가디슈 영화에 등장하는 그

0: 논쟁.
1: 네, 네.
0: 그 영화에 깻잎 논쟁이 등장한 건 아니지만.
1: 네, 그렇지만.
0: 그걸
1: 깻잎 논쟁이 있죠.
0: 맞아요. 네. 쓰셨어요. 네, 네. 그 얘기도 너무 재밌던데요. 살짝 네. 들려주시죠.
1: 네, 그, 이제. 옛날 소말리아에서 내전이 있었을 당시에 네. 이제 모가디슈에서 남북한 대사관이 이제 그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탈출을 하려다가 네. 같이 이제 그 남한 대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0: 맞아요.
1: 그런 가운데 이제 식사를 하는데 뭐 남북한은 항상 대치 관계 있으니까요. 네. 분위기가 사실 뭐 만만치 않죠.
0: 그쵸?
1: 그래서 이제 음식에 혹시 독을 탄 건 아닐까 이런 의심도 있었기 때문에 남한 대사가 북한 대사의 밥을 바꿔서 먹습니다.
0: 아.
1: 내가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먹자.
0: 그쵸.
1: 그래서 다들 먹는데 깻잎이 반찬으로 있었던 겁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깻잎이 항상 먹기 까다롭잖아요. 한 장씩 먹어야 제맛인데.
0: 그쵸.
1: 이게 또 그 붙어 있습니다.
0: 붙어 있으니까.
1: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북한 대사관의 부인이 깻잎을 못 떼고 있으니까 남한 대사관의 부인이 젓가락으로 네. 딱 눌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0: 아.
1: 그걸 보면서 이게 물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이긴 하지만
0: 네.
1: 이 남북한의 탈출이 화합을 해서 탈출을 잘하겠다. 이렇게 서로 깻잎 한 장 먹는 걸로 서로 잘 도와주는 걸 보니까
0: 네.
1: 힘을 잘 합쳐서 위기를 헤쳐나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0: 복선을 느끼신
1: 네,
0: 거죠.
1: 정말 좋은 깻잎입니다.
0: 네. 그러시면서 그 이제 그 연예인들이 이제 얘기해서
1: 아,
0: 예능 프로도 그렇고 뭐 일반인들도 많이 얘기를 하던
1: 네.
0: 그 깻잎 논쟁.
1: 그렇습니다.
0: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같이 이렇게 담아 두셨는데
1: 네.
0: 거기에 쓰신 이 문장도 너무 명쾌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깻잎 장아찌를 두세 장씩 먹으란 말이냐.
1: 아, 그러니까요.
0: 그 짠 거를.
1: 네.
0: 떼어줘야지.
1: 한 장씩 먹어야죠.
0: 아, 그렇죠. 네,
1: 그거는
0: 아,
1: 이제 어떤 관계인지에 상관이 없이
0: 네. 네,
1: 모두가 우리가 한국인이라면 서로서로 도와줘야 되는
0: 네.
1: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서로서로
1: 네.
0: 도와야 하는.
1: 네,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0: 아, 네. 네. 재밌습니다. 2900 쓰시는 카페인님. 영화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마치 작가님의 삶이 맛있고 멋있는 필름 위에 만찬처럼 느껴집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아, 진짜 이렇게 뭔가를 세세하게 보는 느낌을 가지고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
1: 네.
0: 이미 봤던 영화도 다시 보일 것 같고요.
1: 네.
0: 네, 그럴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영화를 주기적으로 계속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을 또 비단 음식이 아니더라도
0: 네.
1: 아, 이렇게 넷플릭스에 최근에 007 시리즈가 쫙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그 다니엘 크레이그 007 15년 동안 다섯 편이 한꺼번에 다 올라와가지고요.
0: 네.
1: 그걸 이제 다섯 편을 연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제
0: 보이는 게 있죠.
1: 보이는 게 있고 역시 이런 면에서 좋구나. 또 내가 못 보았던 게 있구나.
0: 네.
1: 예, 이렇게 제가 심지어 글도 다뤘습니다만
0: 아.
1: 예, 역시 영화는 재미있는 건 보고 또 봐야 제맛이구나.
0: 그러네요.
1: 그런 느낌을 또 받았습니다.
0: 허귀유님, 아, 저도 모가디슈 깻잎 장면 좋았어요.
1: 정말 좋은 장면입니다.
0: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면 특히
1: 네.
0: 저게 어떤 행위인지를 알 수 있을 것
1: 네,
0: 같긴 해요.
1: 그렇습니다.
0: 결말을 예상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책에서 몇 편에 걸쳐서 그 한국 영화 속의 스테이크 장면을 좀 집중하신 게 있어요.
1: 네네.
0: 한국 영화에는 왜 이렇게 스테이크만 등장하면 약간 아쉬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지.
1: 그게 이제 제가 미국 생활을 좀 해봐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0: 네.
1: 스테이크라는 음식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음식입니다.
0: 극단적이다.
1: 네, 고기를 사실 원래는 두꺼워야 제맛이에요. 그래서
0: 네.
1: 2cm, 2cm 정도는 돼야 되고요.
0: 네.
1: 3cm, 4cm 이렇게 되는 통고기를 익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조리가 사실 만만치 않죠.
0: 그렇죠.
1: 겉은 바삭하게 익어야 하지만 속은 또 좀 부드러움이 남아 있어야 돼서 뭐
0: 네.
1: 미디엄이랄지 미디엄 이하로 익혀야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려면 사실 이 조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고기를 잘게 잘라서 구워 먹는
0: 그렇죠.
1: 사람들이기 때문에
0: 네.
1: 이 스테이크의 어떤 심리랄까요? 이 스테이크의 풍성함?
0: 네.
1: 이런 것들을 약간 체감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0: 아.
1: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 스테이크가 등장하면 굉장히 빈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0: 빈약한 초라한.
1: 네, 네, 초라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설국열차의 스테이크도
0: 네.
1: 보면 이 기차를 맨 앞칸에 계시는 기차를 발명한 분, 이분이 먹는 그 세계의 왕 같은 사람인데
0: 네.
1: 스테이크가 그 이제 별로 안 좋은 결혼식 피로연에 나오는
0: 아.
1: 얇고 맛없는 스테이크가 나온다는
0: 네.
1: 거죠. 한 2cm, 1cm 정도 되는.
0: 와, 그거를
1: 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스테이크 극단적인 예가 그 송아지 스테이크가 나오는 영화였죠. 신세계였죠.
0: 네. 네.
1: 신세계에 보면 한우 송아지 스테이크다 그러고 이제 그 이중구라는 악한이
0: 네.
1: 막 이렇게 자기 수하들한테 이제 먹어라 먹어라 한우 스테이크 맛있다 그러는데

0: 사실 한우,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송아지 스테이크가
1: 네.
0: 동물 복지에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권하지 않습니다.
1: 네.
0: 바람직하지 않은
1: 네.
0: 식재료고요. 왜냐하면 송아지를 일찍 잡아야 되기 때문에
1: 그쵸.
0: 동물학대에 우려가 있고요.
1: 네.
0: 이탈리아 같은 데서 먹습니다만. 특히 한국에서는 이 귀한 소를 송아지 때 잡을 수가 없죠. 그렇기
1: 그쵸.
0: 때문에 한우
1: 한우 송아지
0: 송아지는
1: 스테이크라는
0: 현실적으로
1: 것이.
0: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우 스테이크다 그러고 송아지 스테이크다 그러고
1: 네.
0: 먹으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약간 화가 난 겁니다. 아니,
1: 아.
0: 음식 평론가한테 좀 물어보지. 아무리 귀한 식재료를 얘기한다 그래도 한우 송아지는 없는 건데.
1: 뭔가 되게 부조리한
0: 네,
1: 이유처럼
0: 뭔가
1: 느껴지는
0: 되게
1: 거죠?
0: 부조리하고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아,
1: 네.
0: 이 이중고라는 악한도 일찍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송아지를 먹으려고 하다니. 동물 복지에도 어긋나고
1: 과한
0: 네,
1: 욕심이다.
0: 과한 욕심이다.
1: 네. 재미나죠? 9908 쓰시는 카페인님, 영화 속 음식은 그 자체로 주인공인 영화도 있겠지만, 대개는 음식을 통해서 처절함 혹은 성장 치유를 배가시키는 역할을 부여하게도 된다.
0: 그렇죠.
1: 그쵸?
0: 음식에 또
1: 맞아요.
0: 사회적 기능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요.
1: 네.
0: 네, 그런 훌륭한 도구로. 또 우리 삶의 몇 면에서도 음식이 그러한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뭐,
1: 그쵸.
0: 배가 너무 고프고 춥고 서글플 때 드시는 어떤 얼큰한 따뜻한 사발면, 컵라면 하나.
1: 맞아요.
0: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정말 배만 부른 게 아니라 또 마음의 위안도 주죠. 그런 음식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1: 네.
0: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음식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1: 이번 책 쓰시고 나서 이제 또그 다음 책을
0: 네.
1: 준비를 벌써 하고 계신 건가요?
0: 아,
1: 이번 책이 어떤 의미로 남을지가 궁금해요. 작가님의 책 리스트 중에서도.
0: 이번 책은 상당히 그런, 이제, 그런 우리말 중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런 말이
1: 예.
0: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단행본을 12권째 낸 건데요. 사실 다 귀한 저의 자식들입니다.
1: 그쵸.
0: 그런데 이 책은 참 신기하게도 제가 책 작업들을 계속하면 책이 나온 다음에는 한참 동안 잘못 봐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봤기 때문에
1: 네.
0: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이제 신선한 맛은 좀 없죠.
1: 그렇죠.
0: 근데 이 필름의 만찬은 신기하게도 계속 봤는데도 또 책이 나왔는데 재밌는 거예요.
1: 보고 또 보고
0: 그래서
1: 다니면.
0: 팔불출처럼 아니 내 책인데도 이게 참 재밌네. 그러면서 계속 읽었거든요. 그래서
1: 와.
0: 이것이 이제 저의 음식 글을 쓰는 사람 17년 차에 글 쓰는 사람으로서 의미가 무엇일까 이
1: 네.
0: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항상 글거리는 있습니다. 제가 뭐 연재에서 미리 쌓아놓은 글도 있고,
1: 네.
0: 또뭐 큰 그림에서 음식 평론가로서 또 무엇을 이제 이 한국의 음식 문화에 남겨야 되는가,
1: 네.
0: 그러한 큰 그림에서 작업을 한게 있기 때문에 또그 그림을 보면서 할 것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책이 그런 의미로 다가오고 있어서 이 의미를 좀잘 곱씹어 봐야
1: 아,
0: 되겠다라는 생각을
1: 좋습니다.
0: 하고 있습니다.
1: 보고 또 봐도 좋은, 나를 팔불출로 만드는 책인 거예요. 그쵸? 자, 오늘, 책 선물, 우리 별이 에디션입니다. 받으실 분 발표할게요. 최유한님, 권수현님, 그리고 0820 쓰시는 카페님 세 분입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거기에 꼭 주소, 연락처 바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선물 보내드릴게요. 조지현님, 이 너무 무겁고 재밌고요. 음식과 그 뒷이야기 까지 또 배워가네요 하셨는데 이제 아쉽습니다. 보내드려야 돼요.
0: 그렇게
1: 네.
0: 됐습니다.
1: 네, 오늘 어떠셨어요?
0: 너무 즐거웠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생방송에 나와서 말을 잘할 줄 몰랐네요.
1: 오늘 너무 좋죠?
0: 너무
1: 네.
0: 즐겁습니다. 역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1: 네, 다음에 또 뵙길 바랍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도나 서머의 핫스톱 띄워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 연희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막상 독서를 시작하려 해도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저랑 같이 책을 골라보실래요?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서가를 둘러보세요. 혹시 마음에 드는 제목이 있나요? 표지가 예쁜 책을 골라도 좋습니다. 글 읽는 게 부담되면 만화책이나 그림책 쪽으로 가볼게요. 아니면 일상 에세이나 독립출판물은 어떠세요? 책도 얇고 읽기도 쉽거든요. 그럼 이제 2단계. 취미나 직업, 여행, 자기개발도 좋고 SF나 추리소설도 관계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3단계는 더 깊고 재밌게 책 읽기. 동네 책방이나 도서관의 독서 모임, 출판사나 독서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읽어보세요. 요거 또 다른 재미가 있다니까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산 가브리엘. 이곳은 1980년대 이후 리틀 타이페이라고 불릴 만큼 대만계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만 음식을 대표하는 맛집도 참 많다는데요. 그중 한 식당이 인기 메뉴 중 하나 때문에 벌금과 함께 판매를 중단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문제의 메뉴는

대만의 인기 요리 취두부입니다. 발효 두부의 일종이죠. 특유의 강한 냄새로 유명한. 그런데 인근 주민이 악취가 난다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결과 시 당국은 식당 측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식당 측은 작년 11월부터 판매를 멈췄습니다. 최근 그런데 온라인 청원 운동을 시작했네요. 취두부가 이 주요 매출원이라는 점과 함께 대만 이민자 공동체에게는 추억의 음식을 익숙하지 않은 냄새 때문에 벌금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7월 첫째 날 수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출발했고요. 첫 곡은 스페인 출신의 Pepe and the Bottle Blondes의 Wo Yao Need I Want Your Love 너의 사랑을 원한다 였습니다. 글쎄요. 저도 살면서 여러 동네를 살아왔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냄새 때문에 불편함을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은 딱한 차례가 있긴 했네요. 이 버거를 파는 프랜차이즈, 그한 6층 건물의 1층에 저도 자주 가는 곳이기에 뭐별 생각이 없었는데, 환기구가 저기 옥상에 이렇게 나 있는데, 그 환기 그 구가 하늘을 향해 나 있지 않고 이렇게 살짝 구부려 가지고 거리를 향하게 마치 냄새로 손님을 유혹하듯이 그렇게 냄새를 퍼뜨리는 그런 용도인 것처럼 돼 있어 가지고 늘 동네에 버거 굽는 냄새가 진동한 적이 있어요. 그때 외에는 별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취두부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얼마나 강력한 스멜일까 궁금해지네요. 한 사람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뭐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공기 정화 필터 같은 거를 달아라라고 시 당국에서 뭐라 그러죠? 뭐 강력하게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권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두루두루 소상공인이 그런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걸 맞출 수가 없죠. 뭐 보니까 어떤 사례가 있나 좀 찾아보니까 미국의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감지되는 순간부터 이 민원 제기자를 편의로 만들어진 조례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아시아 음식을 파는 업체가 폐업을 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업체가 최선의 수단을 다했는가라는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뭐 수천만 원짜리 공기 정화기 다는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약간 그 소상공인 측에 유리한 그런 조례가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네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일본이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70년대부터 악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건진 모르겠으나 정확히 이 냄새를 측정하는 그런 지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지수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기계를 그런 도구를 통해서 측정한 그런 지수에 따라서 규제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 이 음식 업체 사장님 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겠네요. 폐업 위기에 봉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냄새 민감한 부분이죠. 예. 이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겠는데 주관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골치 아픈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생방송 실시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이탈리아 곡 두 곡입니다. 조바노티와 알파의 Buon Vento, 순풍이 있기를. 그리고 이어서 Fulminati의 Maledetto Me, 나란 녀석은.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죠.

0: 매.
1: 나란 녀석은 말라데토 메 이탈리아의 폴미나치의 노래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 역시 이탈리아의 조바노티와 알파의 Buon Vento 순풍이 끼를 였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계음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리처드 보나 카메룬이 낳은 걸출한 재즈 베이시스트라고 불리지요. 뿐인가요? 기타, 시타르, 만돌린, 부즈키 등등 10가지 이상의 악기를 연주하는 멀티 인스트루멘탈리스트죠. 그것도 모자라 신들린

보컬 스캣, 테크닉까지 맑고 부드러운 가창 실력까지 갖춘 그야말로 전천후 명장입니다. 그래도 리처드 보나를 이야기하는 첫마디는 베이시스트입니다. 그리고 베이스 기타와의 만남은 이번에도 우연을 가장한 운명처럼 시작되었다네요. 카메룬의 가난한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 11살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13살에 카메룬의 경제 수도 누알라에서 재즈클럽을 운영하던 프랑스인 사장에게 전격 발탁되어 무대에 서기 시작한 1980년이었습니다. 당시 재즈를 잘 몰랐던 리처드 보나에게 이 클럽 사장은 자신이 수장하고 있던 재즈 LP 컬렉션을 마음껏 듣게 해주었답니다. 그때 리처드 보나가 손 가는 대로 꺼내든 첫 번째 LP가 그의 음악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베이스 기타의 혁명가 자코 파스토리우스의 데뷔 앨범 자코 파스토리우스였습니다. 리처드 보나는 다시 기타를 들어서는 줄 두 개를 뽑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네 줄짜리 베이스 기타로 급조한 후 자코 파스토리우스의 음악을 밤낮으로 모방하고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코파 스토리우스를 발견한 순간은 리차드 보나에게 있어서 기타에서 베이스 기타로 바꾼 것 이상의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베이스 기타라는 악기가 후방에서 리듬을 받쳐주는 역할만이 아니라 멜로디와 화성을 주도하는 전방의 악기가 될 수 있구나 하고 깨달은 순간 그는 해방감을 느꼈다고 하네요. 그것은 아프로 재즈의 해방이기도 했습니다. 1986년 프랑스 파리로 건너간 후 리차드 보나는 자신이 나고 자란 카메룬의 전통 리듬에 자코 파스토리우스 테크닉과 재즈의 화성을 병치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뉴욕으로 이주한 후 펑크, 플라멩코 등등 세계의 민속 리듬과 팝을 끌어들인 음악을 선보입니다.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아프리카 노예 무역의 역사를 쿠바와 카리브해 중심의 음악으로 재현하는 탐사를 통해서 아프로 쿠반 재즈의 유산을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자코 파스토리우스를 듣고 베이스 기타를 얻기 위해 리차드 보나가 갖고 있던 기타에서 줄 두 개를 뜯어냈다는 일화 말고도 관련해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유년 시절 기타는 치고 싶은데 돈이 없었던 그는 낡은 자전거 브레이크 와이어를 뜯어낸 다음 12줄짜리 기타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직접 대나무를 깎아서 플루트를 만들어 부은 일화도 빼놓을 수 없죠. 2012년 이탈리아의 베이스 기타 명품 브랜드 마크베이스의 요청으로 리차드 보나는 장인정신과 커스텀 감각을 본격적으로 발휘해 자신의 시그니처 베이스 시리즈 킬리만자로 그리고 키만두를 디자인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윤곽선을 새긴 독창적인 외관, 초고속 핑거링 연주를 돕는 설계, 그의 맑고 선명한 미성을 받쳐주는 음색 덕분에 이 기타들은 리차드 보나의 분신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네요.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베이스 기타를 거쳐 아프리카의 전통 리듬과 모던 재즈의 화성학을 확장한 재즈의 거장 리차드 보나였습니다. 대표곡 두 곡이었고요. 첫 곡은 99년 이 참여 뮤지션들의 이름을 쭉 보면서 와, 데뷔 음반에 이렇게 어마무시한 세션을 기용했구나 싶었지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세계적인 연주자로 인정을 먼저 받고 그리고 또 그런 활동을 꾸준히 또 이런 세계적인 뮤지션들과 교류를 탄탄히 한 다음에 정규 솔로 데뷔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구나 라는 판단이 서죠. 99년 이전에 이미 특별히 그 계기가 전환점이 된 거는 해리 벨라폰테 같은 거장의 그 음악 감독 생활을 통해서 탄탄히 여러모로 뮤지션십과 또 이런 업계의 다양한 면을 노하우도 습득하고 뭐 등등 밴드 리더로서 작곡가로서 탄탄한 바탕을 만들고 오늘 발표한 99년 솔로 음반에서 들은 음악은 스웨디 나웽구의 아무리 그 AI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알라 카메룬의 언어인 두알라 언어 번역이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의 주제는 이 앨범 자체가 자전적인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고향 아프리카, 특히 카메룬 자신의 백그라운드에 관한, 뿌리에 관한 주제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아마 카메룬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 소문이 많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이 노래는 어떻게 소문이 퍼지는가 그것을 주제로 삼고 있다는데요. 소문. 아무튼 저는 그 리차드 보나를 떠올리면은 팬들은 뭐 베이스 연주에 진심인 분들은 뭐 열 손가락에 꼽는 연주자로 추앙할 수도 있겠구나 싶지만 저는 이 사람이 바비 맥페린과 이 보컬 인터플레이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스캣을 하는 걸 처음 영상으로 본 게 첫 경험이라 와, 바비 맥페린 급에 그러나 주 악기는 베이스 연주였습니다. 또 어떤 팬들은 리차드 보나의 노래가 참 좋더라. 이 보컬 거기에 집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뭐 팝이나 이런 영역에서는 많죠. 베이스를 치면서 노래를 하고 또 작곡을 해서 인정도 받고 사랑을 받은 뭐 폴 맥카트니 뭐 이런 사람 대표적이고 스팅도 떠오르고요. 근데 이 재즈 영역에서는 그닥 많지 않죠. 노래에 눈등하고 작곡과 뭐 그런 두루두루 그러면서도 베이스 연주를 탄탄하게 하는 에스페란타 스폴딩, 미셸 은데기어첼로 이런 여성 베이시스트이면서 재즈 아티스트, 싱어들이 떠오르죠. 얼마 없다. 희소한 포지션이죠. 두 번째 곡은 다섯 번째 음반에서 2009년 발표한 그 리처드 보나의 지적 호기심은 그리고 또 음악적 포부는 그를 인도에까지 이르게 했네요.
그가 정한 이 음반의 5집의 컨셉은 블루스를 중심에 놓고 이게 얼마나 유니버설한 그리고 보편적인 그런 음악적인 개념인지 그런 요소인지를 실험하고 또 그렇게 확인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당연히 미국, 아프리카, 블루스를 얘기할 때뭐 서아프리카가 기원이다라고 늘 얘기하니까

그게 또 상업적으로도 예, 확장되기 시작한 데가 또 영국이고 미국이니까요. 유럽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영국은 빼놨나 보죠. 아무튼 그리고 인도까지 뭐 가서 그동안 데뷔 이후 10년 동안 월드 투어를 통해서 구축한 탄탄한 예, 동료 뮤지션 네트워크를 10분 활용해서 뭐 인도 음악의 명인들과 또 악기 연주자들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곡 제목은 시바 만트라. 힌두교의 시바 신에게 바치는 산스크리트 만트라. 옴나 시바야 라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명상으로의 초대다. 이 음악은 본인이 또 그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유럽을 거쳐서 뉴욕으로 진출해서 월드와이드 이제는 또 굴지의 악기 기업의 인도르시라고 하죠. 이건 대가들에게만 그 주어지는 특전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걸고 악기 라인을 공장을 또 돌려서 전 세계에 보급하는 그만큼 뭐 많은 그 후배 또 꿈나무 연주자들이 리차드 보나의 스타일과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추앙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 뮤지션 출신의 부모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서아프리카의 중앙아프리카인가? 카메룬? 서아프리카죠. 이 그리오 전통적으로 예, 대대로 음악을 하는 가문 출신이라고 하네요. 그도 그래서 음악 교육에도 또 진심이었다고 하네요. 2009년 이후에는 뉴욕 대학의 또 교수로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클럽을 운영하시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새 음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브라질 고전의 프랑스 아티스트의 번안 리메이크 두 곡입니다. 마셀 아몽이 부르는 삼바 데떼, 여름의 삼바. 마르코스 발리의 삼바 지베라옹이죠. 소나이 서머 삼바의 리메이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클로드 르루슈 감독의 영화 남과 여의 음악이죠. 삼바 사라바 피에르 바루의 곡입니다. 비니시우스 모라이스와 바덴 포엘의 삼바 다 벤상 축복의 삼바의 리메이크 삼바여 축복이 있으라 까지 두곡 듣고요. 새 음행이 전한 노래로 이어갑니다.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페인의 로사 나가 부르는 히라, 돌고 돈다입니다. 2009년 곡이죠. 이 돌고 돈다는 얘기는 사랑에 빠진 심장이 힘차게 피를 돌리듯이 인생도 세상도 이 환희의 순환을 계속한다라는 메시지네요. 낭독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심장이 있다. 사랑을 감지하면 이성을 잃는 그런 심장. 날 대신해서 은신처를 찾아줄 줄 아는 심장이지. 날 설득해서 너에게 고백하게 만드는 심장이야. 밤을 꼬박 새우면 어떨까? 평생을 사랑에 빠져있길 바라겠지. 사랑 바보로 평생을 사는 거지. 그 마음이 날 깨어있게 해. 그 마음이 날 느끼게 해. 아침이 되면 인생은 다시 돌고 돈다. 너의 온기에 몸을 맡긴 채 너의 눈을 응시하면서 새벽 하늘에 연을 띄우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자기를 내어준다. 인생은 돌고 돌며 마법도 함께 돌고 돈다. 달은 밤하늘에 걸린 채 내려오고 태양은 흩어져 사라진다. 밤은 두 장의 하얀 시트, 침대 시트 사이로 보이는 통로지. 영원히 불타오를 때 그 열정이 문을 활짝 연다. 우리 사이를 맴도는 공기마저 신발을 벗어 던지네. 나에겐 사랑이 넘쳐 흐르는 심장이 있다. 너의 사랑을 받으면 밀물처럼 솟아오르고 사라지려는 희망을 다시금 채워준다. 널 향한 심장 박동은 멈추는 법이 없지. 나의 심장은 너의 것. 가끔 이상해 보일지도 모르지. 나의 심장이 원하는 건 오직 사랑으로 채워진 피. 잠들지 않은 채 너를 바라보는 시간으로 채워진 날들이다.

세우맹이 전한 노래 스페인의 로사나이 2009년 곡 히라 돌고 돈다 노래말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1부 이제 마무리할게요. 2부는 카페벨로주 아시안팝 페스티벌의 박정용 대표와 함께하는 박정용의 월드팝 이어지니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콜롬비아의 무스유 베리네의 누에스트라 칸시온 우리의 노래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Now, you are listening to EBS FM.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야사시 초급 일본어 이은미
3: 쇼타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오늘 2부 첫 곡, 일본의 재즈 퓨전 그룹이죠. T-Square의 95년도, 1995년도 음반에서 Sunnyside Cruise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신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0217 문자로 세아라 듣다가 신청하셨다고 팬메테니 그룹의 리차드 버나와 함께한 곡 Afternoon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2002년 음반이네요. Speaking of Now 수록곡 Afternoon 함께 듣고요. 박종영의 월드팝 이어갑니다.

0: 그는 천상 음악 애호가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음악을 공유하고 함께 음미할 수 있다면 먼 길마다 하지 않고 기꺼이 달려갑니다. 그 길에서 한국 인디 음악의 성장을, 아시아 음악의 부흥을 함께 발견합니다. 카페 벨로주 그리고 아시안 팝 페스티벌 대표 박종용의 월드팝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 따님과 도쿄 여행 다녀오셨다는 소식 잘 들었고요. SNS 계정을 통해서 이 소식을 기쁘게 전하면서 구차한 변명까지 늘어놓으셨더군요. 대학생 따님과 3박 4일 도쿄 버킷리스트였지만 권하지 않았음. 먼저 같이 가자고 함. 팩트임.
1: 팩트임 맞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네. 예. 팩트
1: 팩트를 팩트라면
0: 증명이 있어야 되죠. 증명할 수 있는 팩트여야 되잖아요.
1: 아, 근데 네. 그 정도 신뢰가 없으면.
0: 네, 신뢰요? 아, 네. 신뢰하셔야 함 뭐 이렇게 약간 아 그나저나 예 따님이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따님과.
1: 아, 근데 네 뭐 좋은 편인 것 같고요. 네. 좋은 편인 것 같은데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는. 이렇게 가족이기도 하고
0: 세대가 다르니까 그 세계가 월드가 다르지 않아요?
1: 네, 정말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음악 취향도 다르고요. 네. 걸음걸이도 저는 빠르고 원래 뭐 그 여자들이 좀 늦긴 하지만 딸은 정말 다르고요. 아, 뭐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둘이 여행 간 건 처음이에요.
0: 같은 거는 외모 뭐 이런 거?
1: 아, 외모는 좀 닮긴 했어요.
0: 그러니까 네, 네. 좀 닮아야죠.
1: 네, 닮긴 했는데. 네. 둘이 여행을 가보니까 아 정말 다르구나라는 거를 알고 왔죠.
0: 아니 그러니까 세대가 다르면
1: 네.
0: 시간대도 다를 것 같다.
1: 뭐 세대는 이런 달라도 네. 뭐 성격이나 취향이나 이런 게 비슷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대가 다를 뿐만이 아니라 뭐 성격이라든지 밥 먹는 속도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빨리 먹고 저희 따님은 엄청 늦게 먹고.
0: 예, 한 30분, 15분.
1: 네, 네, 뭐 이제 네. 그 모든 게 정말 다 달라서.
0: 네.
1: 네, 하지만 사랑합니다. 네.
0: 아, 사랑이 모든 걸 이어주는.
1: 네. 그렇죠.
0: 아, 따님에게는 어떤 효도 여행인가? 뭐 이런 느낌일 수 있지 않을까요?
1: 아,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예. 컨셉이 그거였어요.
0: 예.
1: 가이드 있는 자유 여행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 가이드 있는 자유 여행.
1: 그게 뭐냐면
0: 모순되는 개념 아니에요?
1: 그 어떤 예. 얘기냐면 만약에 아빠를 아는 거죠. 같이 가면 아, 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이렇게 질척대지 마라.
0: 그럼 가이드는 어떻게 해달라는 거지?
1: 필요할 때 지금 거리에서
0: 돈으로 가이드를
1: 돈으로 돈도 포함해서 네. 가까운 거리에서 언제나 필요할 때 착 이렇게 뭔가 안내를 해주고 예. 하지만 떨어져 있어라.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순된 단어잖아요.
0: 적금 금지 명령 같은 네, 건가요?
1: 이게 이런 여행이 가능해? 라고 생각했는데 네. 3박 4일을 보내고 왔는데 가능해지더라고요.
0: 네.
1: 저의 모든 일정을 다 희생하고 네. 거기에 맞추니까 되더라고요.
0: 좀 스트레스 아니에요? 약간 좀 지금 거리에서 지켜본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 근데 뭐 표현이 네. 그런 거지. 네. 같이 잘 즐기고 왔습니다. 네.
0: 뭐 기억 남는 액티비티 하나 뭐 소개해 주세요. 뭐 있어요?
1: 그 유명한 이제 아사쿠사의 예. 센소지라고
0: 예.
1: 되게 큰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 일본의 절 사원 뭐 예, 예. 되게 큰 데 있는데 거기가 관광객들이 정말 바글바글 하거든요. 예.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거기를 처음 가봤어요. 그렇게 도쿄를 많이 갔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가기로 했으면. 아무래도 불안해서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답사를 갔는데 네. 아침 일찍 가니까 너무 조용하고 좋은 거예요.
0: 평화.
1: 네, 사람도 없고 예. 사진 다 찍을 수 있고.
0: 얼마나 일찍 가야지.
1: 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 이렇게 가면. 그래서 그 옆에 스미다강이라고 산책로도 너무 네. 좋고 그래서 전날 답사를 한 2시간 동안 마친 다음에 예. 다음날 따님을 일찍 깨워서
0: 예.
1: 가이드를 했죠. 아주 만족스러워 했다는.
0: 훌륭한 가이드 역할을 해내셨네요.
1: 네, 그러니까요.
0: 답사까지 그러니까 미리 하고.
1: 네. 보통 이제 한참 연애할 때 네. 미리 답사 가고 그러잖아요.
0: 그런가요? 예. 네. 정혁 씨가 그 SNS에 또 이렇게 후기를 남기셨네요. 어떻게 대학생이 종일 캐릭터 스트리트에서 시간을 보냈냐며 딸에게 잔소리를 할 뻔했지만 50대 아저씨가 종일 쭈그리고 앉아서 LP판 뒤지는 모습과 다를 거 없다라는 깨달음에 그냥 잠 잡고 있었다. 너무 잘한 것 같다. 네. 라고요. 이렇게 캐릭터 막 뒤지는

0: 그 모습이
1: 네.
0: LP 그
1: 다를 게 없더라고요. 아, 그런 면에선 닮았다.
0: 콜렉터의 모습, 닮은 모습. 아무튼 잘 다녀오셨다니 다행이고요. 오늘 테마, 선곡 테마 알려주시죠.
1: 네, 내 인생의 음악 1부고요.
0: 네.
1: 갑자기 이 주제를 정한 건
0: 예.
1: 지난번에 그 어제 그제 다녀가셨던 김학선
0: 대중음악
1: 씨가
0: 평론가가,
1: 네,
0: 예.
1: 출연하셨을 때 비슷한 이렇게 인생의 음악이라는 컨셉을 하셨다고
0: 맞아요.
1: 승려 씨께서
0: 네.
1: 저보고도 한번 해보라.
0: 그렇게 편하게 한번 하셔도
1: 네,
0: 괜찮지
1: 그래서
0: 않을까 싶어서,
1: 사실은
0: 네.
1: 아, 뭐 그게 뭐 재밌나 했는데 네, 그래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0: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1: 어린
0: 뭐
1: 시절의
0: 이야기
1: 추억.
0: 뭐
1: 네.
0: 이런 거
1: 그래서
0: 풀어주시면
1: 2부로 만들어 봤습니다.
0: 듣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음악 1이라고 하셔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도 우리 박정혁 씨가 출연을 하실 예정인데 오늘은 그내 인생의 음악 첫 편이군요.
1: 네, 학창 시절.
0: 예, 학창 시절. 그러면 뭐 초등학생? 예.
1: 초등학생부터 뭐 고등학교까지겠죠? 네, 10대.
0: 그렇군요.
1: 네.
0: 예, 10대 시절에. 파트 2는 이제 성인이 되고
1: 네.
0: 나서의 음악들을 또 골라주실
1: 네.
0: 예정이고.
1: 이렇게 막 거창하진 않습니다.
0: 예. 초등학교 때 저는 뭘 들었는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좀 조숙하게 컬렉션을 좀 그때도 가지고 계셨었어요?
1: 국민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레코드 또는 카세트 테이프를 샀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선명하게 기억해요. 컬처 클럽의 카세트를
0: 카마
1: 샀습니다.
0: 카밀리온 있는
1: 네, 맞습니다.
0: 저랑 어떻게 이렇게 겹치죠? 저는 그
1: 뭐,
0: 카멜리온 그 노래를 들으면서
1: 네.
0: 그뭐 신기한 걸 발견했거든요. 그게
1: 뭐,
0: 그래서 기억이
1: 네.
0: 나요.
1: 어떤 신기한 거야?
0: 그 보통 이런 팝 음악의 그 리듬 섹션은 드럼이랑 베이스잖아요.
1: 아, 네네.
0: 근데 킥 드럼이 뭔지도 모를 시절에
1: 국민학교 때 그런
0: 예.
1: 걸 찾으셨다고요?
0: 이
1: 어렸을 때.
0: 킥이라고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쿵쿵거리는 그 타악기 같은데 이게 높낮이가 있네? 피치에.
1: 네.
0: 라고 높아졌다가 그게 이제 베이스랑 이게 합을 이루면서 리듬을 드라이브하는
1: 네.
0: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 그 노래를 통해서 느꼈다라고 예.
1: 음악을 할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런가요? 아무튼
1: 네.
0: 카멜레온
1: 아마 많이 비슷할 것 같고요.
0: 예.
1: 그래서 약간 뭐 마이클 잭슨, 컬처 클럽, 듀란 뭐 한참 인기 끌던 그 시절의 음악들을 막 듣고 너무 좋아했었는데 보통 이 이제 중년이 넘어가면 이런 생각 가끔 드시지 않나요? 어쩌다 내가 여기까지 와 있지? 그러니까 뭐
0: 아직은 안 하려고요. 그 생각.
1: 어쩌다
0: 네.
1: 공연장을 18년이나 했을까?
0: 아,
1: 또는
0: 그게
1: 뭐
0: 컸다. 예.
1: 어쩌다 뭐 예를 지금 여기 와서 음악을 소개하고 있지? 내가
0: 예.
1: 어쩌다 뭐 좋은 직장을 놔두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근원을 올라가 봤더니 저한테는 이 아티스트였고요. 프린스라는 아티스트였고
0: 예. 컬처
1: 예
0: 클럽 말고.
1: 컬처 클럽 말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컬처 클럽 듀란 이렇게 막 밝고 신나고 너무 좋은 흥겨운 음악들이 너무 좋아서 팝 음악을 좋아하다가
0: 네.
1: 라디오에서 프린스의 When Doves Cry가 그때는 엄청 인기곡이었잖아요.
0: 네.
1: 딱 흘러나왔을 때그 충격이 지금도 되게 선명해요.
0: 어.
1: 뭔가 어? 내가 듣던 거랑 뭔가 좀 불편하고.
0: 그때 초등학생이었죠?
1: 네, 초등학생이에요.
0: 예.
1: 국민학교
0: 예.
1: 6학년이었죠.
0: 와,
1: 뭔가 이게
0: 조숙하셨군요.
1: 다른 거예요.
0: 네.
1: 이거 뭔가 약간 불편하고 어둡고 뭔가 약간 음지에 있는 것 같은 음악인데 빌보드 차트 1위라는 거야. 이게 말이 돼?
0: 음기가 확
1: 음기가 막 있는데
0: 느껴지는데
1: 근데 뭔가 묘하게 끌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0: 그런 거 경계해야 된다라는 또 본능적인 어떤 방어 이런 것도 좀 발동되고 그러지
1: 경계해야
0: 않았어요?
1: 된다는 마음 때문에 이제 더 끌리는 거죠, 그때는.
0: 하지 말라
1: 네.
0: 그러니까 더
1: 그러니까
0: 끌리는
1: 이제 그때는 정보가 없으니까 이제
0: 네
1: 결국 레코드 가게 가서 열심히 물어보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금지곡이 또 많다는 거예요. 이 아티스트한테는. 이 뭐지? 그때부터 약간 뭔가 이상한 음악에 대한 탐구? 뭔가 새로운 걸 찾는 열망? 뭐 이런 게그 레코드에 대한 열망? 이런 게 생겼던 게 프린스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돌아가 보면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와 있지? 하면 아, 그 아저씨 때문인 것 같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네.
0: 그 프린스가 실명이라면서요.
1: 네.
0: 프린스 넬슨.
1: 네, 맞습니다. 희한한 사람이에요.
0: 네. 아무튼 정말 외계인처럼 등장한 그런
1: 네.
0: 인물이죠.
1: 외계인처럼
0: 네.
1: 등장했다가 외계인처럼 가신 분. 네.
0: 그러니까요. 그런데 프린스의 데뷔 음반에서

0: 한 곡을
1: 네,
0: 고르셨네요,
1: 사실은
0: 오늘은.
1: 얼마 전에 한
0: 네.
1: 몇 개월 전에 제가 웬더스크라이를 선곡을 했던 기억이
0: 네.
1: 있어서 또 하긴 살짝 그래서 대신 프린스의 데뷔 앨범에서 한 곡을 선곡했습니다. 이게 19살의 나이에 작사, 작곡, 편곡 다 맡았던 연주까지.
0: 와.
1: 네, 신기한 사람이죠. 네.
0: 그러니까요. 이 노래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때 뭐 매료됐던 When Doves Cry 보다는 좀 어때요?
1: 아주 편안하고요. 네,
0: 편안해요.
1: 굉장히
0: 음기가
1: 대중적이고
0: 별로 없어요?
1: 음기가 없습니다. 네네. 프린스가 꼭 그런 사람, 음악만을 하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0: 1978년 프린스의 데뷔 음반에서 오늘 박정용의 월드팝 선곡 내 인생의 음악 1편 첫 곡입니다. My Love Is Forever 듣고 오죠.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게임 오늘 2부 순서 카페벨로주 아시안팝 페스티벌에 박정영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 월드팝이고요. 내 인생의 음악 볼륨 1 학창시절

0: 시절이란 테마로 음악에 눈을 띄워준
1: 네.
0: 그런 아티스트
1: 그러니까
0: 프린스라고 하시면서
1: 좀 표현을 하면 새롭고 이상한 음악에 눈을 띄워준 그런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0: My Love is Forever 78년도 발표한 그의 데뷔 음반에서 들어봤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 저처럼 뭐 오늘 처음 듣는 그런 상황이라면 와 이런
1: 이런
0: 사운드였구나
1: 프린스가?
0: 이렇게 시작을
1: 네.
0: 했다고 약간 AOR
1: AOR 느낌이
0: 느낌도 나는
1: 있고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음지로 가셨는지 한 이제 이후 한몇년 지나면서 완전히 네.
0: 그러고 보면 근데 마이클 잭슨도 비슷한 행보 아니었나? 약간
1: 그러니까요.
0: 섹슈얼한
1: 네.
0: 목소리가 더 나중으로 갈수록 막 이렇게
1: 계기가
0: 예,
1: 있었겠죠.
0: 분명히 프린스에게 이렇게 푸근한 시절이 있었네요라고 3482님께서 써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뭐 19, 18,
1: 네.
0: 미국 나이로 18이었을 거고 한국 나이로 19이었으니까 풋풋한 게 이상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긴
1: 네,
0: 하네요.
1: 맞습니다.
0: 네. 자, 계속해서 박정용의 어린 박정용의
1: 네.
0: 컬렉션에 또
1: 그 어린 박정용이 이제 중학생이 되죠.
0: 예.
1: 중학생이 되면서 앞서 얘기했던 거죠. 이게 약간 한국의 문화사 같은데요. 그 시절의 음악 매니아들한테는 정보가 없잖아요. 인터넷이 없으니까. 그러면 야, 프린스의 금지곡이 있으면 이걸 들을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AFKN이라고.
0: 아, Armed Forces
1: 네.
0: 코리아
1: 한국에
0: 네트워크.
1: 거주하는 미군들을 위한 방송이 있습니다. 그 이제 AFKN에서 토요일만 되면, 토요일 오후만 되면 늘 방송을 해주던 아메리칸 탑 40이라는 그 음악 차트 방송이 있죠.
0: 요즘 뭐 핫백,
1: 네.
0: 핫20 뭐 이런 식이군요.
1: 네. 거기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진행자가 승열 씨 너무 잘 아시는 KCK 이슴.
0: 개인적으로 모르고요. 그냥 유명
1: 아니,
0: 셀럽이었죠.
1: 셀럽이었죠. 네.
0: TV에도 나오고
1: TV에도
0: 라디오에도
1: 나오고. 네.
0: 나오고.
1: 그 분이 진행을 하는데 항상 딱 2시가 돼서 시작을 하면 Hi, I'm Casey Kasem and welcome to American Top 40. 딱 이렇게 멘트가 나오면
0: 목소리도 참 좋으시잖아요.
1: 목소리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미국의 청소년들, 미국의 20대들, 청취자들은 그게 1970년대, 80년대 말에 그게 딱 나오면 아, 드디어 주말이다.
0: 주말이다.
1: 라는
0: 그러면서.
1: 어떤 그런 거에 상징적인 문구였대요. 근데 태평양 건너 한 명의
0: 박정영 소년
1: 중학생에도
0: 박정영에게.
1: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소수의 많진 않지만 골스 음악 팬들한테도
0: 주파수 혹시 기억나세요? 라디오
1: 아,
0: 주파수?
1: 주파수가 100 넘었고 뭐
0: 요즘은 102.7이어요.
1: 거의 그
0: 그거예요?
1: 주파수였던 것 같아요. 예.
0: 그리고 막 치직치직 하면서.
1: 취직하면서 그걸 딱 잡으면 그 시간만 기다리고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영어를 뭐 알겠습니까? 뭐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근데 아는 단어들을 막 찾아가면서 듣는데 탑40를 듣다 보면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뭐 프린스의 금지곡을 듣기 위해 거의 한 2시간, 3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그 시절에 거의 절반 이상은 어떤 음악이 많았냐면 오늘 소개할 존 멜렌캠프 같은 그걸 하트랜드 락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중반까지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인기를 끌었던 그러니까 너무 컨트리 같진 않고 약간 스트레이트한 락과 그렇게 섞이면서 뭔가 마음을 움직이는, 농심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흔히 저희는 약간, 야, 이게 흙냄새 나는 음악이라고 하는데,
0: 맞아요.
1: 저희들끼리는 약간 소똥 냄새 나는. 그러니까 미국을 한 번도
0: 너무하다.
1: 가보지도 못했는데, 이 음악만 들으면 막 서부가 떠오르고, 그래서 약간 지금도 그 시절, 어린 시절에 그런 음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좋아하다기보단 계속 듣다 보니까, 명절만 되면 떠오르는 음악이, 이런
0: 하트랜드
1: 하트랜드
0: 아메리칸
1: 락이
0: 하트랜드 락이야?
1: 락이
0: 와.
1: 돼버리고 야 이게 바로 지배 문화의 어떤 영향력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의도치 않게 계속 들으면서 이런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0: 가랑비에 물 젖,
1: 가랑비에 물 젖듯
0: 젖듯이.
1: 뭐 예를 들어서 브루스 스프링스틴, 휴이 루이스 앤더류스 뭐 이런 아티스트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존 멜렌캠프의 스몰 타운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이 노래가 지금도 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고요. 나중에 2000년이 지나서 이뭐 유튜브 영상을 이제 이 뮤직비디오 같은 걸 찾아보고 그 내용을 가사를 보면서 야, 이게 되게 심오한 내용이었구나. 미국의 어떤 그 당시 중소도시 농촌의 어떤 비애나의 현실 이런 걸 굉장히 다룬 얘기였구나라는 걸 전혀 몰랐죠.
0: 스프링스틴이 했던 거를 이어받아서
1: 네.
0: 약간 본인 말로는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아니
1: 그쵸.
0: 그러니까 약간 자기를 좀

0: 스스로 비하하는 의미이긴 한데, 약간 좀 짝퉁 스프링필스틴이라는
1: 네.
0: 스스로 약간 그런 포지션이었던 그런 아티스트 같긴 한데, 라디오에서 꽤나 많이 나오고,
1: 엄청 인기가 많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0: 락앤롤 홀로
1: 네.
0: 페임에도 2008년엔 헌액이 됐다고 그러는데, 예. 아무튼, 저도 이 노래 많이 들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 하면 이 AFKM 같은 그런 매체에 그 시기적인 특성과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앞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정보가 없으니까 더 몰입했던 것 같아요. 막 인터넷에 이런 데 정보가 많으면 사실 그러지 않는데요. 너무 찾기 어려우니까 막그 시간에 앞에 앉아갖고 2시간, 3시간을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를 들으면서 방송을 듣고 이러니까 더 몰입하게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0: 약간 라디오 치직거리는 거 돌리면서 약간
1: 네.
0: 간첩 같아요.
1: 근데 그런 애들이 꽤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존 멜랑캠프의 Small Town 1985년 발표곡 함께 듣고 오죠.

1985년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존 멜랭캠프가 발표한 음반에서 Small Town이었고요. 오늘 박정용의 월드팝의 두 번째 선곡이었습니다. 중학생

0: 된 정용의 또 관심을 네. 또 사로잡은 음악이었죠. 아니면 이 음악이 정용을 사로잡았군요. 그렇죠. AFKN이 사로잡았죠. AFKN에 사로잡힌 중학생 네. 정용의 플레이리스트에서 한 곡 들어봤고요. 카페벨루주 아시안팝 페스티벌 대표 박정희의 월드팝 내 인생의 음악 볼륨 1 학창시절 테마로 고르신 이제 세 번째 음악 만나보겠습니다.
1: 이제 또 전혀 다른 음악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네. 이제 중3 시절에 빠졌던 음악이 네. 그러니까 보통 제가 남중남고를 다녔는데 네. 그때쯤 되면 다 그 좋아하는 여선생님이 한 명씩 있게 마련이거든요. 네. 제가 중학교 때 좋아했던 선생님이 네. 아, 너무 멋있게 음악을 막 좋아하셨고 네네. 그분이 좋아하셨던 팀 중에 하나가 바클리 제임스 하베스트 수준이 벌써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팀은 또 뭐냐 그랬더니 레코드 가게 사장님을 물어봤더니 네. 프로그레시브 락이라는 거예요.
0: 그게 뭐죠?
1: 야, 그러면 또 그게 뭡니까? 예. 하면서 이제 프로그레시브 락을 이제 집중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 당시 전영역의 25시의 데이트라는 네, 전영역 네. 씨가 라디오, 하는 심야 라디오, 심야 라디오가 네. 프로그레시브 락을 엄청 막 틀던 때여서 자연스럽게 새벽에 그 이제 방송을 듣고 엄청난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지금 돌아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태리의 뭐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 프랑스의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 한국에서는 나름 매니아들 사이에 엄청 인기가 많았는데 네. 약간 과대평가받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와서 다시 들어보면. 근데 그 시절에는 또 그게 너무너무
0: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세상에서
1: 훌륭한 제일
0: 음악
1: 멋있는 같죠? 음악이었죠. 네. 달랐으니까. 네. 그래서 제일 지금도 너무 기억나 선명하게 기억나는 추억이 제가 중학교 때 중2 때 중3 또는 고1 언니 뭐 오빠들이 그 다방을 빌려서 음악 감상회를 해요. 음악 감상회를.
0: 그때 다방을 빌릴 수가 네. 있어요? 중3
1: 원래 빌려주질 않는데 이제 음악 감상회라고 하면 빌려주죠. 아. 그러면 이제 레코드 가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어디 화곡역 어디에 있는 네. 곳에서 프로그레시브라 음악 감상회를 여기 단골들이 한다. 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이제 그러면 일면식도 없는데 그 복사된 그거 하나만을 갖고 네. 다방을 찾아가서 네. 네. 딱 들어가요.
0: 들어가면 약도 들고
1: 약도 들고 약도 들어가면 이 담배 연기로 촉해요.
0: 아 맞아. 시대가 그런 시대였죠.
1: 그러니까 저는 네. 그때 뭐 담배를 안 피는 모범생이었는데
0: 콜록콜록콜록 이러면서
1: 되게 당황스럽지만 네. 내가 이제 어쨌든 이 프로그레시브 락을 만나러 온 거잖아요. 네. 딱 앉아 있는데 저기 이제 어떤 한 두 살 정도 그 위인
0: 네, 선배
1: 한 누나
0: 누나 누님
1: 지금도 그 누님 굉장히 뭔가 사연이 많을 것 같이 생긴 분이에요. 약간 다크서클도 되게 네. 많고 그 잊혀지지 않아요 그 모습이. 네. 그 분이 선곡한 노래가 오늘 소개할 1971년 결성된 이탈리아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 오산나의 오산나 깐조나입니다. 네. 네, There Will Be Time. 이 곡이 그 지금도 그때 그 시간 그 공기 뭐 선명하게 기억을 딱 떠올리게
0: 자욱한 담배 연기와 네. 다크 서클의 그
1: 그리고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연상의 누님이 네. 딱 플레이했다. 네.
0: 그분의 성함은 모르죠.
1: 아, 네. 네, 그 뒤로는 못 만났어요.
0: 저도 그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께서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저한테 알려주시긴 했는데 이 제비 뭐 이런 노래라고.
1: 그게 또 수준 높은 노래 같은데요. 네, 네,
0: 국산을 좋아하셨던 그런 네. 아무튼 네, 그런 추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세 번째 선곡 프로그레시브 록 그룹 이탈리아의 오산나의 깐소나 There Will Be Time 듣고 오겠습니다.

0: 이탈리아의 프로그레시브 락 그룹 오사나의 1972년작 Canzona There Will Be Time 함께 들어봤고요. 오늘 박정용의 월드팝 세 번째 선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그 바클리 제임스 하버스트 시작해가지고
1: 네.
0: 그래 파토리가 아주 쫙 있겠네요.
1: 짝사랑으로 시작한 네, 플레이리스트네요.
0: 짝사랑
1: 네.
0: 플레이리스트 일부를 또 공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선곡 또 들어볼까요?
1: 사실 이 곡은 제 음악 취향에 막큰 영향을 주었다기보다는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개인적인 이제 일이긴 하지만 제 학창 시절에 가장 큰 사건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국민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중2 때 암으로 투병을 시작하셔서 고1 때 돌아가셨어요.

0: 한 3, 4년을
1: 예,
0: 투병을 하신
1: 근데 이제
0: 거예요?
1: 가장 예민한 시기였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면서 그 사건이 사실은 저의 성격도 바꿨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시면 저 MBTI 약간 완전 아이거든요.
0: 네.
1: 안 그래 보이시겠지만 네. 사실은 뭐
0: E였어요?
1: 파티 이런 거 전혀 싫어하고 그랬는데 네. 어렸을 때는 완전 E였어요.
0: 아.
1: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성격도 바뀌고 뭐 굉장히 뭐 많은 게 바뀌었는데 그때 나름 큰 위기였겠죠. 근데
0: 네네.
1: 그 시절에 이 노래를 한 1000번, 뭐 한 몇천 번도 들었던 것 같아요.
0: 네.
1: 이 노래가 주는 위로 이런 게 제일 컸던 것 같고요. 시인과 촌장의 비둘기에게 라는 곡인데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저는 뭐 한국 대중음반 뭐 100대 명반 막 이런 거 꼽으면 저는 언제나 시인과 촌장의 앨범이 독보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영향을
0: 네.
1: 준 것도 있지만
0: 네네.
1: 저는 굉장히 독창적인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곡은 네. 저한테 너무나 큰 위로를 줬다 학창 시절에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0: 1986년 시인과 촌장의 시인과 촌장이죠.
1: 네.
0: 이 음반 저도 이렇게 쑥 간단히 들어보니까 이 음악 분위기도 굉장히 프로그레시브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1: 네.
0: 특히 위로를 받으셨던 비둘기에게 어떤 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 그 가사가 뭐 딱 네. 보면은 그대는 나의 깊은 어둠을 흔들어 깨워 밝은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죠. 그대는 나의 짙은 슬픔을 흔들어 깨워 환한 빛으로 나를 데리고 가죠. 부탁해 어린 횃불이 되고픈 나를 마음속의 고향에서 잠자는 나를 이런 가사가 뭐 너무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같고
0: 네.
1: 음악 자체가 너무 훌륭한 음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면 또 개인사까지 이렇게 또 아픈 또 네. 상처일 텐데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네요. 좀 깜짝 놀랐어요.
1: 아, 이런 아닙니다.
0: 얘기를 네.
1: 다음 주에
0: 주셔서.
1: 더 재밌는 선곡으로. 네.
0: 다음 주는 이제 성인된 다음
1: 아, 네,
0: 그런
1: 맞습니다.
0: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0: 시인과 촌장의 비둘기에게 듣고 오죠.

0: EBS FM 세계 음악 기행.
1: 오늘 이곡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프랑스의 장자크 골만의 밴드 시절 곡이죠. 1975년 타이퐁의 시스터 제인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0: 한국의 옛집에는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1: Traditional Korean homes had a space called 사랑방.
0: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고 이웃들이 함께 모여 차 한 잔을 마시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꽃피우던 곳이죠.
1: The 사랑방 was where guests or neighbors gathered to chat and relax.
0: 오늘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에는 어떤 이야기가 찾아왔을까요? 신발을 벗고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1: Welcome to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 Come on in and make yourselves at home.
0: Welcome, I'm Camden, the host of this 사랑방.
1: This is Makaya, the co-host, and...
2: Nice to meet you, I'm Don Hyo-sung, the leader of Secret.
3: Hi, I'm Jinga.
4: Hello everyone, I'm Yevin.

0: 둘, 셋, we go on and on!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DJ 나캠든
1: DJ 마카야입니다.
0: Yeah. Yes, sir. Skip. 네, 오늘은 또 첫 곡으로 시크릿, 별빛, 달빛 듣고 왔고요. 네. 오늘 아주 반짝반짝한 분들이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1: 맞습니다. 네. 무려 12년 만에 돌아오셨는데요. 와우. K-POP 2세대의 레전드 걸그룹 시크릿 어서오세요.
2: 시작은 시크릿입니다. 안녕하세요.
1: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아, 네. 안녕하세요. 시크릿의 영원한 리더 전효성입니다.
3: 와우. 네, 안녕하세요. 시크릿 래퍼 진거입니다.
4: 예. 안녕하세요. 시크릿 뉴 멤버 뉴 막내 예빈입니다.
1: 요, 뉴 막내. 오케이. 네, 오늘의 손님 그룹 시크릿은요. 사랑은 Move, 마돈나, Shy Boy, 별빛, 달빛 등의 히트곡으로 K-POP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걸그룹인데요. 바로 얼마 전 예빈 씨, 뉴 막내를 새 멤버로 영입하며 그 시절의 설렘 그대로 우리 곁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2: 맞습니다. 와.
0: 네, 시크릿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오셨잖아요. 네. 이게 어떠세요? 약간 좀 기분이
2: 남다르죠. 네, 12년 만에 컴백을 네. 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네. 특히나 오늘 또 소개해 주실 때 사랑방 네. 소개해 주실 때 네. 우리 나캠든 씨가 신발을 네. 벗고 편안하게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네. 저희 대본만 보고 진짜 신발 벗어야 되나 진짜 저렇게 난리가 났었어요.
0: 진짜요?
2: 오늘 앞에 치마 입고 붙이시는데 신발 벗으면 내려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네. 아 사랑방처럼 그냥 편안하게 오라는 얘기구나.
0: 아, 그렇죠, 그렇죠.
2: 딱 듣고 굉장히 편안한 느낌으로 네.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1: 좋아요, 네. 좋아요. 아 근데 네.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2: 네.
1: 이게 또 우리 뉴 막내 들어오셨잖아요. 네. 또 이게 또 첫인상이 어떠셨을지 궁금한데.
4: 첫인상.
1: 네, 일단 그러면 뉴 막내 우리 효정, 아 예빈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빈님께서 그 첫인상 어떠셨어요?
4: 어떠셨어요? 우리 언니들의 첫인상은 사실은 걱정을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네. 왜냐면 이제 너무 저한테도 너무 대선배님들이시고 그쵸, 그쵸. 하니까 그치. 약간의 이제 포스도 걱정이 되고 약간의 네. 터세 약간 이런 것도
2: 아무래도.
4: 걱정이 됐어요. 우리 언니들이시니까 네. 근데 어머나 걱정이 무색하게도 우리 언니들이 너무 빵긋빵긋 웃으시면서 아, 네, 네, 네. 제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까르르 까르르 자지러지시고
2: 그랬지, 그랬지.
4: 네. 아, 너무 따뜻한 우리 이런 연예인이 또 있을까
2: 그렇지 그렇지
4: 아, 너무 최고셨습니다 정말로
1: 그 우리 그 언니들의 첫인상 어땠나요 뉴 막내
2: 저희도 예빈이 처음 봤을 때 걱정을 많이 그쵸. 했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예빈이가 무대했던 걸 다 찾아보고 만났었기 때문에 무대에서 생각보다 카리스마가 넘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 요즘 MZ들 쉽지 않다는데 실제로 만났을 때 혹시나 너무 세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만났는데 너무 예의 바르고
4: 아이고.
2: 착하고 싹싹하고 털털해서 너무 좋았어요.
4: 아이고
2: 진짜 감사합니다.
5: 네, 일단 저는 너무 애기 같은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첫인상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사가 되면 되겠다.
2: 그렇지.
0: 되게 좋은 표현이시네.
2: 진짜.
5: 이런 생각을
1: 좋다. 그러면 이번에 컴백 무대 준비하면서 재밌는 에피소드 혹시 있을까요?
2: 너무너무 많았죠.
0: 그렇죠. 되게 많았을 맞아요. 것 같은데.
2: 일단 그 뮤직비디오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 하필이면 중요한 촬영을 해야 되는 그 뮤직비디오 날 저희 세 명 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4: 맞아요.
2: 네. 막 그 뭐 진건 몸살하고 예빈이도 그날 그 알러지 반응이 있어가지고 네. 막 눈도 충혈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날 이석증 후유증 때문에 막 네. 중간에 뮤비 찍다가 그 막
5: 나무 잡고
0: 진짜요?
2: 근데 이제 그거에 네. 비해서 그 뮤직비디오가 너무 잘 나와서 진짜 너무 다행이었던 고생해야 역시 뮤직비디오가 잘 나오나
1: 맞죠 맞죠
2: 그런 생각을 그쵸, 그쵸. 했던
1: 네. 역시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 오케이
0: 네.
1: 아 그리고 예빈 씨께서는 네. 또 초등학생 때 시크릿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래 좋아하셨나요?
4: 아 저는 워낙 그때가 또 애기다 보니까 네. 좀 신나는 노래가 좋더라고요. 저는 샤이보이를 좋아했어서
2: 샤이보이.
4: 그래서 언니들한테 말했었지만 제가 하계회 우리 때는 하계회라고 또 하잖아요. 그래서 하계회 때로 샤이보이 하고 그랬지. 네. 그랬던 기억이 하면. 있습니다.
0: 와 신기하다. 02년생이시죠?
2: 네, 맞아요. 02년생입니다.
0: 그럼 확실히 약간 팀 분위기도 엄청 어땠나요? 확 달라졌나요?
2: 약간 달라졌죠.
0: 약간 뭐 약간 오. 약간 세대 차이 뭐 느낀 적 있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요즘 약간 좋아하는 음식도 다를 수도 있고.
2: 아,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저는 깜짝 놀란 게 지금도 그 예빈이 파우치에 그 네. 키캣 키링이 달려 있는데.
1: 아, 진짜요?
2: 저는 클리커. 처음에 이해를 못 했어요.
0: 아, 그
2: 이거 그러는 거죠. 얘를 한번 보여드려. 네, 자랑 좀 해드려.
0: 아, 저거 아, 알죠.
2: 저거를 봤는데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 했어요. 저걸 사람들이 돈 주고 산다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는 약간 저거는 너무 네. 제 입장에서는 약간 예쁜 쓰레기 같은 느낌. 아~ 저 누가 선물 주면 괜찮은데 내 돈으로 돈 주고 사긴 쉽지 않다.
1: 그쵸.
2: 이런 생각이었는데 저도 언젠가 스며들어서 저거 그럼요. 갖고 싶다. 예빈아 그거 얼마니?
5: 갖고 싶습니다.
2: 시세를 좀 체크를 했어요.
5: 결국 구매하셨죠 뭐.
1: 아 진짜요?
2: 네 저도 얼마 전에
5: 들고 다니고 있어요.
2: 네 맞습니다.
1: 저런 거 되게 중독적이에요.
2: 중독성 있더라고요. 왜 사는지 알겠더라고요.
1: 네 근데 진짜 2세대 걸그룹의 귀한
2: 맞습니다.
1: 시크릿의 컴백을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스, 팡파레.
0: 네, 이렇게 지난 6월 18일에 발매된 시크릿의 이번 앨범 특별하게 다가오는데요.
2: 네.
0: 앨범 구성은 신곡과 또 기존 히트곡 리메이크를 함께 가정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을 위해 앨범과 타이틀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오늘은 새롭게 늘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네. 예빈이가 한번 소개를
0: 해볼까요?
5: 막내 이렇게 대본에 소개. 어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저희 아이스크림은요. 우리 그때 그 시절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네. 시크릿 노래를 듣던 그 행복한 추억 속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네. 약간 발랄한 에너지를 담은 곡인데요. 네. 약간 특유의 시크릿의 몽글몽글한 네. 이지니스링을 네. 즐길 수 있는 네.
2: 잘한다.
5: 그런
2: 잘한다.
5: 곡이고 또 그걸 네. 우리가 또 사계의 봄을 샘플링해서 네 그래서 네. 들으시면서 좀 네. 이렇게 너무 재밌으실 겁니다.
2: 잘했어요.
0: 너무 잘하셨어요.
2: 잘했어요.
0: 약간 그때 그 감성을 살리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감성을 살리셨나요?
2: 아 요즘 노래 들으면은 가사지 없이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0: 아 맞아요. 약간 발음 신기하게 하고.
2: 맞아요. 약간. 발음 신기하게 하고 맞아요. 다 영어 가사가 맞아요. 많고 막 우주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저희는 그냥 딱 들었을 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노래 듣고
5: 직관적으로.
2: 싶다. 약간 그런 느낌.
0: 약간 1차원 네, 나의
2: 맞습니다. 되게 쉬운 그런 감성입니다.
0: 그럼 앨범

0: 처음 작업하면서 또 가장 애착이 갔던 곡이 따로 계신가요?
1: 진거 씨는 어떤 노래가?
2: 일단 너무 많은 곡들이 히트곡이다
1: 맞아요.
2: 보니까
1: 히트곡이다 보니까 다
3: 그렇죠, 그렇죠.
2: 아무래도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다 보니까 이번 저는 아이스크림이라는 곡에 정말 많은 신경을 썼어요. 곡을 다시 녹음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수정 녹음만 9번을 했거든요. 진짜로.
3: 진짜요?
4: 우와. 이 노래가 아이스크림이 사실은 작년 5월에 만들어졌던 노래인데 저희 발매되기 직전까지 수정을 거쳐서 완성된 노래입니다.
3: 와, 어쩐지 그렇게 좋더라고요.
2: 그쵸? 그걸 안다 역시.
3: 진짜 이게 9번 수정 없이는 나올 퀄리티가 아니에요.
2: 맞습니다.
3: 그럼 이번 앨범 Secret Flavor의 타이틀곡 아이스크림. 방금 말씀해주셨던 곡인데요. 타이틀곡 안무의 킬링 포인트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4: 뭔가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아이스크림 이렇게 스쿱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스쿱을 표현하면서 어깨를 살짝 롤링을 해야 돼요. 전문 용어는 롤링이고 이제 대중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정도면은 살짝 이게 아양을 떤다. 애교를 부린다. 스쿱을 만들면서 왜냐면 제가 아이스크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간 그거 맛을 살리기 위해서 아양을
1: 떨어주시는
4: 맞아요.
1: 너무 잘하시는데요.
2: 역시 테크닉
1: 달라 달라.
2: 역시
4: 맞습니다. 그거예요.
3: 좋네요. 좋네요. 자, 그러면 아이스크림은 금방 녹아버리는 순간의 감정 그리고 그 순간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이 순간만큼은 녹지 않고 멈췄으면 좋겠다 싶었던 순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빈 씨.
1: 자꾸 저에게 첫째를 귀여워. 깜짝이야.
5: 저는요. 우리가 무대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면서 이렇게 연습하고 이렇게 녹음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저희가 좀 즐겁게 한번 놀아보자 해가지고 셋이 처음으로 인생네컷을 찍으러 갔어요.
4: 맞아.
5: 그래서 처음으로 다 같이 셋이 사진 찍는데 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뭔가 성덕이 된 기분이랄까? 맞아요.
1: 키울 수 있겠다. 진거는?
2: 저는 너무 어렵다. 진짜 그냥 편안한 게 하자면 저는 이제 스케줄 다 끝마치고 멤버들끼리 단톡방이 시끄러울 때 그때가 제일 달콤해요.
5: 그냥 수다 떨 때.
2: 수다 떨 때. 일 얘기도 안 하고 정말 우리끼리만의 시시콜콜 얘기할 때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3: 그렇죠. 약간 일 다 끝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 맛있는 거 먹으면서
3: 그렇죠. 너무 좋죠. 또 이제 예빈 씨 영입을 또 전효성 씨가 직접 추천했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4: 일단 시크릿의 메인 보컬을 찾아야 돼서 실력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제가 그 걸스 온 파이어 걸그룹 데뷔 무산이란 기사를 본 거예요. 근데 데뷔 무산이란 얘기는 곧 데뷔하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잖아. 그럼 실력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랑 좀 오버랩이 되면서 그럼 여기 나온 친구들을 다 찾아봐야겠다 해서 무대를 다 찾아봤는데 그중에 예빈이라는 친구가 무대도 잘하고 좀 얼굴도 좀 마음에 들고 뭔가 시크릿의 음악 색깔이랑도 보컬이 좀 기존의 음악 색깔을 해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크릿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인개발팀에 저 이 친구 마음에 드는데 컨택 좀 해달라 이렇게 했죠.
0: 대박이에요. 신인개발팀.
4: 신인개발팀이랑 소통을 하고 있었거든요.
0: 캐스팅팀.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보고 엄청 놀랐어요.
4: 진짜요?
0: 네, 이게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 기사를 보고 새로운 멤버인데 되게 어울리시더라고요.
4: 맞아요.
0: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했는데 지금 누구보다 그렇게 완벽한 팀.
4: 감사합니다.
3: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4: 이해했습니다.
3: 널리 퍼뜨려라.
4: 맞습니다.
3: 그럼 이번 활동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은 시크릿의 모습은 뭔가요?
4: 2세대 특유의 그 약간 실력파 느낌?
5: 빼놓을 수 없죠.
4: 저희가 또 얼마 전에 그 마돈나 라이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5: 맞아요.
4: 특히 이제 예빈이한테 2세대보다 더 2세대다운 도끼를 가졌다. 실력파다. 이런 댓글이 대박이네요. 많아가지고.
2: 감사합니다. 근데
4: 저희 안목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2: 자부심을.
0: 오케이. 그러면 제가 끼가 넘치시죠.
4: 아무래도. 2세대 아이돌은 예능도 잘해야 되거든요.
1: 살아남아야 되니까.
4: 캐릭터로 자라났기 때문에.
3: 각오가 남다르신데. 오케이, 드디어 이 시간이 왔네요. 아이돌 한국어의 선곡 요정 타임.
0: 자, 오늘 선곡 요정은 시크릿이 준비했다는데요.
4: 네. 자.
3: 기대되네.
6: 안녕하세요. 선곡 요정 예빈입니다.
3: 네, 선곡 요정님 오늘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4: 맞습니다. 우리 한국인 분들한테 시크릿 노래를 직접 라이브로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0: 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크릿의 라이브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오, 저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0: 네, 지금 이동 중이시고요. 네. 네.
3: 사실 캠디 막디가 라디오 하면서 라이브로 이렇게 풀곡 한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0: 그러니까 사실 약간 지금 콘서트 이런 네. 느낌이고요.
3: 저희 이어폰 두 개 다 끼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진짜 이제 하나를 낄 수는 없어. 오케이, 맞습니다. 준비되셨나요?
6: 네.
3: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 Let's go.

0: 와 진짜 아이스크림 라이브 장난 아니네요.
1: 아 진짜 네. 너무 시원하네요. 그러니까
0: 여름이니까 또
1: 일단 세 분 목소리 이 조화가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좋고 그리고
0: 저는 그거 좋아요. 그 네. 중간 그 애드리브 feeling like a 우리 진건님께서 애드리브 계속하셨죠.
2: 맞아요.
0: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또 예빈님 진짜 와 그 애드립 중 브릿지에 나오는
3: 네
1: 거기 약간 너무 좋다.
0: 아 진짜 감사합니다.
2: 아
0: 라이브 들려주시니까 행복하네요.
4: 감사합니다. 시간입니다.
0: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시크릿 여러분의 빈칸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빈칸 보고서.
5: 두둥.
1: 네, 빈칸 보고서 저희가 제시한 문장을 듣고 이 땡땡땡 빈칸을 완성하면 되는 코너인데요. 예를 들어서 마카야 씨, 오늘 마카의 기분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땡땡땡이다.
0: 신났다.
5: 와우.
1: 예. Yeah.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굳이 세 글자는 아니어도 됩니다.
2: 네.
1: 이렇게 바로 대답하시면 되는 코너입니다. 어때요? 좀 쉽나요?
5: 쉽죠, 쉽죠.
3: 그럼요. 이승하죠.
1: 네. 이렇게 또 시크릿 멤버분들은 세 명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한 분씩 네네. 아까 마카야 씨가 되게 갑자기 막 예빈 씨 불렀잖아요. 그게 갑자기 지목을 할 예정이니까요. 다들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잘 답해 주시면 됩니다.
0: 네. 그리고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5: 뭔가요?
0: 저희 프로그램이 또 아이돌

0: 거잖아요. 네. 땡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오직 한국어만 가능합니다.
1: 아이고.
0: 외국어 외래어는 쓸 수 없고요.
2: 네, 규칙을 어길 때는 벌칙이 있습니다. 바로 병망치 등장!
0: 쇼미더 병망치!
3: 누가 때려요, 병망치로?
0: 제작진분이 뿅망치 프로페셔널이세요.
3: 자격증 있으시구나.
2: 파이터 출신이라서요. 파이터.
0: 맞아요. 3초 안에 대답을 못하거나 외래어나 외국어가 나오면 뿅망치가 출동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2: 네, 우리 시크릿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1: 네.
2: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네.
0: 시크릿 여러분, 지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예빈씨,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 포인트는 땡땡땡이다.
3: 시원한 보컬과 파워풀한 고음.
0: 오케이, 맞아야 돼요.
3: 자, 이 정도로 맞는구나.
0: 우리 지효님, 네. 무대 위에서 가장 달라지는 멤버는 땡땡땡이다.
3: 멤버 전효성.
0: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지효님, 쉬는 날 내가 힐링하는 방법은 땡땡땡이다.
3: 힐링
0: 하나 둘둘 둘.
4: 너 왜
3: 보고? 아무것도 안 한다.
0: 아무것도 안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효성님, 스케줄이나 방송 있을 때 대기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땡땡땡이다.
3: 화장 수정.
0: 화장 수정.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예빈 씨,
3: 네.
0: 만약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한다면 공약으로 땡땡땡을 하겠다. 하나.
3: 우리 제목을 먹겠다.
0: 오!
2: 자, 제목을 먹겠다.
3: 좋았어, 좋았어.
0: 오, 좋다, 좋다.
3: 오, 우리 잘했어.
0: 오, 되게 잘하셨는데요.
3: 오, 좋다. 오,
1: 다행이다.
0: 오, 이게 자, 그러면, 네. 파워풀이라고 하셔서 아까 맞으신 것 같은데.
3: 아, 그러네. 그죠? 또 보컬도 제목? 있었어요.
0: 네,
1: 맞다, 맞다.
2: 자, 그러면 대답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자,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 포인트는 시원한 보컬이라고 하셨는데요.
3: 네.
2: 시원한 보컬. 근데 이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바로. 방금
3: 아무래도.
2: 느꼈기 때문에.
5: 맞아요.
3: 맞아요.
2: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 멤버들 매력 중 좀 부러운 매력, 아니면 뭐 약간 가져오고 싶은 매력이 있나요?
3: 저는 네. 일단 효성 언니의 건치 미소와.
2: 건치
3: 미소. 저는 그리고 요즘, 네. 요즘 좀 탄나는 건 저희 우리 진건의 단발을 좀 뺏고 싶어요.
0: 되게 잘 어울리세요.
1: 그렇죠.
3: 감사합니다.
4: 네. 예빈이 단발 궁금하다.
3: 그러게.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4: 좋죠.
3: 네. 어떻게 뭐 다음 해보자.
0: 네.
3: 다음 한번 해보자.
0: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무대 위에서 가장 달라지는 멤버는 효성님이다라고 진거 씨가 말씀하셨는데.
1: 네. 아무래도.
0: 어떻게 달라지나요?
6: 언니는 되게 분석과 파악을 진짜 잘해서 네. 그 뭐랄까 그 앨범에 맞게 네. 그걸 정말 잘 표현해내는 것 같아요. 곡에 맞게.
0: 컨셉 소화. 네.
6: 컨셉 소화. 여기 진짜 자기가 구현한 대로 정말 잘 해내는 것 같아요.
3: 맞죠, 맞죠.
2: 그럼 연습할 때도 약간 주도하시는 편이신가요?
6: 맞아요. 그럼요. 제가 모니터링 많이 해주고.
2: 네. 약간 무서운 약간 선생님 느낌인가요, 연습할 때?
6: 멤버들이 잘하면 무섭지 않고. 멤버들이 오늘 조금 네. 시큰둥 하다가 하면 너희 프로야! 집중 좀 해내야 돼! 정말 무섭지 않고 너무 좋은 리더고
2: 네,
6: 잘 아울러주면서 하는 리더라서.
2: 와카시 저는 어떤 리더예요?
0: 리더요? 아, 뭐 네. 일단 리더는 맞아요. 네. 일단 리더죠.
2: 아, 어떤 리더냐고요? 어떤?
0: 섹시하고 멋있고 너무 좋죠. 여기도 되게 든든한 리더입니다.
3: 어와둥둥 해주네요.
0: 무대 위에서 혹시 제일 긴장하는 멤버가 있으실까요?
3: 아무래도 진거가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0: 진짜요? 네. 그럼 제일 긴장 안 하는 멤버는 혹시 리더님이신가요?
6: 아마 정글
3: 아무래도
0: 되게 무대 위에서 자유로우실 것 같아요.
2: 진짜로 막 딱 그 건치미소 이제 많이 보여주시면서
0: 마음껏 뽐내시고.
6: 근데 저는 약간 진짜 그렇긴 해요. 약간 올라가기 전에는 긴장을 해도 무대에 올라가면 긴장이 안 돼요.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3: 경험치가 있으니까.
2: 역시 막내 예빈 씨는 그럼 경험치 어쨌든 이제 되게 새롭잖아요.
3: 네네네.
2: 긴장 그래도 잘 안 하시는 편이세요?
3: 전 긴장을 하는데
2: 네.
3: 좀 티가 잘 안 나는 편이에요. 조금 예 그렇습니다.
2: 티가 안 좋네요, 좋네요.
0: 네. 좋아요, 좋아요.
2: 네. 자 다음이
1: 쉬는 날 내가 맞네, 힐링하는 맞네. 방법은
2: 네 쉬는 날 내가 힐링한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우리 직원님이 주셨는데요. 네. 진짜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6: 제가 네. 그 MBTI가 ISFP거든요.
2: 네네네.
6: 근데 원래 ISFP의 정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정석인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새는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없어가지고
3: 네. 아무래도
6: 힐링 포인트가 좀 없는데
2: 네.
6: 저는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핸드폰

0: 하나도 안 보고
1: 네.
0: 그렇게 있는 게 진짜 같은 약간 힐링.
2: 진짜요?
0: 맞아요, 맞아요.
2: 그럼 또 활동 끝나고 멤버들이랑 그래도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0: 아,
2: 진짜 약간,
0: 저요?
2: 네, 프리데이가 있으면.
0: 근데 오히려 멤버들이랑은 끝나고 여행을 가고 싶어요.
3: 나도, 저도.
0: 네. 여행
2: 어디로,
0: 가고 싶어요.
2: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0: 제주도.
1: 제주도.
3: 좋아요.
1: 감귤.
0: 감귤.
1: 한라봉.
0: 귤 따라.
3: 그니까. 그래서 말도 좀 타고 막.
0: 좋지, 좋지.
1: 아, 좋네요. 네. 저희도 여행 한번 멀리 가야 되는데.
2: 그러니까요.
1: 네. 네. 그 다음 질문은 스케줄이나 방송에 있을 때 대기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화장 수정이다라고.
0: 너무 현실적이야.
1: 효성 리더님이 말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거 네. 뭐. 맞죠.
2: 맞죠. 맞아요.
1: 수정해야죠.
4: 네, 나오기 직전까지 어디 무너진 데가 없나.
3: 프로 정신이지.
4: 그쵸, 맞죠. 체크를 하고.
1: 근데 이게 또 2009년에 또 데뷔하셨잖아요.
0: 네.
1: 그럼 그때 대기실 뭐 음악 방송 대기실 분위기랑
2: 아, 맞아요. 진짜,
1: 진짜. 지금이랑 많이
2: 궁금해요.
1: 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3: 저도 궁금해요.
1: 혹시 느끼셨을까요? 아니면 비슷비슷한가요?
4: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비슷했어요. 그냥 그냥 조금 뭐 그냥 오히려 샵에서 아, 후배분들이 되게 그 약간 꼰대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인사를 그렇게 전처럼은 안 하네 약간 이런 느낌. 저희 때는 워낙에 인사 그, 잘해야 돼 인사 그쵸, 잘해야 돼 이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샵에서 노 메이크업이어도 저희가 막 선배님들한테 가서 막 아, 안녕하세요 저희 누굽니다 이렇게 네. 인사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그 별로 인사를 안 해도 이상하지 네. 않은 그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네. 그 우리 막디 캠티는 너무 네. 들어오자마자 제대로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0: 맞아, 맞아. 아, 감동했어.
5: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0: 너무 깜짝 놀랐어요.
1: 네. 아 그러네. 보통 샵에서 그러면 계시면 다 같이 네. 찾아가서 인사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알아서
2: 예전에
1: 네,
4: 예전에 그냥 혼자 가서 이제 선배 그, 왜냐면 그 메이크업하는 선생님이 알려주세요. 옆에 누구 오셨어요.
1: 아 근데 이거 알아요. 이거, 네. 저희도 근데 가끔 맞아요. 메이크업 받을 때. 그랬어요. 야, 너 가서 인사해.
4: 쌤들이 알려주잖아요.
1: 네. 누구 계셔요? 그러면
4: 잠시만요.
0: 안녕하세요.
4: 저 누굽니다. 그렇게 했었죠. 네.
1: 그러네요.
2: 자,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 이거였죠. 만약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한다면 공약으로 제목을 먹겠다. 제목이 아이스크림이죠.
1: 맞아요.
2: 아이스크림을 먹겠다.
0: 네.
2: 오,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라이브도 해주시나요? 앵콜로?
3: 아, 그럼요. 괜찮다. 앵콜 라이브가.
0: 네. 괜찮다, 괜찮다.
1: 더 시원해질 것 같은데, 그죠?
4: 아이스크림 네. 먹으면서.
3: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2: 너무 좋은 공약인데.
4: 아, 네. 좋다, 좋다. 네.
1: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맞아요.
2: 있으시면 딱 물어볼래요.
1: 진짜요?
2: 네. 잘
3: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저는 뭐 브랜드는 사실 안 따지고, 네. 저는 맛만 초코면 돼요.
1: 초코.
3: 저 강경 초코파여서.
0: 귀여워.
3: 언니들은요?
4: 나는 저는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1: 그래요?
4: 오늘 약간 이게 게시해주는 그 맛을
1: 그쵸.
4: 먹고
2: 싶다. 아, 이달의 맛.
0: 오늘은 이필이다.
3: 오늘은 상큼파. 이렇게.
0: 오늘은 느끼한 거. 이 맛.
3: 그런 느낌. 그런 느낌.
0: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1: 진구님은 네. 과일 좋아하시나요?
6: 아니요.
0: 크리미한 거.
2: 맞춰볼게요. 크리미한 거. 캐러멜.
6: 캐러멜.
0: 아닌데
1: 바닐라?
6: 어디야?
1: 아 바닐라.
2: 아 저는 바닐라. 저도 바닐라. 저 완전 바닐라.
6: 바닐라.
2: 저 사실 초코보다 바닐라예요.
6: 진짜?
0: 기본 약간.
4: 나도 초코는 좀.
6: 진짜?
2: 초코는
6: 좀. 나만 먹을게.
0: 초코는 약간 좀 딸기 들어가야 돼. 초코이려면.
1: 오 약간 돼지 느낌.
2: 그거 아세요? 최근에 그걸로. 빵 나온 거 아세요?
1: 빵 버전
2: 땡땡 발 아니라
0: 어디서?
2: 이거 드셔야 돼요.
1: 이거 무조건
2: 드셔야 돼요.
1: 땡에 팔아요.
2: 이게 그 피그 피그 바가 아니라 피그 빵.
0: 그러니까 맛있어요?
1: It's crazy.
2: 전 제 최애 아이스크림 됐어요.
0: 진짜
2: 진짜 그 정도입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진짜 저도 막 추천
2: 꼭 드셔보세요. 진짜로.
0: 네네.
2: 오케이.
1: 메모하시는데요?
3: 빵
0: 메모했어요.
4: 시작하자.
1: 진짜 너무 재밌게 토크를 했는데요. 사실 끝이 아닙니다.
2: 네.
1: 질문이 좀 더 있다는. 사실
2: 네 yes? 이번에도 땡땡땡이 들어갈 단어는 3초 안에 그리고 오직 한국어로만 답해야 합니다. 자 다시 무시무시한 뿅망치가 등장했고요.
1: 등장했습니다. 뿅뿅. 네 그러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2: 네 질문 드릴게요. 우리 진거 씨
3: 네.
2: 대기실에서 긴장을 풀기 위한 필수템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3: 와 그냥 긴장을 하는데.
1: 오 좋아요 좋아요
2: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효성 씨 네. 시크릿이 챌린지 하고 싶은 노래는 땡땡땡이다. 하나
0: 챌린지 하고 싶은 노래요?
2: 네 노래입니다.
0: 노래?
2: 네 하나 둘 셋.
0: 아이 저기 그 저 얼음 과자요.
1: 얼음 과자.
0: 아이 그 얼음 과자인데.
2: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0: 예빈 씨, 네. 멤버들과 모여서 주로 먹는 음식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1: 김밥 그리고 김밥. 김밥.
0: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빈 씨, 내가 생각하는 시크릿의 무대 위 진짜 킬링 파트는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1: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야.
2: 역시 가사가 또 한국어니까 이게 바로 나오네.
1: 다행이다.
2: 네,
1: 다행이다. 네, 네, 네.
2: 자, 이렇게 재밌는 답이 또 이번에 많이 모였는데요.
0: 그렇죠.
2: 저는 사실 나중에 그 먹는 질문이 되게 궁금해졌어요.
0: 그리고 전 1번 질문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1: 잭슨, 그냥 긴장.
2: 1번 질문이 네. 그 진거님께서 답해 주셨는데요. 네. 대기실에서 긴장을 풀기 위한 필수템은 없음. 그냥 긴장한다. 라고 하셨는데.
3: 아무래도.
2: 아이템 없으세요?
4: 네. 아니, 많은 노력을 해봤죠.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고, 막, 현실 생각하나 봐. 사실, 네. 뭐, 통장도 이렇게 열어보고, 아, 자네가 뭐, 이렇게, 현실화. 뭔지 알죠? 아, 약간 이런 것도 해보고, 네, 네, 네. 뭐, 해봤는데, 네. 없어요. 그냥 이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냥 긴장되면, 그냥 긴장하는 상태에서 다른 방법을 터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꿀팁이네요.
0: 사실, 그렇죠.
2: 긴장을 풀지 못하면, 긴장된 상태로 잘하는 걸 배워라.
1: 그치.
2: 오, 오, 멋있습니다. 오, 좋아요.
0: 좋습니다.
2: 저도 가끔 긴장을 하거든요.
0: 맞아요.
2: 저도 이걸 한번 써봐야겠어요.
1: 좋아요.
2: 오, 좋아요.
0: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시크릿이 챌린지 하고 싶은 노래는
1: 얼음과자.
0: 얼음과자. 얼음과자도 효성 씨가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1: 아이스크림이라죠.
0: 네, 아이스크림. 타이틀곡이죠.
3: 네, 네 타이틀곡 네. 밀어야죠.
0: 그러면 네. 만약에 우리 노래 챌린지 해줬으면 하고 싶은 가수나 또 배우.
3: 저는 있어요. 누구도. 황정민 선배님. 아~
1: 들어와 들어와 여기 네. 가사 중에 들어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음을 들어와라고 하지 않고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하거든요. 그 황정민 선배님을 염두에 둔 그게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선배님께서
4: 들어와
0: 들어와 재밌겠네요.
2: 챌린지하러 들어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선배님.
2: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는 멤버들과 주로 먹는 음식은 김밥. And
1: 김밥.
2: 네네.이라고 네. 우리 예빈님이 말씀해주셨는데
0: 그두 번째 김밥은 무슨 김밥?
1: 아 사실은 김밥이랑 네. 샌드위치거든요. 아~ 너무 샌드위치. 영어여가지고 이게 아, 네. 그래서 김밥 요즘에는 이제 김밥 아니면 샌드위치 네. 아니면은 만두도 같이 먹고 있어요.
0: 네. 무슨 만두죠? 고기 만두, 얼김치 만두,
1: 고기랑 김치 반반.
0: 반반.
1: 저희 매력을 소울푸드입니다. 네. 네.
0: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는 시크릿의 무대 위 진짜 킬링 파트는 두루와.
1: 들어와, 들어와.
0: 네, 또 아까 들어와. 말씀해 주셨죠.
1: 맞아요. 들어와.
0: 들어와. 또 들어와 외에도 이 파트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파트가 따로 있으신가요?
3: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니는 속에서 헤엄치고 싶어 여기 처음 가이드 들었을 때 네. 여기다. 아. 이거 너무 내가 하고 싶다.
0: 네.
3: 왜냐면 니는 속에서 약간 이게 있거든요.
1: 네. 맞아요.
3: 그래서 약간 네. 이거 가다마는 이 느낌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거기가 좀 탐났습니다.
2: 직접 말하셨어요? 이거 하고 싶다고 아니면?
3: 네, 제가 파트를 나눴거든요.
0: 아 진짜요? 아, 진짜요?
1: 예.
0: 역시
1: 예.
0: 리더.
1: 예.
0: 진짜 리더시다.
1: 진짜 리더시다.
0: 대박.
2: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거님은 이 파트 양보할 수 없다.
4: 아 저는 제가 사실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얼음처럼 사라지지 마 여기 부분이거든요.
2: 네.
4: 이 파트가 너무 어려워서 소화하기가 힘든데 그만큼 양보하고 싶지도 않아요.
0: 근데 래퍼시죠.
4: 네, 맞아요.
0: 근데 그게 보컬 파트잖아요.
4: 네.
0: 저 아까 그 파트 들으면서 소름 돋았어요.
4: 아
0: 진짜로 래퍼신데 노래도 되게 감미롭게 하셔가지고
1: 세상에
0: 아 진짜 아 근데 진짜로 너무 잘 소화하셔가지고
1: 아,
0: 저는 완전 그냥 랩만 하실 줄 알았거든요.
1: 아 진짜
4: 랩만
1: 네.
4: 뭐 2세대는 다 잘해야 된다 이게
1: 생존이야 생존.
0: 아, 그쵸 그쵸
2: 네. 역시 2세대 선배님들
1: 네.
0: 좋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시크릿의 빈칸 보고서 한번 채워봤고요. 열심히 빈칸을 채웠으니까 음악 한번 듣고 올까요? 진건님이 추천한 곡입니다.
2: 맞습니다. 시크릿의 마돈나 듣고 오겠습니다.

0: 나도빈과 예준이의 나랑 얘랑은 우리는 왜 이렇게 흘러가고 사라지는 것들에 자꾸 마음을 뺏기고 아쉬워할까요? 봄날의 짧은 벚꽃도 그렇고 눈 깜짝할 새 지나가버리는 주말도 그렇고요. 정말 간절하게 이 순간만큼은 영원히 멈췄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1: 그래서일까요? 실크릿의 노래 아이스크림이 떠오릅니다. 얼음처럼 사라지지 마. 저 하늘의 별빛처럼 곁에 있어줘.
0: 주변을 둘러보면 영원할 것 같은 것들도 이 아이스크림처럼 스르륵 녹아 없어져버리니까 더 붙잡고 싶고 더 아쉬운 것 같은데요.
1: 하지만 생각해보면 눈앞에서 녹아 사라진다고 해도 그 달콤했던 기억까지 전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0: 비록 찰나의 순간일지라도 그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달콤함은 별빛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1: 혹시 잊고 있던 나의 한때가 떠오른다면 지금 다시 꺼내보자고요. 여전히 달콤한 기억으로 반짝이고 있을 테니까요.
0: 네, 나두빈과 예준이의 나랑 얘랑은 오늘은 시크릿의 아이스크림에서 생각해보았는데요.
2: Yes, sir. 아, 이게 또 여름을 이게 겪으면 아이스크림, 아 이게 빼먹을 수 없습니다. 일단 저 개인적으로 아이스크림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네, 어제도 진짜 아, 진짜 몇 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0: 어제 이 한 통 있죠. 이렇게 네. 한 통으로 된 거 하나랑 그다음 또 먹었죠.
2: 바 두 개를 먹고
0: 바 두 개 먹었어요.
2: 한 통. 그러니까 아침에 바 하나 먹고 오. 점심에 바 하나 먹고 와우. 밤에 한 통을 먹었어요. 네. 어제 약간 게시를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먹었는데 아 이게
3: 대박이다.
2: 아이스크림 다 좋아하시나요?
3: 아, 좋아하죠. 네, 약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많이는 못 먹는 것
2: 그쵸.
3: 같아요.
2: 근데 이게 아이스크림이란 게 아, 되게 달콤해요. 너무 네. 달콤하고 약간 행복한 기억이 떠오르지는데 네. 혹시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기억이 최근에 있으신가요?
4: 진짜 스케줄에 치여서 솔직히 최근에는 진짜 솔직히 있는데요. 아까도
0: 그러니까.
4: 말씀드렸지만 네. 정말 그 스케줄 바삐 끝나고 아. 들어가서 뭐 먹지? 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 원하는 음식이 배달이 딱 왔을 때 저는 그때가 가장
0: 뭐 시켜 드세요? 약간 자주 저는, 시켜주시는 거 있어요?
4: 전 자극적인 거 좋아해가지고 네, 아구찜, 아. 뭐 마라
3: 좋지 좋지
4: 다음날 이제 중요한 게 있으면 좀 참긴 하는데 네. 그래도 그것들이 저의 이제 힐링푸드다
2: 아구찜 네. 되게 빨간 거 좋아하시네요
4: 아 맞아요
3: 그렇죠 그렇죠 오.
2: 와우. 자, 그러면 반대로 녹아 없어졌으면 하는 흑역사가 있으실까요?
3: 아
2: 약간 이건 진짜 녹아져서 이 세상에서 그냥 아 지워졌으면 좋겠다
0: 네. 아. 우리 예린 씨
5: 날씨 흑역사야. 네. 아, 나 흑역사는 또 이게 또 파묘가 될까 봐 또 말을 잘 못하겠는데.
3: 맞아.
5: 제가 아 이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고등학생 때 짧게 스크린 전에 데뷔를 했었어요.
0: 네.
5: 아, 네. 아 근데 그 이 짧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모든 그 작품들이 네. 조금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3: 네. 아, 그럴 수 있지
2: 아쉽죠
5: 그래서 그쵸. 그러니까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었으니까
4: 아, 네. 맞아 그래서 더 예쁘게 네.
5: 어쨌든 굳이 뽑자면
0: 네
3: 굳이 뽑자면
2: 맞아요 이제 예전 영상들 돌려보면
5: 맞아요
2: 사실 아, 나는 저때 왜 저랬지
5: 맞아
0: 누구든지 과거는
3: 행사하다가 막 넘어졌을 때 이럴 때
2: 아이고 또 제가 미국에서
3: 네.
2: 저희가 투어를 17도시로 했어요.
0: 맞아요.
2: 근데 그 중에서 한번 저희가 제일 큰 곳이 그 쇼핑몰에서 했는데
0: 마을 오브 아메리카라고 네. 되게 세계에서 제일 큰
2: 맞아요. 쇼핑몰이에요.
3: 와,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 막 다 보고
0: 네, 진짜 많았는데요.
2: 2,300명 2,3000
0: 넘게
2: 3,000명 정도 있었는데 네.
0: 춤수를 이렇게.
2: 안무 중에 하나가 제가 점프를 해서
0: 맞아요. 저희 이렇게
2: 멤버가 잡아서 저를 다시 던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날라올라서 멋있게 이렇게 착지를 해야
0: 착지를
2: 되는데
0: 이렇게 딱 말이죠.
5: 착지를 못했구나.
2: 네, 네. 날라서
0: 그냥 뒹굴어졌어요.
2: 뒹굴고요, 그냥.
5: 네. 어떡해.
2: 저도 왠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5: 그럴 수 있어요.
2: 그래서 미끄러져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3: 아~
2: 근데 그게 또 인터넷에 팬들이 다 올라가지고, 이게 또 이게 다 보게 된 거예요.
5: 아, 너무너무.
2: 그래도 그 재미를 선사해줬다는 마음으로.
5: 맞아, 맞아, 맞아. 네.
0: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맞아요. 긍정적인.
2: 네. 웃음을 줬다는 마인드로.
3: 맞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아이스크림 얘기를 해보자면, 아이스크림 먹을 때 조금 약간 녹기 전에 허겁지겁 급하게 먹는 파이신지, 아니면 좀 녹더라도 부드러워질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는 파이신지.
2: 그쵸. 이게 빨리 먹으면 입 치아가.
0: 사실 근데 뭔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맞죠?
3: 아, 근데 저는 네. 진짜 허겁지겁 먹어요.
0: 아, 허겁지겁?
3: 네, 완전.
0: 아, 허겁지겁.
3: 빨리 그냥 다 넣고 싶어요, 입안에.
2: 역시 아이스크림 믿고 있었습니다.
3: 그죠? 네. 저는 다 그냥 넣어버려야 돼. 내 안에서 녹으면 되지. 내 입 안에서.
4: 전 진짜 녹여 먹는 스타일. 빙수도 녹여 먹어야 돼.
3: 아우, 그거 간질러서 어떻게 먹나, 그거?
4: 그게 좀 약간 그 맛이 있어. 더 진하게 들어오는 느낌이
3: 들어. 아, 진짜?
6: 아이스크림도.
4: 아이스크림도. 아. 이가 시려, 이 나이 되면.
2: 방금 말투가 되게 구수했어. 이가 시려.
3: 맞아, 아무래도. 아무래도.
2: 예빈 씨는 네. 어떻게 드시나요?
5: 저는 내가 굳이 막 빨리 먹지 않아도 빨리 먹게 되던데요. 아, 네, 그냥 그쵸. 먹기 맞아. 전에 다 먹어야죠. 있던데.
3: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
5: 그런 편인 것 같아요.
2: 아이스크림의 매력.
3: 그렇죠, 네.
2: 그럼요. 약간 실제 성격이나 일할 때 네. 스타일도 약간 아이스크림 취향과 좀 닮으셨나요?
3: 그런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3: 그런 것 같아. 저 성격 되게 급하고. 네.
4: 통통 튀고 화려한 거 좋아하고.
3: 맞아, 맞아, 맞아, 맞아.
4: 맞아, 그런 것 같다, 진짜. 그렇네.
2: 진거님 되게 바닐라 느낌 나세요. 바닐라.
3: 바닐라.
2: 바닐라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3: 아, 바닐라
2: 느낌.
3: 아,
4: 안녕하세요. 진바닐라.
2: 바닐라.
3: 진짜 웃겨. 예빈이는 네. 근데 중간에서 잘 맞춰주거든요.
4: 맞아요. 네.
3: 중립을 잘 지켜주고.
4: 맞아요.
3: 그런 면에서 진짜 비슷한 것 같아.
5: 맞아요.
2: 또 맞아요. 또 초콜릿이 아이스크림의 중간이잖아요.
3: 맞아요.
5: 맞아요.
2: 맞아요. 맞아요.
5: 맞아요.
2: 아이스크림의 중심.
3: 중심.
2: 초콜릿, 초콜릿. 자, 그러면 아이스크림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이스크림에 빠질 수 없는 토핑.
3: 아, 토핑. 아~
2: 자, 나에게 시크릿 멤버들은 아이스크림 위에 어떤 토핑 같은 존재인지 예빈 씨의 답변이 궁금한데요.
5: 아, 그래요?
2: 우리 언니들 어떤 토핑들인가요?
5: 언니들은 네. 일단 진거 언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그 아이스크림 먹다가 가끔씩 그 과자 같은 거 씹히잖아요. 그게 킥이잖아요.
2: 그치.
5: 언니 약간 그런 존재인 거야. 아~ 우리 곡에서 약간 랩도 조금 맛깔나게 한 번씩 섞어주고
3: 찌란 말
5: 하는 약간 그런 킥 같은 존재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효성 언니 효성 언니는 뭔가 이제 예쁜 아이스크림 스쿱이 하나 있어. 그럼 그 위에 올라가는 체리.
2: 오~ 오~
5: 체리 온 탑.
2: 체리 온 탑.
5: 네,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 뭔가 비주얼적으로도 완성이 되고 뭔가 그런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2: 진짜 이렇게 언니분들이 네. 되게 귀엽게 애기 보듯이 이렇게 보는 게 또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보기 좋아요.
3: 아니 저희는 진짜 싸울 수가 없어요.
5: 맞아요.
3: 저보다 13살이나 어린데 어쩔 수 없죠. 어떻게 싸워? 찐감이 너무 그래도 너무 귀엽고 네. 그냥 너무 예쁘고
2: 그래요. 근데 진짜 사랑 많이 받아서 되게

0: 행복하시겠어요.
1: 네. 그럼요, 그럼요. 너무 행복합니다.
2: 네. 와. 저도 얘기하고 싶어요.
0: 아, 네. 네, 네.
2: 저한테 멤버들은 오히려 토핑이라기보다는 콘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3: 콘 맛있는데.
2: 네. 아이스크림을 컵에 먹으면은 뭔가 네.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는 느낌이 안 나잖아요.
0: 맞아요,
3: 맞아요.
2: 콘이 있어야 네. 완성되는 느낌이
0: 맞아요,
2: 나서
0: 맞아요.
2: 되게 바삭한 그 콘 완전 갖고 맛있는
1: 너무 좋은데요?
2: 그래서 콘이 있어야 완성되는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느낌?
1: 감사해요.
0: 콘 진짜 중요하네.
1: 사실
0: 받침이잖아요. 받침 때.
2: 완전 완전.
0: 그치.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한번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들어봐야겠죠.
2: 네.
0: 우리 예빈님 추천곡이죠. 시크릿의 유후 듣고 올게요.

0: 아니 근데 진짜 아이돌 한국의 여신 시크릿의 등장이라니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지잖아.
1: No, but I mean really, we are going to read some messages that 한국이들 sent us. We have collected questions for 시크릿 through our 아이돌 한국어 social media channels.
0: 네, 일단 첫 번째 사연, 효성님부터 읽어주시면
2: 네.
0: 됩니다.
2: 인투예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아니 근데 진짜 이번 앨범 수록곡 중 퇴근길에 들으면 가장 힐링되는 곡은 뭔가요? 숨은 추천곡이 궁금해요. 라고. 야, 이거 너무 많은데.
3: 그러게요.
2: 앨범 수록곡 중에는 저는 그래도 그 마돈나 리메이크 버전이거든요. 네.

0: 좀 기존의 마돈나를 좀 요즘 시대의 마돈나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해가지고 좀 사운드를 좀 세련되게 표현한
1: 네.
0: 리메이크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추천드리고 싶네요.
2: 오,
0: 좋습니다.
2: 마돈나 리메이크.
0: Yes.
1: 오케이,
2: 좋습니다.
1: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빈님 다음 사연
3: 네,
1: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송보드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예빈님이 시크릿 멤버 되기 전에 밴드 사운드가 강한 곡으로 활동하셨는데요. 만약 시크릿이 밴드 컨셉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효성 진거님에게 어울리는 악기 추천.
0: 와, 좋다 좋다.
3: 와, 생각도 못했어. 악기 추천.
2: 좋은 질문이네.
0: 추천해 주세요.
3: 일단 저는 근데 밴드 악기가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3: 저는 효성 언니 바이올린.
2: 오, 대박.
3: 진짜? 뭔가 효성 언니 음색이 허스키하면서도 그 부드러운 그 느낌이.
4: 언니 맞아 그렇게?
3: 네, 그 바이올린의 그거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뭔가 그렇게 생각이 났고.
1: 네.
3: 저는 진거 언니는 그 기타인데 그거 뭐야 통기타 말고
1: 전자기타
3: 일렉기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언니가 또 래퍼이기도 하고 근데 또 언니가 보컬도 잘하거든요. 언니가 또 생각보다 파워 보컬도 잘하고
1: 진짜?
3: 해서 언니가 싱잉랩 같은 거 이렇게 기타 치면서 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식으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너무 좋습니다.
0: 네, 좋습니다.
1: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 오늘 시크릿 멤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0: 네.
1: 너무 아쉽지만 또 마무리할 시간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스크림.
2: 맞아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0: 아, 너무 재밌었어요.
1: 아, 진짜요?
0: 너무 재밌고 약간 알찬 느낌?
3: 맞아.
0: 보통 이제 라디오 하다 보면은 네. 이제 노래 듣거나 광고 듣느라
1: 네.
0: 저희가 토크부 할 시간이 많이 없는데
1: 네.
0: 오늘은 좀 토크를 좀 알차게
3: 맞아요.
0: 많이 한 느낌이
3: 아,
0: 들어서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1: 네. 좋습니다. 또 우리 예빈 씨.
3: 아, 안녕하세요. 저는 저도 너무 편하게 수다 떨다가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았고
1: 네.
3: 그리고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디제이님들께서 네. 저희 또래시라서
0: 착한 예빈아 착한 예빈아
4: 언니 또래가 아니다 이거니?
0: 언니랑 얘기할 때 힘들어 언니
4: 아 그런 게 아니고
0: 착한 예빈아
1: 이런 거 굉장히 잘하시네요
3: 잘하겠습니다 네네네 뭔 느낌인지 아시죠?
0: 알지
3: 감사합니다
2: 우리 진거님도 네, 마지막으로
4: 사실 저도 느끼고 있던 부분이에요 그 이제 오기 전에 DJ분들 이렇게 검색해봤는데 아이고 어리시더라고 그래서 어려워하면 어떡하나 내가 어려워하면 어떡하나 너무 편하게
3: 맞아요.
4: 진짜 사랑방처럼 잘해주셔서 맞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1: 아, 다행입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네.
1: 사실 저희도 진짜 오늘 덕분에 너무 재밌게 했고요.
3: 다행입니다.
1: 네, 오늘도 진짜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마지막 곡으로 우리 M Flying Star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2: 항공인들아 잘 먹고 잘 살자.
0: 안녕.
2: 바이바이.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7월 1일 2026년도 어느새 딱 절반을 지나왔네요. 벌써? 하는 분도 있고요. 아직 반이나 남았네 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달력이 바뀐다고 모든 게 확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괜히 오늘은 새 노트를 펼치는 또 그런 기분은 듭니다. 자, 이제 반환점을 돌아 후반전입니다. Summer is in full swing. 여름이 한창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제 이 말이 딱 어울리는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더위에 지지 말고 7월 한 달 힘내보도록 하죠. 자,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Role Model, Hello.

0: Good evening, everyone. 7월 1일 수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자, 방금 뭔가 hello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hello라는 단어가요, 별게 아닐 수 있는데 intonation, 이 억양에 따라요, 사실은 의미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제 하나의 필살기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알려드리면 hello 이렇게 하는 게 흔히 인사죠, 인사. 그리고 뒤에를 올리면요, hello. 이건 전화 받을 때 쓰는 겁니다. 자,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예, 마지막에 올렸다 내리면 좀 상대방한테 너 바보니? 이걸 어떻게 몰라? 이런 느낌. So, hello, hello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을 올리면 굉장히 남에게 매력 느낄 때 hello 이렇게도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생각난 김에 한 분 모셔야 되는데요. 왠지? 왠지. 하루에 헬로 100번은 듣는데 마유는 더 헬로 100번 듣는데 오 헬로 만 100번 들을 것 같은 그런 선생님이 계십니다. 크리스틴 쌤.
1: Oh, good evening, everyone.
0: 저 엄청 노력했어요.
1: Oh, that was bravo. What a wonderful hello.
0: Hello.
1: Hello.
0: 쌤은 왠지 학창 시절에 굉장히 이런 그 인터네이션 많이 들었을 것 같고요. 쌤의 버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1: Well, okay, which one do you want me to do?
0: 마지막 거 한번 주세요.
1: Hello.
0: Hello.
1: But it's a little 느끼해.
0: 느끼해요?
1: But native speakers really do use Hello, all the time.
0: 그렇군요. 그래서 저한테 완전히 각인이 됐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1: Hello. What are you dumb?
0: 저기 죄송한데요. 계속 반복하시니까
1: Sorry.
0: 스스로 슬퍼지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Hello 네 개나 배우면서 출발을 한번 해봤습니다.
1: Awesome.
0: Alright,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요. 생방송 화면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브닝 스페셜 1부는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할게요. 딥다이브 데일리, 다양한 이슈들 만나봅니다. 자, 그리고 마유표 꽁트로 하루 한 문장도 배워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바로 만나볼까요?
1: After a late start, the monsoon is now making its way across the country. With rain clouds pushing north faster than forecast, the central region woke up to its first spell of monsoon weather early this morning.
0: 예전보다 늦게 찾아온 장마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비구름이 빠르게 북상하면서 중부 지방도 오늘 새벽부터 장마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1: The U.S. Supreme Court has handed down its long-awaited ruling in the legal battle over birthright citizenship. After striking down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as unconstitutional, the decision is expected to reshape the administration's broader immigration agenda.

0: 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 연방대법원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이민정책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1: A human-like companion robot has made its debut in China. With lifelike movements and emotion-sensing capabilities, competition in the home humanoid robot market is accelerating.
0: 사람을 꼭 닮은 반려 로봇이 중국에서 공개됐습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감정 교감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기술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 NASA is preparing a first-of-its-kind rescue mission to save a space telescope that's on track to burn up during atmospheric re-entry. If successful, the mission could pave the way for recycling aging space equipment.
0: 대기권으로 추락해 불타 없어질 위기에 처한 우주 망원경을 구하기 위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사상 최초의 궤도 복귀 구조 작전에 나섭니다. 이번 임무가 성공하면 노후 우주 장비를 재활용하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지금 헬로 때문에 사연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박진영 님이요. 공포영화 스크림에서 살인범이 주인공에게 Hello, Sydney 하던 게 기억나네요. 선생님들 Hello 하셨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주인공 그 무서운
2: Hello.
0: 사람이 Hello 이러면 좀 이상할 수 있고
2: that's scary.
0: Hello yeah. 이것도 이상할 거고요. Mm-hmm. 네, 연피이 님이요. 마유쌤의 Hello의 심장 쿵쿵 설렘 확실한 겁니까?
2: Oh, no? very okay.
0: Hello.
1: Esther Neem says, 유용한 팁, 오늘 제일 크게 처음으로 웃음.
0: 아우, 감사합니다.
2: Oh, that was great.
0: 아, 연구를 했어요.
2: You know, 네. you had me at hello.
0: 그 인사에서 완전히
2: 잘해버린 거죠. 오.
0: 이 hello란 단어가 굉장히 짧지만 엄청난 좀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2: Oh, yeah, absolutely.
0: Yes. Alright,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After a late start, the monsoon is now making its way across the country. With rain clouds pushing north faster than forecast, the central region woke up to its first spell of monsoon weather early this morning.
0: 예년보다 늦게 찾아온 장마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비구름이 빠르게 북상하면서 중부지방도 오늘 새벽부터 장마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은 남부지방에만 장마가 시작되고 중부는 아직 아니다 이런 예보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중부지방까지 장마가 시작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는 길에 빗방울이 막 떨어지고 이러더라고요.
1: Yeah. So it's actually coming faster than expected. Mm-hmm. So central region also enters monsoon. So it is official. They've entered monsoon. Mm-hmm. But it's coming up north and it's actually faster than forecasted.
0: Okay. Mm-hmm. 예상보다 빠르게 북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비구름이.
1: That's right. That's okay. right. But we do have to mention that the central region's monsoon arrives 6 days later than the seasonal average. So it's a little bit later than usual, but it's here and we're about to get very wet.
0: Oh no. Mm-hmm. 어쩐지 한동안 안 온다 싶었거든요.
1: Yeah.
0: 근데 이제 7월에 각오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이 장마가 시작됐다고 계속 비가 이어지는 건 또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보 변동이 또 큰 시기니까요.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엄마가 우산 가져가라고 하면 무조건 가져가세요. 100% 옵니다. 네.
1: It's kind of like, you know, the 특기평가 test.
0: Right.
1: You know, they always say like, make sure to take your umbrella.
0: 여기서 딱 나오네요.
1: Yeah, that's what it is.
0: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fter a late start, the monsoon is now making its way across the country.
0: 예년보다 늦게 찾아온 장마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monsoon is now making its way across the country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뭔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특이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Making its way.
1: Yeah, I mean, you could say it's coming.
0: Mm-hmm.
1: That would be easy.
0: Okay.
1: But the idea is that you are moving through a space, and that space is usually kind of crowded.
0: Okay.
1: So it's kind of like
2: You know, you're kind of going through, and and sometimes when you watch movies, you'll hear "make way."
0: 길을 만드는 거네요.
2: Yeah, that's make way. Like, let me get through.
0: Okay.
2: Uh-huh. So that is the whole idea, is that you're moving, someone is pushing through and getting through the crowd.
0: Okay, so it's not just about traveling from point A to B, but rather like 그 과정 같은 거.
2: That's right.
0: Some are very crowded or dangerous, unknown.
2: That's right, okay. Exactly. So it's kind of like the rain is like, you know, pouring and then, you know, stopping and pouring.
0: 여기 걸쳤다가, 여기 한번 돌았다가.
2: And then over there, and then, So it is that feeling.
0: Okay, 단순하게 그러니까 make its way 한다는 건 move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움직여서 결과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가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2: Agreed.
0: 표현인
2: yes,
0: 거네요.
2: That's right.
0: 뭐 어려운 것을 통과하여 아니면 힘들게 정도의 뉘앙스가 살짝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2: Yes.
0: Make its way. Mm-hmm. 연결해 볼게요.
2: With rain clouds pushing north faster than forecast, the central region woke up to its first spell of monsoon weather early this morning.
0: 당초 예상보다 비구름이 빠르게 북상하면서 중부 지방도 오늘 새벽부터 장마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With rain clouds pushing north faster than forecast라고 나왔는데 이 핵심이 그러니까 위쪽으로 지금 rain clouds가 올라오는 것도 그렇지만은 faster than forecast가 중요한 것 같아요.
2: So the forecast says, for example, monsoon is coming next week, but it's faster than the weather forecast.
0: Okay.
2: So it'll come here earlier, right? And we know forecast is basically typically used in weather to kind of predict the weather, to tell us before what's going to happen.
0: Right. 일기 예보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얘기한 게 forecast가 되겠네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빠르게 지금 push through, push north 하고 있다. 북쪽으로 막 밀고 올라오는 거죠.
2: That's right.
0: 그래서 지금 the central region, 중부 지방이 woke up, 깨어났는데요. 뭐에 깨어났죠? To its first spell of monsoon 이렇게 돼 있는데 hold on. Spell은 이렇게 마법 같은 거 아닌가요?
2: Yes. So we often do hear that like a witch puts a spell on you and you're like but that is not the spell.
0: Okay.
2: The original term for this meant a stretch of time. So basically a spell we could have a dry spell, we could have a monsoon spell, which means a certain period of time or a season.
0: Okay.
2: Yeah, that's what it's talking about.
0: 아,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날씨와 관련 있는 표현이 되겠네요. Spell이라고 하는 게 원래 마법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날씨 관련해 가지고 뭐 비가 한 차례 내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한 번에 그것을 first spell 그럼 뭐 처음으로 내렸다 정도가 되겠네요.
2: Yeah, so basically it's not just it doesn't pertain just to weather. Sometimes you can have a dizzy spell. It doesn't mean that you are dizzy forever, but there's a time, a couple of months, where you're just kind of dizzy and you experience a dizzy spell.
0: 아 그러면 그냥 딱 한 1회가 아니라 하나의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2: That's right.
0: 아, 오케이. Yeah. So, 이 monsoon의 첫 번째 그 구간, 그렇죠? 그것에 이제 중부 지방이 뭐 깨어났다. 이렇게 좀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게 wake up 한다는 거는 일어나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2: Sure.
0: 근데 wake up to something 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wake up to something 한다는 건 결국엔 그 to 뒤에 나온 것 때문에 깨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first spell 때문에 이제 중부 지방이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2: Everybody was sleeping.
0: Right. 예를 들어 그거 있잖아요. 빗소리에 딱 깨본 적 있으세요? 비가 바다
2: That's a nice thing. That's a good feeling.
0: You know, waking
2: to be inside.
0: Waking up to the sound of of rain, right?
2: So this whole idea of waking up to something, it means like sometimes native speakers say wake up. Not from your sleep, but like 정신 차려. So we do use that in a very figurative sense.
0: 아, 오케이. 정신 그 wake up이라는 표현이 이것도 다양한 그게 될 수가 있겠네요. 마치 hello처럼.
2: Hello.
0: All right.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2: After a late start, the monsoon is now making its way across the country. With rain clouds pushing north faster than forecast, the central region woke up to its first spell of monsoon weather early this morning.
0: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2: Let's listen to Love with Paris in the Rain.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The U.S. Supreme Court has handed down its long-awaited ruling in the legal battle over birthright citizenship. After striking down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as unconstitutional, the decision is expected to reshape the administration's broader immigration agenda.
0: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 연방 대법원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이민 정책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출생 시민권이라고 하는 게 150년 넘게 유지되어온 그런 미국 시민권 제도의 또 핵심 원칙이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 직후에 불법 체류자나 아니면 임시 체류 외국인 부모의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렸었는데요. 이 그 연방 대법원이 아니다.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네요.
1: Right. And so this is a big issue.
0: Right.
1: And everybody wanted to know some of the lower courts said no. This is unconstitutional.
0: Mm-hmm.
1: So it went all the way up to the Supreme Court
0: right.
1: and they finally made that decision and they said no. You can't do that. That is violating the 14th Amendment.
0: 아.
1: The 14th Amendment says that Amendment guarantees U.S. citizenship.

0: to anyone born on American soil. So it looks like Trump, his executive order was struck down.
1: 아, 오케이. So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 헌법의 14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래서 불법 체류자, 임시 체류, 뭐 외국인 부모의 자녀도 계속 자동으로 시민권을 이제 취득해 왔었고요. 그죠? 그래서 뭐 비행기에 있어도 심지어 미국 뭐 영공에서 아이가 세상에 나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그 행정부가 아 이거 아닌데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결국에는 연방 정부까지 올라와서 이거 그대로 놔둬야 된다 이렇게 된 거네요. 오케이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0: The U.S. Supreme Court has handed down its long-awaited ruling in the legal battle over birthright citizenship.
1: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 연방 대법원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U.S. Supreme Court가 지금 그 큰 연방 대법원을 얘기를 하는데요. Has handed down its long-awaited ruling. 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뭔가를 hand down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Well, typically the way we most often use this expression is for maybe, you know, things that are being given to generations, following generations, right?
1: 뭔가 물려주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0: Yes, that's right. But in the court of law, this simply means to issue a ruling or a verdict.
1: 아.
0: They handed down the ruling.
1: Okay.
0: Right. Meaning? They made the decision.
1: 결정을 그런 판결을 결국에는 내린다라고 얘기를 할 때 hand down 시킨다라고 표현하네요. 오,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당연히 물려준다로 많은 분들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long-awaited 때 있는 ruling을 에 대해서 이제 판결이나 결정을 공식적으로 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한 long-awaited ruling 요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0: Well, if some is okay, long-awaited is long-awaited as an adjective. So this means that they wait. Waited simply for a long time.
1: 아.
0: This has been an issue for a while. Can he do this? No, I don't think so. Well, this court said, no, you can't. This court said, maybe. So they have been waiting for a long time.
1: 아, okay. So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런 ruling을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판결을 내버렸다.
0: That's
1: 결국에는.
0: Right.
1: 자, 연결해 볼게요.
0: After striking down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as unconstitutional, the decision is expected to reshape the administration's broader immigration agenda.
1: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이민 정책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So after striking down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as unconstitutional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President Trump의 executive order이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unconstitutional 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그것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0: Okay, so basically this is a strong action, the verb. Think about it. If you strike something down, basically you're just like, wah, almost killing it, like with a sword or whatever, a knife. And so basically, it's no longer. So here, there was the executive order. Trump said, okay, this is not legal. We don't have to give you citizenship. And they just cut it.
1: 아, 그러면은 constitution이라고 하는 거가 헌법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constitutional 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헌법에 맞는 거고 근데 unconstitutional 이라고 하면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방금 곁들여서 설명해 주신 바로 strike down 하는 거. 이거는 정말 때려서 내리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법 같은 것을 폐지하거나 무효로 선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0: That's right. So you're eliminating it.
1: 이거 못 바꿔요.
0: Yeah.
1: 이거 못 바꿉니다. Strike down 할 거예요.
0: Strike down.
1: 오케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했고요. 굉장히 또 화려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Broader immigration agenda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reshape 하게끔 좀 기대가 된다.
0: Yeah.
1: 이렇게 돼 있네요.
0: So the US so Trump's administration has a very big broader you know, they have this big plan for immigration.
1: Right.
0: Right? And they've been doing a lot of things, ICE, you know, many things in the administration for the past 2 years. And so it's saying that it is going to reshape the administration's agenda.
1: Okay.
0: And agenda is basically your schedule, your plan.
1: Okay. Agenda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라든가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현한다.
0: Yeah.
1: Okay.
0: And so basically what this is saying is that because of the Supreme Court ruling, it is going to change the way, you know, one area of their, you know, plans to crack down on immigration.
1: Okay.
0: Or so illegal immigration.
1: 이번에 이 사건 자체가 조금 더 큰 의미에서 이런 immigration law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reshape 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0: Yeah, that's right. Of course, they're doing many things actually. This is just one thing. They have many other things on the agenda to get maybe illegal immigrants out of the country.
1: Right.
0: Or if something is questionable, they're going to kick them out. I mean, they're doing all sorts of things. But this is just one of the many. But this is a big one.
1: 이게 왜냐하면 그 트럼프 행정 쪽에서는 이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sensitive하게 한 게 있잖아요.
0: Yes.
1: Know, keeping those immigrants from coming into the country.
0: Right, and the ICE. Right?
1: Yeah. Yes.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뭔가 변화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번에 그 맞죠 위에서 the U.S. Supreme Court가 이런 것을 했다면은 뭔가 좀 좋은 쪽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겠네요.
0: Possibly, we don't know.
1: Right.
0: Yeah, we don't know if it's going to go well or not well, but it will definitely kind of change.
1: 기대감은
0: things.
1: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0: Okay.
1: Right.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The U.S. Supreme Court has handed down its long-awaited ruling in the legal battle over birthright citizenship. After striking down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as unconstitutional, the decision is expected to reshape the administration's broader immigration. Agenda.
1: 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0: A human-like companion robot has made its debut in China. With lifelike movements and emotion-sensing capabilities, competition in the home humanoid robot market is accelerating.
1: 사람을 꼭 닮은 반려 로봇이 중국에서 공개됐습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감정 교감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기술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살짝 무서운 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영상 같은 거 보면은 그 로봇들이 자연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눈 깜빡거리는 거 자체도 좀 무섭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이러지
0: It's
1: 않잖아요.
0: True. It's true.
1: 그래서 어색함이 좀 무서웠거든요.
0: It's
1: 오히려.
0: Too real.
1: 네,
0: It's too real.
1: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결국엔 그런 뭐 기어가 얼마나 돌아가고 모터가 어떻게 작동하고 이런 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지면서 이제는 정말 이거는 사람 같은 기분이 들 정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0: Yeah, well, that's right. Because they have, they're very lifelike, which means they really look like a real human.
1: Right.
0: And they also, their movements, you know, like we think of robots as like, you know, you know, we have that image, but they can move very naturally. They can sense your emotions and react to your emotions.
1: 와, 그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처음에 이런 반려 로봇을 데려오고 입력을 하게 되잖아요.
0: Yeah.
1: 내가 당신의 주인이다. 너의 주인이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감정 공감도 하고. 근데 그게 실제로 이제 벌어진다는
0: It's now a reality.
1: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가사 일을 이렇게 도와주고 설거지도 하고 뭐 걸레도 뭐 이렇게 밀고 아니면은 이런 병 간호라든가 간병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친구로 두게 된다 계속 싸울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0: A human-like companion robot has made its debut in China.
1: 사람을 꼭 닮은 반려 로봇이 중국에서 공개됐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Human-like companion robot이라고 하면 companion이라고 하는 거는 동반자, 동료를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has made its debut in China 했다라고 했어요. Make its debut.
0: Yeah, I mean in Korean we have the word debut.
1: Right.
0: Right? Mm-hmm. Okay. So to make your debut, and of course, debut is French, mm-hmm. and it means that you are making yourself, you are introducing yourself mm-hmm. to the public.
1: Okay.
0: So oftentimes, you know, a movie can make its debut, a singer can make its debut. It's like out in the public.
1: Okay. 그러면 사람만 뭐 이렇게 가수만 데뷔를 하는 게 아니라.

0: Yeah.
1: 어떤 이런 뭐 물건이라든가 그렇죠?
0: Oh, a product can make its debut. Like this human robot that's very lifelike has made
1: Right.
0: its debut.
1: 뭐든지 데뷔를 메이크한다는 건 결국에는 뭔가 출시되는 거, 선보이는 것을 얘기를 하게
0: That's
1: 되겠네요.
0: right.
1: 결국에는 또 다른 verb인 그냥 debut만 써도 verb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수 있겠어요. 그렇죠?
0: Right.
1: 그래서 근데 발음할 때 debut는 아닐 것 같은데요.
0: Well, the way Americans say this word is
1: Right.
0: debut.
1: debut.
0: Debut. But maybe the Korean is closer to the French. I'm not sure. But yes, that's right. So instead of saying debuted, make a debut feels almost even more official.
1: 아, 뭔가 더 공식적인 느낌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연결해 볼까요?
0: With lifelike movements and emotion sensing capabilities, competition in the home humanoid robot market is accelerating.
1: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감정 교감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기술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With lifelike movements와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이 나오게 되는데, lifelike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0: Well, it means if something is lifelike, it looks like it's really real, like it's alive. So, in this case, if it's lifelike movements, it's talking about the way the robot moves, and it's very natural, as if a human is moving.
1: 그러면 진짜 사람 같은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네요.
0: Like a
1: 라이프라이크라고 하면.
0: person. Very, so I was thinking of this example when you go to a wax museum, you see those, wax figures.
1: Figures, yes.
0: They really, some of them, look a little, okay, it's just a statue. But some of them really look lifelike.
1: 아, 그렇죠. 어떤 인형을 이렇게 밀랍 인형 같은 거 만들어 놨는데 진짜 사람 같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life는 아니지만 lifelike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So
0: Yes.
1: something like 그냥 그렇게 써버리면 뭐뭐 같은이 될
0: Yes.
1: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는 진짜 사람 같은 아니면 정말 생명체 같은 그런 movements, 그런 자연스러운 움직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것과 and emotion sensing capabilities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0: Oh,
1: 저는.
0: okay. So if it senses something, it means it detects something. So it detects your emotions. Are they sad? Are they happy? And the robot knows. And so they react accordingly. They have that capability, which is another way of saying ability to do that.
1: Oh my. 감정을
0: Yeah,
1: 읽고
0: they can
1: 분위기를
0: read it.
1: 읽고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대처를 한다든가.
0: Yeah.
1: Mayu, you seem very hungry.
0: Are you hungry?
1: Would
0: Would you
1: you
0: like
1: like some?
0: something from the refrigerator? I will get it for you.
1: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0: Isn't that
1: 와.
0: crazy?
1: 장난 아닌 것 같아요.
0: Yeah.
1: 이거는 대화 정도가 아니라 감정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 느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So, emotion을 sense 하는 거. sense 자체가 detect 하다, 감지하다와 굉장히 비슷하죠. So, emotion sensing capabilities는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함께 지금 관련된 뭐 부품도 있을 거고 기타 등등 이런 마켓이 엄청나게 지금 커질 것 같아요.
0: I know.
1: Right.
0: Would you get this kind of robot, Sam?
1: I don't know. To be honest with you, I might.
0: Yeah, who knows? I
1: I
0: mean, if they
1: mean,
0: do a lot, hey, if they can do my household chores,
1: That's what I'm saying.
0: I would get this robot.
1: Right. Can help you with everything.
0: Yeah.
1: Like
0: Or
1: virtually
0: maybe,
1: everything.
0: For elderly people, we have aging society, and maybe, help them be their companion. I think that's great
1: 그럴
0: too.
1: 수 있을 것 같아요.
0: Yeah.
1: Right.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 human-like companion robot has made its debut in China. With lifelike movements and emotion sensing capabilities, competition in the home humanoid robot market is accelerating.
1: 네,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갈게요. 다음 중 법원이 판결을 내리다라는 의미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0: Number one, touchdown. Number two, strike down. Number three, hand down. Number four, calm down.
1: 뭔가 다 그럴싸해 보이긴 하는데,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음 중 법원이 판결을 내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은 무엇일까요?
0: Number one, touchdown. Number two, strike down. Number three, hand down. Number four, Calm down.
1: 네,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이브닝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법원이 판결을 내리다라는 표현 바로 뭐였죠?
2: It's number three, hand down.
1: Hand down. 자,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디오 악당 구독권은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신 두루이룰님, 그리고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우지연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지연님이요, 크쌤 여기서, 저녁에 여기서 또 뵈니 반갑네요. 공공기관 2부제 해제되었어요. 앞으로 출퇴근길 함께해요 하셨습니다.
2: Oh, thank you.
1: 우지연님의 아침

0: 아침과 저녁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1: Thank you so much.
0: 네, 이거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1: I tell you, you know, I was wondering why there were so many cars in our EBS parking lot. That's the reason.
0: 이제 깨달았어요. 그, that's why.
1: That's why. Right. I tell you.
0: 연피이님이요. 아, 오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사직서 쓰기 일보 직전인데 이스 쌤들, 이브닝 스페셜 쌤들 목소리 들으니까 스트레스 팍팍 날아가네요. Thank you, 쌤들 하셨습니다.
1: Oh, hang in there.
0: 아,
1: oh, I know. It's hard.
0: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마음에
1: yes. 네,
0: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 Absolutely.
0: Alright,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갈게요.
1: NASA is preparing a first of its kind rescue mission to save a space telescope that's on track to burn up during atmospheric re-entry. If successful, the mission could pave the way for recycling aging space equipment.
0: 대기권으로 추락해 불타 없어질 위기에 처한 우주 망원경을 구하기 위해 미 항공우주국 NASA가 사상 최초의 궤도 복귀 구조 작전에 나섭니다. 이번 임무가 성공하면 노후 우주 장비를 재활용하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우주에서 임무를 마친 장비는 대부분 이제 폐기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NASA가 노후 우주 망원경을 되살리는 작전을 시도한다고 하네요. 마치 재활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
1: Yeah. So this mission is SWIFT and basically is SWIFT is an aging space telescope which was launched in 2004. Now apparently through the years it's coming down closer to the earth. It's dropped 338 kilometers
0: right.
1: because there you know the atmosphere drags it
0: yes.
1: down. So what NASA wants to do is they want to boost it, reboost it
0: Ooh.
1: Into the air.
0: And How will
1: back,
0: they do that?
1: Back, well, that's the mission.
0: Wow.
1: And so if they do that, they can save another 10 years.
0: Wow.
1: It can be operational for another 10 years, which would save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This mission is costing $30 million, but in the end, it would save hundreds of millions
0: Instead
1: of dollars.
0: Instead of launching a new one,
1: yeah.
0: you just you know, recycle that one.
1: That's right?
0: right. So 노후 망원경이 이렇게 점점 고도를 낮추면서 지구 쪽으로 가까워지는데 뭔가가 가서 잠깐
1: uh-huh.
0: 아, 오지 마 밀어줄게 하고 yeah. 부스트를 주는 거네요.
1: Yeah,
0: 와
1: right.
0: 이런 거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제는 진짜 뭔가 우주와 관련된 그런 equipment도 recyclable 한 거, reusable 한 게 이제는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1: Well, I mean, there, you know, we can't see it, but there's a lot of things up in the space.
0: right. 볼 수는 없지만요.
1: Yeah.
0: 네. All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ll right. NASA is preparing a first of its kind rescue mission to save a space telescope that's on track to burn up during atmospheric re-entry.
0: 대기권으로 추락해 불타 없어질 위기에 처한 우주 망원경을 구하기 위해 미 항공우주국 NASA가 사상 최초의 궤도 복귀 구조 작전에 나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NASA가 준비하고 있는 것, 그것은 It's preparing a first of its kind rescue mission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rescue mission은 뭔가를 구출하는, 구조하는 미션이잖아요.
1: Yeah.
0: 근데 앞부분에 보면 first of its kind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1: Again, like yesterday, remember we had the expression stay at home, dad? This one, it's like first hyphen of hyphen its hyphen kind.
0: Okay.
1: So it serves as an adjective.
0: Right.
1: That's right. So first of its kind, meaning that it is the first time they have ever done this. This is the first.
0: 그런 종류의 것으로는 처음이다인 건가요?
1: Yeah.
0: 전에 해본 적이 없다.
1: Never.
0: 아, 그렇죠. 진짜 전에는 이렇게 밀어서 올린 적이 없잖아요.
1: No.
0: 오, 그러면 쌤, 조금 어렵다고도 볼 수 있는 unprecedented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뭔가 전례가 없다. 그것보다는 좀 부드러운 표현일까요? 어떻게 보면 캐주얼한 표현에 더 가까울까요?
1: Well, I mean, you could say unprecedented, but of course there are many ways to say it. And this really gives it more impact, like first of its kind. Like, well, this has never ever been done before.
0: Done before.
1: Yeah.
0: Wow, okay. So, 일단은 단어들 사이사이 하이픈으로 다 연결을 시켜서 adjective, 형용사 역할을 꼭 해야 되고요. So, first of its kind라고 하면 전례 없는, 전에 해본 적이 없는 그 종류의 것 중에 첫 번째 in mission.
1: Yeah.
0: 되겠네요. To save a space telescope 이라고 돼 있고요.
1: Mm-hmm.
0: That's

0: on track to burn up during atmospheric re-entry라고 돼 있는데요. Burn up 하는 거 그리고 on track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1: This is a great expression. Mm-hmm. If you are on track mm-hmm. to something,
0: okay.
1: it means you can imagine a train on the track mm-hmm. and it's going, right? Okay. Now, sometimes we say, oh, it's off track.
0: Mm-hmm.
1: But if it's on track, it means if it keeps going, it will reach its destination.
0: Mm-hmm.
1: So here in this case, now, of course, it's a bad thing, right? It's on track to burn up.
0: All right.
1: So if it keeps going mm-hmm. the way that it is going,
0: mm-hmm.
1: it's going to burn up when it enters the atmospheric.
0: Okay. 완전히 타버린다. 그대로 계속 가다가는.
1: Yes, that's it.
0: So if something is on track이라고 하면 물론 좋은 뜻으로도 좀 쓰잖아요.
1: 그래서,
0: yes. Oh, we're on track. The yeah. project is on track.
1: That's right.
0: 라고 하면 차질 없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철로에 트레인이 트랙 위에서 윙 가듯이
1: yes.
0: 잘 가고 있다라는 좋은 뜻으로도 쓰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on track인 게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1: That's right.
0: 계속 가다가는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1: That's right. So mm-hmm. it can either go in a good way,
0: mm-hmm.
1: you know, we're on track to finish the project,
0: uh-huh.
1: or we're on track to meet the deadline.
0: Uh-huh.
1: Yeah, it's good. You're gonna achieve your goal.
0: Mm-hmm.
1: But then it could be something negative.
0: Okay, mm-hmm. like to burn up. Right?
1: Yeah. Yeah.
0: So 여기서 burn up 해버리는 거 완전 소멸되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타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 그쪽으로 계속 차질 없이 가다 뭐 물론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처럼 이제 좀 우리말로는 되는데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on track 하다 보면 to burn up이 된다.
1: That's right.
0: 근데 그걸 구하려고 mm-hmm. 여태껏 했던 것 중에 최초로 레스큐를 해보려고 한다.
1: First
0: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겠네요.
1: Yeah.
0: Okay.
1: Yeah.
0: 자, 연결해 볼게요.
1: All right. If successful, the mission could pave the way for recycling aging space equipment.
0: 이번 임무가 성공하면 노후 우주 장비를 재활용하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mission, if successful, right, could pave the way for recycling aging space equipment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는 space equipment를 recycle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길을 pave했다. 예전에 쌤.
1: Yeah.
0: 쌤이 이 표현을 한번 같이 이거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1: We have.
0: 근데 그때는 pave the way for the next generation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올 generations들을 위해서 길을 깔아둔다라고
1: yeah.
0: 했는데 이것도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Very similar. So basically, they've not recycled aging space equipment before, but if this mission is successful, it can open a new road.
0: Okay.
1: It can allow future missions to happen.
0: 아, 그러면 정말 길을 깐다는 거, pave가 길을 이제 깐다는 얘기인데 정리를 하고요. 다지는 거, right? 근데 그거 한다는 거는 나중에 올 뭔가가 더 편하게 오거나
1: Yes.
0: 도전해 볼 수 있게.
1: Sure. Right. So really it's you know for people women for example like you're the first president. Well, it will pave the way for other women to become president.
0: 아.
1: You know, these space rescue missions. If it works then there will be more rescue missions.
0: Oh, very nice. 그래서 pave the way는 뒤에 for이랑 같이 써 주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누구를 위한 길을 열어 두는 것 혹은 길을 닫아 두는 것
1: yes.
0: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NASA is preparing a first-of-its-kind rescue mission to save a space telescope that's on track to burn up during atmospheric re-entry. If successful, the mission could pave the way for recycling aging space equipment.
0: 네,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rike down 한다는 거.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하면 바꾸면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안 돼. 이렇게 뭔가 내려치는 듯한 느낌. So, 무효로 만들다.
1: The court is striking down the rule, so it won't apply anymore.
0: 법원이 그 규칙 무효로 해서 이제 적용 안 된다고 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movements인데 lifelike movements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같은 움직임이 되겠죠.
1: That robot has really lifelike movements. It's kind of creepy.
0: 그 로봇 움직임 진짜 사람 같아서 좀 소름돋아. 오히려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Something is on track to burn up. 여기서는 이제

0: 당연히 이제 article에 나왔기 때문에 burn up이 강조가 되긴 했는데 불타서 소멸될 예정, 거기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수 있겠죠?
1: The space junk is on track to burn up in the atmosphere.
0: 그 우주 쓰레기는 대기권에서 소멸될 예정이야. 그 길로 가고 있어. 되겠고요. 자, debut라는 것을 verb으로 써도 되지만 그거를 noun으로 바꾼 다음에 make one's debut라고 얘기를 하면 첫 공개되다 되겠습니다.
1: The new app made its debut yesterday.
0: 그 새로 나온 앱 어제 처음 나왔어. 새로운 앱 처음 나왔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자, hand down이라고 하는 것은 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내리거나 뭔가 결정을 하다라는 뜻이죠.
1: The judge handed down a light sentence.
0: 판사가 가벼운 형을 내렸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First of its kind mission. 바로 최초의 임무. 이런 종류로는 처음이다.
1: They launched a first of its kind mission yesterday.
0: 네. 그분들은 어제 전례 없는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자, make its way, make one's way라고 하면 단순하게 이동하다라는 느낌보다 그 과정이 더욱더 생생하고 중요하게 느껴지는 동사였죠. 그래서 퍼지다, 이동하다.
1: The news is making its way through the school.
0: 그 소식이 학교 전체에 퍼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뉴스 표현 리뷰까지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했고요.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딥 다이브 데일리 함께할게요.
1: Let's wrap up part 1 with Taylor Swift, Antihero.
0: 네, 저희는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tay tun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하는 딥다이브 데일리. 오늘은 저 멀리 남반구로 갑니다. 자, 오늘 기사는 호주의 부동산 이야기인데요. 호주도 현재 주택난이 아주 심각하다고 해요. 최근엔 아무리 입지가 중요해도 저런 건물도 싶은 집도 마다하지 않는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핵심 단어 찾기인데요. 영어 문장에 B에 적당한 한 단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 A high salary is not the only B of success.
0: 높은 연봉이 성공의 유일한 척도는 아니다.
1: A high salary is not the only B of success.
0: 높은 연봉이 성공의 유일한 척도는 아니다. 아, 이 문장이 되겠습니다. 뭔가 힌트가 되는 단어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힌트일 수 있는데요. 보통 사인할 때 이렇게
1: yeah.
0: 필요한 뭔가가 있지 않나요?
1: Yeah, but it's not a sign. Yeah.
0: Mm-hmm. You know, I know. Mm-hmm. 더 드리면 안 돼요. 또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척도. 네, 기준, 요것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Okay.
0: Alright, 자,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리면요. A high salary is not the only B of success. 높은 연봉이 성공의 유일한 척도는 아니다. 였고요. B에 적당한 단어 찾아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1: Small, unloved, and unkempt. These unusual properties are hot in Australia.
0: 호주 부동산의 인기 매물. 작고 낡고 볼품 없는 건물. 이런 기사입니다. 지금 뭐 small, unloved, and unkempt라는 게 나왔는데요. 뭐 작고 사랑받지 않고 근데 unkempt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가 굉장히 관리되지 않아서 허름하고 막 흐트러져 있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집 구하기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어디까지 눈을 돌리게 될까요? 지금 호주에서는요, 저걸 누가 사?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건물들이요, 뜻밖의 인기 매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낡고 오래돼서 손볼 곳이 한둘이 아닌데도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자, 오늘 기사에서 호주 부동산 시장의 이색 풍경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기사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소개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사는 호주 한 전력 회가 내놓은

0: 아, 변전소 부지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바닥에는 쇠막대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고요. 벽에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는 그런 방치된 건물이죠. 내용 들어볼게요.
1: Welcome to the real estate market in Sydney, where housing is so scarce that decommissioned electrical substations are in demand. The 1,280 square foot property, which needs extensive work to make it livable, sits on the main thoroughfare leading to Bondi Beach. It was listed for $1 million Australian dollars, about $701,075 US dollars, less than a third of the area's median property price and will be auctioned Tuesday.
0: 호주 시드니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건물도 인기 매물입니다. 주택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사용이 중단된 변전소까지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면적은 약 36평, 공사가 필요하고요. 본다이 비치로 이어지는 큰 도로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호주 달러 100만 달러. 이 지역 중간 집값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매물로 뭔가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이 정말 오래된 게 많잖아요. 뭐 100년 되고 이거 계속 다시 뭐 레노베이트하고 이렇게 쓰는 곳이 많은데 그래도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된 집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사용이 중단된 변전소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난리가 아니네요.
1: Well, I mean, it's not only in Australia, but housing prices are becoming so expensive that even something like this is like, okay, I'll take it. And there's like a line of people who are willing to, make a bid for the auction.
0: 와, 굉장히 진짜 사겠다는 사람은 굉장히 많고 막 말도 안 되는 게 나오고 시장에, 그렇죠?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Welcome to the real estate market in Sydney, where housing is so scarce that decommissioned electrical substations are in demand.
0: 시드니 부동산 시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주택이 워낙 부족해서 사용이 중단된 전기 변전소까지도 수요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 시드니를 얘기를 좀 해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housing is so scarce that 뭐가 어떨 정도이다 이어갈 텐데요. scarce 한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1: So the word scarce, S-C-A-R-C-E, means that there's not enough, that it's very hard to find because there's a limited supply. So it's like maybe there's some kind of mushroom and it's like really expensive because they're so scarce. You can only find them in a certain area, like truffles, in Italy.
0: 그 버섯 같은 경우에
1: They're not
0: 진짜
1: everywhere.
0: 구하기 힘들면 스케일스 하면 더 비싸져요. 그렇죠?
1: That's it. Anything that is scarce becomes expensive.
0: Right. So 여기서는 housing이 이제 굉장히 scarce해서 한마디로 부족해서 so scarce는 부족한 희귀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decommissioned electrical substations are in demand. 이것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아무튼 in demand다. 수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decommissioned electrical substations.
1: Yeah, I mean, this sounds kind of technical, but
0: Right.
1: basically, these are kind of, facilities where, electricity is provided to the homes and the businesses. And if something is decommissioned, it means that they like stop the operation.
0: Okay. 운영이 중단이 된 거를 decommissioned 했다고
1: Yes,
0: 하나요?
1: that's right.
0: Okay.
1: So it's basically, you can't get it. It's powered down. That's it.
0: That's it. 더
1: Yeah.
0: 이상 쓰지 않고 완전히 버려졌거나 사용 중단된이라고 할 때 decommissioned. 그리고 electrical subst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 변전소. 그냥 단어일 뿐인 겁니다. 그렇죠? 이번 뉴스에서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당연히 모를 수도 있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휘를 많이 알면 좋지만 단어를 많이 알면 좋지만 모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1: And you don't really need to know all of it.
0: Exactly. Al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1,280 square foot property, which needs extensive work to make it livable, sits on the main thoroughfare leading to Bondi Beach.
0: 면적 1280제곱피트, 약 36평인 이 건물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려면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본다의 비치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0: 지금 이 property, 그러니까 집인 거죠, 그렇죠? 이 집은요, needs extensive, 그러니까 꼭 집이라기보다는 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extensive work가 필요하대요. 그거를 livable하게 만들려면, livable하는 건 정말 살만하게 만들려면이 되는 거죠. extensive work가 필요하다는 건 도대체 어떤 work가 필요한 걸까요?
1: Well, it means that it needs a lot of work. So extensive just means that it requires a large amount of repair and renovation. So, you know, you hear about these Italian houses that are like $100. Well, you go there and you need to basically rebuild the whole place. It requires extensive work.
0: 아, 여기서 extensive라고 하는 건 조금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대대적인 보수를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So need extensive work.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이 장소를 살만하게 만들려면.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요. It sits on, 앉아 있다는 건 놓여 있다는 게 되겠죠. The main thoroughfare or
1: Fair.
0: fair. 이게 발음이 FARE가 영국 쪽은 fair, 그리고 미국 쪽은 fur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또 어려운 단어 썼을까요? Thoroughfare,
1: I
0: fair, or
1: mean,
0: fur.
1: of course, this is a news article. So basically, this simply just means the main road.
0: Main road,
1: That's
0: okay.
1: basically what this
0: That's
1: means.
0: better.
1: Okay, that's it.
0: That's
1: No
0: better.
1: more.
0: Alright.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그 본다의 비치 쪽으로 가는 그런 쪽에 놓여 있으니까 이게 가치가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왠지. Right. 많이 고쳐야 되지만. 네.
1: Yes.
0: 연피님이요. 크쌤, 본다의 비치예요. 본다이로 발음해 주세요. 호주인들은 웁니다. 저는 본다이로 했어요.
1: I
0: 저는.
1: apologize. Bondi Beach. Yeah, I
0: 아,
1: said Bondi, didn't I?
0: Bondi,
1: Yeah,
0: Bondi.
1: it's Bondi Beach.
0: All right.
1: Yes.
0: 자, 연결해 볼게요.
1: All right. It was listed for 1 million Australian dollars, about $701,075, less than a third of the area's median property price, and will be auctioned Tuesday.
0: 매물가는 호주 달러 100만 달러, 미화 약 70만 달러로 이 지역 중간 주택 가격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화요일 경매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median property price라고 하는 건 median이라고 하는 건 average랑은 다릅니다. average는 평균값을 낸 거고요. median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중간에 있는 값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뭘 다섯 개 숫자가 있었다. 뭐 1, 3, 5, 7, 9가 있으면 5를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Alright, part 1 다시 들을게요.
1: Welcome to the real estate market in Sydney, where housing is so scarce that decommissioned electrical substations are in demand. The 1,280 square foot property, which needs extensive work to make it livable, sits on the main thoroughfare leading to Bondi Beach. It was listed for 1 million Australian dollars, about $701,075, less than a third of the area's median property price, and will be auctioned Tuesday.
0: 네. 자, 노래 한곡 듣고 잠시 쉬어갈게요.
1: All right, let's go ahead and listen to Sabrina Carpenter's Espresso.

0: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Deep Dive Daily. Small, unloved, and unkempt. These unusual properties are hot in Australia. 호주 부동산의 인기 매물, 작고 낡고 볼품 없는 건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시드니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마친 변전소들이 잇따라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력회사는 더 이상 해당 부지가 필요 없거나 전력망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시설이 불필요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대부분 규모가 작고 오랫동안 방치됐지만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집값을 자랑하는 호주에서는 오히려 눈길을 끄는 매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런 공간의 어떤 점에 매력을 느끼는 걸까요? 부동산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1: They are eclectic little warehouses in a high-density residential precinct that's highly sought after. And I think the attractiveness for a lot of these buyers is just the price point, Crombie said. Colliers gets about 200 inquiries a week regarding the substations, although some are just out of curiosity, he added.
0: 이런 곳은 인기 주거 지역 안에 있는 독특한 작은 창고 같은 공간입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이 큰 매력이죠. 이 중개업체에는 변전소 매물에 대한 문의가 일주일에 약 200건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물론 호기심에 연락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호기심으로 연락을 해보는 사람들도 은근 있을 것 같은 게 저도 있잖아요. 솔직히 고백하면 부동산 앱 같은데 막 보면서 사지도 못할 물건 딱 보고서 가격이 오르잖아요. 아이, 여봐. 못 사기를 다행이야. 안 사기도 아니에요. 못 사기를 다행이야.
1: Oh, I mean, come on. I mean, don't we all love to sit at the computer and look at the 부동산? Oh, yes.
0: I'm not the only one.
1: Oh, you're not the only one. I do it at least twice a week. Yeah.
0: 공감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마음이 녹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Al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hey are eclectic little warehouses in a high-density residential precinct that's highly sought after. And I think the attractiveness for a lot of these buyers is just the price point, Crombie said.
0: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이곳은 원래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인데요. 이런 건물들은 흔치 않은 개성을 가진 작은 창고 같은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건 결국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뭔가 사람들이 인기 있는 곳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어들이 또 단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they are eclectic little warehouse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warehouse는 창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형용사가 굉장히 특이한 게 나와요. 그렇죠?
1: Okay.
0: Electric도 아니고요.
1: Oh yes, the spelling is E-C-L-E-C-T-I-C. Very similar to electric,
0: right.
1: But it's eclectic.
0: Eclectic.
1: The word, the adjective eclectic means it's kind of made up of variety of styles, like a mix of styles and influences and tastes. So we often say this in fashion. Oh, she's got a very eclectic sense of fashion. Means it's not just one style. Like she wears this and then she wears that. And then some days she's a different color.
0: Right.
1: And, you know, so it's very eclectic. It's very diverse.
0: 아, 그러면 굉장히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다채로운.

0: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굉장히 colorful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되게 아, cozy 해 보이는 데도 있고 어, 멋져 보이는 데도 있고 아, 그런 어, 것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선 굉장히 다채로운 little 작은 뭔가 warehouses를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 있냐면 어떤 지역이냐면 in a high density residential precinct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precinct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역을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특정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그 앞부분에 high density라는 게 나왔고요. 또 residential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1: Now we've covered the word residential. Mm-hmm. We have residential, we have commercial.
0: Right.
1: Residential are places that have a lot of residents, mm-hmm. people who live there. Okay, that is a residential area.
0: Okay.
1: Now high density means that there are a lot of people mm-hmm. in this area. So basically what this is saying is that this precinct is a place where a lot of people live, not really a commercial area.
0: 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드문드문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라 정말 여러 명이 모여서 사는 정말 말 그대로 고밀도네요. 그렇죠?
1: Yeah.
0: High density. 그런데 그냥 precinct가 아니라 residential, residential precinct니까 주거지역, 고밀도 주거지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사실은 굉장히 sought after 되는 구역이라고 해요.
1: Sought is the past tense of the word seek.
0: Mm-hmm.
1: Okay, so if something is sought after, it means that people are seeking it.
0: Okay.
1: People really want it. It's mm-hmm. very desirable and it's also very high in demand.
0: All right.
1: So it does feel like everybody's like, that's the hot place. Mm. It's the sought after place. Mm-hmm.
0: 아, 여기 지금 노른자인 yeah. 데가 어디지? 막 이렇게 사람들이 찾는 거. 그게 바로 sought after than 어떤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Yeah.
0: Okay, so sought은 seek의 PP 형태를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주거 지역에 있는 그런 eclectic한 little warehouses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Yes.
0: Okay, 연결해 볼게요.
1: Colliers gets about 200 inquiries a week regarding the substations. Although some are just out of curiosity, he added.
0: 네, 업체에는 변전소 매물에 대해 매주 200건 정도 문의가 들어오며 호기심에 연락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사람들이 연락을 진짜 진지하게 연락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Regarding the substations, right? 그런데 some people are doing that out of curiosity.
1: Oh, so you may wonder like, oh, is it the same as to be curious? Yes, that is true. But if you do something out of curiosity, you do it only because you're curious and nothing else.
0: Okay. 그냥 다른 이유가 있어가 아니라 궁금하니까.
1: Uh-huh.
0: Okay, so out of curiosity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원래 성격이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호기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out of 뒤에 뭐 예를 들어 out of respect라든가 뭐 right out of love 이렇게 얘기를 하면 out of 뒤에 나온 거가 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행동의 이유. 그렇죠? 여기서는 curiosity가 이유가 되겠죠.
1: Yes.
0: 연락한. Mm-hmm. Okay. 자, part 2 다시 들을게요.
1: They are eclectic little warehouses in a high-density residential precinct that's highly sought after. And I think the attractiveness for a lot of these buyers is just the price point, Crombie said. Colliers gets about 200 inquiries a week regarding the substations, although some are just out of curiosity, he added.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Let's listen to Maroon 5 with Memories.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Small, Unloved, and Unkempt These Unusual Properties are Hot in Australia 호주 부동산의 인기 매물 작고 낡고 볼품없는 건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집값이 계속 오르는 사회에서는 내 집 마련의 의미도 조금 달라집니다. 호주에서는 집을 소유한다는 것이 단순한 거주를 넘어 성공의 기준이자 세대 간 이어지는 자산으로 인식돼 왔는데요. 여기에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부동산이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주택이 점점 실거주보다 투자 대상이 되고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자산을 활용해 추가로 집을 사면서 가격은 더 뛰고 말이죠. 최근에는 젊은 세대를 위한 세제 개편 등 호주 정부 차원의 대응도 나오고 있지만요. 효과를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네요. 자, 그 배경을 들어볼게요.
1: Historically, Australians have valued home ownership as a marker of success and an asset to hand to the next generation. Politicians have rolled out decades of incentives that favor homeowners, including the exclusion of the primary residence from the personal income tax system. Since 1999, home prices have risen by more than 400%, the government has said. Incomes have not kept up.
0: 호주에서는 오래전부터 내 집 마련이 성공의 상징이자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정부도 수십 년 동안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 왔고 그 결과 1999년 이후 집값은 400%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소득은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와... 글쎄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뭐, 비교할 수 있는 게 뭐, 저도 그쪽에만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집값이 오르긴 오르죠. 그렇지만 이렇게 익스트림하게 오르는 곳은 많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동부 쪽에는 별로 그렇게 집값이 막 이렇게 뭐, 몇 배가 오르거나 이 정도까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캘리포니아 쪽도 그랬나요?
1: Oh, it's terrible. Terrible. Los Angeles is like unlivable now. It's okay. just so expensive.
2: Even the prices are
1: And San Francisco,
2: like,
1: okay. yeah, San Francisco, Los Angeles, it's so high right. that like it's very hard to really find a place to live, you know, to buy a right. house.
0: 이게 조금 지역마다 다른 거는 있는 것 같아요.
1: It is true.
0: 그러니까 뉴욕, 뉴저지, of course, 뉴욕, 그거는 또 다른 얘기지만, 뭐, East Coast 쪽에서는 뭐, maybe 한 두 배?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많이 오른 거긴 하지만, 이렇게 뭐, 400% 오르고
1: yeah,
0: 이거는, 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Historically, Australians have valued home ownership as a marker of

0: success and an asset to hand to the next generation.
1: 호주에서는 집을 소유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성공의 기준이자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자산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렇죠?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오스트리아에 사는 오스트레일리언스 그거를 한국 우리말 외래어랑 지금 막 섞어서 하다 보니까 막 혀가 꼬였어요.
2: It's hard.
1: Australians, right? Australians have valued home ownership. 이 value 한다는 거가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집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를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 왔어요. 근데 as a marker of success로 가치 있게 생각을 한 거래요.
0: Yeah. So basically marker of success. Basically a symbol of success. A signal of success. Whatever it may be. Basically it tells you if you own a home, wow, you made it. That's success.
1: 집이 있어요? 그럼 성공했군요.
0: Yes, that's
1: 거의
0: right.
1: 그러니까 성공의 상징이자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0: That's right.
1: 집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Mm-hmm. 그럼 여기서 marker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symbol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Yeah, that's what I'm. Yeah, that's right. Okay. It can be a symbol of success too.
1: 그리고 뭐 이렇게. 뭔가를 쓸 때 쓰는 그런 것도 되지 않나요?
0: It could be like a marker,
1: right?
0: Yeah, a marker pen. Yeah. Because usually you use a marker pen to make it more bold, right? To make it more visible. So, yeah. So if you have a home, it's telling the world like I have reached success.
1: 아, 뭔가 굵은 마커 펜으로 success.
0: Yeah.
1: 이걸 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의 asset으로 여겨져 왔어요. 이거는 자산을 얘기를 하잖아요.
0: That's
1: 근데
0: right.
1: To hand to the next generation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All right. So we learned that expression hand down, but that was used in the court.
1: Right.
0: Now we talked about the more common usage, which is to give from generation to the following generation.
1: 물려주다로 쓸 때 더 많이 쓰는 거죠.
0: That's right. So here, to hand, it's missing the down, but the concept is the same.
1: Right.
0: To hand to the next generation means to give them the house to your children or your grandchildren.
1: Okay. So hand down or hand 하면은 물론 이제 hand는 그냥 주는 거이지만 여기서 봤을 땐 제 생각에는 여기 next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어차피 아래로 물려주는구나라는 게 컨텍스트에서 너무 보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이거를 hand down 안 써도 그렇게 물려준다라는 뜻으로 썼겠네요.
0: Correct.
1: Okay. 그럴 수 있는 하나의 asset으로 뭔가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해왔다.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 Politicians have rolled out decades of incentives that favor homeowners, including the exclusion of the primary residence from the personal income tax system.
1: 네, 여기에 정부도 오랫동안 주택 소유자에게 유리한 제도를 이어왔는데요. 거주용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롤아웃 했다는 것은 뭔가를 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것, 가지고 나온 거예요. 어떤 정책 같은 거. 근데 decades of incentives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Right?
0: Yes. Okay. So basically, the politicians, the government has given many benefits to these homeowners. So, and it's been for, you know, 20, 30, 40, 50 years they've been doing this.
1: 아, yeah. 그러니까 one decade라고 하면은 10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수십 년이 됐을 거고 incentive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외래어로처럼 우리도 많이 쓰게 되긴 하는데 혜택 같은 거, 혜택 정책을 얘기를 하겠네요. 그게 수십 년간 이렇게 소개가 되어 온 거죠. 그렇죠? 자, 연결해 볼게요.
0: Since 1999, home prices have risen by more than 400%. The government has said incomes have not kept up.
1: 그 결과 1999년 이후 집값은 400% 이상 오른 것으로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득은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인컴이 지금 킵업을 못했다라고 여기 나오게 되는데요. 킵업을 못했다는 것은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점점 처졌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0: Historically, Australians have valued home ownership as a marker of success and an asset to hand to the next generation. Politicians have rolled out decades of incentives that favor homeowners, including the exclusion of the primary residence from the personal income tax system. Since 1999, home prices have risen by more than 400%, the government has said.

0: incomes have not kept up.
1: 자, 오늘의 미션 핵심 단어 찾기 문제 다시 드릴게요. 영어 문장에 B에 적당한 단어 하나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0: A high salary is not the only B of success.
1: 높은 연봉이 성공의 유일한 척도는 아니다.
0: All right, a high salary is not the only B of success.
1: 높은 연봉이 성공의 유일한 척도는 아니다. 방금 소개된 단어 되겠습니다. 모르시면 안 돼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0: Here's Elton John and Dua Lipa with Cold Heart.

0: Deep Dive Daily, Small, Unloved, and Unkempt. These unusual properties are hot in Australia.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호주가 공공주택을 늘리거나 일본이나 스웨덴처럼 조립식 주택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집을 고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겠죠. 낡고 허름한 건물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공간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 구매 희망자의 이야기 마지막 파트 들어보겠습니다.
1: She was preparing to make a bid for it at an auction Tuesday. It's such an emotionally appealing piece of real estate, she said. It's kind of stupid to buy a shell that's got a leaking roof and no wiring, she said, adding that

0: that part of the appeal was the ruin and lust, a German term that means finding pleasure in ruins.
1: 이 여성은 화요일 경매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 마음을 끄는 특별한 건물이에요. 지붕은 새고 전기 배선도 없는 빈 껍데기를 사는 건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일이죠. 하지만 그 매력 중 하나는 독일어 루인넨 루스트, 즉 폐허에서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느끼는 감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거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저 좋아하잖아요.
0: Yeah.
1: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를 일부러 굉장히 오래되고 정말 아예 시동도 안 걸리는 옛날 차를 사요.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게 사와서 이걸 고쳐가서 나중에 시동까지 딱 걸리고 광택을 내는 그 뭔가 기분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0: Well, I like old things. I like used things and old things.
1: Oh, you know? Here.
0: Yeah, I really do. I rarely buy new things.
1: 굉장히 루인넨 루스트.
0: We got a German word. 루인넨 루스트.
1: Yeah. 그런 감성을 다 우리 쉐어하고 있는 거네요.
0: I think we do.
1: Al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She was preparing to make a bid for it at an auction Tuesday. It's such an emotional, appealing piece of real estate, she said.
1: 화요일 경매를 앞두고 이 여성은 이미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부동산을 두고 굉장히 끌리는 매물이라고 말했는데요. 라고 했어요. So she was preparing to make a bid for it at an auction이라고 했네요.
0: Yeah, at an auction, if you make a bid, you offer for a price. That's basically simply.
1: 아, 이거 뭐 얼마? 얼마?
0: Yeah, yeah. 10,000, 15,000, 20. Yeah, that's it.
1: 아, okay. So make a bid 한다는 거 자체가 이게 입찰하다.
0: Yes.
1: Okay, 구매 시도를 하다. 그리고 도대체 뭐에 대해서 하는가? 이렇게 추가하고 싶다면 for something이라고 이어가 주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It's such an emotionally appealing piece of real estate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뭔가 감정적으로 끌리는 피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감정적으로 어필이 되는, 감정적으로 끌리는이 되겠죠. 연결해 볼게요.
0: It's kind of stupid to buy a shell that's got a leaking roof and no wiring, she said. Adding that part of the appeal was the ruinen lust, a German term that means finding pleasure in ruins.
1: 네. 다만 지붕이 새고 전기도 없는 빈 건물을 사는 건 어찌 보면 비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낡은 공간이 주는 매력, 독일어로 루인엔 루스트라고 불리는 폐허에서 느끼는 미적 즐거움이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자, it's kind of stupid 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는 게요? To buy a shell을 사는 게라고 했네요.
0: Well, when we think of shell, we think of 껍질, right? I mean, like a shell from a shellfish.
1: Uh-huh.
0: So basically, when we talk about a house that's a shell, it means there's only the outside.
1: Mm-hmm.
0: There's nothing in there. Like it's broken. It's all worn out. It's leaking.
1: Right.
0: But the structure is there.
1: 껍데기만 남아있네요.
0: The 껍데기 of the house? That's what it is.
1: All right. Uh-huh.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빈 껍데기 건물을 구입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buy a shell 한다는 게 이거는 그럼 real estate에서만 보통 쓰는 걸까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차를 사면은
0: you
1: just bought a shell. 이렇게도 가능할까요?
0: You could. You could. Yeah. It just doesn't always have to be real. Real estate.
1: 아, 부동산 쪽에서만 쓰는 그런 뭐 부동산 뭐 slang term 같은 건 아니네요.
0: No.
1: Okay, so buy a shell이라고 하면 정말 내부가 비어 있는 그런 빈 껍데기 건물을 구입한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이 단어는 사실은 독일에서 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루인의 루스트라고 하는 거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죠?
0: Okay, so it's Innen means ruins, okay? And lust here, or lust, means desire or pleasure.
1: Okay.
0: So what this means is that you are delighted or you're fascinated by old ruins, like old things.
1: 오래된 그런 폐허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때 ruins라고 얘기를 하는데 ruins에서 뭔가 아, 난 이게 좋아. 여기서 pleasure,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희한하게 독일어로 이렇다라고 했는데 영어에서는 흔히 쓰이는 그런 표현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0: Well, 그렇죠? to be honest, I will be very honest. This is the first time I've ever seen this word. But I do, you know, but because this is a New York Times writer, they know French, a little bit of French, and you know, a lot of these words we use even in the English language.
1: 또 하나 이 포인트가 있는 게 만약에 이게 영어권에서 많이 쓰이는 거였으면은 뒤에 a German term. That 이러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0: Good point.
1: You know? Okay, 좋습니다. 자, part 4 다시 들을게요.
0: She was preparing to make a bid for it at an auction Tuesday. It's such an emotionally appealing piece of real estate, she said. It's kind of stupid to buy a shell that's got a leaking roof and no wiring, she said, adding that a part of the appeal was the rule. Innenlust, a German term that means finding pleasure in ruins.
1: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미션 퀴즈 정답 발표를 할 텐데요. 오늘의 핵심 단어 찾기였죠. 아까 high salary is not the only B of success. So 높은 연봉이 성공의 유일한 척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자, 사인과 관련이 있다고 힌트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사인하고 signature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김경희님은 이제 key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아, 준식님은 indication. 아, 그리고 3676님 scale.
0: Okay.
1: 뭐 땅송요정 이예주님, 뭐 7905님, 2335님 등은 measure이라고 또 보내주셨는데요.
0: Well, these are good options.
1: Yeah. Uh-huh. 근데 저희가 준비한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0: Marker of success.
1: All right. So 김한희님, 뭐 9774님 등 많은 분들이 정답 제대로 또 보내주셨어요. Marker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7905님 그리고 토익 정기 시험 응시권은 김한희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0: Oh, congratulations and good job, everyone.
1: All right.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0: Let's listen to Taejor or J. Taejor with Like I Do.

0: 하루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호주에서 사람들이 오래된 변전소를 집으로 사고 있다는 거 들었어?
0: 주택 시장이 너무 힘들어서 낡은 상자 같은 건물도 뭐 숨은 보석처럼 보이는 거지?
1: 어떤 곳은 제대로 된 전기 배선도 없고 튼튼한 지붕도 없대.
0: 오히려 잘 됐어. 지붕에 구멍 있으면 비올 때마다 공짜 샤워하잖아. 나 이사 들어가.

0: 된다.
1: 비행기 표는 살 돈은 있고
0: 배 타고 가야지. 네, 오늘의 하루 한 문장. 비행기 표 살 돈은 당연히 없죠.
1: 아.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를 타고.
1: 아, 배를 타고.
0: 세일보트 타고.
1: How long would would that take?
0: I don't know. Maybe
1: 얼마나
0: like
1: 걸릴까요?
0: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한 문장은요. 마유의 대사였습니다. 낡은 상자 같은 건물도 숨은 보석처럼 보이는 거지.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1: Even a run-down box looks like a hidden gem.
0: 지금 hidden gem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idden gem처럼 생기는 거지. 이렇게 됐네요. 숨어 있는 보석이라고요?
1: Yeah, that is true. I mean, literally, it is something there's something there, but nobody knows about it.
0: Okay.
1: And it's like hiding there. You know? Like it's a restaurant, a special like bookstore nobody really knows about. But it's so nice, or it's so precious, or it's so delicious.
0: 아, 그러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핫플레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너 거기 가봤어? 거기 가봐야 줄 서서 먹어. 이게 아닌 거네요.
1: No. So I was thinking of this example.
0: Right.
1: Because a lot of people who want to learn English, surprisingly, don't know EBS programs.
0: Really?
1: There are still people who don't. So to those people, we... are a hidden gem.
0: 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EBS라고 하는 굉장히 좀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모르는 사람 분들도 꽤 있을 것이다.
1: There is.
0: So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hidden gem이다.
1: It's free, 오. right? I mean, right. really, it's like through the radio. It's free, right? It's a hidden gem.
0: Hidden gem.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단순하게 사람들이 모르는 걸 hidden gem이라고는 하지 않고 뭔가 퀄리티가 좋은 것, 이것을 얘기를 하겠네요.
1: Well, that's the whole point of the gem. It has to be a gem. It has to be a jewel. It has to be precious.
0: Right.
1: So, yeah, it has to be valuable.
0: Okay. So, 방금 말씀하신 gem은 GEM이죠? 보석이죠?
1: Right.
0: JAM, gem 아니죠?
1: Jam, not the tasty strawberry jam.
0: 알겠습니다.
1: But GEM, yes.
0: Alright, so hidden gem은 숨은 보석, 같은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뭐 장소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a rundown box도 hidden gem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 Yeah.
0: 그냥 박스는 아니네요.
1: Yeah, it's a rundown.
0: Right.
1: And it's run hyphen down. So if a place is run down, it means that it's very old, it's worn out, it's not being taken care of.
0: Right.
1: So you can come across a rundown building or a house or, yeah, or even a certain area of the city can be run down.
0: Okay, so run down은 결국에는 굉장히 좀 낡은 것. 허름한 것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될 수가 있겠네요.
1: Yeah.
0: 뭔가 영어에서 down이 나오잖아요.
1: Not good.
0: 뭔가 우울하고
1: yeah.
0: 다 달아 빠진 것
1: It's
0: 같고
1: decreasing. 네,
0: 뭔가,
1: yeah.
0: 뭔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1: Yeah, right.
0: okay. 자, 대화에서 몇 개 표현을 더 좀 가볍게 보자면요. 마유가 오히려 잘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딱 느낌 좋은 거.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런 말 유행이었거든요. 오히려 잘 됐어 혹은 오히려 좋아. 이런 말이 있는데
1: You know that term. 오히려 좋아.
0: 오히려 좋아.
1: Yeah, it's perfect. It's perfect. Okay.
0: 어, 영어로도 비슷한 게 있나요?
1: Even better.
0: Even. 아, 진짜 똑같네요. 잠깐만요. Intonation이 even better.
1: Even better.
0: 와.
1: Or I mean, of course. I mean, you could say even better.
0: Uh-huh.
1: But usually we say even better,
0: even better.
1: or even better. Yeah.
0: 오, 그러니까 여기서
1: kind of
0: even이라,
1: usually goes up.
0: Right. Even이 심지어 이게 더 좋은 거야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우리말이랑 굉장히 뉘앙스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마유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지붕에 구멍이 있으면 뭐 샤워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붕에 구멍이 있다면 이라는 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구멍이
1: well,
0: 있다?
1: Well, you can say there's a hole. In the roof.
0: Okay.
1: Yeah.
0: 아, 그냥 단순한 게.
1: There's a hole.
0: There's a hole.
1: Mm-hmm.
0: Okay. 홀이 있다라고도 쓸 수 있고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나요? 그죠?
1: Yeah, you could say it has a hole in it.
0: It has a hole. 근데 그 뒤에 이런 게 사실 영어 배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in it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1: Yeah.
0: 그래서 옷이 예를 들어서 뭐 my sweater has a hole in it.
1: Yeah.
0: in을 쓰네요. 그렇죠?
1: Yes, that is true.
0: on
1: right.
0: it이 아니라.
1: Yes, that is right. For some reason, no, we don't say it's on. It has it. It's like it's part of it. So
0: okay.
1: it's like it's in it.
0: okay. 왜냐하면 완전

0: 완전히 뚫려서 뒤에까지 다 보이는 거니까 그 안쪽에 자리 잡았다. 그래서 그 전치사 같은 게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init이 만약 init을 안 썼다. It has a hole. 그것도 가능한가요?
1: Absolutely.
0: Okay. 근데 init 이러면 뭔가 더 강조된 느낌. 거기에 딱
1: Totally.
0: 구멍이 나 있다.
1: Yes.
0: Okay,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한 문장은요. Even a rundown box looks like a hidden gem. 되겠습니다. 영어 대화문 들어볼게요.
2: Did you hear people in Australia are buying old substations as homes now?
3: Yeah, the housing market is so rough that even a rundown box looks like a hidden gem.
2: Some of those places don't even have proper wiring or a solid roof.
3: Even better. If the roof has a hole in it, you get a free shower whenever it rains. I'm moving in.
2: You've got a ticket?
3: Oh, I'm taking a boat.
4: 이브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That's our show for today. Thank you, everyone, for staying with us for the past 2 hours. And Kristin Sim, 수고하셨습니다.
1: Oh, likewise.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with our last song by Jason Mraz. It's Lucky featuring Colby Kelly.
0: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Master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i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We'll see you tomorrow. Bye-bye.
0: Bye. Do you hear me?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0: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중급 중국어의 홍상욱
2: 왕르입니다.

0: 영어 회화 레벨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And today is the start of a new month.
1: That's right. Happy July, everyone.
0: 네, 벌써 이제 7월입니다. 2026년의 second half, 2분기가 시작이 됐네요.
1: 네.
0: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우리는 이번 주에 주제인 뭐 예약하는 특히 이제 식당 예약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이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What is today's expression?
1: Today's expression is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0: Could we get a table?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의미로 자리를 예약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겠죠. 혹은 뭐 지금 왔다 그러면 식당에 거기에 앉을 수 있을까요? 인데 by the window 라는 표현이 이제 뒤에 붙었죠. window니까 창가 쪽이라는 의미이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영어는 청크청클로 외워야 될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by the window라는 이 표현을 같이 한번 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창가 쪽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이 표현을 같이 먼저 파헤쳐 볼게요.
1: Ready, start!
0: So what is today's mission sentence once again?
1: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0: 네,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좀 길죠? 자, 청크청크별로 한번 볼게요. Could we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공손하게 물어볼 때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로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할 때는 could we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공손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get까지 한번 보면 could we get 라고 하면 뭐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뭐 get가 여러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뭐뭐를 살 수 있을까요? 뭐뭐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도 될 수는 있겠죠. 자, 오늘은 could we get 뭐뭐를 받을 수 있을까요의 의미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Could we get? Could we get? 자, 뭐뭐를 받나요? 바로 자리, 테이블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리라는 표현을 써서 seat를 쓰고 싶지만 식당에서는 seat보다는 tabl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도 영어로는 테이블이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식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영어로는 테이블이라는 걸 쓴다. 그런데 우리가 테이블을 보통 한 팀이 가면 한 테이블을 받게 되잖아요. Could we get a table? 테이블 앞에 어가 붙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연습하면 Could we get a table? Could we get a table? 자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지금 제가 이 식당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나요? 라는 질문이 돼요. Could we get a table? 여기까지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자리는 있는데 창가 자리, 즉 창문 옆에 있는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그 자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는 뒤에 창가 옆에 라는 의미에 by the window 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자, by

0: window. 여기서 by가 옆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Where the window냐? 이 식당에 있는 그 창가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특정 창가이기 때문에 the가 꼭 붙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보면 창가 쪽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예약할 때도 뭐 물어볼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 당장 식당에 와서 자리가 있나요? 근데 혹시 창가 쪽에 앉을 수 있어요?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문장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0: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1: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0: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Great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All right, what is today's pattern?
1: Well, today's pattern is just the first few words of our sentence. Could we get 뭐뭐?
0: 자, 그래서 could we get 오늘처럼 뭐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get이 여러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뭐를 해줄 수 있을까요? 뭐뭐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뭐뭐를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뉘앙스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could we get 특히 뭐 식당이나 카페나 호텔이나 가게, 여행하실 때 정중하게 상대방에게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패턴이죠.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
1: Okay, so let's start with, could we get another plate?
0: 아하, plate가 접시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 접시라는 의미로 dish도 있잖아요.
1: Mm-hmm.
0: Dish, plate. Is there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1: Well, kind of. A plate is a type of dish. A dish is also a menu item like food.
0: 그쵸.
1: A plate might also mean a table setting.
0: 아, 그러게요.
1: So there are slight differences.
0: 약간의 yeah. 차이가 있는데 물론 그릇이라고 할 때는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dish가 조금 더 큰 범위에 있는 단어고요. Plate는 납작하고 동그랗거나 좀 넓적한 그런 그릇을 plate라고 부르죠. Another는 하나 더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미 있는데 하나 더를 받을 때는 Could we get another plat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1: Could we get directions to the station?
0: Directions. 뭐 길 안내. 를 directions라고 보통 얘기하죠. Could we get directions to the station? 여기서 to는 방향을 나타내는 to죠. 그래서 station이 역이니까 역까지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겠네요. 그런데 왜 directions? 여기서는 s를 붙일까요? 그냥 could we get a direction? 이렇게 말하면 안 될까요?
1: Well, usually, when you're going somewhere, you have to go more than one direction.
0: 맞아요.
1: Because there's a building in the way, or you can't go in a straight line. So you need to turn left, go straight, turn right. That's more than one direction.
0: 그렇죠. Direction이라고 하면 안내인데,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게 하나의 안내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쭉 내려가셔서 우회전하시고 조금 더 가시다 보면은 왼쪽에 있어요.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꼭 directions S를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Here's another one. Could we get the Wi-Fi password?
0: Oh, this is very important for Korean people. 자, 우리나라는 사실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어딜 가든지 다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많죠. 아, 서양에서 모든 곳에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Could we get the Wi-Fi password라고 했는데 여기서 the는 이 장소에 바로 그 와이파이의 비밀번호니까 더가 꼭 붙어야 되겠죠.
1: Could we get separate checks? 각자 계산 가능할까요?
0: Oh, sure. 물론이죠. I'll have them ready for you in a minute. 곧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명이 갔는데 각자 계산할 때 물론 전체 그 bill, 전체 계산을 이렇게 n분의 1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0: 각자 먹은 걸 따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could we get separate checks?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separate, 각자의 라는 뜻이고요. checks, 여기서 check은 계산서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각자 여러 개를 하나씩 받는 거잖아요. 그럼 통틀어서 여러 개죠. 그래서 separate checks, check은 여러 개니까 S를 여기선 또 붙여줘야 되겠네요.
1: Could we get a copy of the schedule?
0: 스케줄 중요하죠. 특히 이제 여행 다니실 때는 오늘 우리가 뭘 하는지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Could we get a copy of the schedule? 자, 여기도 청크청크 별로 보면 a copy는 복사본 하나라는 뜻이에요. 복사본 하나, a copy of the schedule은 일정표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정표의 사본 하나, a copy of the schedule.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영어는 여기서는 어순이 뒤바뀌어 있네요. Could we get a copy of the schedule?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1: This one works for anything. If you already have it, but you want more. Could we get two more?
0: 아까는 another plate라고 했는데 이건 뭐 특정 뭔진 모르겠지만 두개더 주세요라고 할 때는 could we get two more 이렇게 말하면 되고 숫자는 계속 바꿔줄 수 있겠네요, 그죠? Could we get five more? We
1: Sure.
0: get ten more?
1: One more.
0: One more도 되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1: Okay. Here's one that parents might need. Could we get a high chair?
0: A high chair. High chair? 높은 의자? 높은 의자는 누가 쓸까요? 아이들이 쓰죠. 그래서 baby chair라고도 부를 수 있지 않나요?
1: Sure,
0: 네.
1: yeah.
0: 근데 보통 high chair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baby chair라고 하면 알아는 들을 거예요. 네, 그래서 유아용 의자, high chair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거 하나니까 could we get a high chair?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의 could we get 뭐뭐를 같이 연습해 봤고요. 우리 연습했던 예문들 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1: Could we get another plate?
0: Could we get another plate?
1: Could we get directions to the station?
0: Could we get directions to the station?
1: Could we get the Wi-Fi password?
0: Could we get the Wi-Fi password?
1: Could we get separate checks?
0: Could we get separate checks?
1: Could we get a copy of the schedule?
0: Could we get a copy of the schedule?
1: Could we get two more?
0: Could we get two more?
1: Could we get a high chair?
0: Could we get a high chair?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패턴 연습 마쳤고요. 이제 오늘의 대화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2: 저녁 7시에 테이블을 예약해 드렸습니다.
3: 창가 쪽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2: 어떻게 할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0: 뭐 중요한 일이 있나 봐요. 그쵸? 창가 쪽이 좀더 로맨틱하잖아요? 자, 그래서 직원이 일단 저녁 7시에 테이블을 예약해 드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테이블을 예약하다. 우리 예약하다라는 표현, 뭐, reserve도 되고, make a reservation도 있었고, 그 다음에 book라는 표현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녁 7시에 이 표현은 이제 맨 뒤에 올것 같고요. 우리 시간 얘기할 때는 at을 쓴다고 했었죠? 창가 쪽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1: 아하.
0: 아, 요거는 이제 영어로 나왔죠, 여러분? 네, 믿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말은 진짜 식당 점원들이나 뭐 아니면 호텔에서도 진짜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자, 어떻게 할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말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게 영어로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보겠습니다. 무엇을 제가 할수 있는지 어순은 이렇게 됩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뭐 요거는 간단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하다라고 할때 우리 thank you 말고 조금 더 고급 어휘가 하나 있어요. 좀 길긴 한데 우리 이전에도 한적 있거든요. 아, 여러분 생각나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 영어로 대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부터 한번 쭉 들어볼까요?

0: I've booked a table for you at 7 p.m.
1: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0: I'll see what I can do.
1: Thank you. We'd really appreciate it.
2: 저녁 7시에 테이블을 예약해 드렸습니다.
0: I've booked a table for you at 7 p.m.
2: Once again?
3: I've booked a table for you at 7 p.m.
2: book을 썼네요. 그렇죠? 물론 책이란 뜻도 있지만 이렇게 예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I've 자, 요 V 발음 들렸는지 모르겠네요. 자, I've booked라고 하는 거는 이미 예약을 완료했다라는 의미예요. I've booked a table for you. 당신을 위해서 자리를, 테이블을 예약을 했습니다. At 7 p.m. 저녁 7시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고객이 창가 쪽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1: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2: Once again?
3: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2: 자, 이 표현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직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네요.
0: I'll see what I can do.
2: What did he say?
3: I'll see what I can do.
2: 그쵸, I'll see. 한번 볼게요. What, 무엇을? I can do. 제가 할 수 있는지. 네, 우리말하고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쵸? 근데 어순만 조금 다릅니다. I'll see what I can do. 자, I'll see what I can do 라고 했더니 이제 고객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1: Thank you. We'd really appreciate it.
2: 감사합니다.
3: Thank you.
2: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3: We'd really appreciate it.
2: 자, we would인데 we'd로 줄인 거고요. really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3: appreciate.
2: appreciate. 정말 감사하다. 뭐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단어입니다. we'd really appreciate it.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우리 다시 한번 더 들어볼까요?
0: I've booked a table for you at 7 p.m.
1: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0: I'll see what I can do.
1: Thank you. We'd really appreciate it.
2: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2: 발음 연습하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3: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2: 자, 요거예요. 원어민처럼 발음하려면 일단 연음되는 부분을 잘해야 되겠죠? could 하고 we는요. 물론 we, w를 시작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모음 소리잖아요. 그래서 could we 약간 d가 부드럽게 발음이 됩니다. 앞에도 l이지만 l은 묵음이니까 could we get a 자, 여기도 t가 부드럽게 l처럼 발음이 되죠.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그 연음 주의하면서 따라해볼까요?
3: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2: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3: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2: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잘하셨어요. 안 되면 많이 연습 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복습 중요하겠죠?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3: Super job, everyone.
2: 지금까지 케이는과
3: Zach이었습니다.
2: Speak now.
3: Start English!

0: 전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책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빨리 읽고 싶은데 욕심일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박영덕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슬로리딩은 책과 함께 길을 떠나 언어가 빚어내는 풍경을 읽는 여행과 같다. 한 문장이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날엔 잠깐 멈추어 생각에 빠져보기도 해야 책 읽기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속도도 아닌데

0: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는 속도에 쫓겨 무턱대고 서두르다 보면 놓치게 되는 단어, 문장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울림도 전혀 느낄 수 없을 거고요. 아무리 향이 좋은 차라도 뜨거운 물에 충분히 우려야 음미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asy Writing Master 유진
3: 세리나입니다.
4: 쉽고 확실하게
5: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4: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5: 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month of July. This is Juch.
4: 네, 7월입니다. 자, 이글 이글 지글 지글한 그런 7월이 왔습니다.
5: we're in at the peak of summer.
4: Yes.
5: Yeah, I know it's kind of a, we call it a muggy season. So it's very hot and humid, but still, when you're studying with us, it's always refreshing.
4: 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stay nice and dry.
5: Nice and dry. dry and cool, right?
4: 네, dry and nice and dry and cool.
5: That's right.
4: 그렇죠. 왜냐하면 이럴수록 날씨가 좀 muggy 할수록 M-U-G-G-Y 좀 이렇게 후텁지근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5: 네, 맞아요.
4: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여름 날씨가 이제 언젠가부터 우리도 아열대권이 들었은 게 아니냐 뭐 이런 말 많이 하게 되는데
5: right, right.
4: 자, 그럴 때 우리가 뭐 hot, humid,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muggy 이런
5: 스티키도 있고요.
4: 스티키 맞아요. 정말 그 아주 끈적끈적한 그런 날씨다라는 말도 하게 되고.
5: 스티키.
4: 네, 스티키. 네. 자, 그럴수록 nice and dry. 무슨 뽀송뽀송한 그런 기분이라도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5: Oh, we should remind our listeners. It's as we begin July, the books are in the bookstore already. And you still have time to buy them because you should always study with us. Every single page, every single day with us together.
4: Right. Yeah. So take full advantage of this
5: That's
4: book.
5: Right.
4: 네, 그 책을 그냥 완전히 흔히 우리 말로 뽕을 뽑는다 막 이런 말 하거든요.
5: That's right.
4: 아주 그냥 완벽하게 그 여러분께서 활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Mm-hmm. 7월호와 함께 여러분 시작합니다. 자, 8쪽부터 저희가 시작하죠. 오늘은 7월 1일 수요일 순서 되겠습니다. 그 강의가 끝나고 이제 지난 어제에 이어서 내용이 이제 강의 상황으로 이어지는데요. Mm-hmm.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5: 아. 자, Q&A time.
4: Q&A time. Question and answer가 되겠죠.
5: That's right.
4: 자, 이 미나 씨는 강의를 들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PPT, 그 PowerPoint 슬라이드를 다시 좀 찾아서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5: That's right.
4: 그 아까 보여주셨던 그 차트 다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5: Mm-hmm.
4: 자,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우리말로 들어보죠. Mm-hmm. 그러니까 세 곳의 각기 다른 지역에서 뭐 아시아, 유럽, 뭐 북미 지역 예를 들어서
5: right.
4: 그런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정 상품의 판매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게 이 차트의 특징이다라는 거군요.
5: It's called like a sales chart.
4: Sales chart.
5: Of different regions.
4: 그렇죠. 맞습니다. Of different regions. 방금 들으신 것처럼 지역이라는 말을 하게 될 때 regions라는 단어가 나오는군요.
5: 우리 가끔 뭐 area, location
4: 네.
5: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4: 네네.
5: 공식적으로 region, 뭐 세계 어느 지역 할 때는 region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4: Region. 그렇죠.
5: Region.
4: Region. 그러니까 R-E-G-I-O-N. G-I-O-N-S. 그래서 regions 하게 되면 지역들 이런 말이 되고
5: yes.
4: three different regions 하면은 세 곳의 각각 다른 지역들 이런 말이 됩니다.
5: That's right.
4: 그건 맨 이제 우리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거든요. Mm-hmm. 네, 미리 한번 저희 그 구 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매일매일 대화에서 나오게 되는 이런 표현들 소개해 놓은 vocabulary 그 섹션이 있어요. 미리 right. 알고 가세요라고 우리말로 적혀 있는데 꼭 한번 미리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I like this section. It kind of gives you a preview what's coming in the dialogue, right? Like I'd be more than happy to
4: 그렇죠.
5: go over something.
4: 네. Yeah.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vocabulary 하게 되면 happy 그다음에 뭐 pull
5: 한 단어 위주로
4: 그렇죠. region 이렇게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단어들이 각각 또 다른 단어와 어떻게 주로 잘 쓰이나
5: 어떻게 매칭이 되면서
4: 그렇죠. 그렇죠. 매칭이 되면서 맞습니다. 그렇죠. So more than happy to 라는 걸 이제 뭉치로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Right. 아마 그렇게 하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5: Of course.
4: 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가 기꺼이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5: If you have any questions, I'd be more than happy to answer them.
4: If you have any questions, I'd be more than happy to answer them. 네,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는 별로 없어요. 네, 네 그죠?
5: If you have any questions. 주로 이제 강의 들으러 갈 때, 특별히 영어권에서는 거의 언제나 끝날 때쯤 꼭 이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if you have any questions, raise your hand,
4: 그렇죠.
5: or I'd be more than happy to answer them.
4: 네, 맞습니다. 제가 기꺼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if you have any questions 까지만 보면 별로 어려울 부분이 없죠.
5: Sure.
4: 어떤 질문이라도 있으시다면 if you have any questions, 내가 물어볼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questions라는 말은 거의 늘 have하고 같이 씁니다. So
5: right.
4: if you have any questions, 이런 다음에 이어지는데 제가 답을 해드리죠. I will answer them.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이걸 좀 더 정중하게 내가 얼마나 기꺼이 그런 얼마나 이런 그 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를 정말 모르실 거예요. So I'd be more than happy to answer them. 거의
5: right.
4: 정형화된 그런 표현이죠.
5: 일반적으로는 I'd be happy to answer them
4: 그렇죠.
5: 해도 되는데
4: 네.
5: 여기서는 I'd be more than happy to
4: 네.
5: answer them.
4: 그렇습니다.
5: That means you're very open, very welcoming of your questions.
4: 그렇죠. 그러니까 welcoming, 방금 주신 단어처럼 두 손,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5: More than welcome.
4: 네. 그러니까 강사 입장에서는 질문을 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5: That's
4: 네, 혹시라도
5: right.
4: 제가 강의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5: Yes.
4: 근데 이제 사실 한 사람만 강의하기,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면 막 질문이 그다음부터 나오는데.
5: Like a domino effect. 네.
4: 근데 그 첫 번째 질문 나오기까지가 좀 어렵죠.
5: Yeah, the first question is always courageous.
4: Oh yes.
5: 용기를 가지고 첫 번째로.
4: 네, 맞습니다.
5: 보잉쌤도 강의하시면서 언제나 Q&A 타임이 끝에 있죠. 그쵸?
4: 있죠. 있죠. 있어야 되는데 yeah. 제가 강의가 길어져 가지고 기차 시간 맞추느라고 못 듣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죄송해서
5: 혹시 불쌍해,
4: if you, 아니 그건, if you have any questions, I'd be more than happy to answer them online.
5: 아, 네. That's one way.
4: 네.
5: Of course. 그러니까
4: 온라인으로 뭐 질문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5: Yeah.
4: 말씀드립니다.
5: We can find her on social media and
4: 그쵸?
5: she would be more than happy to answer them.
4: 혹은 뭐 EBS 저희 게시판도 있고.
5: 아, 그러네요. 진짜.
4: 네, 그렇지 않아요? 자, I would be more than happy to. 자, 이 말은 제가 행복한, 기쁜, happy 그보다 더 하다는 말이니까 얼마나 기뻐할지를 이제 강조해서 말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5: Mm-hmm.
4: I would be, 나는 그렇게 될 겁니다. I'd be more than happy to answer them. 자,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말이고 듣게 되는 말이죠. 자,
5: right.
4: 들어보실까요?
3: If you have any questions, I'd be more than happy to answer them.
4: I'd be more than happy to answer them. 이때 I'd be는 I would be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5: I'd be.
4: I'd be.
5: 그런데 왜 more than happy라고 표현했을까요? 좀 표현 자체가 좀 약간 재밌어요, 그렇죠?
4: 네, 네.
5: 그냥 I'd be very happy 해도 되는데
4: 아, 재밌다.
5: 조금 더 이렇게 좀 시적으로 표현한다 그럴까요?
4: 네, 네.
5: I'd be more than happy to.
4: More than happy to. 그러면 more than 뭐뭐라는 말이 많이 들어 많이 쓰이죠.
5: Yeah, I'm more than grateful.
4: 그렇죠.
5: More than happy to. 어. I'd be more than delighted. 어.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4: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쁘다는 말 가지고는 형언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내가 너무나 이 너무나 기쁘다라고 할 때 어, 예전에 그런 단어를 누가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happy라는 말보다 더 강조한 어떤 그 감정을 담고 있는 단어가 elated.
5: 아, 이런 elated.
4: 그 좀 어려운 단어 배울 때 나오는 거잖아요.
5: E-L-A-T-E-D. 네.

0: elated.
1: Elated.
0: Diana's elated to meet Jooch.
1: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0: Very, very happy.
1: 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very, very, very, very happy라고 하는 것 갖고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0: Elation, 이게 elation은 원래 명사고 네. elated 하면 형용사인데 네. elated 하면 제 마인드에서는 뭔가 빛이 환하게 빛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1: 오.
0: I'm so elated to meet you.
1: 아, 그렇구나. Yeah. 막 유니콘을 타고 막 하늘에 날아가는 와. 듯한 느낌.
0: Yeah.
1: 그게 그러니까 저기 비주얼라이즈에서 단어를
0: right.
1: 익히는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있어요.
0: 언제나 있어요.
1: 아, 그렇구나.
0: 단어와 어떤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는 뭐 다 그 imagination이 있어요.
1: 네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more than happy 라는 표현도 정말 happy보다 더한 느낌으로 기쁠 것이다. I'd be more than happy to answer them 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그 청중에 있던 미나 씨가 아, 그렇다면 네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차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0: 아, could you go over the chart on the fourth slide again?
1: 네, 여기서도 변함없이 could you로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could you, 일단 내가 부탁을 해야지 라는 마음을 딱 먹으면 입에서 딱 나오는 표현이 could you로 시작하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거고요. 다시 설명을 하다라고 할 때 explain again 해도 되겠지만 다시 한번 쭉 훑어준다는 뜻으로 go over 뭐뭐뭐
0: yes.
1: again이 나옵니다.
0: Could you go over?
1: 네.
0: So when you go over something, mm-hmm. So 보영 쌤 did a presentation. 다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1: 네.
0: 부분적으로. Could you go over this part again? Could you go over that part again?
1: 아.
0: Could you explain to me again?
1: 아, 그러니까 yeah. could you go over 뭐뭐뭐 again? 하게 되면
0: yes.
1: 뭐뭐뭐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훑어주시겠습니까? 복습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이 go over 뭐뭐뭐 again이 되겠습니다.
0: Right.
1: 그래서 그 뭐뭐뭐에 해당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 차트가 있는데 네 번째 슬라이드에 있던 차트라고 말하고 있어요.
0: That's right. On the fourth slide.
1: Uh-huh.
0: Could you go over the chart on the fourth slide again?
1: Could you go over the chart on the fourth slide again? 자, 네 번째 페이지 보통 이렇게 이제 page 4, page 5 이렇게 말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PPT 뭐 이렇게 파워포인트 할 적에
0: right, right.
1: 여기서는 네 번째 슬라이드라고 해서 fourth slide라고 하는군요.
0: Yeah. 첫 번째 first slide,
1: 네.
0: 두 번째 second slide, 어. third slide, 여기서는 fourth slide.
1: 그러면 fourth slide라고 말하는 대신에 평소에 하던 대로 page 4 해도 돼요?
0: It's not wrong,
1: 어.
0: but 딱 보는 게 누가 봐도 PPT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차트를 슬라이드라고 한 페이지 페이지당 슬라이드로 표현하기
1: 그렇죠.
0: 때문에 슬라이드가 네. 맞아요.
1: 아, 그래서 우리가 그 PPT 파워포인트를 작성할 때에도
0: yes.
1: 슬라이드 작성할 적에도 새 슬라이드.
0: New slide.
1: 네,
0: 그렇죠. That's right.
1: 근데 새 페이지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군요.
0: 최근 페이지가 맞아요.
1: 네.
0: PPT는 무조건 슬라이드로 표현한다는
1: 아,
0: 거.
1: 그러면 항상 네. 슬라이드로 가는 것이 좋겠다.
0: That's right.
1: 네. Could you go over the chart on the fourth slide again? 자, 그랬더니 아, 네, 그럼요. 제가 다시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0: Sure, no problem. Let me pull it up one more time.
1: Let me pull it up one more time. 자, 띄워 볼게요 라는 말, pull it up이라고 했네요.
0: 참 좋은 표현이네요.
1: 네.
0: 딱 적합하게 딱 이 표현을 쓰시고 싶으셨나 봐요.
1: 아, 뭐, 네, 쓰는 거니까.
0: 저도 맨날 쓰는 표현이다 보니까
1: 네.
0: When you pull up something, 잡아당겨서 올리다라는 표현인데
1: 네, 네.
0: 다시 띄운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죠.
1: 아,
0: let me pull it up.
1: Pull
0: 또는
1: it up.
0: I will pull it up again.
1: 아, 그러니까 이제 이미 다 지나간 거지만 지나간 정보나 자료 같은 것을 화면에 띄우거나 찾아본다라고 할 때
0: yes.
1: pull it up 이렇게 말합니다.
0: Pull it up.
1: Pull it up. 네, 그래서 저기 그 차트 좀 띄워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면 Can you pull up that chart? 라고 하면 되는군요.
0: Yeah, can you pull up that chart
1: 어.
0: to page 4? Or slide for.
1: 그렇죠. 그렇죠. Pull up 하면은 저기 가라앉아 있는 걸 마치 낚싯줄 이렇게 끌어올리듯이 pull up, 당겨서 위로 올린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0: Sometimes we use the word pull up to bring the car around to pick up somebody.
1: 네.
0: Can you pull up the car to the front?
1: Right. 그 한 두어 달 전에 우리 Easy English에서 했잖아요.
0: That's right.
1: 네.
0: That's right.
1: 저기 그... 뭐지 그 valet parking 했던
0: valet
1: 차를
0: parking.
1: 네, 다시 pull up 하겠다고.
0: Can you pull it up 네. to the entrance?
1: 맞아요.
0: That's right.
1: 그러니까 pull up 나오면 이제

0: 앞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다. 하나는
1: Yes.
0: 주차장, 하나는 이렇게 그 차트 띄워 올리는 거,
1: That's right.
0: 슬라이드 띄워 올리는 거.
1: Put up the slide again.
0: 네.
1: Yes.
0: Let me pull it up one more time. 제가 다시 한번 띄워 드리죠. Let me pull it up one more time. 여기까지 들어보자.
2: Could you go over the chart on the fourth slide again?
3: Sure, no problem. Let me pull it up one more time.
0: Let me pull it up one more time. 제가 한번더 띄워 볼게요. 자, 그랬더니 네,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요점을 딱히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1: Thanks. I didn't quite get the main point.
0: 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내가 차트를 다시 좀 설명해 달라고 했느냐 하면은 내가 주요한 포인트가 뭔지를 놓쳤다. I didn't quite get the main point.
1: I didn't quite get.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은데 완벽하게는 이해 못했어요. I didn't quite get the main point.
0: 아, I didn't quite get the main point. 그렇군요. 그러니까 not quite 하게 되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딱히 확실하게 되진 않았다. Not quite.
1: It's not 100% clear. So I need to understand a little bit more.
0: 그렇죠.
1: I didn't quite get the main point.
0: 네. 그렇다고 내가 main point를 주요한 요점을 아예 get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좀 어설픈 거죠. 그래서 I didn't quite get the main point. 우리가 왜 not exactly라는 건 많이 알고 있잖아요. Exactly 대신에 쓴 말이 quite가 되겠습니다.
1: Yes.
0: 자, 그랬더니 이것은 세 곳의 각기 다른 지역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판매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죠.
1: It shows how sales changed over time in three different regions.
0: 네, 아까 in three different regions는 알아봤으니까 over time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라는 표현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 Over time.
0: 네, 들어보세요.
2: Thanks. I didn't quite get the main point.
3: It shows how sales changed over time in three different regions.
0: 네, 전체 대화입니다.
3: If you have any questions, I'd be more than happy to answer them.
2: Could you go over the chart on the fourth slide again?
3: Sure, no problem. Let me pull it up one more time.
2: Thanks. I didn't quite get the main point.
3: It shows how sales changed over time in three different regions.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자, 같이 말해보세요.
1: Let's go.
0: 혹시 질문 있으시면 기꺼이 답해드리죠.
2: If you have any questions, I'd be more than happy to answer them.
1: If you have any questions, I'd be more than happy to answer them.
0: 네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차트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2: Could you go over the chart on the fourth slide again?
1: Could you go over the chart on the fourth slide again?
0: 아유, 네, 그럼요.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2: Sure, no problem. Let me pull it up one more time.
1: Sure, no problem. Let me pull it up one more time.
0: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요점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2: Thanks. I didn't quite get the main point.
1: Thanks. I didn't quite get the main point.
0: 이게 뭘 보여주냐면 세 곳의 각기 다른 지역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판매량이 어떻게 변화했냐입니다.
2: It shows how sales changed over time in three different regions.
1: It shows how sales changed over time in three different regions.
0: 여기까지입니다.
1: Good job, everyone.
0: 네, 정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ooch.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평소 잘 긴장하거나 낯을 가리는 편이 아닌데도 발표나 회의, 면접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자리에선 바짝 얼어붙을 때가 있죠. 실수하면 어쩌지? 혹시라도 내가 긴장한 걸 사람들이 알아채면 어쩌지? 초조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런 걸 수행 불안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부터 부정적인 결과를 걱정하느라 마음이 불안해지는 걸 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사람들 앞에 자주 나서보고 발표도 자주 해보는 건데요. 평소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거나 실제랑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발표 시작하기 전에 아, 참 떨리네요, 불안하네요 하고 내가 긴장했던 걸 먼저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에도 나아지는 게 없다면 사회불안장애라는 정신과 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거나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정말 많이 좋아지니까요. 꼭 전문의를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vibrant, 뜻은 활기찬, 생기 넘치는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Korean PC bangs, or 24/7 internet cafes, are rapidly emerging as a popular tourist attraction for foreign visitors who are drawn to these venues to experience a vibrant e-sports culture while enjoying unique food options. 여기서 vibrant라는 표현은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city has a vibrant nightlife scene. 그 도시는 활기찬 밤 문화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vibrant economy, vibrant community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에너지가 넘치고 활발하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vibrant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너무 단조로운 것 아닌가 싶다가도 왠지 또 부러울 만큼 한치의 오차 없이 유지하는 남자 히라야마의 일상을 새 음료가 지탱해준다. 첫 번째는 아침의 캔커피다. 남자는 매일 아침 집 바로 앞 주차장의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하나 사들고 차에 몸을 씻는다. 그리고 출근하며 카스테레오의 카세트 플레이어로 루리드나 애니멀스 등의 음악을 들으며 마신다. 그냥 커피도 아니고 우유가 든 카페오레라 각성제 겸 아침 식사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애니멀스의 더 하우스 오브 더 라이징 선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퍼펙트 데이즈에 등장했던 음악이기도 합니다. 오늘 문장 카페 통해서 이 음악과 영화의 기억을 다시 불러왔는데요. 도서출판 푸른 숲에서 나온 음식 평론가 이용재 작가의 책입니다. 필름 위의 만찬의 한 부분 깔아드렸어요. 이 필름 위의 만찬에 보면 50개가 넘는 그 굉장히 많은 편수의 영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에 얽힌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음식이고요. 음식 중심으로 그 영화를 다시 볼때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 음식 평론가 이용재 작가의 이 말맛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훅 읽어버린 책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북카페 2부 초대석에 오실 예정이고요. 여기 등장한 이 수많은 영화 중에서 퍼펙트 데이즈 한 장면으로 이렇게 그 부분을 대목을 읽어드렸는데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이 영화 너무 좋게 봤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한상현님은 포장마차에서 일할 때이 애니멀스의 이 곡을 자주 들었어요 하시면서 추억에 젖어듭니다. 반짝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현서님은 저의 최애 퍼펙트 데이즈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7667 쓰시는 카페이님, 아, 반짝 7월을 시작하는 첫날. 광주는 새벽부터 시원한 여름비가 내리다 그쳤어요. 흐린 날이지만 공기는 선선하고 온 세상이 깨끗하게 씻겨서 왠지 개운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첫 곡부터 최고 최고 즐거운 점심시간 북카페와 함께 기대합니다. 하고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카페인 분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요. 지금 우리 월요일부터 시작된 3주간의 총 12번의 생방 출석 개근 이벤트인 거죠. 오늘이 세 번째인데요. 오늘의 암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가 나가면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아니면 반디 앱으로, 반디 앱은 무료고요. 둘 중에 어느 쪽으로든 원래 쭉 해오셨던 대로 그렇게 출석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암호를 적어주세요. 오늘의 암호는 냉커피입니다. 냉커피 세 글자예요. 뭐 아아라고도 요즘 얘기를 많이 하고 뭐 뜨아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얼죽아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쓰기도 하지만 사실 그걸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아, 그 압도적인 세계가 있었죠. 냉커피입니다. 냉커피. 진짜 더운 날, 냉커피. 집에서 누가 만들어 왔거나 이러면, 달각달각 하는 그 얼음이 막 흔들리는 소리 하며, 그 밀크커피죠. 주로 냉커피는 아주 단그 밀크커피인데, 그것의 어떤 그 차가우면서도 그 달콤한 맛에 새참 역할을 톡톡히 했던 그런 음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암호는 냉커피로 하겠습니다. 이 퍼펙트 데이지의 히라야마에게

세월에 그 캔커피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한때 냉커피가 있었죠. 한때라고는 하지만 지금도 아 냉커피죠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암호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살짝 예고를 드렸는데요. 이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이어지는 우리 이벤트 허슬심 도슨트 기억하시죠? 우리 북카페 카페인으로서도 자주 사연도 올려주시는 우리를 들썩들썩이게 했던 항상 미술관 소식을 전달해 주시면서 전시 후에 함께 먹을 맛집 정보까지 같이 주셨던 코스를 만들어 주셨던 그 심성아 도슨트인데요. 심성아 도슨트가 또 우리 카페인 분들 위해서 좋은 미술 전시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책한 권이 우리의 하루를 바꾸듯이 좋은 전시 한 편은 우리의 시선을 넓혀준다. 도슨트님이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7월의 시작 첫날인데 미술 전시회 티켓 오늘 우리 모두 네 분께 각두 매씩 모두 8장께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이 파주에 있는 거이 건물로도 너무너무 유명한 건축물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의 기획전입니다. 미메시스 오버필드 전시 7월 26일까지 매일 이어지고요. 이 전시 티켓 오늘 사연 주신 분들 우리 추첨해서 모두 네 분께 두 매씩 보내드립니다. 미션이 뭐냐면요. 이거 그 심성아 도슨트 허슬심이 직접 보내주신 미션입니다. 이거예요. 7월의 첫날인데 7월에 이루고픈 소망, 기대하는 일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거입니다. 7월에 어떤 작은 소망을 품고 계신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샵 1045로만 받겠습니다. 예, 실명 성함이 꼭 필요하거든요. 샵 1045로만 실명 성함과 그리고 말머리는 이 미술관 이름 미메시스로 할게요. 미메시스 포함하셔서 7월의 계획과 소망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오늘 1부 끝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혜경님, 지금 11시 30분 직장인 점심시간인데, 아, 출첵 3일차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11시 30분부터 기다리셨던 거죠. 네. 암호 보내주셨습니다. 냉커피, 네. 출석 이벤트, 그리고 미술관 전시 티켓 이벤트 둘다 지금 열려 있습니다. 아, 기다릴게요. 사연들. 그리고 미술관 전시 티켓 그 이벤트는 샵 1045로만 보내주셔야 합니다. 콩키 앤서니 라자로의 커피컵. 그리고 맨해튼 트랜스퍼의 자바자이브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출석 안무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9110 쓰시는 카페인님 최선아님, 출석 체크합니다. 온도 32도 이상 되어야 냉커피 마신다고 하신 서효인 시인이 생각나는 암호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온도를 이렇게 너무 더우면 그래도 차가운 음료를 먹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진짜 시종일관 사계절 내내 차가운 음료, 차가운 커피, 그리고 사계절 내내 뜨거운 커피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아무튼 어떤 분들이든 간에 그 냉커피, 그 냉자를 또 가끔 이렇게 한자로 써주지도 하잖아요. 그런 냉커피의 딱 느낌, 그 압도적인 위용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분은 없지 않을까. 온도보다도 달콤함이 떠올라서요. 최윤경님, 출첵합니다. 냉커피. 고딩 큰아이 시험 기간이라 점심 해주면서 듣고 있습니다. 옆에서 폰 하느라 북카페에는 관심이 없는 아들이지만 기말고사 잘 보라고 반말 응원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름은 호준이입니다. 호준아! 너 얘기하는 거야, 지금 호준아! 지금 북카페에 관심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름이 들리니까, 내 이름? 할 수도 있겠지? 호준아, 이제 지금 시험 기간 기말고사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잘 봤으면 좋겠어. 그냥 공부한 거, 어떻게 내가 공부한 게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 싶을 정도였던 행운? 자그마한 행운도 따라 붙길 바라면서 이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사연 신청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마음도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아. 어머니, 지금 북카페 듣고 계신데 한번 나중에 북카페 같이 놀러와. 시험도 잘 보고.

그리고 9749 쓰시는 카페이님, 작은 냉커피 잔에 봄에 뿌려둔 채송화 씨앗이 있는데 싹이 나고 꽃이 폈어요. 귀하고 신기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있어요. 지금은 옥수수 먹으며 꽃 한번 보길 반복 중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 이 작은 커피잔에다가 이게 씨앗을 심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와, 이게 또 북카페 들으시면서 옥수수 먹으면서 꽃도 보고, 정말 좋은 시간을 지금 여름날의 좋은 순간을 누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미메시스 오버필드 전시회 티켓 신청도 우리 문자로 많이 하고 계신데요. 실명 성함도 적어주셔야 합니다. 미메시스 암호 있어야 되고요. 실명 성함, 그리고 7월의 작은 소망, 품고 있는 계획, 이런 것들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는 여름날의 데시벨이죠. 오늘은 개구리 소리 만나볼게요.

여름밤 시골길이나 물이 있는 공원길을 걷다 보면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 함께 모여 합창하듯 부르는 개구리 소리는 여름밤의 정취를 더하는데요. 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비가 오기 전이나 비가 오는 날, 평소보다 개구리 울음소리는 더 커지는데요.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비 오는 날, 개구리가 더 시끄럽게 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2번, 호흡하기 쉬워서. 3번, 짝짓기를 하려고. 답, 고르셨나요? 이 문제는 몇 년 전 청소년 퀴즈 프로그램인 도전 골든벨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당시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에서 탈락했는데요. 탈락한 학생들이 골랐던 답은 3번, 즉 3번이 정답이 아니라는 말이죠. 평소 개구리가 우는 이유를 묻는 문제였다면 짝을 찾기 위해서가 맞는 답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는 비가 오는 날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 개구리가 더 크게 우는 이유, 정답은 2번, 호흡하기 쉬워서였어요. 개구리는 폐로만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도 호흡합니다. 보통 폐호흡이 60% 정도이고 피부호흡이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다른 무짐승들처럼 폐를 부풀려 공기를 흡입하는 것과는 달리 폐 기능이 떨어지는 개구리는 목을 부풀리거나 움츠려 폐로 공기를 보냅니다. 개구리들이 목을 쉬지 않고 움직이는 이유는 이 때문이죠. 폐로만 충분한 공기를 들이마실 수 없으니 피부로 숨을 쉬며 부족한 산소를 보충해야 하는데요. 피부 호흡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물입니다. 피부가 젖어 있어야 산소를 받아들이기가 쉬우니까요. 비가 오기 전이나 비가 올 때는 공기 중에 습기가 많아 피부로 숨쉬기가 편해지면서 개구리들이 호흡 걱정 없이 마음껏 개굴개굴 울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개구리 중 울음소리가 가장 우렁찬 개구리는 맹꽁이와 청개구리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맹꽁이는 6월부터 8월 장마 기간에 번식하고 또 야행성이라 여름밤이 주 활동 무대입니다. 재미있는 건 맹꽁이가 맹꽁맹꽁 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가 맹 하고 울면 다른 한쪽에서 꽁 하고 화답하는 것이 우리 귀에는 맹꽁맹꽁으로 들린다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는 맹꽁이들의 합창을 듣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띄워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곡 듣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신 분들도 있고요. 통했습니다. 아, 이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계속 듣고 싶지만. 일간 카페인 통해서 오늘 전달드린 얘기도 참 흥미롭죠. 숨을 쉬기 위해서 더 숨쉬기 좋은 날이기 때문에 더 크게 울어볼까? 크게 호흡하는 거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아, 이 개구리 울음소리에 좀더 집중하게 될것 같아요. 아, 쟤네 지금 숨쉬기 좋은 날이라 숨쉬는 거구나 생각하면 시끄럽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박선영님이 지금 얼마 전에 밤 늦게까지 분수대에 틀어놓은 개구리 울음소리 방송 좀 꺼달라는 아파트 내 게시판 민원글이 올라와서 수다거리가 됐어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거든요. 인위적으로 들렸다고 생각이 들 만큼 요즘 한밤중까지 개구리 울음 소리가 맹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방송 좀 꺼주세요 할 정도로 아니 이게 진짜 자연의 소리야 싶을 정도로 맹렬하게 들리는데 숨쉬기 좋은 날이라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이제 그 탈락 대거 탈락했던 학생들의 답처럼 이제 짝짓기를 위해서 이게 그냥 개구리의 철인 거죠. 네, 우리 좀 참아줍시다. 아, 미메시스 이벤트 많이 많이 문자로 주고 계십니다. 사연을 다 소개할 수가 없지만 김은정님, 북카페 들으면서 글쓰기 입문하고 한국어 교원 3급 공부해서 땄어요. 얼마 전부터 수업도 맡았답니다. 7월에는 월급으로 학점 은행제 2급 과정을 시작해요. 함께 잘 나가봐요. 아싸 하셨습니다. 김은정님, 혹시 우리 북카페 들으면서 글쓰기 시작하셔서 그 함께 글 쓰시는 분들과 함께 책 묶어서 엄마의 글쓰기와 이런 책 보내주셨던 그 은정님이실까요? 제가 그게 갑자기 궁금한데, 또 동명이인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느낌이 좀 비슷해가지고, 글쓰기를 북카페 하면서 시작하신 우리 책을 쓰신 은정님이실까? 궁금합니다. 아무튼 그분이든 아니든. 응원합니다. 그리고 4073 쓰시는 카페인님, 고등학교 교사 안현아님입니다. 기말고사 기간이라 반일 연가 쓰고 퇴근하는 길에 들으며 미메시스라니. 처음 결혼하자는 얘기를 들었던 추억의 장소라니. 반가워서 메시지 보냅니다. 저의 7월 소망은 이번 학기 마무리를 무사히 완료한 후 건강하게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것이랍니다. 방학은 아이들보다 교사들이 더 기다릴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진짜 이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에서 여기서 지금 프로포즈, 처음 결혼하자. 그 말을 처음 들으셨던 건가요? 그렇다면 진짜 너무 운명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사연 출석 체크 계속 해주세요. 로고 듣고 일기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일기의 기쁨, 오늘부터 이틀간 의류문화사에서 펴낸 에세이 반려인의 하루 읽어보려고 합니다. 김영글, 안희재, 정우열 작가, 이 세 명의 작가가 각각 고양이, 식물, 그리고 노견과 함께하는 일상, 그러니까 반려인으로 살아가는 일상을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세 마리의 길고양이와 인연을 맺은 김영글 작가의 글부터 만나볼게요.

고양이에 얽힌 내 최초의 기억은 거짓말과 다 있다. 9살 무렵 우리 집에는 노란 줄무늬 고양이가 있었다. 어디서 어떻게 온 고양이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고양이는 집 안팎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지냈다. 우리 가족은 고양이에 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고 사람에게 눈길도 손길도 좀채 주지 않는 이 동물의 속내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쉽게 정을 붙이지 못했다. 내가 그 고양이와 제대로 관계 맺은 것은 다름 아닌 글 속에서였다. 백일장에 나가서 상을 곧잘 타오는 꼬마였던 나는 글짓기를 만만한 일로 여겼는데 어느 가을날 백일장에서 쓸만한 이야깃거리가 떠오르지 않았다. 마침 고양이가 생각났다. 같이 살던 고양이가 죽었다고 나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썼다. 그 짧은 산문 속에서 노란 줄무늬 고양이는 둘도 없이 다정한 내 친구였고 병을 앓았고 슬프게도 죽었다. 나는 동네 어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뒷산에 흙을 파 그를 묻어주었다. 그런데 백일장에서 돌아온 이튿날 거짓말의 일부가 현실이 되었다. 고양이가 정말로 죽어버린 것이다. 엄마는 고양이가 쥐약을 삼킨 쥐를 먹었다고 했다. 책에서 읽었던 문장, 말이 씨가 된다는 문장이 커다란 바위가 되어 마음을 짓눌렀다. 무서웠다. 혹시 내가 쓴 글이 고양이를 죽인 게 아닐까?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는 아빠의 설명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후로 한동안 혼란스러웠다. 어린 나로서는 죽음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진짜 일어난 현실과 글 속에서 일어난 현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더 어려웠다. 상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를 선택적으로 점검하는 일이며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둘러싼 모든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일이라는 복잡한 사실을 이해하는 데는 더욱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어쩌면 여전히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창작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성인이 된 후 다시금 고양이가 내 삶에 들어왔다. 요다, 모래, 녹두. 각기 다른 사연을 지닌 길고양이 셋과 우여곡절 끝에 가족을 이루었다. 이들은 내게 고양이라는 동물이 지닌 특성과 매력을 알려주었고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가르쳐 주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했던가? 아직도 고양이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확실히 알게 된 것 하나는 누군가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인간은 불가능한 일을 이상하리만치 집요하게 추구하는 족속이라는 사실도. 글을 쓴다는 것,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은 다른 존재를 이해하고 싶다는 욕망과 연결되어 있다. 물론 쓰이는 것은 늘 실제보다 넘치거나 모자라다. 그래도 그냥 써보는 것이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동물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요다가 이런 표정을 짓던데 무슨 뜻이었을까요? 모래의 이 행동은 책에서 읽은 것과 다른데 이유가 뭘까요? 녹두가 이러는 건 어째서죠? 나는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은 초보 집사였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차분한 어조로 촌철살인을 내뱉었다. 고양이의 행동을 다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캐스커의 고양이와 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읽기 시작한 책, 의류문화사에서 펴낸 반려인의 하루입니다. 세분 작가님의 글을 엮은 책인데요. 그 중에서 김영글 작가의 글 만나봤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어느 날 차분한 어조로 하신 얘기, 고양이 행동을 다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정말 와, 울림이 큽니다. 그걸 또이 김영글 작가님이 잘 포착해서 글에다가 담아두셔서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그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사실 상대를 내 방식으로 온전히 다 이해하려고 하고, 뭔가 낱낱이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덜어내는 데부터 시작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왜 저러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까지도 그대로 안아주면서 곁에 머무는 거. 그게 이제 반려인의 태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최유하님이 지금 이 캐스커의 고양이와 나, 들으시고는 제 여름 노래예요. 와, 우연히 들으니 더 좋네요. 하면서 다른 신청곡도 함께 넣어주셨습니다. 기록을 해둘게요. 언젠가 띄워드릴게요. 그럼 이번에는 김영글 작가의 글 계속 이어볼 텐데요. 반려동물이 떠날까 두려운 그걸 상상만으로 슬픈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작가는 어쩌면 우리 뭐 반려동물이 그 무지개 다리 너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이런 말들 할때 그것조차도 인간의 욕심일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말인지 글 통해서 만나보시죠.

옛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묻을 때 무덤에 여러 물건을 넣어주었다. 생전에 쓰던 옷이나 장신구를 넣기도 하고 고인의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물품을 묻기도 했다. 이를 껴묻거리라 한다. 중국 산시성에 있는 진시황의 무덤터에서는 무기를 든 병사를 실제 크기로 만든 테라코타 모형이 출토되었는데 8천여 점이나 되는 것으로 보인다. 불멸을 꿈꿨던 황제는 철옹성 같은 무덤을 만들어 사후에도 자신을 지키고 싶었던 모양이다. 무덤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인간의 욕망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질문인 듯하다. 수메르 문명이나 고대 이집트, 중국 상왕조, 고조선 시대에는 순장 풍습이 있었다. 권력자가 죽으면 무덤에 시종이나 노예, 심지어 가족을 산채로 함께 묻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저승이 강 건너에 있다고 믿어 망자에게 뱃삭스로 쓸 동전을 넣어주었다.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도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었다. 2023년 5월 국립중앙박물관은 함안 경주 등지에서 발굴한 토기를 통해 고대 사람들의 생활과 내세관을 재조명하는 전시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을 열었다. 신라와 가야에서는 사람, 동물, 사물의 모양을 본떠 흙으로 빚은 토기와 그러한 장식을 붙인 토기를 껴묻거리로 넣었다. 일상에서 보고 쓰고 만지던 것들을 사후 세계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크기를 축소해서 만든 것이다. 조그맣게 빚은 집도 있고 수레, 쪽배, 집신, 등잔도 있다. 이 토기들에는 죽은 이가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동안 힘들지 않기를, 춥지 않기를, 어둡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동물들의 모습이다. 그 중에는 죽은 이의 영혼을 하늘로 인도해 줄 새나 뿔을 지닌 상서로운 동물도 있지만 대개는 그 시절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평범한 동물들이다. 개, 말, 개구리, 오리. 사람과 함께 지상의 삶을 영위하던 동물들은 이제 아주 조그마한 흙빛의 동행자가 되어 죽은 이의 곁을 따른다. 전시장을 둘러보던 내 발길을 작은 집 모양 토기 하나가 붙들었다. 지붕의 용마루 위에 고양이가 사뿐히 올라 아래를 굽어본다. 사다리를 기어오르던 쥐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듯하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소망했을 것이다. 익살 섞인 평범한 일상의 풍경을 죽은 뒤에도 부디 누릴 수 있기를. 나는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죽음을 단절이 아니라 삶의 연속으로 바라보며 위안을 얻으려 했던 1600년 전 사람들의 마음이 나에게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반려인들에게 사랑받는 이야기가 있다. 함께 살던 동물이 죽으면 사후 세계에 먼저 가서 기다린다는 이야기다. 스노우캣 작가의 만화에서 이 이야기를 읽은 뒤로는 나도 우리 집 고양이들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상상으로 슬픔을 희석시켜 본다. 그 상상 속에서 우리는 한쪽이 죽어도 반드시 다시 만나며 결코 헤어지지 않는다. 둥그렇게 솟은 무지개 다리 건너편에서 반갑게 나를 맞으며 발을 동동거리는 고양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과 평온을 얻는다. 하지만 때로는 그조차 인간의 욕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 또 다른 세상이 있다면 그곳에서만큼은 동물이 인간과 얽히지 않은 더 고요하고 자유로운 공간을 찾아 편안히 쉬었으면 좋겠다.

네, 읽기 기쁨 오늘 이렇게 반려인의 하루로 만나봤습니다. 김영글 작가의 글 어떻게 들으셨어요? 내일 또이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려인의 하루 들으시면서 아마 내가 고양이와 함께 지금 살지 않아도 식물을 키우지 않아도 노견과 함께 살지 않아도 내 얘기다 혹은 인간들 틈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인간 관계에도 적용해도 좋을 얘기다라고 느끼시는 그런 지점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6386 쓰시는 카페이님, 귀에 이어폰 꽂고 혼밥을 하다가 고우님이 호주나 불러서 정신이 번쩍 들었네요. 저는 동명이인 다른 호주입니다 하셨습니다. 고등학생 호주님, 기말고사 대박나세요 하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호주님들, 호주나 너야 너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사연이 재밌네요. 권나연님, 지금 시험 기간인데 시험 보는 중고등 친구들 모두 화이팅 응원합니다. 감기 걸려서 훌쩍거리는 중2 딸 희원이 힘내자 하셨습니다. 아, 감기, 지금 시험 기간인데 또 감기에 걸렸어요. 희원님, 어서 빨리 힘내시고, 빨리 회복하시고 더 감기 걸리기 전보다 더 튼튼해지시길 바랍니다. 3637 쓰시는 카페이님은 어제 이사하고 쌓여있는 짐 정리하면서 북카페를 들어요. 근데 이 집은 EBS만 잘 나오네요. 다른 채널은 안테나로 맞춰도 곧 지지직거려요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지? EBS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 운명인가 봐요. 이게 무슨, 그쵸? 장난처럼 EBS만 혹잘 나오는 거. 이런 거 참, 뭐 저로서는 너무 반갑습니다만, 네. 아,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순간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149 쓰시는 카페이님, 비 오는 오후, 4년 전 오늘 하늘나라로 떠난 님이 그리워서, 그를 만나러 갑니다. 이육사 시인의 시 청포도에서처럼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 마련해두면 그가 찾아올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4년 전 오늘 이별을 하신 거군요. 지금 너무너무 그리우실 것 같고 그 마음이 간절하실 것 같은데 잘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그리움 이 사연에서 전달이 되는데 그 마음 전달이 될 겁니다. 미메시스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입니다. 5969 쓰시는 카페이님, 그리고 4073 쓰시는 카페이님, 1389 쓰시는 카페이님, 그리고 6927 쓰시는 카페이님, 이렇게 네 분입니다. 아, 축하드리고요. 며칠 기다리시면 이벤트 다 끝나고 나서 한 번에 번호를 넘길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아마 그 미술관 그 주최 측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개별 문자, 모바일 티켓이 갈 거예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필름 위에 만찬을 쓴 이용재 음식 평론가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우리 앞서 이 퍼펙트 데이즈 한 장면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이용재 음식 평론가의 이 수많은 영화 속 음식, 어떤 의미로 등장했는지를 포착한, 심지어 음식의 지분까지도 좀 헤아리신 것 같더라고요. 이분의 이야기가 어떨지 2부에서 또 계속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지현님도 냉커피 오늘의 출첵 단어요 하셨는데, 네, 출석 아무도 계속 보내주셔도 유효합니다. 냉커피입니다. 오늘 1부 끝곡은 W의 만화가의 사려 깊은 고양이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2부로 함께 건너가시죠.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 연희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막상 독서를 시작하려 해도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단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저랑 같이 책을 골라보실래요?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서가를 둘러보세요. 혹시 마음에 드는 제목이 있나요? 표지가 예쁜 책을 골라도 좋습니다. 글 읽는 게 부담되면 만화책이나 그림책 쪽으로 가볼게요. 아니면 일상 에세이나 독립출판물은 어떠세요? 책도 얇고 읽기도 쉽거든요. 그럼 이제 2단계. 취미나 직업, 여행, 자기개발도 좋고 SF나 추리소설도 관계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3단계는 더 깊고 재밌게 책 읽기. 동네 책방이나 도서관의 독서 모임, 출판사나 독서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읽어보세요. 요거 또 다른 재미가 있다니까요.

0: 어떤 영화는 때때로 대사 한 줄로 배경에 흐르던 음악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영화 속 음식은 어떨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음식을 통해 영화를 기억하는 독특한 시선의 무비 에세이 필름 위에 만찬을 출간한 이용재 작가와 함께합니다. 음식 평론가이자 번역가입니다. 쓴 책으로 외식의 품격, 한식의 품격, 미식 대담, 오늘 브로콜리 싱싱한가요? 등이 있고요. 요리서 실버스푼, 패밀리밀 등을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이용재 작가님, 새 책 들고 북카페 스튜디오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와,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책을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1: 네네, 감사합니다.
0: 작가님 너무 궁금했었어요. 오늘 네네.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오시는 길이 어땠어요?
1: 아, 네, 저 오랜만에 운전을 해서 왔는데요. 네, 자유로를 달리는 맛이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그래서 마침 차도 하나도 안 막히고 시원하게 달려서 오늘 방송이 매우 순조롭게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카페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0: 아, 우리 카페인 분들 오늘 많이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재미난 얘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영화 속 음식 얘기도 음식으로 만드는 영화 얘기 너무너무 흥미로웠어요. 이 책 어떻게 이걸 이제 책을 엮으실 생각을 하신 건지 원래 연재하셨던 것을 이제 거의 많이 고치셔서 묶으신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필름 위에 만찬 이 책의 기획은요.
0: 네.
1: 대략 한 10여 년 전에 이미 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0: 10여 년 전?
1: 네, 가지고 있다가 이제 2018년에 일간지에서 연재 제안을 받았어요.
0: 네.
1: 그때 이제 이런 영화 속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제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2019년 6월부터 4년 동안 격주 연재로 96편의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원고를 쭉 읽고요.
0: 네.
1: 골라내고 이제 대폭 다시 쓰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올해 5월에 책을 냈습니다.
0: 네, 이게 긴 역사를.
1: 네, 나름 좀 네. 사연이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요.
1: 네.
0: 그리고 지금 거의 10년 전부터 이제 기획을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1: 네.
0: 여기 보니까 정말 최근 왕사남까지도 여기 들어가 있고.
1: 그렇습니다.
0: 네, 추리신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이 96편. 근데 어떤 기준으로 그럼 책에 들어간 글들이 선택이 된 건가요?
1: 아, 이제 제가 그냥 재미있게 본 영화들인데요. 이제 이 책을 내고 나서 받은 질문 중에
0: 네.
1: 이제 뭔가 그 이런 책을 쓰려는 의도를 가지고 영화를 보았냐.
0: 아.
1: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사실 그렇진 않고요.
0: 네.
1: 제가 이제 대략 한 20여 년 전에, 20한 5년쯤 전부터, 이제 외국 생활을 좀 했었는데요.
0: 네.
1: 이제 너무 심심해가지고 영화를 보는 습관을 붙여봤습니다.
0: 네.
1: 그냥 이제 토요일 아침에 무작정 극장에 가서 아무거나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0: 네.
1: 영화 보는 습관이 붙어서 지금까지 이제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0: 그냥 거의 일상인 거네요.
1: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음식 평론가로 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영화 그동안 보면서 쌓은 영화들에서 음식을 더 이제 관심 있게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영화를 음식의 렌즈로 보기
0: 네.
1: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에서 음식을 출연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본 건 아니고요. 그냥
0: 네.
1: 그동안 보다 보면 계속 쌓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가 생긴 겁니다.
0: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막 그 인위적으로 어떻게 한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내공이 있는 상태에서 너무나 즐기시면서 이 한 편 한 편을 쓰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0: 맞아요.
1: 네네.
0: 이 말맛은 진짜 이 카페인님들이 직접 읽어보셔야 알 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 책을 펼치면 속 표지에 영화표 사진이 있어요.
1: 네네.
0: 근데 이거 직접 다 모으신 거.
1: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그때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0: 네.
1: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다 영화표들이 사라져,

0: 없고 종이표도 멋이 없죠. 예,
1: 맞아요.
0: 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영화표들이 상당히 그 멋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러다가 이제 버리지도 않고 뭐 이사를 하면서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책을 낼때 되니까 제가 그냥 보여드렸거든요, 출판사에.
1: 네.
0: 이게 그냥 제가 20년 넘었는데 안 버리고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책에다 좀 넣어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또참 이렇게 표지에, 속표지에 잠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1: 와.
0: 일이 이렇게 풀리는 게참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러네요. 내가 살아온 시간이 다 정말 한 권의 책 안에 들어가게
0: 그렇습니다.
1: 된
0: 네네.
1: 거네요. 최은희님이 영화도 좋아하고 음식도 좋아하는 저는 스피커 앞에 바짝 의자를 당겨 앉습니다. 기대, 기대라고 하셨습니다. 아, 아마 책 읽으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오늘 북카페 에디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우리 책 선물 보내드리는데요. 북카페 에디션도 무엇을 그리실지도 정하셨어요.
0: 아, 네.
1: 네.
0: 제가 이제 5년 차 고양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1: 아,
0: 8살 된 고양이랑 같이 살고 있어가지고요.
1: 네. 이름이 뭐예요?
0: 별입니다.
1: 별이.
0: 네. 그래서 제가 잘못 그리지만 고양이를 그려드리겠습니다.
1: 네, 고양이 별이인가요? 네,
0: 네.
1: 별이를
0: 그렇습니다.
1: 오늘 별이 에디션, 고양이 별이 에디션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아, 여기 58편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진짜 제목 그대로예요. 필름 위에 만찬.
0: 네, 그렇습니다.
1: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음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말 맛이 오늘 우리 북카페 그 출석 암호가 냉커피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유독 그다 읽고 나서 이 영화 화차에 등장한
0: 네.
1: 그 휴게소 커피에 관해서 쓰셨던 그 문장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다시 또그 부분을 펼쳐봤는데,
0: 네.
1: 이렇게 휴게소 커피가 등장하는 순간 막 어이구야 막 이런 식으로
0: 아,
1: 약간
0: 네.
1: 헉하고
0: 가슴이
1: 놀라시잖아요.
0: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 왜 그러시는 거예요?
0: 아, 휴게소 커피가 이제 정말 맛이 없습니다. 제가 웬만큼 맛이 없는 커피들에는 나름 내성이 있는데요. 또 음식 평론가다 보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그 2009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당시에 이제 상당히 그 국내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잠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커피에
1: 그쵸.
0: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만, 내가 참 살면서 이렇게 맛없는 커피를 많이 먹어왔지만, 그보다 더 맛없는 커피가 휴게소 커피였구나. 정말 맛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1: 요즘은
0: 이러한,
1: 많이 바뀌었을 수도.
0: 잘 모르겠습니다.
1: 아무튼, 네.
0: 그런 커피가 영화에 딱 등장을 하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뭔가 굉장히 불길한 일이 벌어진다. 게다가 또 먹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커피를 사왔더니
1: 네.
0: 또 사라졌잖아요.
1: 그렇죠.
0: 등장인물이.
1: 그쵸.
0: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슴을 치면서 굉장히 불길한 일이
1: 괜히 저게
0: 벌어지더니.
1: 등장한 게
0: 아,
1: 아니다라는 것은
0: 그렇습니다.
1: 어떤 전조를 음식으로
0: 그렇습니다.
1: 감지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재밌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맛없음에 심연이 있다면 나는 지금 눈을 바라보고 있다. 이 커피가 바로 심연의 눈이다. 이런 표현은 정말 읽으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재미난 게그 이력, 작가님 이력이요.
0: 네.
1: 건축학 전공, 건축회사 다니시다가 음식 평론가가 되신 거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이것도 질문 워낙 많이 받으시겠지만,
0: 네.
1: 보통 흔한 이력은 아니잖아요. 이 변화가.
0: 저는 사실 별 생각이 없는데 또 그렇더라고요. 네,
1: 네.
0: 제가 원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고요. 미국 대학원으로 유학을 가서 석사를 마치고
1: 네.
0: 박사를 조금 하다가 제 길이 아니라는 거를 깨닫고 나와가지고 이제 현지에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제 몇년 뒤에 이제 미국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죠.
1: 네.
0: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세월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너무 심심해서 영화를 본 것처럼 또 너무 심심해서 요리를 독학으로 많이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블로그에 글도 썼죠.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고 또 글도 곧잘 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쌓인 겁니다. 몇년 동안.
1: 네.
0: 그래서 이제 정리해고를 당한 건데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충동적으로 아, 글쓰기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귀국하자마자 잡지사 출판사 같은데
1: 네.
0: 뭐글 샘플하고 이력서 같은 것들을 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일을 받아서 시작을 해서 이제 17년 차입니다.
1: 네.
0: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냥 먼 길을 돌아서 원래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어떠세요? 그 건축과 음식, 이것도 약간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어떤 요소를 가지고 이제 구축을 한다는 차원에서

0: 건축과 음식에는 맞닿는 구석이 있습니다.
1: 아.
0: 실제로 이제 양식, 특히 이제 파인다이닝 같은 경우는
1: 네.
0: 뭐 고기와 채소와 소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상당히 건축적으로 접시에 구축을 해서 담아내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죠.
1: 그렇죠. 그래서 어딘가는 그런 표현도 쓰셨던 것 같아요. 그 주방, 양식당의 주방, 그 풍경이 자동차 공장의 그 조립 과정하고도 비슷할
0: 네네.
1: 수도 있다.
0: 네,
1: 그러니까
0: 똑같습니다, 사실. 그
1: 그러니까.
0: 시스템을 들여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1: 네,
0: 네.
1: 재미납니다. 3637 쓰시는 카페이님. 저는 영화 속 음식들을 집중해서 보고 너무 비싼 요리는 빼고 먹어봐요. 그리고 영화 한번더 봐요. 오늘 방송 너무 기대돼요. 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근데 여기 보면 진짜 뭐 이따 차차 얘기를 나누겠지만 영화 속의 한 장면 장면에서 예를 들면 이따 얘기 나눌 황해 같은 경우는 김이 구겨지는 각도까지 막 보신단
0: 아,
1: 말이에요.
0: 네.
1: 그 김의 투명도가 어떻게 이제 흐려지는지까지 보시는데 그러려면 영화 몇 번은 반복하셔야 되는 거죠. 그 한눈에 처음에 들어오진 않잖아요.
0: 근데 사실 많은 경우에는 물론 인위적으로 막 돌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1: 네.
0: 많은 경우에는 한번 보면 대체로 기억을 합니다.
1: 아, 진짜 관심사니까 이게 훅
0: 예, 그
1: 오는군요.
0: 저의 일이기 때문에 예, 모든 음식도 그렇고 영화 속의 음식도 그렇고 실제로 먹는 음식도 그렇고 한번 쭉 보고 나면 가만히 이제 다본 다음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아 이런 음식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축적이 돼요. 네네.
1: 그렇군요. 9110 쓰신 카페이님, 장난기가 느껴지는 목소리예요. 저만 그런가요? 호호. 작가님, 오늘 잘 듣겠습니다. 네. 장꾸이신가요? 장난꾸러기?
0: 아,
1: 네.
0: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1: 얘가 지금 갑자기 들키신 것 같습니다.
0: 네.
1: 음악을 듣고 갈게요.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어떤 건가요?
0: 네, 제이 필름위에 만찬 책에 007의 칵테일 베스퍼 마티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 네.
0: 바로 이 마티니가 등장하는 2006년작 카지노 로얄의 주제곡이 있어요. 크리스 코넬이 부른 You Know My Name입니다.
1: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필름 위에 만찬을 출간한 이용재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카페인님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고양이 별이 에디션 선물로 드릴게요. 권수현님, 음식으로 전조 현상을 느낀다는 거, 저 너무 공감해요. 같은 원두인데 커피의 맛이 왠지 다를 때가 있어요. 단순히 의미 부여가 아니라, 이거 뭐지? 하면서 느낌이 팍올 때가 그때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직접 그냥 이렇게 같은 원두지만,
1: 네네.
0: 마시면서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한데, 영화 스크린에서 어떤 음식이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1: 네네.
0: 그걸 느끼신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네.
0: 그러니까요. 커피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 너무너무 불안해서 집중이 안 되는 순간들을 많이 고백을 하셨던데요.
1: 네네. 아,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인물이 바게트를 한 20개쯤 들고 가는 겁니다.
0: 네, 맞아요.
1: 그래서, 그게 이제 그,
0: 마이클
1: 마이클
0: 클레이튼.
1: 클레이튼이라는 영화인데요.
0: 네.
1: 미국 대기업이 뭔가 이렇게 그 비리를 저지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은폐하려고 하는 가운데
0: 네.
1: 내부 고발자로서 변호사가 이제 그 내부 고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너무 그큰 상대를 해야 되니까
0: 네.
1: 큰 기업을 상대해야 되니까 불안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이 바게트를 한 개만 먹어도 배가 부를 텐데요.
0: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부터가
1: 네네. 근데
0: 너무,
1: 그것을 한 20개쯤 봉지에 넣어가지고 길에 막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정말 엄청난 불안에 시달리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국은 그 사람이 죽죠.
0: 네.
1: 그리고 자살로 위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 그런 거구나. 역시
0: 이미.
1: 바게트를 너무 많이 사서 냉동 보관하기도 좀 힘들고 맛이 금방
0: 그렇죠.
1: 떨어지는 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0: 그렇죠.
1: 프랑스 같은 데서는 이제 보통 아침에 사서 아침에 오전에 먹고, 뭐, 오후에 사서 저녁에 먹고, 이렇게
0: 네.
1: 싱싱한 빵을 먹어야 되는데,
0: 20개를.
1: 20개를 사서 들고, 네, 세봤습니다. 이렇게 막, 이게 몇 개인가, 전부. 물론, 5개가 넘어가면 사실 의미가 없죠. 너무 많은 거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0: 네.
1: 한 봉지를 이렇게 옆구리 이렇게 끼고 가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사람이 느끼는 불안이라는 게
0: 그렇죠.
1: 정말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0: 그러니까 창작자로서 이제 그런 장면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자극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책에 써두신 거 보니까.
1: 네.
0: 이게 정말 잘 전달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음식으로서.
1: 그렇죠. 그래서 음식이 참 많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그렇게 이제 정말, 찰나에 지나가는 음식들이 많죠. 이제 제 책에 보면 라따뚜이 같은 음식 영화를
0: 가장
1: 소개하기도
0: 좋아하는
1: 하지만,
0: 영화로
1: 예, 네, 그렇습니다.
0: 꼽으셨죠.
1: 라따뚜이 같은 음식 영화도 있지만,
0: 네.
1: 사실 상당수는 음식이 주가 되는 영화는 아니에요. 음식이, 어떤 영화 속의 수단이나 장치로서
0: 네.
1: 정말 찰나에 지나가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의미들이 아무래도 직업인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잘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0: 네.
1: 그런 차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의 전체적인 어떤 개념이랄까요? 틈새를 확장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틈새를 확장을 해서
0: 네.
1: 독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음식
0: 그렇군요.
1: 평론가로서 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한 겁니다.
0: 네. 그래서 달걀을 어떻게 깨는지부터 시작해서 여기 음식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것을 정말 허투루 보시질 않더라고요. 책에 보면 내용이 너무 많이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먹방에 대한 것도
1: 네.
0: 이제 책 펼치자마자 이제 황해가 등장하는데, 그 하정우 배우의 먹방을 보시면서 먹방

0: 먹방이란 군함처럼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
1: 네.
0: 먹방과 스턴트를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일반 먹방을 거의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보기가 힘들고요.
0: 네.
1: 그몇년 전에 세상을 떠난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같은 경우는
0: 네.
1: 음식을 먹는 모습을 절대 대중에게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음식을 먹는 행위는 굉장히 그 사적이기도 하고 또
0: 그쵸.
1: 은밀하기도 한데요.
0: 네.
1: 이 먹방을 대리만족을 위한 어떤 스포츠 같은 엔터테인먼트처럼 요즘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0: 네.
1: 근데 이제 음식 평론가로서 저는 좀 보기가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이제 먹는 것을 보여준다는 자체가 좀
0: 네.
1: 힘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많은 음식들을 먹는,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스턴트라고 할수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측면이 굉장히 괴로운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황해의 화정우 배우의 먹방, 군함의 먹방은 생각해 보면 사실 범죄를 저지르러 타향에 온 것입니다.
0: 그쵸.
1: 기본적으로 좋은 환경이 아니죠.
0: 네,
1: 그런데
0: 좋은
1: 또
0: 환경이 아니죠.
1: 좋은 여건이 아닌데
0: 네.
1: 던져졌는데 또 그런 가운데서도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는 겁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음식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의 험난한 상황에 처하죠. 그런데서 정말 정말 너무 힘들다 할것 같은 시기에 상황에 구원처럼 음식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뭐 감자가 등장을 한다든지.
0: 네.
1: 자, 이렇게 등장하는 음식들을 너무 절박하고 맛있게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냥 너무 이제 영화를 나중에 봤거든요. 저는 개봉
0: 네.
1: 당시에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았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보다 말고 압도가 된 겁니다. 아, 이게 연기인가 이것이? 정말 굶고서 찍은 것은 아닐까?
0: 그 절박함이 진짜
1: 예, 그
0: 스크린을 뚫고 나올 정도로.
1: 절박함이, 예, 정말, 그니까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0: 네.
1: 제발 그 군함이, 뭐, 범죄를 저지르라고는 제가 응원을 못하겠지만,
0: 네.
1: 살아서 돌아갔으면 좋겠다. 살아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0: 그쵸.
1: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죠. 정말 마지막에 너무 안타깝게
0: 네.
1: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서, 정말 저는 나중에서 이 영화를 가끔 이제 너무 재밌는 영화를 느껴보면 삶을 낭비한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내가 이 좋은, 물론 이제 책도 그렇고
0: 네.
1: 그렇습니다만 이 좋은 영화를 여태껏 안 보고 내가 뭐 하고 살았단 말인가.
0: 내가 뭐 3년 늦게 봤어. 6개월 늦게 봤어. 이러면 낭비한
1: 네,
0: 것이다.
1: 3년을 허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0: 아.
1: 그래서 황해도
0: 네.
1: 참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먹방, 이렇게
0: 그쵸.
1: 절박한 삶의 의지가
0: 그쵸.
1: 모든 그 엔터테인먼트적인 먹방을 초라하게 만드는 그러한 먹방 중의 먹방이다. 이런 느낌으로 보았습니다.
0: 맞아요. 이 황해 군함의 모습으로 이 책이 시작이 되는데요. 유영하님, 이용재 작가님 팬이어서 얼마 전 책은 사놓고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 방송 듣고 당장 읽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책만 사주셔도 사실 그런
0: 예.
1: 말이 있지 않습니까? 책을 사놓고 쌓아두면 좋은 기운이 이렇게 나에게 스며든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안 읽어도 읽은 것 같고 그런
0: 네.
1: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책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0: 그쵸.
1: 사셨다 그러면 뭐 너무 그
0: 그쵸.
1: 사시는 방향으로 큰절을 올리고 싶을 정도로 감사하는
0: 곁에
1: 마음을
0: 두고 있는
1: 가지고 있습니다.
0: 거니까.
1: 예.
0: 네. 6270 쓰시는 카페인님. 블로그 시절부터 작가님 글을 찾아 읽어왔는데 라디오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네요. 음식 평론도 맛뿐 아니라 접시 너머 식당의 음악까지도 전체 공간과 분위기를 아울러 살펴보시고 식당에 나오는 음악의 장르와 음질, 소리를 담아내는 식당의 인테리어까지 세심히 보셔서 깐깐한 이미지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목소리는 편안한 분위기예요. 네.
1: 아유, 감사합니다. 뭐, 거의 20년 정도 제 글을 읽으신 것 같아요. 20년 이상.
0: 그러니까요,
1: 블로그
0: 지금.
1: 시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어떤 그 이미지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굉장히 깐깐할 것 같다거나, 굉장히
0: 특히
1: 냉혈한 일것
0: 글을
1: 같다거나,
0: 읽은
1: 네,
0: 사람들이
1: 제가 이제 음식점을 본의 아니게
0: 네.
1: 혹평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 사람이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거의
0: 네.
1: 20년 가까이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0: 20년
1: 그렇게
0: 가까이.
1: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저.
0: 아니, 근데, 뭐,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이번 책에서는 영화들도 가차없이, 아니, 예를 들면 타이타닉, 그 긴, 러닝타임의 영화에서 음식에 할애하는 비중은 이런 것들도 막 생각을 하시잖아요.
1: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정말 뭔가를 접하면
0: 네.
1: 음식이든 책이든 뭐 음악이든 영화든 의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꼭 이렇게 밝히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타이타닉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흥행.

0: 대명작 화제작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잘 보면 결국은 타이타닉의 핵심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같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등장인물이 죽지 않더라도
1: 네.
0: 이들의 계층이 다르지 않습니까?
1: 그쵸.
0: 그래서 1등석과 3등석 뭐 이렇게 머물고 있고요.
1: 네.
0: 그러면 사실 그 1등석과 3등석이 당시의 시대 배경에서는 음식의 차이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1: 그렇죠.
0: 1등석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파인다이닝 같은 프랑스의 음식을 상당히 차용해서
1: 네.
0: 문법을 차용해서 내는 음식들인데요. 이러한 음식들에 대한 어떤 고증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허술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물론 이제 뭐배 타고 십자가도 한번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1: 네.
0: 애틋한 사랑을 그려내긴 하지만 그런 음식들이 조금 더잘 반영이 되었으면 영화가 좀더 알차지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1: 네.
0: 그런 생각을 한 거죠.
1: 저는 그것도 재밌었어요. 그 장손,
0: 네네.
1: 한국인 장손이라는 영화 얘기하시면서
0: 네.
1: 이제 삼대째 두부
0: 네, 그렇습니다.
1: 가업을 이제 이어오는 그 얘기에 너무 들뜨신 거예요?
0: 그렇죠.
1: 근데 약간 실망하셨잖아요.
0: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두부라는 식재료가 굉장히 섬세하고 미묘한 식재료라고 생각을
1: 네.
0: 하는데요.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한국의 현실에서 그다지 대접을 못 받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좀더 다양하거나,
1: 네.
0: 좀더 섬세하거나 이런 그 부족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런 현실 속에서 장손이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1: 네.
0: 이 영화가 두부를 만드는 3대를
1: 그러니까요.
0: 소재로 한다고 해서 저는 막 물개박수를 치면서,
1: 오,
0: 와,
1: 드디어.
0: 드디어 이 두부를 대접하는 뭔가 영화가 났구나. 이 두부에 폭 빠진 3대들이 어떤 자아내는 삶의 모습,
1: 네.
0: 두부를 만드는 그런 삶의 애환, 이런 것들을 다룰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그냥,
1: 두부가 아닌 무엇이어도
0: 네. 그러니까 두부가 아니고 뭐 그냥 뭐 빈대떡이어도. 그러니까 두부에 미친 사람들이면
1: 네.
0: 삶이 두부에 이렇게 맞춰져 있을 거잖아요. 뭐
1: 그렇죠.
0: 항상 콩 생각만 한다거나
1: 네.
0: 오늘은 간수가 어땠어?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두부는 그냥 일종의 수단이었던 거죠. 그 가족들의 생업이긴 하지만
1: 네.
0: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잘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두부를 좀더 파고 들어가서 이 두부로부터 이야기를 만들어냈으면, 근데 이제 그거는 저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근데
0: 제가
1: 관객은 다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감상할 수
0: 음식
1: 있으니까요.
0: 평론가니까 또
1: 네.
0: 두부에 대해서 아쉬운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국의 두부가 이런 것들을 좀 어루만져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1: 네.
0: 있었지만, 아, 그건 내가 욕심이었구나. 그 영화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1: 네.
0: 상당히 많은 그 화제들을, 그러니까 소재들을, 그러니까 가부장부터 정말 그래도 비교적 세세하게 잘 담아냈어요.
1: 네. 근데 왜 두부만
0: 그래서 오죽하면
1: 홀대하는가?
0: 사람들이 보면서 와, 이 영화 보니까 나 가부장의 트라우마가 올라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1: 네.
0: 사실 영화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저의
1: 네.
0: 욕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두부 없어도 괜찮습니다.
1: 네. 한신혜님이 작가님의 사고가 너무나 매력 있습니다라고 하셨고요. 김주영님은 아, 북카페에 소개되면 책이든 영화든 다 보고 싶어요. 저도 황해를 안 봤는데 봐야겠어요. 아, 작가분들은 이렇게 다 말솜씨가 뛰어난가요? 어떠세요?
0: 모르겠습니다.
1: 네.
0: 그냥 오늘 카페인 여러분들 계시는 좋은 자리에 왔기 때문에
1: 네.
0: 그냥 평소보다 말을 잘하는 것 같다. 이런
1: 아,
0: 생각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네.
1: 즐겨주세요.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0: 네, 역시 그 필름의 만찬에 소개한 영화 가운데 더스틴 호프만과 톰 크루즈가 일연을 펼친 레인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 네.
0: 이게 이제 1988년작인데 당시에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영화의 사운드 트랙이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때 인기를 끌었던 노래 가운데 더 벨스타즈의 아이코 아이코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1: 듣고 가시죠.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필름 위에 만찬을 쓴 이용재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김현우 님이 기록하실 때 그 당시 영화 봤을 때 그때의 본인의 감정도 적어두시나요? 기분 따라 영화 보는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질문을 주셨거든요.
1: 아, 딱히 뭐 적어두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그 책을 쓰는 글을 쓰는 작업을 네. 물론 메모를 영화든 아니든 메모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대부분 엄청나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뭔가를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지 이런 그 생각 압력을 주지 않고요. 네. 그냥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쓸 때도요. 어떤 네. 음식을 먹으면 한 10년 전에는 먹으면서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스토랑에 가서 먹으면 자, 이 수프는 어떻고 네. 어떻고. 근데 이제 콘서트 같은 데서 보면 왜 사람들이 영상을 찍는데 네. 이렇게 좀 팔려서 실제로 공연을 못 본다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0: 그렇죠.
1: 제가 공연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런 깨달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먹고 보고 읽고 듣는데 집중을 하자. 그래서 이제 영화도 뭐 기록 같은 거 딱히 하지 않습니다.
0: 그냥 이 순간은 영화를 본다.
1: 네. 영화를 내 두 눈으로 본다. 나중에 또 기억이 나겠지. 아니면 또 요즘 OTT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를 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다시 봐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딱히 감정이나 뭐 팩트 사실 같은 것들을 기록해두진 않습니다.
0: 강박을 느끼지 말자.
1: 네네.
0: 차라리
1: 일단 편하게 즐기는 걸로.
0: 그렇죠.
1: 일단 잘 즐겨야 나중에 무엇에 대해서 글을 쓰더라도 네. 더 잘 쓸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3483 쓰신 카페인님은 오랜만에 쉬는 날 이렇게 신나게 읽고 싶은 책 소식 감사합니다. 저도 뭔가를 보면 의견이 생기는데 쓰고 싶어도 이용재 작가님 같은 필력은 안 되는데 멋지십니다. 하셨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뭐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작가님도 계시지만.
0: 쓰는 것 자체가, 그 행위 네. 자체가.
1: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나의 필력이 어떻다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나에게 욕구가 있고 네. 이 욕구에 이끌려서 내가 글을 쓸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생기시면 꼭 써보시는 걸로. 그다음에 또 중간에 혹시 내가 이런 의견이 별론가? 아니면 글이 잘 안 써진다 하더라도 네.

0: 끝까지 꼭 쓰시는 걸로.
1: 아, 갑자기 지금 강세를 넣으셔가지고
0: 네.
1: 끝까지 쓴다가
0: 네,
1: 중요하구나
0: 그래서
1: 깨달았어요.
0: 중간에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쓰고 뭐 블로그 같은 데 쓰시면 발행을 하시고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1: 여기 보면 이제 독학으로 음식 공부를 하셨다라고
0: 네.
1: 하시면서 그 줄리엔 줄리아 이 얘기하실 때
0: 네.
1: 그 혼자 이제 독학으로 음식을 요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조언 같은 거를 담아두셨단 말이에요.
0: 네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뭐 일단은 나를 위한
0: 네.
1: 것임을 자각하자 뭐 이런 식의
0: 그렇습니다.
1: 남을 위해서 뭐 SNS에 올리기 위해서 이거 됐고 일단은 먼저 나를 위해서
0: 네.
1: 이런 식으로 담아두신 그 것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무조건 이게 맛있으리라는 그 강박도 좀 버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어떻게 보면 글 쓰는 것도 좀 비슷하게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졌어요.
0: 예, 그렇습니다. 네, 저 음식도 뭐 사실 제가 만든 음식이 저에게 맛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가 물어보시면 비밀이 없어서. 근데 다 조리 과정을 제가 속속들이 알고 있잖아요.
1: 그쵸.
0: 무엇을 넣어서 맛을 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사실 뭐 그냥 덤덤합니다. 글쓰기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내 글이니까 내가 마음에 안들 수 있죠.
1: 있지만,
0: 근데 그렇다고 피하지 마시고 끝까지 꼭다 쓰시면은 그것이 쌓여서
1: 네.
0: 결국은 무엇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정말 희망을 주시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책에 왜 이렇게 섭섭하신 게 많으신지 음식이 소문난 잔치에 갔는데 먹을 게 없더라 이런
0: 아,
1: 느낌으로
0: 네.
1: 음식이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섭섭했던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뭐 저기 뭐 박찬욱 감독님,
0: 아, 네.
1: 봉준호 감독님도 여기 지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대를 품고 또 보는데 이건 차라리 저 낼게 낫고 막 이런 것도 많고요. 헤어질 결심의 중국식 볶음밥 이런 구절 등장합니다. 밥을 한참 볶다가 달걀을 풀지도 않고 바로 깨어 넣다니. 나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고, 심지어 가벼운 불쾌함마저 느꼈다 하면서 이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0: 네.
1: 왜 이렇게 충격이었어요? 이 중국식 볶음밥이.
0: 사실 중국식 볶음밥이 그 요리를 좀 하신다는 많은 분들의 어떤 그 도전 과목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핵심은 달걀을 어떻게 맛있게 볶느냐인데요. 이게 사실 요즘 세상에는 유튜브에서 독학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인 구독자 200만 명의 중국인 셰프 뭐 이런 사람들이 올린 걸 보면 기름을 아주 많이 부어가지고 팬에 부어가지고 좀 뜨겁게 달군 다음에 계란을 그때 풀어서 붓습니다. 그럼 계란이 이렇게 아주 오믈렛처럼 부풀어 오르죠.
1: 그렇죠.
0: 그러면 사실 그렇게 익힌 다음에 그 뒤에 밥을 넣고 섞으면 그 계란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 채로 잘 고정이 돼서 맛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거의 정석 같은 건데 뭔가 이그 헤어질 결심에서는 밥을 볶다 말고 중간에 계란을 넣어서 박살을 내죠. 그래서 아 이것은 뭐 그냥 저는 박찬욱 감독님은 워낙에 또 익살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위트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 거대한 의도이다. 예,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얼마나 서툰지 서툰데 또 나름의 그 허세나 자신감이나 객기 같은 게 있는 거죠. 중국 사람에게 줄 볶음밥을 이렇게 만들어서 중국식 볶음밥이다라고
1: 그쵸.
0: 내놓았을 때그 상대방은 얼마나, 탕웨이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한 입만 먹고 안 먹죠.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1: 다
0: 이제,
1: 들어맞네요.
0: 네. 이 남자를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볶음밥을 하면 안 된다. 물론 이제 잘못된 것 자체가 설정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그 설정 자체가 너무 재미있다. 이러한 그 남자의 캐릭터랄까요? 이러한 모습을 이 볶음밥의 계란으로서 또 박찬욱 감독님이 풀어내셨구나. 원래 음식을 워낙 잘 다루는 감독님이기
1: 그쵸.
0: 때문에 뭐 유명한 올드보이의 군만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1: 군만두 얘기도 여기 쫙
0: 네네네. 네,
1: 나옵니다. 맞아요.
0: 그런 게 있어서요.
1: 네. 지금 여기 보면 그 계란, 그 달걀에 대한 것이 얽힌 또 영화들이 또 있어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있고, 디아워스도 있고,
0: 네.
1: 이 얘기들,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0: 네, 그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가
1: 네.
0: 있죠. 일본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남자의 삶을 그린 영화인데요. 이 마지막 장면에 이 남자가 원래 그 자기 차를 몰고 다니면서 굳이 카세트 플레이어로 카세트로 음악을 듣습니다. 그 자체가 상당한 캐릭터인데
1: 그쵸.
0: 마지막에 이제 그 영화 끝에서 해가 뜨는데 차를 몰고 가면서 니나 시몬이라는 가수의 필링 굿이라는 노래를 듣는데요. 이 노래에 맞춰서 표정 연기를 한 3분 동안 보여주는데 정말 압권입니다.
1: 진짜
0: 네, 노래도
1: 맞아요.
0: 너무 좋고 연기도 너무 좋아서 오늘은 이렇게 노래를 들으시지만 꼭 영화를 같이 보십사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 우리 카페인 분들 중에 보신 분 오늘 안 그래도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필름 위에 만찬을 쓴 이용재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이 달걀이 등장하는 다른 영화들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등장하는 그 하울 정식?
1: 네네.
0: 정말 그건 너무나 압권, 너무 좋다고
1: 그쵸.
0: 베이컨과 달걀,
1: 네.
0: 예, 그 얘기를 쓰셨는데, 최유하님이 마침 요런 사연을 주셨거든요. 하울처럼 계란 깨는 남자가 이상형입니다 하셨어요.
1: 그러실만 합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0: 네.
1: 요리의 어떤 세부사항을 잘 알고 있다는 방장이기 때문에요.
0: 어떻게 깨는 거길래요? 차이가 뭐예요?
1: 네, 계란을 많은 분들이 뭐 그릇 같은데 이렇게
0: 네.
1: 그 모서리에
0: 그쵸.
1: 쳐서 깨시는데,
0: 네.
1: 그러면 이제 그 계란의 껍데기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걸릴 때 이제 노른자가 터질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보통 이제 요리 프로그램들을 보면 계란을 깰 때는 항상 평평한 바닥에 쳐라. 네, 그래서 이제 그 깨지는 부분이 날카롭지 않아야
0: 네.
1: 노른자가 터지지 않는다. 이것을 모든 요리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달걀을 요리할 때마다
0: 네.
1: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여 년 동안
0: 네.
1: 계속 요리 프로그램을 공부를 해서 봅니다만, 모든 달걀 요리에는 항상 계란을 그렇게 깨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0: 네.
1: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사람들이, 아이, 계란까지 뭐 그렇게, 깨라는 거를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0: 네.
1: 있는데요. 그게 뭐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디
0: 네.
1: 아워스라는 영화 두 편에서
0: 네.
1: 이렇게, 다뤘죠.
0: 그쵸.
1: 네.
0: 이 계란을 깨는 과정에서 껍질이 훅 이제 그 노른자를 터트리게 되는 경우 말려
1: 그렇습니다.
0: 들어가서 그럴 경우에는 진짜 노른자랑 흰자 분리하려고
1: 분리도
0: 했다면
1: 안 되고요.
0: 네.
1: 그리고 한국 계란이 요즘에 노른자가 좀 약한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0: 아.
1: 특히 섬세하게 좀 깨시는 게, 조리하실 때더 편하다. 네, 그런
0: 네.
1: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 이 영화들 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볼 거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계란을 한번 그 달걀의 움직임에 집중.

0: 하셔서 보셔도
1: 네.
0: 재밌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하울의 움직이는 성 얘기하시면서는 그 우리에겐 낼름 받아먹고 힘을 내줄 그 칼시퍼가 없으므로
1: 네.
0: 달걀 껍데기는 늘 일반 쓰레기에 버리시라는 그런 깨알 정보까지도
1: 아, 네네. 그
0: 적어두셨어요.
1: 깨알 정보 워낙 좋아하는데요.
0: 네.
1: 특히 이제 또 잘못 버리시면 또 이제 그 구청 같은 데 나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네, 무서운 단속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0: 네.
1: 그래서 이제 쓰레기 봉투를 다 펼쳐서, 네, 그런
0: 그러니까
1: 일들이
0: 계란
1: 있죠.
0: 깰 때도 중요하지만
1: 네,
0: 쓰레기 처리까지.
1: 쓰레기의 그 행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0: 네.
1: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그렇군요. 이 보면 모가디슈 영화에 등장하는 그 깻잎 논쟁.
1: 네네.
0: 그 영화에 깻잎 논쟁이 등장한 건
1: 네,
0: 아니지만
1: 그렇지만
0: 그걸
1: 깻잎 논쟁이
0: 활용해서
1: 있죠.
0: 맞아요.
1: 네.
0: 쓰셨어요.
1: 네네.
0: 그 얘기도 너무 재밌던데요. 살짝 들려주시죠.
1: 네, 이제 옛날 소말리아에서 내전이 있었을 당시에 이제
0: 네.
1: 모가디슈에서 남북한 대사관이 이제 그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탈출을 하려다가
0: 네.
1: 같이 이제 그 남한 대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그런
0: 맞아요.
1: 가운데 이제 식사를 하는데 뭐 남북한은 항상 대치 관계에 있으니까요. 분위기가
0: 네.
1: 사실 뭐 만만치 않죠. 그래서
0: 그쵸?
1: 이제 음식에 혹시 독을 탄건 아닐까 이런 의심도 있었기 때문에 남한 대사가 북한 대사의 밥을 바꿔서 먹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먹자. 그래서
0: 그쵸?
1: 다들 먹는데 깻잎이 반찬으로 있었던 겁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깻잎이 항상 먹기 까다롭잖아요. 한 장씩 먹어야 제맛인데
0: 그쵸?
1: 이게 또그 붙어
0: 붙어
1: 있습니다.
0: 있으니까.
1: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북한 대사관의 부인이 깻잎을 못 대고 있으니까 남한 대사관의 부인이
0: 네.
1: 젓가락으로 딱 눌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물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이긴 하지만
0: 네.
1: 이 남북한의 탈출이 화합을 해서 탈출을 잘하겠다. 이렇게 서로 깻잎 한장 먹는 걸로 서로 잘 도와주는 걸 보니까
0: 네.
1: 힘을 잘 합쳐서 위기를 헤쳐나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0: 복선을 느끼신
1: 네, 정말 좋은
0: 거죠.
1: 깻잎입니다. 네.
0: 그러시면서 그 이제 그 연예인들이 이제
1: 아,
0: 얘기해서 예능
1: 그렇습니다.
0: 프로도 그렇고 뭐 일반인들도 많이 얘기를 하던 그
1: 네.
0: 깻잎 논쟁 그거에
1: 그렇습니다.
0: 대한 얘기를 같이 이렇게 담아 두셨는데
1: 네.
0: 거기에 쓰신 이 문장도 너무 명쾌해 가지고 아니 그러면 깻잎 장아찌를 두세 장씩 먹으란
1: 아,
0: 말이냐. 그짠
1: 그러니까요.
0: 거를
1: 네.
0: 떼어
1: 한
0: 줘야지.
1: 장씩 먹어야죠.
0: 그쵸?
1: 네,
0: 아,
1: 그거는 이제
0: 그러네.
1: 어떤 관계인지에 상관이 없이
0: 네.
1: 모두가 우리가 한국인이라면 서로서로 도와줘야 되는
0: 네.
1: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서로서로
1: 네.
0: 도와야 하는.
1: 네.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0: 아, 네.
1: 네.
0: 재밌습니다. 2900 쓰시는 카페이님. 영화를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마치 작가님의 삶이 맛있고 멋있는 필름 위에 만찬처럼 느껴집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아, 진짜 이렇게 뭔가를 세세하게 보는 느낌을 가지고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
1: 네.
0: 이미 봤던 영화도 다시 보일 것 같고요.
1: 네.
0: 예, 네, 그럴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영화를 주기적으로 계속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을 또, 비단 음식이 아니더라도,
0: 네.
1: 아, 이렇게 넷플릭스에 최근에 007 시리즈가 쫙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그, 다니엘 크레이그 007 15년 동안 다섯 편이 한꺼번에 다
0: 와,
1: 올라와가지고요.
0: 네.
1: 그걸 이제 다섯 편을 연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제,
0: 보이는 게 있죠.
1: 보이는 게 있고, 역시 이런 면에서 좋구나. 또 내가 못 보았던 게 있구나.
0: 네.
1: 예, 이렇게 제가 심지어 글도 다뤘습니다만,
0: 아.
1: 예, 역시 영화는 재미있는 건 보고 또 봐야 제맛이구나. 그런
0: 그러네요.
1: 느낌을 또 받았습니다.
0: 허귀유님, 아, 저도 모가디슈 깻잎 장면
1: 정말 좋은
0: 좋았어요.
1: 장면입니다.
0: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면 특히 저게
1: 네.
0: 어떤 행위인지를 알수 있을 것 같긴
1: 네,
0: 해요.
1: 그렇습니다.
0: 결말을 예상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책에서 몇 편에 걸쳐서 그 한국 영화 속의 스테이크 장면을 좀 집중하신 게 있어요.
1: 네네.
0: 한국 영화에는 왜 이렇게 스테이크만 등장하면 약간 아쉬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지.
1: 그게 이제 제가 미국 생활을 좀 해봐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0: 네.
1: 스테이크라는 음식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음식입니다. 예,
0: 극단적이다?
1: 고기를 사실 원래는 두꺼워야 제맛이에요. 그래서
0: 네.
1: 2cm, 2cm 정도는 돼야 되고요.
0: 네.
1: 3cm, 4cm 이렇게 되는 통고기를 익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조리가 사실 만만치 않죠.
0: 그쵸.
1: 겉은 바삭하게 익어야 하지만 속은 또, 좀 부드러움이 남아있어야 돼서, 뭐,
0: 네.
1: 미디엄이랄지, 미디엄 이하로 익혀야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려면 사실 이 조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고기를, 잘게 잘라서 구워 먹는
0: 그렇죠.
1: 사람들이기
0: 네.
1: 때문에, 이 스테이크의 어떤 심리랄까요? 이 스테이크의 풍성함?
0: 네.
1: 이런 것들을 약간 체감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 스테이크가 등장하면 굉장히 빈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0: 초라한.
1: 네, 네, 초라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설국열차의 스테이크도 네. 보면 이 기차를 맨 앞칸에 계시는 기차를 발명한 분 이분이 먹는 그 세계의 왕 같은 사람인데 네. 스테이크가 그 이제 별로 안 좋은 결혼식 피로연에 나오는 얇고 맛없는 스테이크가 나온다는 네. 거죠. 한 2cm, 1cm 정도 되는.
0: 와, 그거를 네.
1: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스테이크 극단적인 예가 그 송아지 스테이크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신세계였죠. 네. 네. 신세계에 보면 한우 송아지 스테이크다 그러고 이제 그 이중구라는 악한이 네. 막 이렇게 자기 수하들한테 이제 먹어라 먹어라 한우 스테이크 맛있다 그러는데 사실 한우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송아지 스테이크가 네. 동물 복제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권하지 않습니다. 네. 바람직하지 않은 네. 식재료고요. 왜냐하면 송아지를 일찍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쵸. 동물학대에 우려가 있고요. 네. 이탈리아 같은 데서 먹습니다만 특히 한국에서는 이 귀한 소를 송아지 때 잡을 수가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우 송아지는 현실적으로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우 스테이크다 그러고 송아지 스테이크다 그러고 먹으라고 네. 하니까 저는 이제 약간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음식 평론가한테 좀 물어보지. 아무리 귀한 식재료를 얘기한다 그래도 한우 송아지는 없는 건데.
0: 뭔가 되게 부조리한 느낌처럼 느껴진 거죠.
1: 뭔가 되게 부조리하고 거죠? 말도 안 되고 그래서 네. 이 이중구라는 악한도 일찍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송아지를 먹으려고 하다니. 동물 복지에도 어긋나고.
0: 과한 욕심이다.
1: 네, 과한 욕심이다.
0: 네. 재미나죠? 9908 쓰시는 카페인님. 영화 속 음식은 그 자체로 주인공인 영화도 있겠지만 대개는 음식을 통해서 처절함 혹은 성장 치유를 배가시키는 역할을 부여하게도 된다.
1: 그렇죠. 그렇죠. 음식에 맞아요. 또 사회적 기능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런 훌륭한 도구로 또 우리 삶의 면면에서도 음식이 그러한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배가 너무 고프고 춥고 서글플 때 드시는 어떤 얼큰한 따뜻한 사발면, 컵라면 맞아요. 하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정말 배만 부른 게 아니라 또 마음의 위안도 주죠. 그런 음식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음식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
0: 이번 책 쓰시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 책을 네. 준비를 벌써 하고 계신 건가요? 이번 책이 어떤 의미로 남을지가 궁금해요. 작가님의 책 리스트 중에서도.
1: 이번 책은 상당히 그런 우리말 중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런 네. 말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단행본을 12권째 낸 건데요. 사실 다 귀한 저의 자식들입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이 책은 참 신기하게도 제가 책 작업들을 계속하면 책이 나온 다음에는 한참 동안 잘 못 봐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봤기 때문에 네.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이제 신선한 맛은 좀 없죠.
0: 그렇죠.
1: 근데 이 필름의 만찬은 신기하게도 네, 계속 봤는데도 또 책이 나왔는데 재밌는 거예요.
0: 보고 또 보고 네,
1: 그래서 아니면? 팔불출처럼 아니 내 책인데도 이게 참 재밌네. 네, 그러면서 계속 읽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것이 이제 저의 음식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 17년 차에 글 쓰는 사람으로서 의미가 무엇일까? 네. 이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항상 글거리는 있습니다. 제가 뭐 연재에서 미리 쌓아놓은 글도 있고 네. 또 뭐 큰 그림에서 음식 평론가로서 또 무엇을 이제 한국의 음식 문화에 남겨야 되는가? 네. 그러한 그림에서 큰 그림에서 작업을 한 게 있기 때문에 또 그 그림을 보면서 할 것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책이 그런 의미로 다가오고 있어서 이 의미를 좀 잘 곱씹어 봐야 되겠다.
0: 아, 좋습니다.
1: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보고 또 봐도 좋은 나를 팔불출로 만드는 책인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책 선물 우리 별이 에디션입니다. 받으실 분 발표할게요. 최유한님, 권수현님, 그리고 0820 쓰시는 카페님 세 분입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거기에 꼭 주소, 연락처 바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선물 보내드릴게요. 지현님, 이 너무 흥미롭고 재밌고요. 음식과 그 뒷이야기까지 또 배워가네요 하셨는데 이제 아쉽습니다. 보내드려야 돼요.
1: 그렇게 네. 됐습니다.
0: 네, 오늘 어떠셨어요?
1: 너무 즐거웠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생방송에 나와서 말을 잘할 줄 몰랐네요.
0: 오늘 너무 좋죠?
1: 너무 네. 즐겁습니다. 역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0: 네, 다음에 또 뵙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도나 서머의 핫스톱 띄워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퀘벡주. 이곳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2016년 부모보험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남성의 비율이 80%를 넘겼단 겁니다. 그만큼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건데요.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만 이 휴가를 쓸 순 없도록 강제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후 퀘벡주의 출생률이 꾸준히 오르면서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하네요. 세계에 널리 알려진 건 물론이고요. 부모 양쪽이 서로 차별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늘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4살 어린아이라면 이런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요. 1년의 절반을 보내고 7월을 맞이한 오늘, 가장 간절하고 소중한 것은 뭔지 생각하면서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NCT 드림의 노래였어요. 우리의 계절 들으면서 7월 1일 수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7월 1일이에요. 오늘부터가 올해 하반기가 시작되는 전반기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오늘은 7월 1일이니까 딱 반이 지났어요. 어떻게 올해가 반밖에 안 남았어 하면서 초조해지기 쉬운 때인데.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반이나 남았구나. 아직 좌절할 때.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꽤 쾌적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올 봄에는 황사, 미세먼지 이게 있긴 했어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었잖아요. 이런 날씨를 좀 경험해 보니까 진짜 요술 항아리가 있어서 이런 좋은 날씨를 무한히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진짜로. 농담하는 거 아니고 정말로. 요술 항아리가 있으면 그렇게 한번 빌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은희 바다님이 생선님께 늘 기온 20도의 행복 함께 하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20도가 저에게 딱 적정 온도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또 좋은 글 남겨주셨네요. 한수빈님은 요즘 경청 들으면서 숙제하는데요. 저는 해외에 살다 와서 이번이 첫 기말고사입니다. 헉, 떨리겠다. 잘볼수 있을 거예요. 자신감 가지시면 되고요. 3679님은 안녕하세요. 고3 수험생인데요. 이제 곧 있으면 수능 100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목표가 수의대인데 할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진 수의사 선생님이 될수 있을 겁니다. 응원할게요. 0618님. 저는 대안학교 교사입니다. 배움의 축제 준비하느라 이제 퇴근합니다. 아직도 남아서 작품 마무리하고 서로 돕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피곤하지만 이런 아이들을 만나고 이런 일을 할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정말 일을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보여서 너무, 너무 뿌듯하네요. 정말. 오늘도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을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반갑고 고맙고요. 2시간 함께 하면서 감상평 너무 좋고요.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반디 앱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1045 문자는요,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들고요. 반디 앱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바다님들이 좀더 단단하게 잘살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아시죠? 수요일의 코너. 생선님의 선생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진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경제 공부. 오늘도 기대해 주세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AI와 사랑에 빠진 나라입니다. 미국의 한 신문사에서 이렇게 제목을 뽑아서 기사를 썼나 봐요. AI와 사랑에 빠진 나라. 어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두고 한 얘기랍니다. 우리가 좀 최신 기술, IT 이쪽이 엄청 빠르잖아요. 잘 다루기도 하고요. 업무에 이용하는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꽤 높은가 보더라고요. AI DJ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뭐 말 다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AI에 대한 인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걱정이나 우려감보다는 AI를 사용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기대감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정말 많이들 사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렇게 평가하는 의견도 있대요. 한국 사람들은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모두가 사용하고 있어서 소외될까 봐 두려워한다. 이런 평가가 있다 그러는데 어때요?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바다님들 이 의견에는 동의하시나요? You make me wanna...

정승재의 경청, 청하의 노래, 알고리즘 듣고 왔습니다. 돌아보니까 우리 지금까지 생각의 재료에서도 AI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더라고요. 그만큼 이미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생각해야 할 부분도 정말 많잖아요. AI의 그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조금 조심해야 될 거,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그쵸. 최근 뉴스를 보니까 노르웨이에서는 초등학생들한테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이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라고 하네요. 교육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중요한 단계를 AI 때문에 뛰어넘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샘하고 읽고 쓰고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데 이 AI가 방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고등교육 과정에서도 인공지능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긍정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편이라면 외국에서는 이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더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 잘 사용해서 생활이 좀 편리해지고 쉬워지는 거 정말 반가운 일은 맞는데 혹시 조급한 마음 때문에 불안한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면 또안 되니까 지금쯤 한 번쯤은 돌아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생각의 재료를 전해드렸습니다. 하현상의 노래 등대, 윤하의 오르트 구름 두곡 듣고 저 다시 올게요.

있습니다. TJ 생선님이 내는 문제에 답하면 선물이 와르르 쏟아지는 아름다운 코너. 쉿! 장르를 묻지 마세요. 장르불문 생선물. 오늘 경청은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걸 무한정 만들어주는 항아리가 있다면? 이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만약에라고 얘기를 한 건 현실에 이런 항아리는 없기 때문인 거잖아요. AI도 그런 존재는 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야기 속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존재. 어때요? 떠오르는 캐릭터가 있으신가요? 요술 램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요술 램프를 살살 문지르면 뿅 하고 튀어나와서 소원을 들어주는 그 녀석. 이 캐릭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장르불문 생선물의 문제입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지니, 2번 제니, 3번 제리.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무료인 반디엠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소녀 시대가 부릅니다. 소원을 말해봐.

정말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오늘 장르불문 생선물이랑 관련된 노래였네요. 원하는 것을 소원만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주는 캐릭터 이름. 요슬램프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맞습니다. 지니 맞아요. 지니 1번 지니였어요. 제니는 제가 좋아하는 블랙핑크의 멤버고 제리는 제가 좋아하는 톰과 제리의 그쵸? 톰이랑 맨날 싸우는 앙숙인 쥐 캐릭터잖아요. 정답 지니라고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네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당첨 게시판을 꼭 참여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주세요. 내 이름이랑 아이디가 있으면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술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지니가 이렇게 연기 타고 나와서 소원 3개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소원 3개가 아니었대요. 무한정 빌수 있었대요. 그런데 왜 3개로 줄어들었을까요? 이야기라는 것은 모름지기 교훈을 남겨야 되니까 보통 이렇게 전개되잖아요. 주인공이 멋모르고 소원을 빈 거예요. 첫 번째 소원을. 그러니까 지니가 짠 하고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두 번째는 아주 큰 욕심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건에 휘말리고 위기가 닥치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소원은 그 위기를 벗어나는 데 쓰게 되는 욕심을 부리지 말자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요술램프 지니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전해드리면서 우리는 곧 생선님의 선생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생선물 보기 중에 제니님이 있었잖아요. 오늘 경제 공부에서는 제니 친구 지수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길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라온이 피처링한 마크 툽의 너를 그린 우주 이 노래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0: 배움에는 끝이 없다. 생선님의 선생님, 오늘의 뉴스입니다. 최근 코스피가 급등과 급락을 오가고 있는 와중에,
1: 근데 코스피가 뭐예요?
0: 라는 궁금증 역시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경제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 여기로 오셔야 합니다. 박진영 선생님이 아주 조근조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한 주 한 주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 시간, 생선님의 선생님, 오늘도 경제미디어 대표 박진영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잘 지내셨습니까?
2: 아유, 잘 지냈습니다.
0: 선생님한테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간 돈 많이 버셨습니까? 이렇게.
2: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2: 그럴 수 있었던 주간이었는데 그게 네. 참 어려웠습니다.
0: 어려웠어요. 네. 돈이 잘 안 벌리셨구나. 네.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셨나요?
2: 아, 그렇죠.
0: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2: 아유, 쉽지 않네요.
0: 이제 점점 이 방송이 점점 유명세를 타서 네. 금방 100만, 네. 200만 될 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오늘은 7월 1일이에요.
2: 그렇죠.
0: 하반기의 첫날. 네. 이것도 경제에서 뭐 전반기, 하반기, 뭐 이런 후반기 그렇게 얘기하나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얘기하겠구나. 그렇죠?
2: 그렇죠. 그래서 이맘때쯤 되면 네. 각 부처에서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이란 자료도 내놓고요.
0: 아, 맞아. 그런 거 한다.
2: 굉장히 중요한 정책 변화도 내놓고 그리고 네. 이제 7월부터는 기업들 2분기 실적이 나오는 때예요.
0: 2분기. 네,
2: 4, 5, 6월에 대한 기업 네. 영업 실적들. 맞아요. 이제 곧 주르륵 나옵니다.
0: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네. 1년을 4로 나누면 3, 4, 12. 그쵸. 3개월씩 네. 1, 2, 3을 1, 4분기. 네.

0: 아, 4, 5, 6을 2, 4분기 이렇게
1: 그렇죠.
0: 얘기하죠? 예, 맞습니다. 선생님은 하반기에 인생이 좀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1: 이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0: 예.
1: 하반기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0: 어,
1: 있어서
0: 진짜로?
1: 네.
0: 와, 축하드립니다, 정말.
1: 그래서 진짜 큰
0: 오,
1: 변화죠.
0: 정말 큰 변화예요.
1: 네.
0: 저거 쓰시면 됩니다, 우리. 출산휴가, 육아휴직 다 됩니다. 뭐든지.
1: 아, 그래요?
0: 정말 축하드립니다.
1: 근데
0: 언제 하세요,
1: 그건
0: 결혼?
1: 전 10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네.
0: 10월에. 선생님,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1: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 안 드렸잖아요. 아직 위약금 내기 전입니다.
0: 그 예식장은
1: 네.
0: 하셨고요.
1: 네네.
0: 예약하셨고요.
1: 네.
0: 저한테 꼭 적어 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토요일에 하세요, 일요일에 하세요.
1: 저 토요일에 합니다. 네.
0: 토요일에 제가 시간 되면 무조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리면서 우리 바다님들 중에서도 매주 수요일에 경제 공부하면서 돈을 좀 어떻게 써야겠다. 올해 남은 6개월은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계획 세운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방송 끝날 때쯤에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저 분명히 퇴근했는데 다시 출근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저 한국은행에서 일해요.
1: 이야,
0: 이렇게. 지난주에 한국은행 얘기 많이
1: 많이
0: 하니까.
1: 했죠.
0: 예, 그러면서 금리 얘기하면서 얘기했었구나. 그죠?
1: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퇴근했는데 계속 직장 얘기하니까. 그래도 또 이런 글도 남겨주셨어요. 끝에 해박한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다고 청소년 바다님들에게 큰 도움 되었을 것 같다고 감사합니다. 또
1: 와,
0: 이러셨어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되게
1: 너무
0: 뿌듯하잖아요.
1: 뿌듯하죠.
0: 그쵸?
1: 끄덕끄덕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느낌으로
0: 예.
1: 정말 감사합니다.
0: 그쵸. 이렇게 바다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게더 좋으세요? 아니면 예비 신랑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게더 좋으세요?
1: 바다님의 사랑이요.
0: 그쵸. 그러니까
1: 네.
0: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래도 행복하셔야 해요.
1: 노력해 보겠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1: 네.
0: 오늘도 청소년 바다님들에게 엄청 도움되는 이야기 해줄
1: 네,
0: 거잖아요.
1: 그렇죠.
0: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1: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코스피, 코스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0: 야, 피가 붙고 닭이 붙네요.
1: 그렇죠. 코스까진 괜찮은데 피가 붙고 닭이 붙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게 뭐 쌍둥이도 아니고 둘이 무슨 관계인데 그리고 왜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거지? 날씨처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주가 지수입니다.
0: 아, 주가 지수할 때그 지수.
1: 네.
0: 맞아요. 오늘 제니 친구 지수 얘기한다 그랬는데,
1: 맞아요.
0: 그 지수의 대표적인 게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구나.
1: 그렇죠.
0: 지수 그러면 이런 얘기 뭐, 엥겔 지수, 뭐,
1: 맞아요.
0: 빅맥 지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행복
0: 그쵸?
1: 지수.
0: 행복 지수도 있고, 그런 지수들.
1: 그렇죠.
0: 그죠?
1: 그래서 지수는 사실 경제 용어로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0: 맞아.
1: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0: BMI 있잖아요. 저 다이어트 관심 많으니까
1: 네.
0: BMI가 말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키에서 뭐를 빼라 그러던가 뭐
1: 그렇죠.
0: 어쩌고 막 이렇게 하는데
1: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거고요.
0: 키의 제곱으로
1: 예,
0: 나는
1: 키의
0: 몸무게를
1: 단위를 미터로 해가지고
0: 아
1: 1.26
0: 1점
1: 제곱.
0: 얼마로 아
1: 예.
0: 그렇게 한 거예요?
1: 네네.
0: <헉)> 그렇구나
1: BMI는 많이 이제 또 얘기를 하고 빅맥 지수 같은 경우에도 경제 용어긴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0: 예.
1: 나라의 국가의 물가라든지 뭐 환율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0: 맞아. 그러니까 빅맥을 사 먹으려면 몇 시간 일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1: 맞아요, 맞아요.
0: 맞죠, 맞죠.
1: 빅맥이 거의 모든 국가에 있기 때문에
0: 햄버거 얘기하는 거예요.
1: 네네,
0: 여러분이
1: 햄버거.
0: 생각하는 그 빅맥 맞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1: 그래서 햄버거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햄버거 가격을 달러로 바꿨을 때 얼마냐라고 하면서 그 나라의 통화 가치를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지수라는 게왜 자꾸 등장하는지 맥락을 아셔야 되는데요.
0: 예.
1: 우리 절대적인 숫자만 봤을 때는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겠는 그런 숫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방금 BMI 지수도 얘기했는데 한 사람의 60kg이라고 해볼게요. 이
0: 예.
1: 사람 키가 190cm면.
0: 오, 죽어요,
1: 그렇죠.
0: 그러면.
1: 굉장히 많은
0: 예,
1: 거죠.
0: 큰일 나요.
1: 그렇죠.
0: 예.
1: 아니면 완전 아이돌이든지. 네.
0: 아이돌도 190에 60이면 안
1: 심하죠.
0: 돼요.
1: 너무
0: 큰일
1: 심하죠.
0: 나요,
1: 예.
0: 예.
1: 근데 만약에 키가 한뭐150 정도다라고 하면 살짝 살집이 있는 그런 모습들도
0: 아,
1: 상상할 수
0: 150에
1: 있겠죠.
0: 60kg이면
1: 네.
0: 살집이 살짝 있는 거예요?
1: 살짝 있을 수
0: 살짝 있는
1: 있겠죠.
0: 거구나.
1: 저희 이제 여성분들 키에 이제 몸무게들 보면은 살짝 보기 좋게 통통한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0: 예.
1: 어쨌든 그거는 이제 뭐 상태를 저희가 상상하려고 했을 때 그냥 몸무게가 아니라 키라는 비교 지표가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네. 어떤 숫자에는 비교가 되는 기준이 있어야 그
0: 그러네.
1: 상대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0: 그러면 막그 우리 친구들로 얘기하면 절대 원점수보다는 표준점수 뭐 이런
1: 맞아요.
0: 느낌으로
1: 네.
0: 비교할 수 있게
1: 그쵸.
0: 그런 게 바로 경제

0: 지수.
1: 맞습니다.
0: 지수라는 것이다라는
1: 그렇죠.
0: 거네요.
1: 주가 지수도 이제 주식 시장에는 수많은 주식의 가격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어떤 상태인지, 우리 주가 지수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크기로 커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네,
0: 그러니까 우리 뭐
1: 지수화하는 거죠.
0: 종목들이 엄청 많잖아요. 무슨 전자, 무슨
1: 네.
0: 뭐 건설 이런 것들이 개별 종목은 올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1: 네.
0: 이거를 전체적으로 딱
1: 통틀어서
0: 보기 위해서
1: 네.
0: 그 전체적인 이 시장 이름이 그러면 선생님 코스 그거예요?
1: 이름은요,
0: 예.
1: 코스피는 지수 이름이고,
0: 예.
1: 코스피 지수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그 시장 이름은 유가증권시장이에요.
0: 아, 유가증권시장의
1: 유권시장.
0: 지수가
1: 맞습니다. 네.
0: 코스피구나.
1: 이거를 약어를 이제 쫙 따보면 코스피 이렇게 나오는데,
0: 예.
1: 그래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 기업들의 주가 흐름, 시가총액의 크기, 몸집,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코스피 지수인 거죠.
0: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1: 맞아요.
0: 그래서 인덱스가 지수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읽으면 코스피.
1: 맞습니다.
0: 코스피. 예, 이게 바로 한국 종합 주가
1: 주가
0: 지수.
1: 지수입니다.
0: 아.
1: 네. 이 유가증권 시장은
0: 예.
1: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가 그 주식시장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0: 오.
1: 유가증권 시장,
0: 예.
1: 그리고 코스닥 시장,
0: 코스닥
1: 그다음
0: 시장.
1: 코넥스.
0: 코넥스 처음 들어봐야죠.
1: 네, 코넥스는 이제
0: 오.
1: 여기도 주식시장이 마찬가지인데 코스닥보다 조금 더 상장하는 요건이 완화돼 있고
0: 예.
1: 코스닥 진입하려는 곳들이 먼저 1차적으로 상장하는 그런
0: 아, 그러면 예비
1: 맞아요. 거의 그런 거라
0: 집단이에요?
1: 네.
0: 코넥스?
1: 그 어떤 크기라든지 중요도
0: 예.
1: 아니면 기업 규모 같은 것들을 생각했을 땐 위로 갈수록 큰 거죠. 유가증권 시장이 가장 크고요.
0: 그쵸?
1: 진입하기 너무 어렵고 마치 말하자면 백화점 같은 거예요. 아무 물건이나 입점시킬 수 없잖아요. 어느
0: 예.
1: 정도 브랜드의 이름도 있고, 신뢰도 있고, 그리고 많이 팔리는 것들을 입점시키잖아요.
0: 예.
1: 유가증권 시장이 그거 1등,
0: 예.
1: 2등이 코스닥 시장. 그래서
0: 코스닥.
1: 벤처기업이라든지 뭐 바이오, 제약, 2차 전지 같이 성장성 있는 기업들. 조금 아직 코스피 상장 기업보단 덩치는 작지만 유망한 곳들. 코스닥에 많이 상장하고요.
0: 예.
1: 코스닥 가기 전 단계로 코넥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0: 예.
1: 존재하고 있습니다.
0: 코스닥.
1: 네.
0: 그럼 코스닥은 뭐예요? 그러면 코스닥은 대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면 코스닥에 들어있는 기업은?
1: 그쵸. 코스닥 들어있는 기업 중에도 매출 엄청 큰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요.
0: 예.
1: 보통 성장 기업이나 기술 기업들이 많아요. 네. 매출이 그래도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상장하기보단 적지만 여기에 돈이 활발하게 돌면 얘네들이 곧 대기업 될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는 기업들. 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나스닥 시장이라고 있어요.
0: 나스닥 진짜
1: 진짜
0: 유명하잖아요.
1: 유명하죠. 거기도
0: 예.
1: 성장 기업들, 기술 기업들 많이 상장돼 있는데
0: 예.
1: 이걸 벤치마킹해서 만든 한국형 나스닥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에요.
0: 그렇구나. 미국은 워낙 크니까
1: 네.
0: 성장 기업, 그러니까 기술 기업 중심으로 나스닥이 있었는데
1: 네.
0: 그 시장을 좀 이렇게 쫙 참고해서 코스닥이라는 거를 만들었다라는
1: 그렇죠.
0: 거네요.
1: 네.
0: 나중에 만들어진 거네요,
1: 그렇죠.
0: 그러면.
1: 먼저 만들어진 건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0: 예.
1: 코스피에 대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0: 예,
1: 아까
0: 그럼요.
1: 주가 지수라는 게 뭔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현재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0: 예.
1: 지수화시킨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0: 예.
1: 코스피의 기준점은 어딨냐?
0: 예.
1: 코스피는 1980년 1월 4일을 분모 기준으로 삼아서요.
0: 1980년 1월
1: 1월 4일.
0: 4일이요.
1: 네, 무슨 의미 있는 날짜, 사연 있는 날짜 같죠?
0: 1월 4일 이때 서울의 봄 아니에요?
1: 아, 그쵸. 거의 뭐
0: 그러네요.
1: 그때쯤인데,
0: 그때쯤이네요.
1: 네.
0: 예.
1: 이때 시가총액,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합을 분모로 놓고
0: 예.
1: 분자를 현재 기준에서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 합을 분자로 주는 거예요.
0: 그래서
1: 네, 그걸 곱하기 100을 한걸 코스피 지수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1980년 기준에선 100포인트로 땅 시작을 하고요.
0: 예.
1: 지금 최근에 한 8,000, 9,000까지 갔죠.
0: 아, 그걸 100으로 본 거예요.
1: 네, 100.
0: 1980년 1월 4일을.
1: 네네. 그러니까 지금 한 80배, 90배 커진 거죠.
0: 지금 막그 요즘 뉴스 듣다 보면 막 9천을 넘어섰다. 5천, 6천, 7천, 8천. 지금 몇달안 돼가지고 확 올라갔잖아요,
1: 엄청
0: 지금. 그
1: 올랐죠.
0: 반도체 때문에.
1: 네.
0: 그렇죠.
1: 그쵸.
0: 그래서 1980년을 100으로 봤을 때 얼만큼
1: 네.
0: 커졌는지를 딱 들으면 알수 있게 코스피 지수를.
1: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키워드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아는 척하기 좋아요. 1980년 1월 4일을 100을 기준으로 한 거잖아. 라는 식으로.
0: 일사후퇴 이렇게 외우면
1: 아,
0: 되겠다.
1: 좋네요.
0: 1980년은 서울의 봄이고
1: 네.

0: 호래봄 일사후퇴. 그때 기준으로 그게 100이었을 때 현재 9천 정도니까 9, 10배 커진
1: 그쵸,
0: 거네요.
1: 네.
0: 그렇구나.
1: 그쵸. 굉장히 빠르게 커졌고요.
0: 예.
1: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준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100을 기준으로 놓고 계산을 하는 건데,
0: 예.
1: 1996년 7월 1일에 코스닥 시장이 문을 열었어요.
0: 아, 늦게
1: 네, 늦게
0: 열었구나.
1: 열었어요. 이때
0: 예.
1: 이제 외환위기라든지 닷컴 버블 이런 일들이 있기 좀 직전이긴 한데,
0: 그러네. 98년이 외환위기였나?
1: 맞아요. 97년부터 해가지고 98년까지
0: 그쵸.
1: 여파가 있었던,
0: 그쵸.
1: 그리고 닷컴 버블이
0: IMF.
1: 맞아요. 닷컴 버블로 직격탄을 다시 받으면서 2000년대 초반에 또 와르르
0: 맞아.
1: 무너지고 이런 일이
0: 맞아요.
1: 있었는데,
0: 그
1: 그래서 맞아요.
0: 직전이었구나.
1: 코스닥 시장은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초반에. 벤처기업 상장에 자, 자금 조달, 우리 상장시켜가지고 투자자들이 잘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보자, 잘
0: 예.
1: 살아보세, 라고 하고 코스닥 시장을 열었는데, 외환위기 꽝 오고 닷컴 버블
0: 꽝.
1: 꽝꽝, 예, 하면서, 그래서 재미있는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원래는 분모, 분자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분모는 기준 시점을 두고, 분자는 현재를 두고, 100을 곱하는 지수였는데요.
0: 예.
1: 지금은 실제 그 계산식을 보면 1000이 곱해져 있거든요. 0이 하나 더 있어요. 왜 그랬냐? 그 분자에 있는 현재 시점의 시가총액의 합이 닷컴 버블 외환위기 맞으면서 너무 떨어진 거예요.
0: 아, 정말.
1: 네.
0: 시작하자마자 100으로 시작했다가 너무 떨어지니까.
1: 네. 그래서
0: 이게 좀 남들 보기에도 좀
1: 이상한 거예요.
0: 역국가에서 좀 보기에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야,
1: 네.
0: 좀영 하나 더 붙여 이렇게 된 거예요.
1: 맞아요. 코스피 지수 막천 단위로 움직이는데 코스닥 31. 이런 잘못된 거 아니야? 이상하니까.
0: 이상하니까.
1: 그래서
0: 그래서
1: 그때,
0: 0을 하나 더 붙였다.
1: 네.
0: 10배를 한 거다. 그러니까 시장이 10배 커진 게 아니라
1: 아니죠.
0: 지수만 10배를 늘려서
1: 네.
0: 편리에 의해서
1: 그렇죠.
0: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 이런 주가 지수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또
1: 네.
0: 아니잖아요. 미국 주가 지수 참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노래 한곡 듣고 와서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베이스 원이 부릅니다. 내일의 너에게 닿기를.

0: 정승재의 경청 제로 베이스 원의 노래 내일의 너에게 닿기를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지수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가지수는 주식시장에 있는 수많은 주식 가격들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만든 기준과 같다 이런 말. 그리고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는데 코스닥은 0이 하나 더 붙었다. 왜? 여러 가지 사연에 의해서 그때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지는 바람에, 그쵸? 세계적인 위기면서 버블닷컴은, 그죠? 또
1: 그쵸.
0: IMF는 우리나라에 정말 막 금모으기 운동, 저 아직까지 기억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수도 미국에 있어요.
1: 맞아요.
0: 나스닥 100, 왜 갑자기 100이 붙는지, 다우지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정말 많이 들어본 게 S&P 500.
1: 맞죠.
0: 선생님, 이런 건 뭐예요? 알려주세요.
1: 이것도 미국의 3대 주가 지수라고 하는데요.
0: 예.
1: 일단 미국 지수는 기본적으로 뉴스에 정말 가장 헤드라인으로 맨날 나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지수고,
0: 예.
1: 먼저 가장 궁금해하셨던 나스닥 100 뭐냐?
0: 예.
1: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나스닥,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0: 예.
1: 미국의 나스닥이라는 주식 시장은 벤처 기업들이 상장되는 시장인데,
0: 예.
1: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0: 예.
1: 우리 알 만한 기업 여기 다 있어. 다
0: 오,
1: 있는데,
0: 예.
1: 그 기업들 중에서 금융 주식 빼고,
0: 예.
1: 상위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을 꼽아서 만든 지수를 나스닥 100이라고 합니다.
0: 그럼 1위부터 100위까지
1: 네.
0: 제일 좋은 거.
1: 그쵸.
0: 그러니까 우량 기업.
1: 우량 기업.
0: 우와! 그러면 그거를 보면 미국을 이끌어가는 기술주를 알수 있는 그런
1: 그럼요. 사실
0: 분위기겠네요.
1: 100개 기업 쫙 나열해보면 웬만큼 다 아는 곳들일 거예요.
0: 와, 그렇게 걔네들 100개를 가지고 지수로 만든 게 나스닥 100이라는 거잖아요.
1: 그쵸.
0: 나머지 것들은 우리 친구들 너무 궁금할 것 같은데.
1: 그쵸.
0: 우리 언제 공부해 볼까요?
1: 그쵸. 나머지 것들.
0: 예, 2부에서?
1: 2부에서?
0: 2부에서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1: 그래야겠다.
0: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S&P 500. 와, 이거는 또 무엇인지 2부로 넘어가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뮤의 노래거든요. 선생님, 이 노래 아세요?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이 노래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생선님의 선생님, 경제 미디어 대표 박진영 선생님과 경제 공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지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지수가 있다. 한국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이 있고 미국 지수 중에서 뭐를 공부했냐면
2: 나스닥 100을 얘기했죠.

0: 반도체 지수도 있어요.
1: 맞아요.
0: 그건 또 뭐죠, 선생님?
1: 유명한 지수 중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있어요. 그래서
0: 필라델피아 많이
1: 그쵸.
0: 나와.
1: 참 좋아하는데.
0: 이쪽이 미국 대선할 때도 많이 나오고,
1: 네.
0: 필라델피아 이야기.
1: 네.
0: 여기를 뭐, 좀 이렇게 이겨야 뭐 전체가 이긴다 뭐
1: 네.
0: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1: 그쵸.
0: 필라델피아가 경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1: 그쵸. 사실 저는 먹는 것 중에서 크림치즈로 익히 알고 있었던.
0: 아, 역시 그 관심 분야에 따라서. 저는 필라델피아 그럼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1: 어떤 거요?
0: 그 유니폼, 필라델피아 그 야구팀 유니폼이 떠올라요. 박찬호 선수가 마지막에 필라델피아에서도 있었거든요.
1: 네.
0: 그게 떠오르고, 선생님은 크림치즈가
1: 정말
0: 떠올리시는구나.
1: 다르네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또 으잉? 뭐지 싶죠?
0: 예.
1: 필라델피아는 사실 과거의 미국 제조업 금융의 중심지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지역들 있죠? 막 항구가 발달했던 지역들 있잖아요.
0: 예.
1: 이런 곳처럼 필라델피아도 굉장히 제조업 금융의 상징이었어서 미국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필라델피아에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돈이
0: 필라델피아.
1: 많이 돌았던 곳이라는 거죠.
0: 예.
1: 그래서 이때 1790년에 증권거래소가 처음 시작됐고요.
0: 예.
1: 워낙에 돈이 크게 많이 도는 지역이다 보니까 금융도 많이 발전하고
0: 예.
1: 그러면서 이때 처음 시작된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 네.
0: 예.
1: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주요 반도체 기업 30개가 들어가고요.
0: 예.
1: 지금도 반도체 회사들 많이 주목하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 간밤에 뭐10% 떨어졌다, 10% 올랐다 이런 뉴스 보고 다음날 우리 증시 어떨지 예측하고 이렇게 보곤 합니다.
0: 제가 또그 상식하면 또 정승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의 수도가 그 워싱턴 DC잖아요?
1: 네.
0: 그 전에는 필라델피아였다는 거.
1: 와.
0: 와, 이거 알고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1: 와우.
0: 예. 지금 필라델피아가 뉴욕이랑 워싱턴 한 가운데쯤에 있는데,
1: 네. 이건 완전 어디 가서
0: 아,
1: 얘기해야겠다.
0: 완전 얘기해야죠.
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 필라델피아가 왜 중요한지 알아? 하면서.
0: 그럼요.
1: 네.
0: 좀 아는 척 하려면
1: 너무 좋습니다.
0: 질문은 받지 않고 내가
1: 네.
0: 아는 것만 이렇게
1: 그쵸.
0: 얘기하면
1: 휙 가버리는
0: 사람들이
1: 거죠.
0: 많이 아는 것처럼
1: 맞아요.
0: 그렇겠네요.
1: 네.
0: 이렇게 여러 가지 주가 지수를 한번 살펴봤는데,
1: 네.
0: 이런 주가 지수가 높다 그러면, 아, 그 나라는 잘 산다. 이런 의미랑 100% 일치되는 건 아니죠.
1: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뉴스들도 나오죠.
0: 예.
1: 주가 지수는 올랐는데 경제는 아직은 어렵다. 뭐 이런 뉴스도 있고. 그래서 주가 지수는 말 그대로 주식 시장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고요.
0: 예.
1: 한 나라 경제에는 상장 기업들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0: 예.
1: 소비하고, 뭐, 네, 자영업자분들도
0: 그렇지.
1: 있고, 뭐, 정부 서비스도
0: 맞네.
1: 있고.
0: 맞아. 그리고
1: 네.
0: 주가,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에 대한
1: 맞아요.
0: 기대감이잖아요. 현재라기보다는.
1: 현재가 아니죠.
0: 그죠?
1: 네.
0: 맞아.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주가 지수를 가지고 그 나라를 판단하는 거는 좀 무리고,
1: 무리고.
0: 그럼 현재 그 나라의 경제 규모를 좀알수 있게 하는 그런 지수도 있겠네요.
1: 네, 우리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GDP.
0: GDP.
1: 네. 그로스
0: Gross
1: 도메스틱.
0: Domestic
1: 역시.
0: Product.
1: 네.
0: Domestic. 매 강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국내 총 생산.
1: 맞습니다. 그래서
0: 맞습니다.
1: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모두 합친 것.
0: 와, 이거 분명히 나그 경제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그쵸?
1: 그쵸.
0: 이거 형광펜으로 그으면서.
1: 맞아요. 재화는 이럴 때 가끔, 이런 용어 가끔 들을 때 개념 확실하게 알아두면 좋아요.
0: 재화가
1: 재화는
0: 뭐냐?
1: 눈에 보이는 물건.
0: 물건.
1: 네. 자동차.
0: 자동차.
1: 먹는 거, 식료품,
0: 식료품.
1: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고요.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돈 주고 가는 거 있잖아요.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배달 서비스.
0: 그런 거,
1: 네네.
0: 서비스. 그런 거를 모두 다 합친 숫자.
1: 네.
0: 재화랑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모두 합친 그런
1: 맞습니다.
0: 숫자가 바로 GDP.
1: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활동의 총량을 보여주는 거고요.
0: 예.
1: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신발 한 켤레가 있다. 그 신발 한 켤레의 가격만 가지고 GDP를 산출하는 게 아니고요.
0: 예.
1: 이걸 만들 때 들어가는 원가라든지 또는 이걸 유통할 수 있는 기업의 서비스, 노동자의 인건비 이런 것들 다 총집합해서 이 부가가치를 형성하는 거예요. 네.
0: 전체적인 규모를 알수 있겠네요,
1: 그쵸,
0: 그러면.
1: 그쵸. 그래서 GDP는 앞서 우리 주가 지수는 보통 포인트 단위로 얘기하는데
0: 예.
1: GDP 단위는 뭐만 원인데 보통 조 단위죠. 네,
0: 그렇죠.
1: 원
0: 그렇죠.
1: 단위이긴 하죠. 그래서 근데 이 GDP는 실제로는 경제가 사실 엄청 안 좋았을 때 태어났습니다. 이 지수

0: 자체는, 지표 자체는. 네.
1: 대공황.
0: 1930년대 대공황일 때. 예, 미국 경제 막 무너졌을 때 있죠.
1: 루스벨트 대통령. 와, 또 제가
0: 맞아요.
1: 아는 상식도 나옵니다.
0: 그쵸. 바로 그때 국가,
1: 뉴딜 정책 나옵니다.
0: 맞아요.
1: 아,
0: 국가 재건의
1: 참.
0: 필요성 나올 때.
1: 이과가 알기 힘들거든요,
0: 그럼요.
1: 이게. 이과인데도 다 알고 있습니다.
0: 너무 상식이 뛰어나서.
1: 예,
0: 네.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그때 나라가 너무 무너져서
1: 예.
0: 오히려 정확하게 측정하는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어디가 얼마나 문제인 건지
1: 예.
0: 해서 그때 측정할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GDP를 개발을
1: 아,
0: 했고요. 네. 근데
1: 그랬구나.
0: 이걸 만든 사람 이름이 쿠즈네츠예요.
1: 예.
0: 쿠즈네츠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면서 이 GDP로 국민의 행복까지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를 미리 했습니다. 네.
1: 아.
0: 나라가 잘 사는지 크기, 사이즈를 보여주는 거지 국민 행복하고 다른 겁니다, 이건.
1: 그러니까 위기 때, 야,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데 뭔가 좀 기준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0: 네,
1: 그래서
0: 그렇죠.
1: GDP를 만들게 됐고, 이게 행복이라는 관련 없다, 이런
0: 그렇죠.
1: 이야기까지 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GDP도 코스닥 코스피처럼 수치니까 지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0: 지수하고는 좀 달라요. 지수는 절대적인 기준값이 분모에 있죠.
1: 예.
0: 그리고 지수화 보기 좋은 숫자로 만들기 위해서 100이나 1000을 곱해버리죠.
1: 예.
0: 이거하고 다르게 GDP는 실제 GDP는 단위 원 단위 또는 달러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한 나라에서 보통 1년 주기로 측정을 해요. 1년 동안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부가가치 총량을 킬로그램처럼 짠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1: 아, 그럼 이건 절대치네요.
0: 절대치예요.
1: 상대치가 아니라
0: 네.
1: 지수는 상대치잖아요.
0: 근데 뉴스에 나올 땐요, GDP 성장률로 많이 나와요.
1: GDP가 작년에는 얼마고
0: 네.
1: 얼마 성장했다.
0: 네.
1: 그럼 경제 성장했을 때 몇 프로
0: 그쵸.
1: 성장했다 이런 느낌으로.
0: 과거에는 뭐 6, 7% 성장했는데 지금은 뭐 마이너스 성장도 있을 때가 있고 1,
1: 맞아요.
0: 2% 정도로 간다라고 하죠.
1: 맞습니다. 맞아. 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듣잖아요. GDP도 뭐 경제 성장, 우리나라에 뭐 어디서 예측하기에 외국 그 무슨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얼마로 예측했다, 이런 얘기.
0: 보통 GDP 얘기죠.
1: 그쵸.
0: 네.
1: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이제 경제 뉴스 보면서, 아, 저 얘기가 저 얘기구나. 알수
0: 네.
1: 있을 것 같네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부터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바다님들이 이 경제 공부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디가 잘못됐나요? 잘된 건가요? 이렇게 사연, 개인적인 사연, 경제에 대한, 그러니까 돈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시면, 선생님께서, 아, 이 부분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해결을 해주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0: 그럼요.
1: 오은영 선생님처럼, 이호선 선생님, 김창옥 선생님처럼,
0: 그럼요.
1: 이거는 좋다, 이건 나쁘다,
0: 네.
1: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테니까, 우리, 바다님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는데, 노래 두곡 듣고 와서 그동안 우리 바다님들이 보내주신 나의 경제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 원슈타인의 비밀의 화원, QWER의 내 이름 맑음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정승재의 경청, 원슈타인의 노래, 비밀의 화원, QWER의 내일은 맑음 듣고 왔습니다. 생선님의 선생님 수요일 코너, 경제 공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업 마치기 전에 바다님들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려고 하는데, 첫 시간에 우리 용돈 얘기도 했었지만, 돈을 잘 쓰는 거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더군다나 경제활동 해본 적이 거의 없는 우리 바다님들 나이 때는 더더군다나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쓰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점검하고 싶은 분들, 혹은, 저 이렇게 해버렸어요.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이런 분들까지도 모두 좋으니까, 사연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착한 사연부터 한번 만나볼 텐데요. 이분은 익명을 요청하셨네요. 사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독하게 알뜰한 고등학생입니다. 지독하게 알뜰하다라는 표현. 바람직합니다. 친구들이 멋내는데 관심이 많아도 전 티셔츠에 구멍이 나도 괜찮고요. 매일 똑같은 옷을 입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옷을 사거나 신발을 사거나 화장품 사거나 하는 데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훌륭합니다. 지금까지
1: 훌륭하네요.
0: 100점입니다.
1: 100점이에요.
0: 그런데 빰빰 반전이 있습니다. 덕질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덕질을 좀 하는데요. 평소에는 그렇게 아끼면서 손가락만한 인형 하나 사는데 5만 원도 쓰고요. 인형 옷도 3만 원, 2만 원. 제 옷은 안 사는데 인형 옷을 사고요. 이렇게 저의 용돈의 80%를 덕질 비용에 씁니다. 집에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인형들도 있습니다. 이런 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라고 문제 많은
1: 야.
0: 익명님이. 아니, 제가 들어도 너무 큰 문제인데요?
1: 그러니까요.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아요.
0: 맞아요.
1: 일단은 참 인형 옷이 원단은 정말 조금 될 텐데 가격이 사람 옷만 해요. 어떻게 2,
0: 그러니까요.
1: 3만 원, 막
0: 2,
1: 5만
0: 3,
1: 원짜리.
0: 저 2호. 이거
1: 와.
0: 9,900원이라니까요.
1: 너무
0: 진짜로.
1: 대단한데요?
0: 그죠?
1: 네. 어떻게
0: 이것도 9,900원 입는데,
1: 그러니까요.
0: 지금, 와, 인형 옷 사는데 3, 4만 원을 쓰면 큰일
1: 그럼요.
0: 나요.
1: 지금 생선님 옷으로 인형 옷한 10벌은 만들 것 같아요. 네.
0: 그러니까.
1: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일단 문제가 있는 거냐 하셨는데,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0: 맞아.
1: 문제는 문제죠. 이게 80%라서 문제다라는 게 아니고, 제가 제일 눈에 띄었던 건요. 집에는 아직 포장해서 뜯지 않은 인형도 있어요. 이거 보고 기함. 왜냐? 소비
0: 그러니까.
1: 자체 행위에 지금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0: 맞아.
1: 얻는 만족, 실제로 쓰는 만족이 아니고 그냥 그 구입하는 행위에서 만족을 얻는 거기 때문에 이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0: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샀는데 하루하루를 너무 이것도 오늘도 이걸 쳐다보고 내일도 이거 쳐다보고 선생님 이것만 보고 있으면요 공부가 술술 되고요 수학 문제 푸는데도 너무 도움이 돼요 이러면 상관
1: 괜찮아.
0: 좀 괜찮을 수
1: 네.
0: 있어. 그런데 사놓고도 뜯지 않을 정도면 이거는 사는 행동에 쾌감을 느끼는 거지
1: 맞아요.
0: 필요해서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 그럼요. 뭐꼭 필요하란 뜻도 아니에요. 근데 사는 행위 자체에 중독되는 건 쇼핑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 2030 분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화장품 집에 분명히 하나 사놨는데 또 사. 나중에 방 청소할 때 보니까 3개씩 나와. 이런
0: 그러면
1: 분들 계시거든요.
0: 정말
1: 정말
0: 나빠요.
1: 나쁘고 전 그래서 처방으로 일단 방 청소를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구매욕이 올라올 땐.
0: 맞아.
1: 네.
0: 아니, 서랍 속에 살펴봐도, 나 이거 있었는데 샀네. 이러는 게 얼마나 많은데.
1: 맞아요.
0: 특히 클립, 아니면 그 집게 있죠. 집게, 문구류. 그런 거 진짜 많아요.
1: 바디워시, 샴푸도 몇 개씩 있어요. 거의
0: 맞아요.
1: 뭐 전쟁 대비하는 사람처럼 있어요.
0: 친구가 보통 이렇게 생일 선물로 준 바디워시도 있고,
1: 네.
0: 그거 다 살펴봐야
1: 맞아,
0: 돼요.
1: 맞아.
0: 그러니까 청소를 중간중간에 한번 해야겠네요,
1: 이거
0: 정말.
1: 굉장히 중요한 꿀팁입니다. 소비 줄이기 할 때. 그리고 용돈의 80% 덕질 비용에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덕질 비용에 쓰는 것 자체, 주제, 쓰는 분야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용돈이 지금 유일한 주 수입원이잖아요. 여기에서 저는 누구든 절반 정도 가까이는 그 저축하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절반. 아니면 뭐 10만 원도 괜찮아요. 소액이라도 괜찮으니까 저축을 먼저 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내가 생활비로 쓰든 용돈 덕질로 쓰든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먼저 쓰고 남긴 돈으로 생활한다라고 또는 저축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걸 순서를 바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퍼센티지도 문제지만 순서의 문제가 있다.
0: 순서의 문제가 네. 있다. 80%를 덕질에 쓴다라는 거는 자기가 이거 자기가 번 돈이 아니라서 그래요.
1: 그쵸.
0: 하늘에서 떨어진

0: 쉽게 들어오니까 쉽게 쓰는 것
1: 이런,
0: 같아요.
1: 네.
0: 이거를 저는 언제 처음 느꼈냐면,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등록금은 집에서 내주셨는데 2학기부터는 제가 벌어서 썼거든요. 정말 눈물 나요. 그거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한 350만 원, 400만 원 정도 냈었는데,
1: 네.
0: 그거 과외 아르바이트 한 거를 가지고 모아가지고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계좌이체로 등록금을 내지 말고 한번 뽑아라.
1: 네.
0: 만 원짜리로. 그런 다음에 등록금을 내면 피눈물 난다. 그 얘기를
1: 와.
0: 내가 들었거든. 그래서 한번 뽑아봤는데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만져보지 않았었던 그 세종대왕님이,
1: 와.
0: 아, 두껍게 있는데 이거를 탁 등록금으로 한번 내가 번 돈으로 내보면 정말
1: 와,
0: 눈물 나요.
1: 그러니까요. 내가
0: 정말.
1: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이 물성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0: 맞아.
1: 그거를 한 번에 내 손에 남는 게 없어. 그것도 열심히
0: 맞아.
1: 다니게 되겠다. 그쵸?
0: 그러면 진짜 진짜 열심히.
1: 그쵸.
0: 예.
1: 돈이 너무 아깝죠, 안
0: 막
1: 하면.
0: 교수님들 휴강 하면 옛날에는 와 휴강이다 이랬는데, 교수님 휴강이요? 보강은 언제 해주실
1: 와,
0: 겁니까? 막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
1: 아,
0: 진짜 그래요. 오. 그래도
1: 맞아요.
0: 휴강은 항상 즐겁긴 해요.
1: 즐겁긴 하죠.
0: 휴강 딱 들어갔는데 저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9시 수업인데
1: 네.
0: 9시 25분에 도착했는데 휴강 탁써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막 그랬잖아요.
1: 네.
0: 그죠?
1: 네.
0: 이번에는 두 번째 사연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랑 살고 있는 대학교 신입생인데요. 친구랑 저랑 에어컨 온도가 맞지
1: 야.
0: 않아서 고민입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건데, 이건 정말
1: 이건
0: 심각해요.
1: 가족끼리도 싸워요.
0: 당연하죠.
1: 네.
0: 저는 1년에 한달 정도만 에어컨을 켜도 충분한 정도인데, 친구는 6월부터 에어컨을 켜죠. 정승제는 3월부터 켭니다.
1: 와.
0: 생활비는 반반씩 내고 있는데 전기세를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민이라고. 저는 에어컨을 한 달만 켜고 싶고 친구는 4개월 정도 켜니까 1대 4로 나누자고 할까요? 같이 안살 때는 몰랐는데 같이 살고 보니까 이런 고민이 생기네요.
1: 저 너무 공감이 되고요.
0: 너무 공감, 정말.
1: 근데 사실 이 문제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0: 예.
1: 처음부터 이렇게 에어컨 비 하나만 가지고 1대4로 나누겠다라는 발상을 바로 들고 가면
0: 예.
1: 갈등밖에 안 생깁니다.
0: 싸우나요?
1: 네, 왜냐하면 분명히 다른 영역에서 우리 제보자이신 분도 더 많이 쓰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에어컨 비만 가지고 얘기하면 싸우자라는 거가 될 수도 있고,
0: 예.
1: 종합적으로 우리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한뭐세달 정도 살아보니까 좀 생활 패턴이 다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리뷰해보자, 회고해보자. 우리 가족끼리 돈 내기하는 법 말씀드렸죠. 스몰 토크에서 시작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0: 예.
1: 우리 한번 회고를 해볼까? 그게 도움이 된대. 돈 아끼는데 도움 된대 하면서 앉혀놓고
0: 예.
1: 그러면서 따져보는 거야. 그럼 분명히 제보하신 분도 더 많이 쓰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점들
0: 예.
1: 감안해서 서로 그럼 죄책감 없이 이 친구는 에어컨 누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난방비를 많이 켜면, 난방을 많이 하면 그만큼 난 누리고, 이런 식으로 좀 상호 보완이 돼야지. 네, 너무 돈으로 딱 나누려고 하면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0: 생활이 또 어려워지고. 야,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에어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1: 네.
0: 제가 먼저 얘기하면 갈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야, 너는 전기세 이렇게 나오는 거를 다른 달 평달처럼만 넣는데, 그리고 평달보다 더 많이 나온 부분은 내가 킨 거니까, 내가, 그 부분은 더 낼게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1: 너무 훌륭한데요?
0: 이거를, 어우, 야, 네가 켰으니까 네가 내 이름을 싸울 수밖에
1: 맞아,
0: 없다라는 거죠.
1: 맞아.
0: 그쵸?
1: 이거 어떡하죠? 어떻게 저희가 투서라도 할까요? 우리 바다님 친구분께 이렇게 뭔가 알려줘야 될것 같은데, 꿈에 나와서라도 바다님이 직접 말 꺼내면 싸울 수 있다는 거죠.
0: 그러면 이렇게 가야지 뭐. 난 너무 추워라기보다 추운 걸로 얘기하지. 야, 춥다 꺼 이러지 말고. 안 돼, 저번 달에.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달은 같이 내. 6월에 키니까. 6월은
1: 네.
0: 같이 내. 그런 다음에 7월에 꺼. 7월이 제일 더운데. 아무튼 한 달, 야, 그때 너무 전기세 많이 나와. 안 돼! 이렇게. 돈 문제라는 걸 정확하게 밝혀.
1: 그렇네.
0: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얘기가 나오도록.
1: 오.
0: 많이 키는 애한테, 야, 그러면 에어컨은 내가 낼게. 이 말이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될게 아닐까.
1: 맞아요. 그거는 협의를 봐야겠네. 그렇게 많이 나오게끔 해야겠네요. 그리고 6월부터 측정을 정확하게 하기 시작해서 최소 7월에는 요 대화 꺼낼 수 있게끔 이제 재료를 깔아놓는 거죠.
0: 그렇지.
1: 생각의 재료를.
0: 에어컨 이거 진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잘 때가 제일 문제거든요.
1: 아, 맞아요.
0: 자는 온도, 그죠?
1: 네.
0: 그러니까 추운 사람은 계속 옷을 입어야 되고 더운 사람은 계속 에어컨을 켜야 되고 이게 정말

0: 문제인데,
1: 네.
0: 더 문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한참 나누다 보니 오늘 시간이 다
1: 아니,
0: 끝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 사연이 근데
0: 선생님?
1: 너무 재밌는데요?
0: 사연 너무 재밌죠?
1: 네.
0: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에 관련된 이런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코너도 점점 재밌어지면 점점 비중을 높이잖아요.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무료인 반디 앱 메시지로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지수 이야기부터 정말 많은 얘기, GDP 이야기까지
1: 와,
0: 했었어요. 어떠셨어요, 선생님?
1: 지수, GDP, 그리고 에어컨 비용에 대한 문제까지
0: 맞아요.
1: 너무 도움되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0: 예.
1: 네.
0: 다음 주에도 재미난 경제 이야기 들고 와 주실 거잖아요.
1: 그럼요.
0: 점점 흥미롭고 좀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 코너 다음 주에도 이어지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안녕히 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세요.
0: 저는 세곡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치마에 기다린 만큼 더. 자우림의 25, 21. 엑스 디너리 히어로즈의 보이저.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황유민님. 제가 신청한 노래가 라디오에 나오는 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요. 생선님이랑 바다님들이랑 같이 듣고 싶은 노래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어떡해요, 정말. 뭘 어떡해요. 그때그때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유민 바다님은 옛날 노래 신청 많이 해주시던데 덕분에 저는 추억에 잠겨서 너무 좋고요. 우리 청소년 바다님들은 처음 들으실 테니까 얼마나 좋아요. 새로운 노래를 또 발견할 수 있고요. 바다님들의 다양한 취향이 모여서 경청을 가득 채우는 거니까 너무 좋잖아요. 바다님들이 노래 신청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심지영님.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샵 1045 문자를 음성 입력으로 하다 보니까 생선님 이름이 자꾸 승 저의 이가 아니라 아이로 승재라고 보내지어지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네요. 용서해 주세요. 저의 이름의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음성 인식으로 하면 아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나빠 진짜 두 가지 발음으로 나오는 이름. 저는 나중에 딸을 낳거나 아들을 낳으면 두 가지 발음으로 돼 있는 걸 안 할 거예요. 저는 항상 누군가한테 이름 얘기할 때 정승재여, 재여, 어에 있자, 제주도 할 때 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되게 길게 얘기해요. 그래서 용서해 달라라는 느낌보다는 앞으로는 이해하겠습니다. 아, 음성 입력으로 하셨구나.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성은님.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명동에서 고백했어요. 이렇게 짧은 글에 이렇게 멋있음이 들어있다니.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너무 궁금하네요. 너무.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어요? 와, 그런데 이렇게 짧게 고백했어요 라고만 보내주시니까 더 낭만적인 거 그런 느낌이 드네요. 받아줬다 안 받아줬다라기보다 고백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젊음이잖아요. 청춘. 너무 부럽다 정말. 정말 진심 아름답고 멋있고 부럽습니다. 언제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글로 남겨주십시오. 경청 홈페이지와 반디 앱은 무료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정승재와 육중한 밴드가 부르는 잘될 거야. 치즈의 노래 너라서 고마워.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7월 1일 수요일에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오프닝 할 때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요술 항아리. 뭐든지 많이 만들어주는 그거. 제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사랑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라디오에서 만나는 지금 이 시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이거를 요술 항아리에 담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노래 준비한 곡은요, 동물원의 노래예요. 별빛 가득한 밤에. 이 노래 들으면서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님들 오늘 하루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코 잘 자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4: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산 가브리엘. 이곳은 1980년대 이후 리틀 타이페이라고 불릴 만큼 대만계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만 음식을 대표하는 맛집도 참 많다는데요. 그중 한 식당이 인기 메뉴 중 하나 때문에 벌금과 함께 판매를 중단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문제의 메뉴는 대만의 인기 요리 취두부입니다. 발효두부의 일종이죠. 특유의 강한 냄새로 유명한. 그런데 인근 주민이 악취가 난다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결과 시 당국은 식당 측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7월 첫째 날 수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출발했고요. 첫 곡은 스페인 출신의 Pepe and the Bottle Blondes의 Wo Yao Need I, I Want Your Love, 너의 사랑을 원한다 였습니다. 글쎄요, 저도 살면서 여러 동네를 살아왔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냄새 때문에 불편함을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은 딱 한 차례가 있긴 했네요. 이 버거를 파는 프랜차이즈 그한 6층 건물의 1층에 저도 자주 가는 곳이기에 뭐 별 생각이 없었는데 환기구가 저기 옥상에 이렇게 나 있는데 그 환기 그 구가 하늘을 향해 나 있지 않고 이렇게 살짝 구부려가지고 거리를 향하게 마치 냄새로 손님을 유혹하듯이 그렇게 냄새를 퍼뜨리는 그런 용도인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늘 동네에 버거 굽는 냄새가 진동한 적이 있어요. 그때 외에는 별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튀두부 예. 전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얼마나 강력한 스멜일까 궁금해지네요. 한 사람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뭐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공기 정화 필터 같은 거를 달아라라고 시당국에서 뭐라 그러죠? 뭐 강력하게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권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두루두루 소상공인이 그런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걸 맞출 수가 없죠. 뭐 보니까 어떤 사례가 있나 좀 찾아보니까 미국의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감지되는 순간부터 이 민원 제기자를 편의로 만들어진 조례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아시아 음식을 파는 업체가 폐업을 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업체가 최선의 수단을 다했는가라는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뭐할수 있는 그런 조치를 뭐 수천만 원짜리 공기정화기 다는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약간 그 소상공인 측에 유리한 그런 조례가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네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일본이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70년대부터 악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히 이 냄새를 측정하는 그런 지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지수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기계를 그런 도구를 통해서 측정한 그런 지수에 따라서 규제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이 음식 업체 사장님 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겠네요. 폐업 위기에 봉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냄새 민감한 부분이죠. 예, 이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겠는데 주관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골치 아픈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생방송 실시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이탈리아 곡두 곡입니다. 조바노티와 알파의 Buon Vento, 순풍이 있기를. 그리고 이어서 Fulminacci의 Maledetto Me, 나란 녀석은 두곡 이어서 듣고 오죠.

0: 매.
1: 나란 녀석은 말라데토 매 이탈리아의 폴미나치의 노래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 역시 이탈리아의 조바노티와 알파의 Buon Vento 순풍이 끼를 였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계음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리처드 보나, 카메룬이 낳은 걸출한 재즈 베이시스트라고 불리지요. 뿐인가요? 기타, 시타르, 만돌린, 부즈키 등등 10가지 이상의 악기를 연주하는 멀티 인스트루멘탈리스트죠. 그것도 모자라 신들린 보컬 스케트 테크닉까지, 맑고 부드러운 가창 실력까지 갖춘 그야말로 전천후 명장입니다. 그래도 리처드 보나를 이야기하는 첫마디는 베이시스트입니다. 그리고 베이스 기타와의 만남은 이번에도 우연을 가장한 운명처럼 시작되었다네요. 카메룬의 가난한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 11살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13살에 카메룬의 경제 수도 누알라에서 재즈 클럽을 운영하던 프랑스인 사장에게 전격 발탁되어 무대에 서기 시작한 1980년이었습니다. 당시 재즈를 잘 몰랐던 리처드 보나에게

클럽 사장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재즈 LP 컬렉션을 마음껏 듣게 해주었답니다. 그때 리차드 보나가 손 가는 대로 꺼내든 첫 번째 LP가 그의 음악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베이스 기타의 혁명가 자코 파스토리우스의 데뷔 앨범 자코 파스토리우스였습니다. 리차드 보나는 다시 기타를 들어서는 줄 두 개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네 줄짜리 베이스 기타로 급조한 후 자코 파스토리우스의 음악을 밤낮으로 모방하고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코바 스토리우스를 발견한 순간은 리차드 보나에게 있어서 기타에서 베이스 기타로 바꾼 것 이상의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베이스 기타라는 악기가 후방에서 리듬을 받쳐주는 역할만이 아니라 멜로디와 화성을 주도하는 전방의 악기가 될 수 있구나 하고 깨달은 순간 그는 해방감을 느꼈다고 하네요. 그것은 아프로 재즈의 해방이기도 했습니다. 1986년 프랑스 파리로 건너간 후 리차드 보나는 자신이 나고 자란 카메룬의 전통 리듬에 자코 파스토리우스 테크닉과 재즈의 화성을 병치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뉴욕으로 이주한 후 펑크, 플라멩코 등등 세계의 민속 리듬과 팝을 끌어들인 음악을 선보입니다.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아프리카 노예 무역의 역사를 쿠바와 카리브해 중심의 음악으로 재현하는 탐사를 통해서 아프로 쿠반 재즈의 유산을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자코 파스토리우스를 듣고 베이스 기타를 얻기 위해 리차드 보나가 갖고 있던 기타에서 줄 두 개를 뜯어냈다는 일화 말고도 관련해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유년 시절 기타는 치고 싶은데 돈이 없었던 그는 낡은 자전거 브레이크 와이어를 뜯어낸 다음 12줄짜리 기타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직접 대나무를 깎아서 플루트를 만들어 부은 일화도 빼놓을 수 없죠. 2012년 이탈리아의 베이스 기타 명품 브랜드 마크 베이스의 요청으로 리차드 보나는 장인 정신과 커스텀 감각을 본격적으로 발휘해 자신의 시그니처 베이스 시리즈 킬리만자로 그리고 키만두를 디자인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윤곽선을 새긴 독창적인 외관, 초고속 핑거링 연주를 돕는 설계, 그의 맑고 선명한 미성을 받쳐주는 음색 덕분에 이 기타들은 리차드 보나의 분신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네요.

singing.

manaka. Emane manaka.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베이스 기타를 거쳐 아프리카의 전통 리듬과 모던 재즈의 화성학을 확장한 재즈의 거장 리차드 보나였습니다. 대표곡 두 곡이었고요. 첫 곡은 99년 이 참여 뮤지션들의 이름을 쭉 보면서 와, 데뷔 음반에 이렇게 어마무시한 세션을 기용했구나 싶었지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세계적인 연주자로 인정을 먼저 받고 그리고 또 그런 활동을 꾸준히 또 이런 세계적인 뮤지션들과 교류를 탄탄히 한 다음에 정규 솔로 데뷔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구나 라는 판단이 서죠. 99년 이전에 이미 특별히 그 계기가 전환점이 된 거는 해리 벨라폰테 같은 거장의 그 음악 감독 생활을 통해서 탄탄히 여러모로 뮤지션십과 또 이런

업계의 다양한 면을 예, 노하우도 습득하고 뭐 등등 밴드 리더로서 작곡가로서 탄탄한 바탕을 만들고 오늘 발표한 99년 솔로 음반에서 들은 음악은 스웨디 나웽구의 아무리 그 AI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알라 카메룬의 예, 언어인 두알라 언어 번역이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의 주제는 이 앨범 자체가 자전적인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고향 아프리카, 특히 카메룬 자신의 백그라운드에 관한 뿌리에 관한 주제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아마 카메룬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 소문이 많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이 노래는 어떻게 소문이 퍼지는가 그것을 예 주제로 삼고 있다는데요. 소문. 아무튼 저는 그 리차드 보나를 떠올리면은 팬들은 뭐 베이스 연주에 진심인 분들은 뭐열 손가락에 꼽는 연주자로 추앙할 수도 있겠구나 싶지만 저는 이 사람이 바비 맥페린과 이 보컬 인터플레이를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스캣을 하는 걸 처음 영상으로 본게첫 경험이라 와 바비 맥페린 급에 그러나 주 악기는 베이스 연주였습니다. 또 어떤 팬들은 리차드 보나의 노래가 참 좋더라. 이 보컬. 예. 거기에 집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뭐 팝이나 이런 영역에서는 많죠. 베이스를 치면서 노래를 하고 또 작곡을 해서 인정도 받고 사랑을 받은 뭐폴 매카트니 뭐 이런 사람 대표적이고 스팅 또 떠오르고요. 근데 이 재즈 영역에서는 그닥 많지 않죠. 노래에 능하고 작곡과 뭐 그런 두루두루 그러면서도 베이스 연주를 탄탄하게 하는 에스페란타 스폴딩, 미셸 은데기어 첼로 이런 여성 베이시스트이면서 재즈 아티스트, 싱어들이 떠오르죠. 얼마 없다. 희소한 포지션이죠. 두 번째 곡은 다섯 번째 음반에서 2009년 발표한 그 리차드 보나의 지적 호기심은 그리고 또 음악적 포부는 그를 인도에까지 이르게 했네요. 그가 정한 이 음반의 5집의 컨셉은 블루스를 중심에 놓고 이게 얼마나 유니버설한 그리고 보편적인 그런 음악적인 개념인지 그런 요소인지를 실험하고 또 예, 그렇게 확인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당연히 미국, 아프리카, 블루스를 얘기할 때뭐 서아프리카가 기원이다라고 늘 얘기하니까 또 그게 또 상업적으로도 예, 확장되기 시작한 데가 또 영국이고 미국이니까요. 유럽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영국은 빼놨나 보죠. 아무튼 그리고 인도까지 뭐 가서 그동안 데뷔 이후 10년 동안 월드 투어를 통해서 구축한 탄탄한 예, 동료 뮤지션 네트워크를 10분 활용해서 뭐 인도 음악의 명인들과 또 악기 연주자들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곡 제목은 시바 만트라. 힌두교의 시바 신에게 바치는 산스크리트 만트라. 옴나 시바야 라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명상으로의 초대다. 이 음악은 본인이 또 그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유럽을 거쳐서 뉴욕으로 진출해서 월드와이드 이제는 또 굴지의 악기 기업의 인도르시라고 하죠. 이건 대가들에게만 그 주어지는 특전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걸고 악기 라인을 공장을 또 돌려서 전 세계에 보급하는 그만큼 뭐 많은 그 후배 또 꿈나무 연주자들이 리차드 보나의 스타일과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추앙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 뮤지션 출신의 부모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서아프리카의 중앙아프리카인가? 카메룬? 서아프리카죠. 이 그리오 전통적으로 예, 대대로 음악을 하는 가문 출신이라고 하네요. 그도 그래서 음악 교육에도 또 진심이었다고 하네요. 2009년 이후에는 뉴욕 대학의 또 교수로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클럽을 운영하시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브라질 고전의 프랑스 아티스트의 번안 리메이크 두 곡입니다. 마셀 아몽이 부르는 삼바 데떼, 여름의 삼바. 마르코스 발리의 삼바 지베라옹이죠. 소나이 서머 삼바의 리메이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클로드 르루슈 감독의 영화 남과 여의 음악이죠. 삼바 사라바 피에르바루의 곡입니다. 비니시우스 모라이스와 바덴 보엘의 삼바 다 벤상. 축복의 삼바의 리메이크 삼바여 축복이 있으라 까지 두곡 듣고요. 새 음행이 전한 노래로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페인의 로사나가 부르는 히라, 돌고 돈다입니다. 2009년 곡이죠. 이 돌고 돈다는 얘기는 사랑에 빠진 심장이 힘차게 피를 돌리듯이 인생도 세상도 이 환희의 순환을 계속한다라는 메시지네요. 낭독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심장이 있다. 사랑을 감지하면 이성을 잃는 그런 심장. 날 대신해서 은신처를 찾아줄 줄 아는 심장이지. 날 설득해서 너에게 고백하게 만드는 심장이야. 밤을 꼬박 새우면 어떨까? 평생을 사랑에 빠져 있길 바라겠지. 사랑바보로 평생을 사는 거지. 그 마음이 날 깨어있게 해. 그 마음이 날 느끼게 해. 아침이 되면 인생은 다시 돌고 돈다. 너의 온기에 몸을 맡긴 채 너의 눈을 응시하면서 새벽 하늘에 연을 띄우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자기를 내어준다. 인생은 돌고 돌며 마법도 함께 돌고 돈다. 달은 밤하늘에 걸린 채 내려오고 태양은 흩어져 사라진다. 밤은 두 장의 하얀 시트 사이로 보이는 통로지. 영원히 불타오를 때 그 열정이 문을 활짝 연다. 우리 사이를 맴도는 공기마저 신발을 벗어 던지네. 나에겐 사랑이 넘쳐 흐르는 심장이 있다. 너의 사랑을 받으면 밀물처럼 솟아오르고 사라지려는 희망을 다시금 채워준다. 널 향한 심장 박동은 멈추는 법이 없지. 나의 심장은 너의 것. 가끔 이상해 보일지도 모르지. 나의 심장이 원하는 건 오직 사랑으로 채워진 피. 잠들지 않은 채 너를 바라보는 시간으로 채워진 날들이다.

세 명이 전한 노래 스페인의 로사나의 2009년 곡 히라 돌고 돈다 노래말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1부 이제 마무리할게요. 2부는 카페벨로주 아시안팝 페스티벌의 박정용 대표와 함께하는 박정용의 월드팝 이어지니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콜롬비아의 무스유 베리네의 누에스트라 칸시온 우리의 노래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작가 호르헤 보르헤스. 젊은 시절 도서관 사소로 일했던 그는 훗날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의 관장이 돼 18년 동안이나 근무했는데요.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물었을 때 보르헤스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억지로 책을 읽으려 하는 것은 황당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강요된 행복에 대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독서는 큰 행복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책을 읽어야 한다는 중압감에 짓눌려 오히려 책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헤아렸는지 보르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읽고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작가는 여러분을 위해 그 작품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책을 그냥 한쪽에 놔두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을 끌 작가는 분명 또 있을 겁니다.

고님, 몇 달 전에 읽어주셨던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이럴 땐 무슨 책이 좋을까요? 이 노래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에요. 반말 축하해주세요. 저 요즘 힘들어요. 응원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든 답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못하는 거 빼고 다 해드립니다. 축하, 응원, 위로, 명랑, 쾌활, 진지, 진솔, 밥, 친구까지 다 해드리는 곳. 여기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기다릴게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2부 첫 곡, 일본의 재즈 퓨전 그룹이죠. T스퀘어의 95년도, 1995년도 음반에서 Sunnyside Cruise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회행 참여하신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0217 문자로 세아라 듣다가 신청하셨다고 팬메테니 그룹의 리차드 보나와 함께한 곡 Afternoon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2002년 음반이네요. Speaking of Now 수록곡 Afternoon 함께 듣고요. 박종영의 월드팝 이어갑니다.

0: 그는 천상 음악 애호가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음악을 공유하고 함께 음미할 수 있다면 먼 길마다 하지 않고 기꺼이 달려갑니다. 그 길에서 한국 인디 음악의 성장을, 아시아 음악의 부흥을 함께 발견합니다. 카페벨로주 그리고 아시안 팝 페스티벌 대표 박종용의 월드팝 시작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 따님과 도쿄 여행 다녀오셨다는 소식 잘 들었고요. SNS 계정을 통해서 이 소식을 기쁘게 전하면서 구차한 변명까지 늘어놓으셨더군요. 대학생 따님과 3박 4일 도쿄 버킷리스트였지만 권하지 않았음. 먼저 같이 가자고 함. 팩트임.
1: 팩트임 맞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네. 예. 팩트
1: 팩트를 왜 구차하다는

0: 하고.
1: 증명이 있어야 되죠. 증명할 수 있는 팩트여야 되잖아요.
0: 아이, 근데 네. 그 정도의 신뢰가 없으면.
1: 네, 신뢰요? 아, 네. 신뢰하셔야 함, 뭐 이렇게. 약간. 아, 그나저나. 예. 따님이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따님과.
0: 아, 근데, 네, 뭐, 좋은 편인 것 같고요. 네. 좋은 편인 것 같은데, 이게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는, 이렇게. 가족이기도 하고
1: 세대가 다르니까 그 세계가 월드가 다르지 않아요?
0: 네, 정말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음악 취향도 다르고요. 네. 걸음걸이도 저는 빠르고 원래 뭐 그 여자들이 좀 늦긴 하지만 딸은 정말 다르고요. 아, 뭐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둘이 여행 간 건 처음이에요.
1: 같은 거는 외모 뭐 이런 거?
0: 아, 외모는 좀 닮긴 했어요.
1: 그러니까 네, 네. 좀 닮아야죠.
0: 네, 닮긴 했는데. 네. 둘이 여행을 가보니까 아 정말 다르구나라는 거를 알고 왔죠.
1: 아니 그러니까 세대가 다르면
0: 네.
1: 시간대도 다를 것 같다.
0: 뭐 세대는 이런 생각이 달라도 네. 뭐 성격이나 취향이나 이런 게 비슷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대가 다를 뿐만이 아니라 뭐 성격이라든지 밥 먹는 속도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빨리 먹고 저희 따님은 엄청 천천히. 늦게 먹고.
1: 예, 한 30분 씹으면서.
0: 네, 네, 뭐 이제 그 모든 게 정말 다 달라서.
1: 네.
0: 네, 하지만 사랑합니다. 네.
1: 사랑이 모든 걸 이어주는.
0: 네. 그렇죠.
1: 따님에게는 어떤 효도 여행인가? 뭐 이런 느낌일 수 있지 않을까요?
0: 아,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예. 컨셉이 그거였어요. 예. 가이드 있는 자유여행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가이드 있는 자유여행.
0: 그게 뭐냐면
1: 모순되는 개념 아니에요?
0: 그 어떤 예. 얘기냐면 만약 아빠를 아는 거죠. 같이 가면 아, 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이렇게 질척대지 마라.
1: 그럼 가이드는 어떻게 해달라는 거지?
0: 필요할 때 지금 거리에서
1: 돈으로 가이드를
0: 돈으로 돈도 포함해서 네. 가까운 거리에서 언제나 필요할 때 착 이렇게 뭔가 안내를 해주고 예. 하지만 떨어져 있어라.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순된 단어잖아요.
1: 접근 금지 명령 같은 네, 건가요? 그래서
0: 이게 이런 여행이 가능해? 라고 생각했는데 예. 3박 4일을 보내고 왔는데 가능해지더라고요.
1: 네.
0: 저의 모든 일정을 다 희생하고 네. 거기에 맞추니까 되더라고요.
1: 좀 스트레스 아니에요? 약간 좀 지금 거리에서 지켜본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0: 근데 뭐 표현이 예. 그런 거지. 예. 같이 잘 즐기고 왔습니다. 예. 네.
1: 뭐 기억 남는 액티비티 하나 뭐 소개해 주세요. 뭐 있어요?
0: 그 유명한 이제 아사쿠사의 예. 센소지라고 예. 되게 큰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 일본의 절 사원 뭐 예, 이런 데 되게 큰 데 있는데 거기가 관광객들이 정말 바글바글 하거든요. 예.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거기를 처음 가봤어요. 그렇게 도쿄를 많이 갔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가기로 했으면 아무래도 불안해서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답사를 갔는데 네. 아침 일찍 가니까 너무 조용하고 좋은 거예요.
1: 평화.
0: 네, 사람도 없고 예. 사진은 다 찍을 수 있고.
1: 얼마나 일찍 가야지. 그런
0: 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 이렇게 가면. 그래서 그 옆에 스미다강이라고 산책로도 너무 네. 좋고 그래서 전날 답사를 한 2시간 동안 마친 다음에 예. 다음날 따님을 일찍 깨워서 예. 가이드를 했죠. 아주 만족스러워했다는.
1: 훌륭한 가이드 역할을 해내셨네요.
0: 네, 그러니까요.
1: 답사까지 그러니까 미리 하고.
0: 네. 보통 이제 한참 연애할 때 네. 미리 답사 가고 그러잖아요.
1: 그런가요? 예. 네. 정혁 씨가 그 SNS에 또 이렇게 후기를 남기셨네요. 어떻게 대학생이 종일 캐릭터 스트리트에서 시간을 보냈냐며 딸에게 잔소리를 할 뻔했지만 50대 아저씨가 종일 쭈그리고 앉아서 LP판 뒤지는 모습과 다를 거 없다라는 깨달음에 그냥 잠 잡고 있었다. 너무 잘한 것 같다. 네. 라고요. 이렇게 캐릭터 막 뒤지는 그 모습이 네. LP 그...
0: 다를 게 없더라고요. 아, 그런 면에선 닮았다.
1: 컬렉터의 모습, 닮은 모습. 아무튼 잘 다녀오셨다니 다행이고요. 오늘 테마, 선곡 테마 알려주시죠.
0: 네, 내 인생의 음악 1부고요.
1: 네.
0: 갑자기 이 주제를 정한 건 예. 지난번에 그 어제 그제 다녀가셨던 김학선
1: 대중음악평론가가,
0: 씨가 네, 예. 출연하셨을 때 비슷한 이렇게 인생의 음악이라는 컨셉을 하셨다고
1: 맞아요
0: 승려 씨께서 네. 저보고도 한번 해보라
1: 그렇게 편하게 한번 하셔도 네,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0: 사실은 네. 뭐 그게 뭐 재밌나 했는데 네, 그래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1: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뭐 어린 시절의 이야기 추억. 뭐 이런 네. 거 이런 거 풀어주시면
0: 2부로 만들어 왔습니다.
1: 듣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음악 1이라고 하셔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도 우리 박정영 씨가 출연을 하실 예정인데 오늘은 그 내 인생의 음악 첫 편이군요.
0: 네, 학창 시절.
1: 예, 학창 시절. 그러면 뭐 초등학생?
0: 초등학생부터 네. 뭐 고등학교까지겠죠. 10대.
1: 그렇군요. 네. 10대 시절에 파트 2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의 네. 음악들을 또 골라주실 예정이고
0: 네. 이렇게 막 거창하진 않습니다. 네, 네.
1: 초등학교 때 저는 뭘 들었는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좀 조숙하게 컬렉션을 좀 그때도 가지고 있었어요.
0: 국민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레코드 또는 네. 카세트 테이프를 샀던 네.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선명하게 네. 기억해요. 컬처 클럽의 카세트를 샀어요.
1: 카마 카멜리온 있는.
0: 네 맞습니다.
1: 저랑 어떻게 이렇게 겹치죠? 저는 카멜리온 그 노래를 들으면서 네. 그 뭐 신기한 걸 발견했거든요. 그게 뭐, 그래서 기억이 네. 나요.
0: 어떤 신기한 거요?
1: 그 보통 이런 팝 음악의 그 리듬 섹션은 드럼이랑 베이스잖아요.
0: 아, 네네.
1: 근데 킥 드럼이 뭔지도 모를 시절에
0: 국민학교 때 예, 그런 걸 찾으셨다고요?
1: 이 킥이라고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쿵쿵거리는 그 타악기 같은데 이게 높낮이가 있네 음가 피치에 네. 라고 높아졌다가 그게 이제 베이스랑 이게 합을 이루면서 리듬을 드라이브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 그 노래를 통해서 느꼈다라고 예.
0: 음악을 네. 할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런가요? 아무튼 네. 카멜리온
0: 아마 네. 많이 비슷할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약간 뭐 마이클 잭슨, 컬처 클럽, 듀란 듀란 뭐 한참 인기 끌던 그 시절의 음악들을 막 듣고 너무 좋아했었는데 보통 이 이제 중년이 넘어가면 이런 생각 가끔 드시지 않나요? 어쩌다 내가 여기까지 와 있지? 그러니까 뭐
1: 아직은 안 하려고 그 생각.
0: 어쩌다 네. 공연장을 18년이나 했을까? 또는
1: 그게
0: 뭐,
1: 컸다. 네.
0: 어쩌다 네. 뭐 예를 지금 여기 와서 음악을 소개하고 있지? 네. 내가 어쩌다 뭐 좋은 직장을 놔두고 뭐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근원을 올라가 봤더니 저한테는 이 아티스트였고요. 프린스라는 아티스트였고.
1: 예. 네. 컬처 클럽 말고.
0: 컬처 클럽 말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컬처 클럽 듀란듀란 이렇게 막 밝고 신나고 너무 좋은 흥겨운 음악들이 너무 좋아서 팝 음악을 좋아하다가 네. 라디오에서 프린스의 Wind of Sky가 그때는 엄청 인기곡이었잖아요. 네네. 딱 흘러나왔을 때 그 충격이 지금도 되게 선명해요. 뭔가 어? 내가 듣던 거랑 뭔가 좀 불편하고
1: 그때 초등학생이었죠?
0: 네, 초등학생 예, 예. 국민학교 6학년이었죠. 예.
1: 와,
0: 뭔가 이게 다른 거예요. 네. 이거 뭔가 약간 불편하고 어둡고 뭔가 약간 음지에 있는 것 같은 음악인데 빌보드 차트 1위라는 거야. 이게 말이 돼?
1: 음기가
0: 막 있는데. 근데 뭔가 묘하게 끌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1: 그런 거 경계해야 된다라는 또 본능적인 어떤 방어 이런 것도 좀 발동되고 그러지
0: 경계해야
1: 않았어요?
0: 된다는 마음 때문에 이제 더 끌리는 거죠, 그때는.
1: 하지 말라 그러니까.
0: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정보가 없으니까 이제 네. 결국 레코드 가게 가서 열심히 물어보고 이럴 수밖에 네. 없는데. 금지곡이 또 많다는 거예요. 이 아티스트한테는. 네, 네. 이 뭐지? 네. 그때부터 약간 뭔가 이상한 음악에 대한 탐구? 뭔가 새로운 걸 찾는 열망? 뭐 이런 게 그 레코드에 대한 열망? 이런 게 생겼던 게 프린스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돌아가 보면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와 있지? 하면 아, 그 아저씨 때문인 것 같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네.
1: 그 프린스가 실명이라면서요.
0: 네.
1: 프린스 넬슨.
0: 네. 희한한 사람이에요.
1: 네. 아무튼 정말 외계인처럼 등장한 그런 네. 인물이죠.
0: 외계인처럼 등장했다가 네. 외계인처럼 가신 분.
1: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프린스의 데뷔 음반에서 한 곡을 고르셨네요.
0: 네. 사실은 오늘. 얼마 전에 한 몇 네. 개월 전에 제가 Wind of Sky를 선곡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네. 또 하긴 살짝 그래서 대신 프린스의 데뷔 앨범에서 한 곡을 선곡했습니다. 이게 19살의 나이에 작사, 작곡, 편곡 다 맡았던 연주까지.
1: 와.
0: 신기한 사람이죠. 네.
1: 그러니까요. 이 노래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때 뭐 매료됐던 When Doves Cry보다는 좀 어때요?
0: 아주 편안하고요.
1: 편안해요. 네,
0: 굉장히 대중적이고
1: 음기가 별로 없어요.
0: 음기가 없습니다. 네네. 네. 프린스가 꼭 그런 사람 음악만을 하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1: 그렇죠. 네. 1978년 프린스의 데뷔 음반에서 오늘 박정용의 월드팝 선곡 내 인생의 음악 1편 첫 곡입니다. My Love Is Forever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게임 오늘 2부 순서 카페벨로주 아시안 팝 페스티벌의 박정영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 월드팝이고요. 내 인생의 음악 볼륨 1 학창 시절이란 테마로 음악의 눈을 띄워준
1: 네.
0: 그런 아티스트
1: 그러니까
0: 프린스라고 하시면서
1: 좀 표현을
0: 네.
1: 하면 새롭고 이상한 음악에 눈을 띄워준 그런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0: My Love is Forever 78년도 발표한 그의 데뷔 음반에서 들어봤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 저처럼 뭐 오늘 처음 듣는 그런 상황이라면 와 이런
1: 이런
0: 사운드였구나
1: 프린스가?
0: 이렇게 시작을
1: 네.
0: 했다고 그러니까 AOR
1: AOR 느낌이
0: 느낌도 나는
1: 있고요.
0: 네.
1: 그러다가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음지로 가셨는지
0: 네.
1: 한 이제 이후 한몇년 지나면서 완전히 네.
0: 그러고 보면 근데 마이클 잭슨도 비슷한 행보 아니었나? 약간
1: 그러니까요.
0: 섹슈얼한
1: 네.
0: 목소리가 더 나중으로 갈수록 막 이렇게
1: 계기가
0: 예,
1: 있었겠죠.
0: 분명히 프린스에게 이렇게 푸푼한 시절이 있었네요라고 3482님께서 써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뭐 19, 18
1: 네.
0: 미국 나이로 18이었을 거고 한국 나이로 19이었으니까 풋풋한 게 이상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1: 맞습니다.
0: 네. 자, 계속해서 박정영의 어린 박정영의
1: 네.
0: 컬렉션에 또
1: 그 어린 박정용이 이제 중학생이 되죠.
0: 예.
1: 중학생이 되면서 앞서 얘기했던 거죠. 이게 약간 한국의 문화사 같은데요. 그 시절의 음악 매니아들한테는 정보가 없잖아요. 인터넷이
0: 네.
1: 없으니까. 그러면 야, 프린스의 금지곡이 있으면 이걸 들을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AFKN이라고.
0: 아, Armed Forces
1: 네.
0: 코리아
1: 한국에
0: 네트워크.
1: 거주하는 미군들을 위한 방송이 있습니다. 그 이제 AFKN에서 토요일만 되면, 토요일 오후만 되면 늘 방송을 해주던 아메리칸 탑 40이라는 그 음악 차트 방송이
0: 예,
1: 있죠.
0: 요즘 뭐 핫백, 핫20,
1: 네.
0: 뭐 이런 식이군요.
1: 네, 거기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진행자가 승열 씨 너무 잘 아시는 KCK 있음.
0: 개인적으로 모르고요. 그냥 유명
1: 아니,
0: 셀럽이었죠.
1: 셀럽이었죠.
0: 예,
1: 네.
0: TV에도 나오고
1: TV에도
0: 라디오에도
1: 나오고, 네.
0: 나오고.
1: 그 분이 진행을 하는데
0: 예.
1: 항상 딱 2시가 돼서 시작을 하면 Hi, I'm Casey Kasem and welcome to American Top 40. 딱 이렇게
0: 아,
1: 멘트가 나오면
0: 목소리도 참
1: 목소리
0: 좋으시잖아요.
1: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미국의 청소년들, 미국의 20대들, 청취자들은 그게 1970년대, 80년대 말에 그게 딱 나오면 아, 드디어 주말이다.
0: 주말이다.
1: 라는
0: 그러면서
1: 어떤 그런 거에 상징적인 문구였대요. 근데 태평양 건너 한 명의
0: 박정영 소년
1: 중학생에도
0: 박정영에게
1: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소수의 많지는 않지만 골스 음악 팬들한테도
0: 주파수 혹시 기억나세요? 라디오
1: 아,
0: 주파수?
1: 주파수가 100 넘었고 뭐
0: 요즘은 102.7이어요.
1: 거의 그
0: 그거예요?
1: 주파수였던 것 같아요. 예.
0: 그리고 막 치직치직 하면서
1: 취직하면서 그걸 딱 잡으면 그 시간만 기다리고
0: 간
1: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영어를 뭐 알겠습니까? 뭐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근데 뭐 아는 단어들을 막 찾아가면서 듣는데 탑40를 듣다 보면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뭐 프린스의 금지곡을 듣기 위해 거의 한 2시간, 3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그 시절에 거의 절반 이상은 어떤 음악이 많았냐면 오늘 소개할 존 멜렌캠프 같은 그걸 하트랜드 락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중반까지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인기를 끌었던. 그러니까 너무 컨트리 같진 않고 약간 스트레이트한 락과 그런 게 섞이면서 뭔가 마음을 움직이는,
0: 농심을 움직이는
1: 농심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흔히 저희는 약간, 야, 이게 흙냄새 나는 음악이라고
0: 맞아요.
1: 하는데 저희들끼리는 약간 소똥 냄새 나는. 그러니까 미국을 한 번도
0: 너무하다.
1: 가보지도 못했는데 이 음악만 들으면 막 서부가 떠오르고 그래서 약간 지금도 그 시절 어린 시절에 그런 음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좋아하다기보단 계속 듣다 보니까 명절만 되면 떠오르는 음악이 이런
0: 하틀랜드
1: 하트랜드
0: 아메리카노
1: 락이
0: 하틀랜드 락이야?
1: 락이
0: 와.
1: 돼버리고 야 이게 바로 지배 문화의 어떤 영향력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의도치 않게 계속 들으면서 이런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0: 가랑비에 물 젖,
1: 가랑비에 물 젖죠. 뭐
0: 젖듯이.
1: 예를 들어서 브루스 스프링스틴, 휴이 루이스 앤더류스 뭐 이런 아티스트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존 멜렌캠프의 스몰 타운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이 노래가 지금도 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고요. 나중에 2000년이 지나서 이뭐 유튜브 영상을 이제 이 뮤직비디오 같은 걸 찾아보고 그 내용을 가사를 보면서 야, 이게 되게 심오한 내용이었구나. 미국의 어떤 그 당시 중소도시,
0: 어.
1: 농촌의 어떤 비애나의 현실 이런 걸 굉장히 다룬 얘기였구나라는 예. 걸 전혀 몰랐죠.
0: 스프링스틴이 했던 거를 이어받아서 네. 약간 본인 말로는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 그렇죠.
0: 그러니까 약간 자기를 좀 스스로 비하하는 의미이긴 한데 약간 좀 짝퉁 스프링스틴이라는 네. 스스로 약간 그런 포지션이었던 그런 아티스트 같긴 한데 라디오에서 꽤나 많이 나오고
1: 엄청 인기가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0: 락앤롤 홀로페임에도 네. 2008년엔 헌액이 됐다 그러는데 네. 예. 아무튼 저도 이 노래 많이 들었습니다. 네.
1: 그러니까 예. 이게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 하면 이 AFKN 같은 그런 매체에 네. 그 시기적인 특성과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네. 앞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정보가 없으니까 더 몰입했던 것 같아요. 막 인터넷에 이런 데 정보가 많으면 사실 그러지 않는데요.
0: 네.
1: 너무 찾기 어려우니까 막 그 네. 시간에 앞에 앉아갖고 2시간, 3시간을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를 들으면서 네. 방송을 듣고 이러니까 더 몰입하게 되고
0: 네.

0: 기억이 납니다.
1: 약간 라디오 치직거리는 거 돌리면서 약간
0: 네.
1: 간첩 같아요.
0: 근데 그런 애들이 꽤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존 멜랑캠프의 Small Town 1985년 발표곡 함께 듣고 오죠.

0: 1985년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존 멜렌캠프가 발표한 음반에서 Small Town이었고요. 오늘 박정용의 월드팝의 두 번째 선곡이었습니다. 중학생 된 정용의 또 관심을
1: 네.
0: 사로잡은 음악이었죠. 아니면 이 음악이 정용을 사로잡았군요. 그렇죠. AFKN이
1: AFK인이 사로잡았죠.
0: AFKN에 사로잡 핀
1: 네.
0: 중학생 정용의 플레이리스트에서 한곡 들어봤고요. 카페벨루주 아시안 팝 페스티벌 대표 박정용의 월드팝 내 인생의 음악 볼륨 1 학창 시절 테마로 고르신 이제 세 번째 음악 만나보겠습니다.
1: 이제 또 전혀 다른 음악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0: 네.
1: 이제 중3 시절에 빠졌던 음악이,
0: 네.
1: 그러니까 보통 제가 남중 남고를 다녔는데,
0: 네.
1: 그때쯤 되면 다그 좋아하는 여선생님이 한 명씩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좋아했던 여선생님이, 아, 너무 멋있게 음악

0: 음악을 막 좋아하셨고
1: 네네.
0: 그분이 좋아하셨던 팀 중에 하나가 바클리 제임스 하베스트 수준이 벌써 있으시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 팀은 또 뭐냐? 그랬더니 레코드 가게 사장님을 물어봤더니
1: 네.
0: 프로그레시브 락이라는 거예요.
1: 그게 뭐죠?
0: 야,
1: 하고
0: 그러면 또
1: 또,
0: 그게 뭡니까?
1: 예.
0: 하면서 이제 프로그레시브 락을 이제 집중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 당시 전영역의 25시의 데이트라는
1: 네.
0: 전영역 씨가
1: 라디오,
0: 하는
1: 심야
0: 라디오
1: 라디오?
0: 심야
1: 예.
0: 라디오가 프로그레시브 락을 엄청 막 틀던 때여서 자연스럽게 새벽에 그 이제 방송을 듣고 엄청난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돌아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태리의 뭐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 프랑스의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 한국에서는 나름 매니아들 사이에 엄청 인기가 많았는데
1: 네.
0: 약간 과대평가받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와서 다시 들어보면. 근데 그 시절에는 또 그게 너무너무
1: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0: 세상에서
1: 훌륭한
0: 제일
1: 음악
0: 멋있는
1: 같죠? 예.
0: 음악이었죠. 달랐으니까.
1: 예.
0: 그래서 제일 지금도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는 추억이 제가 중학교 때, 중2 때, 중3 또는 고1 언니, 뭐, 오빠들이 그 다방을 빌려서 음악 감상회를 해요. 음악 감상회를. 그때
1: 다방을 빌릴 수가 있어요? 중3
0: 원래
1: 학생들이?
0: 빌려주질 않는데 이제 음악 감상회라고 하면 빌려주죠.
1: 아.
0: 그러면 이제 레코드 가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어디 화곡역 어디에 있는 곳에서
1: 네.
0: 프로그레시브락 음악 감상회를 여기 단골들이 한다.
1: 네.
0: 나보다 나이가 많은 이제 그러면 일면식도 없는데 그 복사된 그거 하나만을 갖고
1: 네.
0: 다방을 찾아가서
1: 네네.
0: 딱 들어가요.
1: 들어가면 약도 들고
0: 약도 들어가면 이 담배 연기로 자욱해요.
1: 아 맞아요. 시대가 그런
0: 시대가
1: 시대였죠.
0: 그러니까 저는 네. 그때 뭐 담배를 안 피는 모범생이었는데
1: 네. 콜록콜록콜록 이러면서
0: 되게 당황스럽지만 네. 내가 이제 어쨌든 이 프로그레시브 락을 만나러 온 거잖아요.
1: 네.
0: 딱 앉아 있는데 저기 이제 어떤 한 두 살 정도 그 위인
1: 네, 선배
0: 한 누나
1: 누나 누님
0: 지금도 그 누님 굉장히 뭔가 사연이 많을 것 같이 생긴 분이에요. 약간 다크서클도 되게 네. 많고 그 잊혀지지 않아요 그 모습이
1: 네.
0: 그 분이 선곡한 노래가 오늘 소개할 1971년 결성된 이탈리아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 오산나의
1: 오산나
0: 깐조나입니다.
1: 네.
0: 이 네, There Will Be Time 이 곡이 그 지금도 그때 그 시간 그 공기 뭐 선명하게 기억을 딱 떠올리게
1: 자욱한 담배 연기와 네. 다크서클의 그
0: 그리고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연상의 누님이 네. 딱 플레이했던 네.
1: 그분의 성함은 모르죠?
0: 아, 네. 네, 그 뒤로는 네. 못 만났어요.
1: 저도 그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께서
0: 네.
1: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저한테 알려주시긴 했는데 이 제비 뭐 이런 노래라고.
0: 그게 또 수준 높은 노래 같은데요.
1: 네, 네, 국산을 좋아하셨던 그런 네. 아무튼 예, 그런 추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세 번째 선곡 프로그레시브 록 그룹 이탈리아의 오산나의 깐소나 There Will Be Time 듣고 오겠습니다.

0: 이탈리아의 프로그레시브 락 그룹 오사나의 1972년작 Canzona, There Will Be Time 함께 들어봤고요. 오늘 박정용의 월드팝 세 번째 선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그 바클리 제임스 하버스트로 시작해가지고
1: 네.
0: 그 레파토리가 아주 쫙 있겠네요.
1: 짝사랑으로
0: 네.
1: 시작한 네,
0: 예.
1: 플레이리스트네요.
0: 짝사랑
1: 네.
0: 플레이리스트 일부를 또 공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선곡 또 들어볼까요?
1: 사실 이 곡은 제 음악 취향에 막큰 영향을 주었다기보다는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개인적인 이제 일이긴 하지만 제 학창 시절에 가장 큰 사건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국민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중2 때 암으로 투병을 시작하셔서 고1 때 돌아가셨어요.
0: 한 3, 4년을
1: 예,
0: 투병을 하신
1: 근데 이제
0: 거예요.
1: 가장 예민한 시기였잖아요, 사실.
0: 그러니까요.
1: 그러면서 그 사건이 사실은 저의 성격도 바꿨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시면 저 MBTI 약간 완전 아이거든요. 안 그래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막
0: E였어요?
1: 파티 이런 거 전혀 싫어하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는 완전 E였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성격도 바뀌고 뭐 굉장히 뭐 많은 게 바뀌었는데 그때 나름 큰 위기였겠죠. 근데 그 시절에 이 노래를 한 1000번 뭐한 몇천 번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주는 위로 이런 게 제일 컸던 것 같고요. 시인과 촌장의 비둘기에게라는 곡인데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저는 뭐 한국 대중음반 뭐 100대 명반 막 이런 거 꼽으면 저는 언제나

0: 시인가총장의 앨범이 독보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영향을 준 것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독창적인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곡은 저한테 너무나 큰 위로를 줬던 학창 시절의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1: 1986년 시인과 촌장의 시인과 촌장이죠.
0: 네.
1: 이 음반 저도 이렇게 쑥 간단히 들어보니까 이 음악 분위기도 굉장히 프로그레시브하지
0: 약간
1: 않나라는 느낌이
0: 프로그레시브합니다.
1: 좀 들었는데,
0: 네.
1: 특히 위로를 받으셨던 비둘기에게
0: 네.
1: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0: 그 가사가 뭐딱 보면은 그대는 나의 깊은 어둠을 흔들어 깨워 밝은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죠. 그대는 나의 짙은 슬픔을 흔들어 깨워 환한 빛으로 나를 데리고 가죠. 부탁해 어린 횃불이 되고픈 나를 마음속의 고향에서 잠자는 나를. 이런 가사가 뭐 너무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같고 음악 자체가 너무 훌륭한 음악이었던 것
1: 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면 또 개인사까지 이렇게 또 아픈
0: 네.
1: 또 상처일 텐데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네요. 좀 깜짝 놀랐어요. 또
0: 아,
1: 이런
0: 아닙니다.
1: 얘기를
0: 네. 다음
1: 쉐어해
0: 주에 더
1: 주셔서.
0: 재밌는
1: 네.
0: 선곡으로.
1: 다음 주는 이제 성인 된 다음에
0: 아, 네,
1: 그런 거죠.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시인과 촌장의 비둘기에게 듣고 오죠.

0: EBS FM 세계 음악 기행.
1: 오늘 이곡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프랑스의 장자크 골만의 밴드 시절 곡이죠. 1975년 타이퐁의 Sister Jane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직장생활.
2: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평소 잘 긴장하거나 낯을 가리는 편이 아닌데도 발표나 회의, 면접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자리에선 바짝 얼어붙을 때가 있죠. 실수하면 어쩌지? 혹시라도 내가 긴장한 걸 사람들이 알아채면 어쩌지?

0: 초조해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런 걸 수행 불안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부터 부정적인 결과를 걱정하느라 마음이 불안해지는 걸 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사람들 앞에 자주 나서보고 발표도 자주 해보는 건데요. 평소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거나 실제랑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발표 시작하기 전에 참 떨리네요, 불안하네요 하고 내가 긴장했던 걸 먼저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에도 나아지는 게 없다면 사회불안장애라는 정신과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거나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정말 많이 좋아지니까요. 꼭 전문의를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1: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2: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1: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2: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1: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만큼은 안 먹는 것 같아요. 참외는 단의 것도 食べますか? 씨까지 다 먹나요? 소레또 뭐? 타네와 토って 食べますか? 씨는 빼고 먹나요? 선생님은 마코와우리와 お好きですか?
1: 韓国ではたまに食べますけど、私は種は取る方ですかね。
0: そうでは す
1: い。
0: か。예전에는 또 이것도 뭐 먹으면 안 좋다 해서 다 빼고 먹다가 또 상관이 없다 해서 私は一緒に食べたんで、まあ、取ったり、どちらとも両方やってますけど。
1: シシャモは骨ごと食べられるから、カルシウムをたくさん取ることができるよ。
0: 시샤모 열빙어입니다. 시샤모와 혼의 것도 食べられる 까라 열빙어는 뼈째 먹을 수 있어서 칼슘 뭐 탁산 토르 것도가 되기를요. 여기서의 토르는 섭취하다란 뜻으로 칼슘을 많이 섭취할 수 있어. 자, 그럼요. 문장 완성하기로 넘어가 볼까요? 에? 껍질째 통째로 배워 먹으라고요? 껍질 하면은
1: 皮ごと 皮ごと 丸かじり。
0: 식빵을 봉지째 냉동하면은 빵끼리 달라붙어 버려. 봉지라고 하면은
1: 袋
0: 袋를 써서
1: 袋ごと食パンを袋ごと冷凍するとパン同士がくっついてしまうよ。
0: くっつく서로 달라붙다. 그러니까 식빵을 袋ごと冷凍すると판도시가 빵끼리 くっついてしまうよ. 달라붙게 돼. 달라붙어 버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빼서 요거 소분해서 넣어두는 게또 요령이죠. 잡초를 뿌리째 뽑고 싶은데 꽤 어렵네. 뿌리째 뽑고 싶다. 뿌리?
1: 根っこごと 雑草を 根っこごと 抜いてしまいたいんだけど なかなか難しいね。
0: 뿌리라고 하는 거는 내 또는 내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잡초를 내꺼고도 누이되 심하이다인데 그래도 잡초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싶은데 나가나가 무지가시네.

0: 소녀 생활 어휘 그첫 번째는요.
1: 아이니크.
0: 아이니크 하면은 기대에서 어긋난 모양. 그래서 좀 아쉬운 상태예요.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유감스럽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1: 아시타노 바베큐 요테이 도리 야르노?
0: 내일 바비큐 예정대로 하는 거야?
1: 아이니크 아메 미타이 다카라 중시 니나리 소.
0: 아이니크 아메 미타이다 카라. 아유, 공교롭게도 아메 미타이다 카라. 비가 올것 같아서 추신이 나리소. 취소가 될것 같아. 그러니까 취소될 것 같다. 아유, 얼마나 기대했겠어. 바비큐 할수 있다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아쉬운 마음을 나타내죠. 아이니크. 자, 두 번째로는요.
1: 오니니 카나보.
0: 오니니 카나보라고 하면요. 오니. 이거는 도깨비입니다. 가나보라고 하는 거는 쇠방망인데, 흔히 오니 하면은 힘이 세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힘센 도깨비가 가나보, 쇠방망이를 든 모양입니다. 즉, 강한 것이 더욱 강해졌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의 날개를 단 격이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게 오니니 가나보입니다.
1: 신진 에이스마데 하이타카라 뭐, 고아이 모노 나시다네.
0: 신징 에이스, 신인 에이스까지 들어왔으니 뭐 고아이 모노 나시다네. 이런 표현 자주 씁니다. 이건 통째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무서울 게 없네. 정말로 무서운 대상뿐만 아니라 뭐 거칠 게 없다, 무서울 게 없다, 뭐 고아이 모노 나시다네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1: 強力打線をバックにエースが投げたら鬼に金棒だよ。
0: 強力打線をバック。 근이 강력한 타선을 back, 이건 back, 등이잖아요. 즉 등에 업고 에이스가 나겠다라. 에이스가 던지면은 원인이 가나보다요. 범의 날개 단격이지.
1: 今年も 優勝 候補だね。
0: 야, 올해도 優勝 候補다네. 우승 후보겠네. 자, 오늘 나온 거두 가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1: 아이니크.
0: 어떻게 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1: 明日のバーベキュー予定通りやるの？あいにく雨みたいだから中止になりそ
0: 범의 날개를 단 격이다 할 때는
1: う。鬼に金棒。新人エースまで入ったからもう怖いものなしだね。強力打線をバックにエースが投げたら鬼に金棒だよ。今年も優勝候補だね。
0: はい、皆さん大変お疲れ様でした。자, 8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는 덥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아주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それでは良い一日をお迎えください。

0: 고민이 있습니다. 책을 끝까지 잘 못 읽겠어요. 그냥 중간에 포기해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얼른 대답해드릴게요. 그럼요. 포기해도 됩니다. 한 대형 서점에서 16년째 책 추천하는 일을 하는 손민규 씨는 책 고르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의 표지만 읽는 표지 독서도 독서다. 안 읽는 것보다 낫다. 앞면에 쓰인 제목과 부제, 저자, 출판사를 살피고 뒷면에 담긴 발췌문과 추천사, 띠지의 홍보 문구를 봤다면 이미 책을 맛본 셈이란 뜻이죠. 그러니 책을 읽다가 더 이상 읽히지 않을 땐 내려놓으세요.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음식처럼 꾸역꾸역 끝까지 읽으려다 탈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요. 세상은 넓고 책은 많습니다. 어쩌면 다음에 만날 책은 지금의 그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맛있게 넘기고 계실지도 몰라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乐.
3: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4: 今天我们要学习的是小,有小的好处.
3: 小,有小的好处. 小, 작다. 有, 있다. 뭐, 小的, 작은, 好处. 작은 것은 또 작은 것의 장점이 있다. 좋은 점이 있다.
4: 아,
3: 其实我们一般人喜欢大嘛，对对对对对对，大房子，对对对对对，大车，是是，对吧？喜欢大，但是小有小的好处。对，一般来情况下，这个刚才您说的对，大的比较优势，大苹果，对吧？对吧？大苹果、小苹果还是大苹果，嗯，感觉很好，对呀。<笑><笑> 但是小有小的好处，什么样的好处呢？这是什么东西呢？好，好，好，好，我们看一下， 세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장점, 좋은 점.
4: 好处.
3: 好处. 뒤집다, 헤집다.
4: 翻.
3: 翻. 한참 동안.
4: 半天.
3: 半天. 보이다, 눈에 띄다.
4: 看见.
3: 에이, 看见. 거실.
4: 客厅.
3: 客厅. 침실.
4: 卧室.
3: 卧室. 생각나지 않다.
4: 想不起来，哎，想不起来呀，想不起来。
3: 시간이 없다, 여유가 없다.
4: 来不及，来不及，来不及，来不及了。
3: 밥 먹을 시간이 없다.
4: 来不及吃饭，来不及吃饭。
3: 준비할 시간이 없다.
4: 来不及准备，来不及准备。
3: 천천히，慢慢，哎，慢慢，或者说慢慢，哎，慢慢。 이렇게도 儿화를 붙여 쓰기도 합니다. 당황하다, 허둥대다.
4: 황.
3: 황. 벨소리.
4: 링성.
3: 링성. 링, 벨, 성. 소리, 벨소리, 링성. 누르다.
4: 야.
3: 야. 티테이블 탁자.
4: 차지.
3: 차지.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보면은 이제 차를 마시거나 커피 마실 때에 커피나 차를 놓는 조금 작은 탁자.
4: 네. 지就是小桌子的意思.
3: 이때 이제 발음 유의해야 될 게 바로 이거 지가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몇이라고 하는 지,
4: 지,
3: 요거와는 다른 발음으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자지하면 이때 이제 테이블이 되는 거죠.
4: 네.
3: 탁자가 됩니다.
4: 네. 但是很多中国人도 자지, 자지.
3: 아.
4: 因为几个几个比较容易混淆嘛.
3: 对对对对对. 그러니까 발음을 일반적으로 또 일부 중국인들이겠지만 자지, 이렇게. 삼성을 그대로 발음하는. 원칙적으로 일성, 지, 이렇게
4: 对.
3: 가야 됩니다. 옆, 곁.
4: 방변.
3: 방변. 쿠션.
4: 抱枕.
3: 네, 抱枕. 소파 쿠션.
4: 沙发 抱枕.
3: 네, 沙发 소파죠. 抱枕. 캐릭터 쿠션.
4: 卡通 抱枕.
3: 卡通 캐릭터. 卡通 抱枕. 밑, 아래.
4: 底下.
3: 底下. 다행히 운 좋게.
4: 幸好.
3: 幸好. 뜻밖의 의외로
4: 竟然
3: 竟然 욕하다 꾸짖다 따지다
4: 마마
3: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4: 你看到我手机了吗？翻了半天，哪儿都没看见。你最后一次用手机是在哪儿？客厅还是卧室？我想不起来了。啊，快来不及了。你慢慢想，别慌，我打个电话试试。 听到铃声，
5: 找到了，压在茶几旁边的抱枕底下了。太好了，幸好咱们家不大，哈哈哈！我竟然会说幸好。哎，别骂了，别骂了，我先走了。
3: 내 휴대폰 봤어？
6: 你看到我手机了吗？你看到我手机了吗？
3: 이제 두 사람이 한 공간에인데, 好像他的手机找不到了。找不到了。你看到我的手机了吗？ 내 핸드폰 봤어? 한참을 찾았는데 아무데도 안 보이네.
6: 翻了半天哪儿都没看见。哎，翻了半天。이翻
3: 동사가 여기서는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헤집다가 맞겠죠. 그러니까 막 뒤지는 거죠. 여기저기.
6: 네.
3: 뒤집고 翻开, 살펴보고. 예, 네, 그렇죠. 翻开, 打开 해서 이제 이게 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翻이 여러 가지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翻了半天 하면은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뒤집어 보는 것들. 그런 동작 할 때 翻 이렇게 翻了半天 날도 没看见 보이지가 않는다. 예, 네, 그래서 날 어디에도

0: 보이지가 않아. 마지막으로 휴대폰 쓴게 어디였어? 거실? 아니면 침실?
1: 你最后一次用手机是在哪儿？客厅还是卧室？
0: 이렇게 물어볼 때 가끔 좀 속상할 때 있습니다. 그걸 알면 찾나? 我最后一次用手机在哪儿？我已经知道了，能找不到吗？
1: 有道理呀、啊，但是有的时候人找的时候会比较乱。哎，哪去了？哪去了？啊！但是呢，有人提醒一下，想一想，想一想，最后一次用是在哪儿？也有道理。
0: 对对，有道理，可以理解。但是有时候啊，
1: 会，对。
0: 我知道最后一次用手机是在哪儿，我。
1: 为什么
0: 为
1: 找
0: 什么这
1: 呢？
0: 么着急呢？
1: 对对对。
0: 자 그래서 我最后一次내가네가마지막으로最后一次用手机마지막으로휴대전화를쓴게是在哪儿？어디야？客厅？응급실？아니면卧室？还是卧室？침실？아생각이안나늦겠는데。
1: 我想不起来了，哎呀，快来不及了。
0: 哦，想不起来了，想不起来，생각이나지않는다，想不起来了啊，快来不及了，来不及。여기서는이제시간이거의 다 되었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늦겠다,
1: 对对
0: 뭐
1: 对。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늦었다나 아니면 来不及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여기서는 늦을 것 같은데.
1: 没错，而且大家可以看一下第9页的那个漫画。
0: 아, 对。
1: 这个男人现在的状态，啊，来不及了，应该
0: 哦。
1: 是这样的态度，对吧？
0: 想不起来
1: 啊，
0: 了，
1: 来不及了，快来不及了，不是这样的，啊，快来不及了。
0: 来不及了，快来不及了，천천히 생각해 봐, 당황하지 말고 내가 전화 한번 걸어 볼게.
1: 你慢慢想，别慌，我打个电话试试。
0: 그죠? 니 慢慢 想, 천천히 생각해, 慢慢 想, 别 慌,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我 打个 电话 试试, 내가 전화를 한번 해 볼게. 이거 생각 안날 때도 있어요. 옆에
1: 아,
0: 전화로 전화 걸면 되는데
1: 对，
0: 서로 또 찾기만 하는 거야 계속.
1: 没错，
0: 전화하는 게 빠른데 我 打个 电话 试试. 근데 또 이럴 때도 있죠. 打个 电话 试试. 아, 不好意思, 我的手机现在已经静音了.
1: 对，
0: 무음으로 해놔서 안 들려.
1: 没错，
0: 아,
1: 静音的情况很多，其实在家里。
0: 震动还可以，你起码感觉到
1: 嗡，
0: 小小的声音那种震动声，但是静音的话，
1: 啊，真糟糕。
0: 糟糕糟糕糟糕。자, 찾았다. 탁자역 쿠션 밑에 깔려 있었네.
1: 找到了，压在茶几旁边的抱枕底下了。
0: 아, 이럴 때가 많죠, 사실은요. 找到了, 찾았다. 压在, 눌려 있었습니다. 어디? 자지 방비엔더, 그 탁자의 옆에 있는 抱枕, 쿠션, 네? 밑에 底下了, 깔려 있었던 거죠. 所以, 네? 他 刚才说, 翻了半天,
1: 没翻到这里。
0: 对，可以，可以，可以，可以。잘 됐네. 우리 집이 크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네. 하하하.
1: 太好了，幸好咱们家不大，哈哈哈。
0: 有道理，小有小的好处。
1: 小有小的好处，
0: 啊，对。
1: 而且，这个房子太大的话，打扫起来真的很头疼啊。
0: 啊，对对对对对，所以这里刚才说小有小的好
1: 小
0: 处
1: 有
0: 呢，
1: 小的好处。
0: 就那个房子不大啊，房子大的话，铃声听到了，但是这个铃声到底在哪
1: 对呀、啊，找也是个问题。
0: 儿？对，这太好了，幸好，다행히도 咱们家不大啊，우리집이크지않아요，哈哈哈，내가 다행이라는 말을 하게 되네.
1: 아，我竟然会说幸好，
0: 哦哦，房子还是大一点
1: 还是
0: 好。
1: 大一点好。看来他还是喜欢大房
0: 对对
1: 子。
0: 对对对，我竟然，哎，내가의식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会说 幸好, 다행히 이런 말을 쓰네. 아이고, 알았어, 그만해 그만해, 나 먼저 간다.
1: 哎呀，别骂了，别骂了，我先走了。
0: 别骂了别骂了，놀리지 마놀리지 마,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别骂了别骂了，我先走了。 나 먼저 갈게요. 이제 찾았으니까 이제 나가야 되겠죠. 좋으실러. 그죠? 좋습니다. 자, 해설 볼까요? 10쪽입니다. 첫 번째, 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물건을 찾기 위해서 뒤지다, 헤집다, 뒤적이다. 그런 것들을 말할 때 fun. 근데 이제 fun은 이거 이외에도 또 다른 뜻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물건을 찾기 위해서 뒤지다, 헤집다, 뒤적이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열쇠를 찾느라 뒤적이다가 립스틱, 휴지, 잔돈까지 다 꺼냈다.
1: 他在包里翻钥匙，把口红、纸巾、零钱都掏出来了。
0: 이럴 때가 있죠. 타자의 바울이 가방 안에서 fun 钥匙, 열쇠를 찾느라고, 열쇠를 이렇게 찾아내려고 fun 钥匙, 바 口红, 립스틱, 纸巾, 휴지, 零钱, 잔돈까지 또 掏出来. 방금 이제 fun이라는 동사는 말 그대로 이렇게 헤집는 거고요. 掏는 안에 있던, 지금 가방처럼 안에 있던 물건을 끄집어낸 겁니다.
1: 对，把从封闭的空间里边拿出来，叫掏。
0: 다릅니다. 동작은, 여기서 동작은 비슷할 수 있죠.
1: 对。
0: 열쇠를 찾기 위해서 막 이제 헤집는 건데, 동작은 비슷할 수 있는데, fun은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뒤적이는 거고, town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에 있는 물건을 밖으로 빼내는 겁니다. 나는 서랍 속 사진을 뒤적이며 그 가족 사진을 찾고 있었다.
1: 我在抽屉里翻照片，想找那张全家福。
0: 抽屉, 그대로 서랍이죠. 그래서 짜의 抽屉里, fun, 역시 이제 뒤적이는 거죠. 照片, 아마도 서랍 속에 이 정도 되면은 사진이 한 장만이 아닌 거죠. 이거만 보면.
1: 或者说抽屉里边有很多东西,
0: 아니면 다른
1: 还有很多
0: 물건이 있던가.
1: 杂物.
0: 예. 그래서 이제 사진을 이제 뒤적이다가 샹找那张全家福. 全家福가 가족 사진이죠. 그래서 找那张全家福. 충전 케이블이 있는지 그 가방 좀 뒤져봐.
1: 你帮我翻翻那个袋子，看有没有充电线。
0: 你帮我翻翻翻翻那个袋子，그 여기서 袋子는 가방이 됩니다. 가방을 좀 뒤져봐봐. 칸 여메요. 충전 线 그대로 충전 선, 충전 케이블이 됩니다. 두 번째, 싱하오. 다행히 운 좋게 나가기 전에 일기예보를 봐서 다행이네. 안 그랬으면 괜히 세차할 뻔했어.
1: 幸好出门前看了天气预报，不然白洗车了。
0: 아마도 샤위텐.
1: 没错。
0: 그렇습니다.
1: 最近的雨不太干净。
0: 哦，对。
1: 我们小的时候，那时候下雨，车更干净了。
0: 是。
1: 现在下雨好像就白洗车了。
0: 对，没错。幸好다행히出门前외출 전에 看了天气预报，외출 전에 그 일기 예보를 다행히 봤으니 망정이지. 不然白洗车了，洗车그대로세차인데 by가 들어갔으니까 헛되게 세차했다 즉 그러니까 괜히 세차할 뻔했다. 다행히 제때 왔네. 더 늦으면 우리 가려고 했는데.
1: 幸好你来了，再不来我们就走了。
0: 그렇습니다. 幸好 니 라일러. 다행히 니가 왔어요. 再不来, 조금 더 늦으면, 오지 않으면 我们就要走了. 우리 가려고 했는데. 니가 알려줘서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정말 잊을 뻔했어.
1: 幸好你提醒我，不然真忘了。
0: 幸好 다행히 니 提醒 我, 나에게 알려줘서 다행이야. 不然 아니었으면 真 忘了, 정말로 잊어버릴 뻔했어. 11쪽입니다. 신링지탕.
1: 没有哪个胜利者信仰机遇。
0: 그렇습니다. 요거 아주 나거 승리죠. 그런 승자는 없다. 신양지위, 그 행운에 기대는, 행운을 믿는 그런 승자는 없다.
1: 听起来有点心痛啊！
0: 要
1: 一
0: 奋
1: 般的
0: 斗，
1: 人，对一般
0: 要
1: 的
0: 奋
1: 人，
0: 斗。
1: 其实都是很，还是等待机遇的，不是吗？
0: 机遇、幸运都是有能耐的人可以遇到的。
1: 没错，
0: 没有能
1: 遇
0: 耐，
1: 到的人他就有了机遇。
0: 对，没
1: 其实
0: 错，
1: 大
0: 没
1: 部
0: 错。
1: 分的人是遇不到的。
0: 是。본문내용들어보겠습니다。
2: 你看到我手机了吗？翻了半天，哪儿都没看见。
3: 你最后一次用手机是在哪儿？客厅还是卧室？
2: 我想不起来了，啊，快来不及了。
3: 你慢慢想，别慌，我打个电话试试。听到铃声，
2: 找到了，压在茶几旁边的抱枕底下了。
3: 太好了，幸好咱们家不大。哈哈哈，我竟然会说幸好。
2: 哎，别骂了，别骂了，我先走了。
0: 怎么说？怎么说？이렇게말해요. 12쪽입니다. 미리 물건을 잘 챙겨두면 나가기 전에 서두르지 않아도 돼.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 시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7월 2일 목요일 파트 5의 날입니다. 파트 5 같이 공부해 보시죠. 교재 구입하셨나요? 이 리딩은 교재 없이는

0: 보시기 힘들어요. 그리고 저도 애정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문제 만들고 있으니까요. 예, 기왕이면 교재를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쪽에 문제가 나오고요. 해설은 이제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같이 보시겠습니다. The administration office, 그 행정사무실은 will have its workspace blank. 이 문제 많이 틀렸습니다. 실제 시험에도 이 문제 포인트가 101번이었어요. have 목적어 PP 구문. 그래서 직장이 리모델링 되도록 시킬 것이다. During the first week of February, 2월 첫주때 이렇게 됐고요. 여러분, 여기 워크스페이스는 리모델링 당하죠. 그러기 때문에 remodeled에서 비번 과거 분사형이 정답이 돼요. 물론 have 목적어 동사 원형 구문도 있죠. 그럴 때는 목적어가 능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때 동사 원형이 오는 거고, 이 workspace는 리모델링 당하기 때문에 과거 분사 be가 정답입니다. 101번 들어볼까요?
1: The administration office will have its workspace remodeled during the first week of February.
0: 102번입니다. Because renovation work is continuing. 이 보수 공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the museum staff, 박물관 직원은 moved several sculptures, 몇몇 조각품을 into blank, 저장 공간으로 옮겼다. For the time being, 당분간. 이걸 또 모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for the time being은 당분간이라는 표현으로 for the present와 같아요. present, for the present, for the time being, 당분간. 그리고 이 자리는 여러분 우리 저 부록의 문제 아니면 저 우리 게시판의 자료실에 막 공부할 때 엔지니어링이 답이었고 엔지니어가 오답이었던 문제가 있었다. 엔지니어는 셀수 있는 명사라 이 관사가 필요한데 관사가 없기 때문에 오답이고 바로 엔지니어링이 셀수 없는 명사로 답이다.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 여기도 A번은 이제 동사도 되지만 명사로 상점 셀수 있죠. 근데 관사 없이 못 써요. 셀수 있는 그런 명사기 때문에. 그래서 C, storage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알았죠? 이게 바로 그셀수 없는 명사로 정답이 되죠. 관사 없이 쓸수 있죠. 그래서 C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For the time being 뭐가 같다고요? For the present. 당분간 이것도 함께 암기합시다. 102번 들어볼까요?
2: Because renovation work is continuing, the museum staff moved several sculptures into storage for the time being.
0: 103번입니다. Ms. Takehara가 will be blank Aurora James. Aurora James를 대표해서 일할 것이다. At the Global Jewelry Expo에서 일할 것입니다. In Milan, 밀라노에 그 다음 달에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서 그 누구를 회사를 대표하다 뭐 이럴 때 representing 여러분 이게 ing인 이유는 앞에 비동사가 있죠. 비동사 ing가 능동으로 목적어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비동사 뒤에 형용사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C번이 형용사로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be representative of 이렇게 돼요. of가 필요해요. 이게 이제 물론 대표라는 명사도 되고 뭐를 대표하는 이런 뜻일 때는 전치사 of랑 어울리죠. 그래서 바로 뒤에 명사가 못 나와요. 그래서 문법상 틀립니다. 정답은 B번이 맞습니다. 103번 들어볼까요?
1: Ms. Takeda will be representing Aurora Gems at the Global Jewelry Expo in Milan next month.
0: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많이 이제 말씀드렸더니, 우리 이 단톡방에 슈퍼맘보님이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퍼펙트 맘보. 나 만점 받겠다. 여러분, 만점이 영어로 뭐죠? 퍼펙트 스코어. 여러분, 퍼펙트 스코어 받아야죠.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말을 그렇게 하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성공에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 참 감사한 게 참 그림을 재밌게 잘 그려요. 그래서 이 토익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제 강의를 그냥 재밌게 또 만화로 만들어 주세요. 그게 우리 단톡방에도 있고 또 카페에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어딘지 이런 거 다 소개해 놨으니까 여러분 그 책

0: 교재 맨 앞에 거기 보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104번 보시겠습니다. Supervisors are expected to respond to client complaints. 이 감독자들은 고객의 불만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전문적으로 대응해야죠. 이제 뭔가 어설프게, 서투르게 하면 안 되겠죠. 서툴게 하면. 그래서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리스펀드 동그라미. 리스펀드는 자동사밖에 안 돼요. 목적어가 없어요. 이 단어는 리스펀드 투 블라블라고 뒤에 나올 수 있는 건 부사밖에 없어요. 동사 수식 부사자리죠. 그래서 프로페셔널리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하여 settle problems without delay. 지체 없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가 가시죠?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동사를 수식하는 것은 부사이다. 104번 정답 C. 함께 들어볼까요?
1: Supervisors are expected to respond to client complaints professionally and settle problems without delay.
0: 105번입니다. The communications team은 이 홍보팀은 has been granted 부여받았다. 허가를 부여받았다. 명사 Permission이 정답이야. 허가를 부여받았다. To disclose details about the firm's upcoming merger. 이 회사의 다가올 합병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사항을 공개하는 허가를 부여받았다. 이거 어떻게 수동태인데 명사가 또 오죠? 이런 동사가 있죠. 사형식 동사가 특히 그렇습니다. 사형식 동사는 수동태 뒤에 명사가 올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면 목적어가 두 개잖아요. 목적어 이두개 중에 하나가 주어로 가도 계속 목적어 명사가 뒤에 살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의미에서 명사 D번이 답이에요. 정리해 드렸죠. 키포인트, grant, give, offer, award는 바로 이런 동사에 속해서 수동태가 돼도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D번이 정답. 105번 들어볼까요?
2: The communications team has been granted permission to disclose details about the firm's upcoming merger.

0: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5 진행 중입니다. 106번 미스터 킴은 blank all project managers to be available. 투 동그라미 뒤에 투. 여러분 어떤 동사는 목적어 뒤에 to 부정사가 오죠. 그런 동사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우리 방송 때 많이 했어요. 또 해볼까요? enable, encourage, persuade, urge, force, inspire 목적어 to 부정사. motivate 목적어 to 부정사. 이게 전부 시험에 나왔던 동사들이에요. expect 목적어 to 부정사. 그러니까 그 패턴에 맞는 동사가 보기 중에 A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매니저들이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시간이 되도록 기대하고 있다. For client calls, 이 고객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때 이제 대기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enable, encourage, persuade, urge, force, motivate 목적어 to 부정사. expect 목적어 to 부정사. 함께 암기하십시오. 106번 들어볼까요?
1: Mr. Kim expects all project managers to be available every Thursday at 3 p.m. for clients' calls.
0: 107번입니다. Mr. Carson은 the supply chain coordinator, 이 공급망 조정 담당자인데 총괄 담당자인 거죠. 이 사람이 was asked, 요청을 받았다, to provide information, 정보를 제공하도록 about the blank of winter coats, 겨울 코트의 유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답을 말했어요. To the store's regional branches, 이 상점의 지부들에게. 앞부분에 뭐가 나오죠? The supply chain coordinator. 이게 뭡니까? 바로 공급 담당 코디네이터니까 공급 담당이니까 유통을 하겠죠. 그래서 유통에 대한 정보가 있을 테고 그래서 B번의 distribution밖에 안 돼요. A번 precede.

0: 퀴즈 하면은 이거는 아주 정확성 이런 뜻이고 루틴 일상적인 걸 가리키고 서플먼트 이 단어는 이제 보충이죠. 보충도 의미가 맞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제 유통이니까 디스트리뷰션이 문맥에 맞죠. 근거는 The Supply Chain Coordinator입니다. 107번 들어볼까요?
1: Mr. Carson, the supply chain coordinator, was asked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distribution of winter coats to the store's regional branches.
0: 108번입니다. Colored shirts. 이거는 이제 옷에 컬러가 있는 그 셔츠가 with a company emblem, 회사 로고가 들어있는 이 셔츠가 are blank for all members of the sales team. 영업팀 모든 사람들에게 블라블라 하다. 여러분, 이럴 때는 이제 회사원이 이런 문제 잘 풀어요. 영업사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딱그 옷이 정장이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그 회사 로고가 새겨진 그런 어떤 컬러 셔츠가 누구나 꼭 입어야 되는 기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무적이다 이런 뜻이 맞겠죠. 그래서 mandatory가 정답이 되죠. A가 답이고요. B번 incremental 하면은 점진적인 그리고 C번 practical 실용적인 D번 competent는 유능한의 뜻으로 맞지 않습니다. 108번 들어볼까요?
2: Colored shirts with the company emblem are mandatory for all members of the sales team.
0: 109번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저는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문법을 많이 공부했어요. 이제 그런 세대죠. 근데 수능 세대는 좀 영문법을 덜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다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현장에서 가르쳐 보면 몰라요. 이 대학생들이 문법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해서 이제 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EBS 김대균 영문법 문제집 이것도 좀 사랑해 주세요. 잘 보시면 거기 다 있습니다, 이게. thing이나 body로 끝난 단어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합니다. 그래서 이제 something special.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옛날에 술 이름이기도 했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는 nothing significant. 이저 significant가 형용사인데 이 nothing 다음에 오죠. 이런 위치에 대한 게 기본 문법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이런 거구나. 암기한 사람은 쉽게 풀어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틀리더라고요. 조심하세요. 함께 볼까요? A memo informed employees. 그래서 한 메모가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Nothing significant. 어떤 중요한 것도 need to be revised. 수정될 필요가 없다고. After the safety inspection. 결국 그 안전 점검 후에는 뭐 어떠한 중요한 것도 수정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알려줬죠. 그러니까 이 thing이나 body로 끝난 거예요. nothing도 thing으로 끝난 단어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형용사가 뒤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재는 109번, 그리고 토익 리스닝으로 치면은 11번, 그죠? 그 뒤에 아주 중요한 그 보너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보너스도 nothing처럼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 총정리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알았죠? 이걸 조금 이따 우선 볼 건데요. 우선 109번 예문 들어보시죠.
3: A memo informed employees that nothing significant needed to be revised after the safety inspection.
0: 보너스 다시 가보겠습니다. Something, nothing, anything, everything 뒤에 형용사. Someone, somebody, anyone, anybody, everyone, everybody 뒤에도 형용사가 올 때도 있다. 근데 이제 thing이나 body가 대표적이에요. 알았죠? 거기 예문을 다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것을 꼭 자습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우리 교재는 이게 볼게 많아요. 이 분량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 편집부에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교재입니다. 여러분 애정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을 봐주십시오. 복습 들어갑니다. 101번 have 목적어 PP 구문입니다. Remodeled가 정답.
1: The administration office will have its workspace remodeled during the first week of February.
0: 102번 명사 자리인데 셀수 없는 명사여야 관사 없이 쓸수 있죠. C가 정답, storage가 정답.
2: Because renovation work is continuing, the museum staff moved several sculptures into storage for the time being.
0: 103번 비동사 뒤에

0: ING가 자신의 목적어를 취하는 형태죠. 그래서 B번 representing이 정답.
1: Ms. Takeda will be representing Aurora Gems at the Global Jewelry Expo in Milan next month.
0: C번의 representative는 be representative of와 함께 쓰입니다. 104번, 이 자리는 respond를 꾸미는 동사 수식 부사 자리, professionally가 정답.
1: Supervisors are expected to respond to client complaints professionally and settle problems without delay.
0: 여러분, 사형식 동사 이런 게좀 올드한 문장의 형식이지만, give grant of award. 이거는 외우세요. 따라 해보십시오. Give grant of award는 수동태가 돼도 뒤에 명사가 하나 딱 살아 있어요. 사형식 동사죠. 그 동사로 여기 D번 permission이 목적어로 나오는 것이고 동사 여기 grant가 쓰였습니다. grant는 수동태가 돼도 뒤에 명사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D가 정답.
2: The communications team has been granted permission to disclose details about the firm's upcoming merger.
0: 106번 expect 목적어 to 부정사 urge, force, inspire, enable, encourage, motivate 목적어 to 부정사 함께 암기합시다. 들어볼까요?
1: Mr. Kim expects all project managers to be available every Thursday at 3 p.m. for clients' calls.
0: 107번 단서를 잡아라. supply chain 코디네이터가 할 만한 건 유통. 그래서 distribution이 정답.
1: Mr. Carson, the supply chain coordinator, was asked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distribution of winter coats to the store's regional branches.
0: 108번. 여러분, 영업사원은 회사 로고가 있는 컬러 셔츠, 컬러가 들어간 셔츠를 꼭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된다, 입어야 한다. 의무적이니 뭐죠? mandatory가 정답.
2: Collared shirts with the company emblem are mandatory for all members of the sales team.
0: 어떤 명사는 형용사가 그 뒤에 오는 경우가 있다. 대표가 thing이나 body로 끝난 단어입니다. Nothing significant에서 D가 정답.
1: A memo informed employees that nothing significant needed to be revised after the safety inspection.
0: 예, 여러분 이거 끊어 읽기 잘해야 돼요. 메모가 주어, informed가 동사, employees가 간접 목적어, 대절 이하가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 시작이 nothing significant가 그 대절의 주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happy Thursday.
1: Yes. 자, 오늘은요. Page number 14에 인플루언서에 도전하는 중년

0: 여성들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의 뉴스를 만들어
1: Oh, that
0: 봤습니다.
1: sounds fun.
0: 네, 요즘에는 솔직히 보면 그 소셜 미디어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1: 네.
0: 그렇죠? 그래서 아이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1: 네.
0: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운 경험 관련해서 쉐어하는 경우도 있고, 뭐 생활의 지혜 같은 거. 네, 그런 관련된 것을 좀 만들어
1: 저는
0: 봤습니다.
1: 요즘에 개인적으로 TV 보는 것보다 아이튜브에서 이런 인플루언서들 보는 게더 재밌어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러니까 왜냐면 실생활에 도움되는 게 은근히 많거든요.
1: 맞아요.
0: 경험을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1: 네. All right. Here is middle-aged women taking on the challenge of becoming influencers.
0: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1: Let's take a listen.
2: More and more middle-aged women are gaining attention on social media. They are building personal brands by sharing honest stories and their everyday lives. Many followers say they can easily relate to the content. My mom just started making reels, and I'm excited for her, said the son of a 45-year-old woman. As a result, many of them are making a name for themselves online.
1: 네,
0: 오늘의 도전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점점 더 많은 중년 여성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솔한 스토리와 일상적인 삶을 공유하며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많은 팔로워들이 그런 콘텐츠에 쉽게 공감이 된다고 말합니다. 저희 엄마가 막 릴스를 만들기 시작하셨는데 제가 다 신나요. 한 45세의 여성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온라인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1: 네.
0: 예전에는 뭐 그런 그냥 단순한 즐거움이라고 했다면 이제 돈도 벌기도 하고 엄청 유명해지고 있죠, 그렇죠?
1: Yeah, that's
0: 네.
1: right. Yeah, and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like you can relate to them.
0: Yes,
1: Yeah.
0: 공감이 되니까.
1: 맞아요.
0: 자, 그런 이유에서
1: 네.
0: 오늘 핵심 표현은요. 누군가에게 공감하다. 누군가에게 공감하다.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1: 네, 영어로는 relate to 목적어. 목적어는 뭐, it can be someone, it can be a story, right? Relate to something.
0: 네. 이거는 그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뭔가 relationship. 관계잖아요. 그래서
1: 맞아요.
0: 그 사람이 나랑 뭔가가 관계가 있는 느낌인 거예요. So relate to 뭐 someone 아니면 그 사람의 story가 될 수도 있겠고요. 비슷하게는 empathiz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 네.
0: Empathize with someone. 근데 이거 비슷하긴 하지만 그거는 좀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좀 깊이 공감이 된다는 느낌이고, relate to 같은 경우에는 나도 경험을 해봐서 공감이 된다는 느낌이 더 강하죠,
1: I
0: 그렇죠?
1: agree, yeah.
0: 자, 그렇다면 예문만 들어볼게요. 나도 엄마이기 때문에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이 되더라고. 자, 난 공감해.
1: I relate
0: 그녀의 이야기들에
1: to her stories
0: 나도 엄마이기 때문에
1: because I am a mom too. I relate to her stories because I am a mom too.
0: 네. 자, 두 번째는요. 난 남자들이 이거에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 자, 난 생각하지 않아.
1: I don't think
0: 남자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1: men can relate
0: 이것에
1: to this. I don't think men can relate to this.
0: 네.
1: 뭔가
0: 저는
1: 요즘에 광고가 많이 뜨잖아요, 소셜
0: 맞아요.
1: 미디어에. 근데 어쩌면 막 어떤 광고들은 와, 진짜 공감이 되네.
0: 맞아요,
1: 막,
0: 맞아요.
1: 나한테 얘기하나? 이런 느낌이 나는데 sometimes the ads are off.
0: 맞아요. 이거는 뭐 글쎄 여자들은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들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고요.
1: 네.
0: 자, 세 번째는요. 난 너한테 완전히 공감이 돼. 왜냐면 그거 딱내 얘기 같거든. 자, 나 완전히 공감할 수 있어.
1: I can totally relate
0: 너에게
1: to you
0: 그게 내 이야기 같기 때문에.
1: because it's like my story. I can totally relate to you because it's like my story.
0: 네. So relate to someone or something 하면 뭔가에 누군가에 공감하다 되겠습니다. 자,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0: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가볍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중년의 남성 어떻게 쓸까요?
1: Middle-aged. Middle-aged.
0: 중간 aged가 된 거네요. 그렇죠?
1: 네.
0: middle-aged.
1: 그렇게 마음에 드는 표현은 아니에요.

0: turn heads라는 표현도 있죠.
1: Ah,
0: 관심을
1: that's a
0: 끈다라고
1: good one.
0: 하는 거.
1: Yeah, because if something's passing by, it's making you look back. It's making you turn your head and look
0: 그렇죠.
1: at it.
0: 그렇죠.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Mm-hmm. 오. 자, 다음은요. 일상적인.
1: Every day.
0: 네.
1: 이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한 단어입니다.
0: 네.
1: 형용사라서 every day.
0: 네. 뛰는 거랑 붙이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Every day 하면 형용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뛰면 every 뛰고 day 쓰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사로 쓰이는 매일매일입니다.
1: 네.
0: 자, 다음은요. 내용. 콘텐츠.
1: 네.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콘텐츠가 아니고 콘텐츠. 콘텐츠.
0: 아, 앞쪽에 강세가 많이 가네요.
1: 네.
0: 그렇죠?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콘텐츠가 이거는 내용이 좋네요. 이렇게 할 때 this has good content.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 콘텐츠라고 우리 그 외래어로 많이 쓰잖아요.
1: 네.
0: 그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의 하나하나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 table of content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목차 같은 것을 책에 있는 목차
1: 네.
0: 여러 개를 얘기를 할 때나 콘텐츠인 겁니다. 근데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얘기를 아 그냥 내용이 좋군요 할 때는 원래는 콘텐츠가 맞죠.
1: 맞아요. 네. S가 없습니다.
0: 자, 다음은요. 릴스.
1: 네, 이것도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R 발음, 혀가 이제 꼬부리면서 강한 느낌으로 해야 돼요. Real, real.
0: 오,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요?
1: R-E-E-L. 이거 R-E-A-L 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0: 네.
1: 근데 일단은 R 발음, 혀가 천장에 닿으면 안 돼요.
0: Yes.
1: 네.
0: 그리고 이 reals라고 하는 건 저는 R를 대문자로 쓰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특정 플랫폼에서 이제 네. 정해진 걸로 많이 쓰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치 브랜드 네임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많은이라고 할 때
1: many of,
0: 음흠.
1: many of. 선생님 근데 이거는
0: 네.
1: 셀 수 없는 단어들하고는 쓸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그런 거에는 이제 much of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1: 네.
0: 그렇죠. many of 뭐뭐들이라고. 하셔야겠습니다. 자,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네,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0: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짚어보겠습니다. 점점 더 많은 무엇? 점점 더 많은 무엇?
1: More and more 명사. More and more something.
0: 네, 이거는 단순하게 more 명사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1: 네. 아이. 이거는 이거를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점점 더 많아진다.
0: 아,
1: 네.
0: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해 주네요.
1: 네.
0: 그러면 여기서 명사라고 하는 것은 복수를 쓰는 게 맞겠죠? 그렇죠?
1: 맞아요.
0: Right? 뭐 복수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 한마디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 마유의 조리법들을. 자, 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
1: More and more people are using
0: 마유의 조리법들을.
1: Mayu's recipes. More and more people are using Mayu's recipes. His recipe for fried eggs.
0: Oh, fried eggs. 그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1: 네.
0: salt의 양이 중요하다고요?
1: Yes.
0: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복수 명사를 쓸 수도 있지만 불가산 명사도 가능하거든요.
1: 네.
0: 자, 그래서 점점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 자, 더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1: More and more time
0: 낭비되고 있다.
1: is being wasted. More and more time is being wasted.
0: 네.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결과적으로 그 결과
1: As a result. As a result.
0: As a result. 그렇죠. 보통 문장 맨 앞에 쓰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그럼에도 영어에서는 중간에 껴 들어갈 수도 있어요.
1: 네.
0: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유는 열심히 일했고 결과적으로 100만 장자가 됐어.
1: 오.
0: 네. 자, 마유는 열심히 일했어.
1: Mayu worked hard.
0: 그리고 결과로
1: And as a result,
0: 그는 100만 장자가 됐어.
1: He became a millionaire. Mayu worked hard and as a result, he became a millionaire.
0: 아, 근데 쉽지 않네요. 100만 장자 금방 되고 싶은데.
1: I think it's right around the corner, 선생님.
0: 아, 자,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결과적으로 세봉은 역할을 제안받았어. 오, 결과로
1: As a result
0: 세봉은 역할을

0: 제안받았어.
1: Sebong was offered a role. As a result, Sebong was offered a role.
0: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앞에 뭐 세봉이 열심히 연기 연습을 했다, 뭐 오디션을 많이 봤다 이런 것들이 숨어 있겠죠, 그렇죠?
1: 네.
0: 네. 세 번째 주요 표현은요. 유명해지다, 유명해지다.
1: 네, 이거는 생각보다 조금 표현이 특이한데 원어민들이 이것도 많이 써요. Make a name for oneself. 조금 난이도 있는 표현인데 이거는
0: right.
1: 기사 같은데 많이 볼 수 있어요.
0: 아, 그러니까 이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가 진짜 유명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겠네요.
1: 맞아요.
0: Right?
1: 누가 마유라고 들으면
0: 아하.
1: 오, EBS 선생님.
0: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1: 네.
0: 네네. So make a name 그리고 for oneself가 뒤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쓰게 되면 좀 스스로 열심히 해서 이름을 알린다라는 느낌이 강하죠.
1: Yes.
0: 자,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 인플루언서는 뭐 스스로 좀 유명해졌다. 자, 그 자동차 인플루언서는 이름을 만들었다.
1: The car influencer made a name
0: 그 자신을 위해
1: for himself. The car influencer made a name for himself.
0: 네. 자, 두 번째는요. 그 드러머는 아이튜브에서 스스로 유명해졌다. 그 드러머는 이름을 만들었다.
1: The drummer made a name
0: 그녀 자신을 위해
1: for herself
0: 아이튜브에서
1: on iTube. The drummer made a name for herself on iTube.
0: 네. 어우, 저도 온라인에서 실제로 이 여자 드러머를 봤는데
1: 네.
0: 장난 아니더라고요.
1: Oh, wow.
0: Half metal 같은 거 강력한 걸로
1: oh.
0: 드러밍을 하는 걸 이렇게 했는데 인기 엄청 많습니다.
1: You need to share the channel with
0: yeah.
1: me. Yeah.
0: All right. 자, 이렇게 주요 표현 잡아봤으니까 어순영작 가 볼게요.
1: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조인 어스 온 페이지 17. Let's start writing.
0: 네, 오늘의 어순 영작 도전하겠습니다. 점점 더 많은 중년 여성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더 그리고 더 많은 중년의 여자들이
1: more and more middle-aged women
0: 관심을 얻고 있다.
1: are gaining attention
0: 소셜 미디어에서
1: on social media. more and more middle-aged women are gaining attention on social media.
0: 네. 이렇게 소셜 미디어 플랫폼 앞에서는 이제 on 같은 거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럼
1: 맞아요.
0: 어디에서가 되겠죠? 진솔한 스토리와 일상적인 삶을 공유하며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개인적인 브랜드들을 세우고 있다.
1: They are building personal brands.
0: 솔직한 이야기들을 공유함으로써
1: by sharing honest stories.
0: 그리고 그들의 일상적인 인생들을 공유함으로써
1: and their everyday lives. They are building personal brands by sharing honest stories and their everyday lives.
0: 네, 세 번째입니다. 많은 팔로워들이 그런 콘텐츠에 쉽게 공감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 많은 팔로워들은 말한다.
1: Many followers say
0: 그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다고
1: they can easily relate
0: 그 내용에
1: to the content. Many followers say they can easily relate to the content.
0: 네, 여기서 relate to 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공감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인플루언서가 뭔가 아 이런 거 다들 겪어본 적 있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1: yeah.
0: So again, 너무 감정적으로만 아 내가 좀 공감이 된다 이거는 좀 empathize라고 하는 단어가 더 어울리겠죠.
1: 맞아요.
0: Right. 자, 네 번째는요. 저희 엄마가 막 릴스를 만들기 시작하셨는데 제가 다 신나요. 한 45세 여성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자, 저희 엄마는 방금 릴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1: My mom just started making reels.
0: 그리고 전 그녀를 위해 신나요.
1: And I'm excited for her.
0: 그 아들이 말했다.
1: Said the son
0: 45세 여자애.
1: Of a 45-year-old woman. My mom just started making reels, and I'm excited for her, said the son of a 45-year-old woman.
0: 네, excited about이 아니라 excited for someone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1: 네.
0: 다 내가 다 신이 나 있는 거죠. 그렇죠?
1: 상대방이 무슨 얘기하다가 I'm excited for you.
0: Right.
1: 정말 많이 쓸 수 있죠.
0: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여기서도 said the son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the son said라고 해야 되는 걸 뉴스에서는 이렇게 뒤집어서 강조할 때가 많아요.
1: 네.
0: Alright. 마지막입니다. 그 결과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온라인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1: As a result,
0: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만들고 있다.

0: Many of them are making a name
1: 그들 자신들을 위해
0: for themselves
1: online에서
0: online. As a result, many of them are making a name for themselves online.
1: 그러면 쌤, 여기서 making a name for themselves 대신에
0: mm-hmm.
1: they, many of them are becoming famous라고 그냥 해도 될까요?
0: 오, 네, 괜찮아요. 근데 making a name은 뭔가 그 이름만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1: 아는 거고.
0: 그런 느낌이죠.
1: 아, okay.
0: Yeah.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More and more middle-aged women are gaining attention on social media. They are building personal brands by sharing honest stories and their everyday lives. Many followers say they can easily relate to the content. My mom just started making reels, and I'm excited for her, said the son of a 45-year-old woman. As a result, many of them are making a name for themselves online.
0: And here's today's review.
1: 중년에
0: middle aged
1: 주목 관심을 받다
0: gain attention
1: 내용 콘텐츠
0: content
1: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목적어에 공감하다
0: relate to 목적어
1: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점점 더 많은 명사
0: more and more 명사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1: 네,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드릴게요.
0: 네.
1: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Easy Writing을 청취하고 있어. 오,
0: 오 사실입니다.
1: 사실입니다.
0: 네. 네.
1: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Easy Writing을 청취하고 있다.
0: 네, 오늘 배우신 표현 More and More 명사 사용하시면 됩니다.
1: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은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0: 세리나였습니다.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0: All in one Easy Writing.
3: Muoshiten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3: Welcome back to Greet Young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4: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산유국들끼리 만든 기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딜까요?
3: OPEC.
4: OPEC이죠. 석유 수출국 기구인데 이란 전쟁 때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 중에 하나가 뭐 주변국들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은 아랍에미리트거든요. UAE.
3: Yeah.
4: UAE가 급기야 5월 1일자로 그 OPEC을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독자 노선을 걷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3: Yeah, so one of the biggest crises to affect the quote unquote what sometimes described as a cartel, right? With the UAE saying they want to be independent because what OPEC does is it controls the amount of production of oil that you can put in place. So if you leave, it's free. It's your choice.
4: 맞아요. 그 OPEC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회원국들 간의

0: 글로벌 원유 가격과 생산량을 그 통제하기 위해서 증산 감산을 한꺼번에 이제 결정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오펙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독자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자체 생산 목표와 운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약을 없애기 위해서 나온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이란으로부터 드론 미사일 공격을 많이 받아서 그 지정학적으로 불안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정세 불안으로 해서 손해를 많이 봤잖아요.
1: 그쵸.
0: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독자 노선을 더 걷는 쪽으로 좀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큰 사건이에요.
1: 네.
0: 예, 정말 대서특필 됐고요. 그래서
1: Really.
0: 이 내용을 오늘 만나볼 예정입니다.
1: This region does seem to be a bit unstable at the moment due to several different reasons. Let's get to part one, page 14 in our July book.
2: The United Arab Emirates prepares to exit the global oil cartel.
3: The United Arab Emirates announced its intention to depart from the prominent oil organization known as OPEC on May 1st. This significant decision follows regional instability marked by drone and missile strikes from a neighboring member state. Such hostilities hindered the nation's ability to export petroleum via critical maritime routes, prompting a strategic policy shift.
0: 이란도 오펙 회원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펙에 있는 회원국한테 그렇게 드론 공격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그 해상 운송로가 봉쇄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지 않습니까? 그게 불만을 풍겼다고 봐도 되겠죠.
1: Yeah, definitely a catalyst to all this. The United Arab Emirates announced its intention to depart from the prominent oil organization known as OPEC on May 1st.
0: 이 기사 자체가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그 탈퇴기 때문에 탈퇴하다 동사를 잘 챙겨야겠네요. Depart from 어디 하네요.
1: Exactly. Just like you depart from a country to leave it, to leave an organization, you depart from it too.
0: Right. You see it at the airport quite often. 그래서 the UAE announced its intention to depart from the prominent oil organization known as OPEC. 오펙이라고 명명된 이제 석유 기구 뭐 카르텔에서 탈퇴하겠다라고 이제 전격 발표를 한 겁니다. 발표 날짜는 5월 1일.
1: The United Arab Emirates announced its intention to depart from the prominent oil organization known as OPEC on May 1st. This significant decision follows regional instability marked by drone and missile strikes from a neighboring member state.
0: Okay.
1: Yeah, the neighboring member state is another way to describe Iran, right? It's next door.
0: 상당히 인접해 있잖아요. 뭐 바다 건너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회원국인 이란으로부터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는 거. 그로 인해서 상당히 영내 어떤 정세 불안이 유발됐다는 것으로부터 이 중대 결정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1: 그렇죠.
0: 예, 뭐.
1: This regional instability, right? So everything's unpredictable because of these drone and missile strikes, right? Many
0: 그렇죠.
1: nations were taken by surprise. This significant decision follows regional instability marked by drone and missile strikes from a neighboring member state. Such hostilities hindered the nation's ability to export petroleum via critical maritime routes, prompting a strategic policy shift.
0: 그렇죠. Hostilities라는 단어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와 같은 군사적 긴장으로 촉발된 적대적 분위기?
1: 그렇죠. Yeah, it can be an act of warfare, but hostility can also mean just like unfriendly behavior. It's a
0: 맞아요.
1: wide range. Yeah.
0: 이런 경우는 이제 군사적 긴장 상태 같은 걸 말하겠죠. 서로 군사적인 어떤 충돌이 있고 막 그랬다 보니까 hinder the nation's ability to export petroleum. petroleum 우리가 알고 있는 원유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원유를 이제 수출할 수 있는 이 나라의 어떤 능력을 hinder 이건 막았다. 저해했다는 얘기거든요.
1: Yeah, create difficulties.
0: 뭘 통해서 via critical maritime routes. maritime이란 단어는 해상이란 뜻이니까
1: 네.
0: 해상 운송로를 통해서 석유 수출하는 능력이 상당히 좀 저해를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뭐 여기 호르무즈 해협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1: 그렇죠. Yeah, prompting a strategic policy shift, right? So they've had to change their strategy of making money, and they make money primarily from oil.
0: 그래서 이렇게 오펙을 탈퇴하겠다는 그런 정책 전환? 뭐 오펙의 여태까지는 회원국이었으니까 그게 하나의 정책이었는데 policy shift란 건 정책을 바꾼다, 입장선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0: 결국은 이제 오펙을 빠져나와서 스스로 독자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정책 전환을 prompt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1: Such hostilities hindered the nation's ability to export petroleum via critical maritime routes, prompting a strategic policy shift. Here's part two.
3: A high-ranking official clarified that the move prioritizes national interests while minimizing disruption to international crude prices. By operating independently, the country intends to pursue ambitious production targets and achieve greater operational freedom without external constraints. This departure marks the end of a long tenure for the influential producer, which historically followed shared output regulations.
0: 좋습니다. 자, UAE 입장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네요. 자, 들은 내용 하나씩 보겠습니다.
1: A high-ranking official clarified that the move prioritizes national interests while minimizing disruption to international crude prices.
0: High-ranking official, 일단은 rank 자체가 지위를 말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고위 관계자를 말할 텐데 아랍에미리트의 고위 당국자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Clarify that the move prioritizes national interests. 이걸 이제 국가의 어떤 이익을 national interest라고 하니까 네. 그것을 최우선시해뒀다는 얘기고요.
1: While, so at the same time, minimizing disruption to international crude prices. Yet crude by itself means like natural, unrefined, and you use it with oil the most of the time, right?
0: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원유 얘기하는 거죠. 원유. Mm-hmm. 아까 petroleum과 똑같이.
1: 네.
0: 그래서 국제 원유가의 어떤 충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자국의 이익을 가장 최우선시하는 그런 행보라고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고위 관계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1: A high-ranking official clarified that the move prioritizes national interests while minimizing disruption to international crude prices. By operating independently, the country intends to pursue ambitious production targets and achieve greater operational freedom without external constraints.
0: 자, 이렇게 OPEC의 회원국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는 올해 이만큼 생산을 할게요라고 서로 정해놓고 생산한단 말이에요.
1: 네.
0: 혹은 다 같이 줄이거나 다 같이 늘리거나 그래서 증산, 감산을 같이 하게 되는데 독자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경우 by operating independently, the country intends to pursue ambitious production targets. 좀 공격적인, 야심찬 그런 원유 생산 계획을 추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
1: and achieve greater operational freedom without external constraints. Yeah, a constraint is some kind of restriction or limitation, right?
0: 그렇죠. 뭔가 제약 같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Mm-hmm. 뭐 OPEC 회원국들이 따라야 되는 그런 외부 제약 이런 거 없이 운영상의 어떤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reater freedom은 그만큼 자율성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100% 자유로울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시장의 수요 공급의 원리도 있고 유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만 어떤 딱 정해져 있는 어떤 제약 요건이나 이런 걸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은 넓어지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By operating independently, the country intends to pursue ambitious production targets and achieve greater operational freedom without external constraints. This departure marks the end of a long tenure for the influential producer, which historically followed shared output regulations.
0: Tenure라는 단어는 임기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선출직 공무원에.
1: 그렇죠.
0: 대통령의 임기 얘기할 때 tenure 혹은 교수님들이 이제 정교수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tenure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1: Mm-hmm.
0: 여기 tenure는 뭐예요, 그러면?
1: Yeah, talking about the period of time you hold such a position. In this case, your membership of OPEC. That's your tenure, the 10-year tenure, the period.
0: Okay. 여기서는 그러면 the end of a long tenure. 지금 OPEC의 회원국으로서 가입했었던 그 기간을 tenure라고 보는 거네요.
1: 그렇죠.
0: 네. 굉장히 확장되는 의미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So 이번 이제 UAE의 탈퇴 자체가 the departure marks the end of a long tenure for the influential producer. 전 세계에서 이제 상당히 영향력이 높은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의 오랜 어떤 OPEC에서의 역할의 end니까 종지부를 찍는 것이라고 봐야 된다.
1: 그렇죠. And it adds a little extra explanation, which historically followed shared output regulations. Here output talking about the production of oil.
0: 그렇네요. 지금까지는 이제 공동으로 생산을 어느 정도 하자라고 하는 규정을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잘 따라왔었던 국가입니다. 당연하죠. 회원국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탈퇴해서 그걸 안 따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1: This departure

0: marks the end of a long tenure for the influential producer, which historically followed shared output regulations. Here's part three.
1: The government remains dedicated to maintaining market stability through continued cooperation with various international energy partners. Official statements emphasized a desire for flexibility to respond effectively to shifting economic dynamics across the globe. The nation expressed gratitude for previous alliances while embarking on this new path toward autonomous resource management.
2: 자, 마지막에 이제 autonomous resource management가 나오네요. 뭔가 자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해서 UAE가 움직였다.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0: The government remains dedicated to maintaining market stability through continued cooperation with various international energy partners.
2: Okay.
0: Yeah, so again, expanding on what they said earlier, it's not just a selfish thing. They want to maintain market stability. They don't want the prices to go out of control
2: 맞아요.
0: or anything.
2: 오펙을 탈퇴하긴 하지만 이 원유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걸 원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이 아랍에미리트 정부도 계속해서 시장 안정성이 이제 왔으면 하는 그런데 전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Through 뭘 통해서요?
0: Through continued cooperation with various international energy partners.
2: Okay.
0: So maybe this could include OPEC as well
2: 맞아요.
0: as other big energy producers.
2: 전 세계적인 에너지 파트너 혹은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지속함으로써 시장 안정 유지에 전념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정부가 밝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The government.
0: The government remains dedicated to maintaining market stability through continued cooperation with various international energy partners.
2: Okay.
0: Official statements emphasized the desire for flexibility to respond effectively to shifting economic dynamics across the globe.
2: 자,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shifting economic dynamics라는 부분인데 what does that mean?
0: Yeah, changing monetary like relationships, right, across the globe. So suppliers and buyers are changing their relations due to conflicts for the most part, but also other factors
2: 맞아요.
0: as well.
2: 우리가 이런 이제 경제 기사 보다 보면 여러분, dynamics, landscape 이런 단어를 많이 보실 거거든요. 이게 뭔가 판세나 판도를 부르는 말 혹은 역학 구도 이런 걸 부르는 말이에요.
0: 그렇죠.
2: 그럼 지금 세계 경제의 역학 구도가 아주 급변하고 있잖아요.
0: 네.
2: 이란 전쟁이 막 어떻게 되고 뭐 휴전이 되고 그로 인해서 유가가 막 등락을 거듭하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어떤 환경에 효과적으로 respond effectively 대응하기 위해서 뭔가 더 유연성을 가졌으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공식 정부 문건에서.
0: Yeah, then you can make the most profit from it.
2: 맞아요.
0: Right?
2: 그래서 이번에 오펙 탈퇴를 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측에서.
0: This is all the reasoning, right? Official statements emphasize the desire for flexibility to respond effectively to shifting economic dynamics across the globe. The nation expressed gratitude for previous alliances while embarking on this new path toward autonomous resource management.
2: 자, 기존에 같이 했었던 그런 동맹, 오펙 국가들하고 뭐 적대적으로 지내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2: 단지 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같이 동맹에서 활동했었던 오펙 국가들에게 gratitude, 감사의 뜻을 전했고, well, embarking on this new path. What is embark on something?
0: Yeah, to start out, to begin a course of action.
2: 뭔가 새로운 길을 떠나다.
0: 음흠.
2: 착수하다 새로운 일에 그런
0: 네.
2: 말 할 때 쓰는 게 상당히 좀 포멀한 말이거든요.
0: 그렇죠.
2: Embark on something. 뭐 거대한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 쓰는 말인데 뭔가 새로운 길을 이제 본격적으로 떠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Toward autonomous resource management. 우리 autonomous vehicle에서 이야기 많이 나왔던 그 자율형이잖아요. 자율적으로 자원 관리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경로를 따라 나선다는 얘기입니다.
0: Yeah, only them alone are responsible for making their decisions, just like the autonomous vehicles are alone responsible for driving. One more time, the nation expressed gratitude for previous alliances while embarking on this new path toward autonomous resource management. Here, resource talking about the energy, right?
2: 그렇죠.
0: Let's listen to parts 1, 2, and 3 all in one go. You can check out the multiple choice comprehension questions on page 17. And while you listen, try to fill in the blanks on page 18.
3: The United Arab Emirates prepared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꿈만 같았던 주말, 휴가가 지나고 다시 일한다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죠. 분명 쉬고 왔는데 어쩐지 더 피곤한 것 같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흔히 월요병이라 부르는 이 현상은 월요일만 되면 다시 출근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피로나 무기력감, 불안감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사실 쉬었다 일하면 피곤하고 업무 효율도 떨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 이날은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한 하루를 보내는 게 필요합니다. 휴일에도 미뤄뒀던 집안일을 하고 식사도 잘 챙기며 평소와 비슷한 루틴을 유지해보세요. 쉬는 날이라고 하루 종일 잔다거나 밤새 놀면 일상의 리듬이 깨져버리거든요. 일할 때보단 여유를 부리더라도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나 밥을 챙겨 먹고 너무 늦지 않게 자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출근하는 첫날을 개운하게 보내려면 말이죠. 여러분의 월요병 없는 출근을 응원합니다.
0: 웰컴 어보드
2: 입이 트이는 영어.
0: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everyone. I'm Jennifer Clyde.
2: Hello,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최근에 그 운동화도 새로 사시고
0: 네.
2: 아드님과 이렇게 밖에 조깅 시작하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0: That's true.
2: 날씨가 더운데 조깅을 시작하기에.
0: No, early in the morning, like morning jogs.
2: 아침 일찍. 어떠세요?
0: So we have identical, like neon yellow running shoes.
2: 커플 운동화 사셨구나.
0: Yeah, and he's so excited about this.
2: There you go.
0: So yeah, I don't exercise. I haven't exercised for so long.
2: You've been putting it off for quite some time. So the trigger was your son.
0: Yes.
2: Wow. There you go.
0: Yeah, yeah, yeah. Mm-hmm. He's like, Mom, I would really enjoy running with you or like exercising with you.
2: That was a tipping point.
0: Yeah, yeah. So I was like, okay, let's do it. Let's go get those running shoes.
2: 한동안 운동을 안 하던 엄마를 운동하게 만들어준 아들이네요.
0: 네.
2: 오늘 사연 주인공도 어렸을 때 이제 운동을 좋아하거나 뭐 영어를 좋아하거나

0: 하진 않으셨다고 해주셨는데, 이제 아들과 함께 이렇게 운동, 뭐 주말에 야구를 하신대요. 네. 그다음에 입지영 방송을 매일 같이 저녁에 들으면서 서로 그거에 대해 대화도 하고 같이 퀴즈도 내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스터디도 하고 하면서 너무나 좋고 아들과 이제 마주 앉아서 이 얘기를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공동 소재가 또 있으니까
1: 네.
0: 그 시간 덕분에 영어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1: This is wonderful.
0: 그래서 아이와 함께 이렇게 성장하는 엄마의 어떤 그런 느낌 이것이 너무 좋고 아이한테 든든한 버팀목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엄마와 아들이 같이 입지영하면서 이렇게 끈끈한 정을 쌓아가고 영어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더 재밌어지고 저희가 이거 하는 보람이 있네요. 저희도
1: 그러니까요.
0: 감사드립니다, 정말.
1: 네.
0: 네. 오늘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1: 네. 아들과 함께 똑똑한 삶을 배워가는 현이 엄마 청취자님의
0: 네,
1: 사연입니다.
0: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 영어로 한번 들어볼게요.
2: Growing with my son. Back when I was a student, I didn't like English, and I was not really into sports either. But now, I spend my weekends out on the field playing baseball with my son. And every evening, we listen to Ip Tu Young and study together. We also share quiz questions with others who study with Ip Tu Young. Sometimes when my son is busy, I even come up with questions myself. Of course, there are days when I don't feel like studying, but sitting across from my son, laughing and having a good time together, has made me start to warm to English. These warm memories have helped me grow as a person, and I hope they will offer support for my son, too. I hope to keep growing together this way for as long as I can.
0: 자, 이렇게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는 영어도 싫어하고 운동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던 학생이었습니다. 지금 본문에도 싫어하고라는 동사도 있고 좋아하지 않았다 뭐 이런 동사 있잖아요. 영어에서도 이제 구분을 해볼게요.
1: Back when I was a student, I didn't like English, and I was not really into sports either.
0: 그렇죠. I didn't like. 자체가 그냥 I hate의 의미로 싫어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뒤에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다. 이거는 not really into 이렇게 풀면 되죠. into가 빠져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다지 빠져 있지 않았다. 즉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자, 어렸을 때 학생은 when I was a student 앞에 back을 넣어주면 옛날이죠. 옛날 저 학창 시절에 이런 의미를 부가해 줄 때 back을 붙입니다. back에 힘주고 읽으세요. One more time.
1: Back when I was a student, I didn't like English, and I was not really into sports either.
0: 자, 그런데 이런 제가요, 지금은 주말이면 운동장에 나가서 아들과 함께 야구를 하고요. 매일 저녁에 입지영 방송 들으면서 영어 공부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But now, I spend my weekends out on the field playing baseball with my son. And every evening, we listen to Ip Tae Young and study together.
0: Okay. Break it down first, please.
1: Okay. 자, 예전에는 운동도 그닥 좋아하진 않았다 했잖아요. But now, 하지만 지금은요. I spend my weekends, 자, 주말을 이렇게 보내요. Out on the field, 어디에서? 자, 필드에서 뭐 하면서? Playing baseball with my son. 아들과 야구를 하면서 주말이면 그렇죠. 이제 필드에 나가서 시간을 보낸다.
0: Field가 운동장이고
1: yeah.
0: 이게 그냥 on the field 한 운동장에서 운동장 표면 위에서 하는 거니까 on인데 앞에 out을 붙이면 나가잖아요.
1: Mm-hmm.
0: 그러니까 운동장에 나가서를 영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out on the field 이 어순으로 가요. 이 어순 잘 표시해 두세요. So we play baseball out on the field 하면 운동장에 나가 야구한다 얘기고 자 저녁 때마다
1: And every evening we listen to Ip Tae Young and study together.
0: 좋습니다. 자, 입지영을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퀴즈 문제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1: We also share quiz questions with others who study with Ip Tae Young.
0: 직접 퀴즈 문제를 내서 입지영 공부한 것 같고 그거 갖고 이제 퀴즈도 같이 하고 그러시는 모양이에요. 너무 좋네요. 자, 그래서 입지영을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그랬으니까 We also share quiz questions with others who study with Ip Tae Young. 전치사 with 두 가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자, 간혹 아들이 바쁠 때면 제가 직접 문제를 생각해서 내기도 합니다.
1: Sometimes when my son is busy, I even come up with questions myself.
0: Come up with.
1: Come up with. You think of. 뭔가를 좀 생각해내다.
0: 그렇죠. 고안해내다.
1: Yeah. 네.
0: 오늘의 구동사입니다. Come up with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뭔가를 생각해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퀴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생각해서 출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come up with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I even come up with questions myself.

0: 퀴즈 문제를 내가 직접 생각해서 만들 때도 있다. 자, 물론 가끔 공부하기가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책상에 마주 앉아 웃고 즐겁게 함께하는 이 시간 덕분에 저도 영어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 Of course, there are days when I don't feel like studying, but sitting across from my son, laughing and having a good time together has made me start to warm to
0: 오케이.
1: English.
0: 자, 여기 이제 표현 들어볼게요. 가끔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다. 이런 유의 표현은 우리가 예전에도 한적 있죠. 그럼 there are days when I don't feel like studying. 그럼 문장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 Of course, there are days when I don't feel like studying.
0: Of course, there are days when I don't feel like working out. 지난번에 운동 때 나왔던 것 같거든요. 물론 헬스장 가기 싫은 날도 있다. 그래서 there are days when 이 형태의 I don't feel like ing 붙이면 됩니다. Cooking, 음식을 매일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1: Right. And even if you're a very social person, you could say, I love to socialize and hang out with friends, but there are days when I don't feel like going out.
0: 그렇죠.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날이 있다. 가끔 혼자 있고 싶은 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But sitting across from my son. 자, sit across from 그 표시 잘 해놓으세요. 어디 앉았는데 우리가 마주보고 앉았다. 이럴 때 쓰기 좋거든요. 나, 뭐 남편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앉았어. 그럼 I was sitting across from my husband.
1: Yes.
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1: 마주 보고 앉다, 맞은편에 앉다.
0: 맞은편에 앉다. 그래서 sit across from. 이렇게. 그 약간 정상회담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국 정상에서는 마주 보잖아요. The two heads of state sit across from each other when they're
1: Yes.
0: having the summit. 그 다음에 laughing and having a good time together. 서로 이제 웃고 즐기고 막 그러다 보니 has made me start to warm to English. warm 동사를 이렇게 쓰네요. 점점 영어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그 문장이거든요.
1: 맞아요. So when you gradually, this is not something that happens suddenly. When it takes time for you to kind of start feeling comfortable with someone or something, right? You would say that you warm up to something or someone, 아니면은 그냥 여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start to warm to something.
0: 이거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이뭘안 좋아하고 싫어하면 마음이 차갑잖아요. 냉담을 한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근데 뭐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warm 자체를 이렇게 동사로 쓰면 무엇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다, 무엇에 마음을 좀 열기 시작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 영어에서는 start to warm up to something에 좀더 많이 쓰이는 것 같고.
1: Right, and I believe start to warm to something, 이 패턴은 it's more British
0: 영국 영어에 조금 더 쓰이는 것 같고. 근데 뭐두 가지 다 쓰입니다.
1: 싫어.
0: 예. 그래서 start to warm up to 그렇게 구동사로 warm up, up도 중간에 가로치고 넣어주세요. 그 버전도 많이 쓰이고 start to warm to English 이렇게도 쓰입니다.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오케이? 자, 이것은 뒤에 패턴으로도 연습을 좀더 할게요. 자, 이거 전체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Of course.
1: Of course, there are days when I don't feel like studying, but sitting across from my son, laughing and having a good time together has made me start to warm to English.
0: 자, 이런 따뜻한 추억이 저에게 성장을 주듯이 아들의 삶에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These warm memories have helped me grow as a person, and I hope they will offer support for my son too.
0: These warm memories, 이런 경우 warm은 이제 형용사죠. 이런 따뜻한 추억이 have helped me grow as a person. 이 덩어리로 표현 잘 익혀두세요. Grow as a person 하면 한 인간으로서 인격적으로 성장을 할수 있게 또 해주었고, and I hope they will offer support for my son. 자, 버팀목은 support란 단어로 표현해봤습니다. 아들한테도 든든한 어떤 버팀목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오래오래 이어가고 싶습니다.
1: I hope to keep growing together this way for as long as I can. For as long as I can, 최대한
0: 그렇죠.
1: 오랫동안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I hope to keep growing together like this. 이렇게 함께 성장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For as long as I can, 최대한 오랫동안.
0: 그렇죠. For as long as I can 이것도 그냥 입에 아예 붙여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패턴에서 연습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For as long as I can 계속 붙여서 최대한 오래 그 버전으로 쓰시면 돼요. For as long as I can 이렇게 저도 한 수십 번 반복해서 외웠던 편이에요. 좋습니다. 자, 오늘 멋진 사연을 좋은 영어 표현들로 이렇게 매칭을 해봤습니다. 영어 버전으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Growing with my son. Back when I was a student, I didn't like English, and I was not really into sports either. But now, I spend my weekends out on the field playing baseball.

0: baseball with my son. And every evening, we listen to Lee Tu-young and study together. We also share quiz questions with others who study with Lee Tu-young. Sometimes when my son is busy, I even come up with questions myself. Of course, there are days when I don't feel like studying, but sitting across from my son, laughing and having a good time together has made me start to warm to English. These warm memories have helped me grow as a person, and I hope they will offer support for my son, too. I hope to keep growing together this way for as long as I can.
1: Pattern practice.
2: 자,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패턴 중에 자, 주말을 보내다. 이건 간단한 패턴입니다. Spend one's weekend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뒤에 전치사구가 올 수도 있고 뭐뭐 하면서는 ing 분사구로 붙일 겁니다. 볼게요.
3: I spend my weekend out on the field playing baseball with my son.
2: 여긴 playing baseball with my son. 자, 뭐 하면서 보내다. 자, 가족들과 주말에 영화 보면서 시간 보냈습니다. 해볼까요?
3: I spent my weekend watching movies with my family.
2: I spent the weekend, 그 다음 바로 ing 붙이면 돼요. Watching movies with my family. 한 번만 더요.
3: I spent my weekend watching movies with my family.
2: 자, 그 다음에 뭐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하다, 뭐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다. Start to warm up to. 자, up을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우린 두 가지 버전으로 다 연습해볼게요.
3: Being with my son has made me start to warm up to English.
2: 자, 혹은 start to warm to English. 자, 미국 영어, 영국 영어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난 그 생각이 점점 마음에 든다.
3: I am starting to warm to that idea.
2: 혹은
3: I am starting to warm up to that idea.
2: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3: 맞아요.
2: 서서히.
3: 서서히 좋아지는 거죠. 편안해지고. 그쵸.
2: 차가워졌던 마음이 이렇게 녹는 겁니다.
3: Yes.
2: 그래서 warm 혹은 warm up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사람들이 그 기기를 좋게 보기 시작했다.
3: People didn't start to warm to the device until much later.
2: 그렇죠. 지금 요즘 뭐 AI 안경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몇 년 전에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 굳이 저런 기계까지? 근데 점점 안경에 뭐가 나오고 AI랑 대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We are warming up to that idea. Right?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한 오래 해당하는 For as long as one can. 자, 몇 가지 버전으로 연습을 해볼게요.
3: I hope to keep growing together this way for as long as I can.
2: For as long as I can. For가 기간이니까 그게 필요하고 뒤에다가 as long as를 붙이는 거죠. 최대한 오랫동안 노력을 해봐라.
3: Keep trying for as long as you can.
2: 난 그걸 최대한 오랫동안 미뤄볼 예정이다.
3: I will delay it for as long as I can.
2: 그렇죠. 뭐 좋은 의도로 그럴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의도로 그럴 수도 있지. 치과 가는 거 나 최대한 늦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무서우니까. But I will delay it for as long as I can. 여러 가지 상황에 써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오늘 새 패턴 잘 익혀두세요. Good job,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4: I heard you study with your son.
0: Yeah, we tune into Lee Tu-young together every evening.
4: It sounds like you two are really close.
0: That's right. We sit across from each other, talking and laughing.
4: Have you started to warm to English?
0: I have. Thanks to my son, I've really gotten into it.
2: Ja, 오늘 대화문에서 토한 게 문장 두 개 골라 드릴게요. 한 줄 한 줄 보겠습니다.
5: 남자가 여자한테 아, 아들하고 함께 공부한다면서 I heard you study with your son. 했더니 여자가 Yeah, we tune in to Lee Tu-young together every evening. 매일 저녁에 Lee Tu-young을 같이 들어라고 했죠.
2: 그쵸. Tune into 이런 구동사 줄 때 강세 in의 힘을 잘 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5: Tune into.
2: Tune into.
5: 네.
2: 중간 in의 힘 주고 읽는 거. Tune into Lee Tu-young. All right.
5: It sounds like you two are really close. 둘이 정말 친한가 봐. 사이가 정말 좋은가 봐.
2: 그렇죠. 친구들끼리 너희 친해 보인다 이럴 때도 쓰기도 하고 형제 자매 간에 쓰기도 하고 부부 간에 모자 간에 부녀 간에도 아유 되게 가까우신가 봐요. 되게 격이 없이 친구처럼 지내시나 봐요. 이럴
5: 맞아요.
2: 때 쓰기 딱 좋은 말인데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대한 느낌을 얘기할 때 It sounds like 이렇게 쓰거든요. 오늘 이 문장 통한 게 1번으로 갈게요. 두 분 사이가 아주 각별해 보이네요. 그런 것 같네요. It sounds like?
3: It sounds like you two are really close.
2: 한 번 더요?
3: It sounds like you two are really close.
2: 그렇죠. 사용할 일이 상당히 많은 문장. 네. 오늘 통한 1번.
5: 여기서는 서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니까 T-W-O. 둘이 two라고 했지만 만약에 세 명의 친구가 있어요. 셋 다 너무 친해요. 그러면 two를 three로 바꾸시면 돼요. It sounds like you three are really close.
2: 완전히 셋이 꼭 붙어 다녔구나. Yeah. 뭐 이런 식으로.
3: All right. So, 이어서 that's right. We sit across from each other talking and laughing. 맞다라고 하면서 우리 책상에 마주 보고 앉아서 talking and laughing 막 웃고 함께 떠들어.
2: 이 마주보고 앉아서도 오늘 외울게요. 그냥
3: okay.
2: 문장에 넣어서 그냥 통한기로 갑시다. We sit across from each other 하면 서로 마주 앉아서 뭐 하는 것까지 붙일게요. 그냥 talking and laughing 웃고 떠들면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즐거운 시간 보낸다. 통한 2번입니다.
3: We sit across from each other talking and laughing.
2: 너무 좋아요. 한 번만 더요.
3: We sit across from each other talking and laughing.
2: Okay.
3: Have you started to warm to English? 라고 남자가 물어봤죠. 자, warm to English 했으니까 혹시 영어가 이제 좀 좋아졌어? 좋아지기 시작했어? 그쵸. 라는 질문이죠.
2: 영어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
3: Yeah.
2: 그쵸? Warm up to 해도 되고요. 그냥 warm to 해도 되고. Okay?
3: I have. 오, 그렇게 뭐 좋아졌다라고 하면서 thanks to my son, 우리 아들 덕분에 I've really gotten into it. 영어 공부에 푹 빠졌어. 너무 좋아졌다.
2: 맞아요. 네. 아들 덕분에 영어가 좋아졌다. 자, 대화문을 이렇게 또 풀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8페이지에 5개 영작 손으로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 영작 한 페이지를 사진 찍어서 AI한테 줘서 피드백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문장과 비교를 해달라고 하세요. 자, 그중에서 3번과 4번에는 별표 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3: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Have a great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2: Bye, everyone.
3: Bye-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 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레벨 1
1: Start English.
0: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Once more,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우리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파티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티에 따라서 장소도 좀 달라지긴 하지만 옷 스타일도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1: 네.
0: 그런 복장 규정을 보통 dress code라고 하는데
1: 네.
0: 우리도 이제 드레스 코드라는 말을 쓰기는 하거든요. 근데 정말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1: 네.
0: There are so many types of dress codes too.
1: Sure.
0: 우리 잭쌤은 평상시에는 그냥 casual.
1: Sure.
0: 입고 다니시죠? 아니면 뭐 beach wear?
1: Not quite.
0: Not
1: no.
0: quite. 거기까지는 안 가나요? 네. 그런데 뭐 black tie.
1: There's
0: event.
1: black tie.
0: Mm-hmm.
1: There's business casual.
0: 그쵸? There's business formal.
1: Business formal.
0: There's cocktail dress.
1: You're right, right.
0: 그쵸? 그리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아니면 뭐 color가 될 수도 있어요.
1: Mm-hmm.
0: Dress code가 pink일 수도 있고.
1: Everyone wear blue.
0: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게 dress code가 있다 그러면 따라 해주시는 게 좋은데 네. 그런데 이렇게 파티에도 그런 dress code가 있지만 어떤 레스토랑은 어떤 옷을 입고 가야만 들여보내주는 레스토랑이 또 있어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좀 고급 레스토랑에 간다. 그러면 이 질문을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1: 네.
0: The question is,
1: Is there a dress code?
0: 복장 규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1: And you might wonder about the word code. A code? Like
0: yeah.
1: a secret code? No, code is just a list of commands, basically, like the code of law. There were rules that people followed. Or when you do coding,
0: 그쵸?
1: you're making a list of commands for a machine to follow. So it's just the rule that you have to follow.
0: Yeah, exactly. 그래서 여기서 코드는 그냥 우리가 따라하는 규칙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So dress code,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is there a dress code? 이 질문 같이 한번 먼저 파헤쳐보도록 할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1: Is there a dress code?
0: Is there a dress code? 입니다. 자, 생각보다는 조금 간단한 문장이긴 한데요. 뭐뭐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할 때는 보통 is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s, 그리고 곧바로 뒤에 붙는 게 there이죠. 우리가 보통 뭐뭐가 있어요 라고 할 때는 there is 뭐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질문으로 만들 때는 순서를 바꿔주죠. 그래서 is there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is there 뭐뭐 어떤 규칙이나 사람이나 장소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온 게 dress code라는 표현인데 a dress code라고 했죠. 앞에 어가 꼭 붙습니다. 왜냐하면 dress code는 셀 수 있는 단수 명사거든요. dress code가 아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셀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가 꼭 붙습니다. Is there a dress code? 자, 그런데 이따가 우리가 발음 연습할 때도 보겠지만 어가 앞에 there에 묻혀서 잘 안 들려요. 하지만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연습해 주시면 훨씬 좋겠죠? 자, 그럼 그렇게 우리 큰 목소리로 또 한번 잭을 따라해 볼까요?
1: Is there a dress code?
0: Is there a dress code?
1: Is there a dress code?
0: Is there a dress code?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Is there 뭐뭐?
0: 아, is there 뭐뭐라고 해서 뭐뭐가 있나요? 그래서 어떤 게 있나요? 존재하는지 물어볼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There is 뭐뭐라고 하면 우리가 뭐뭐가 있어요라는 말인데 그걸 질문 형태로 바꿔준 게 is there 뭐뭐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 there하고 is가 바뀐다는 거 요거 익숙해지면 좋겠죠.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 Is there 뭐뭐? 예문 만들어 볼까요?
1: Okay, let's start with maybe the most important of all of them.
0: Okay.
1: Is there a restroom nearby?
0: 아, 저한테는 진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is there a restroom nearby? Restroom이 화장실이잖아요. Is there a restroom? 화장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뒤에 nearby를 mm-hmm. 붙였어요. 그래서 근처에 화장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Is there a restroom nearby?
1: Is there a chance of rain today?
0: 아, 우리 날씨를 얘기할 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A chance of rain. 비올 가능성. 비올

0: policy, 반려동물 규정입니다. 그런데 is there 단수니까 a pet policy 이렇게 어를 넣어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딱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그냥 대표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 질문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Is there a pet policy? 요것도 잘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아니, 우리 지금 회의해야 되는데, 벌써 몇 시야? Is there a reason for the delay? 지연된 이유가 있나요?
1: Yes. 네. Our boss is still stuck in traffic. 저희 대표님이 차가 막혀서 아직 못 오고 계세요. We're so sorry. 정말 죄송합니다.
0: 아니, 우리 에런 대표님, 또 늦으시는 겁니까? 피디님이 갑자기 대표님으로 후 올라가셨네요. 네. 자, 그래서 is there a reason for the delay? 라고 질문했는데요. Is there a reason? 여기까지만 외우셔도 돼요.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For the delay, 지연을 위한, 뭐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지연된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Is there a reason for the delay?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비행기가 연착됐을 때도 이 질문을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특히 여행 중에 그런 표현이죠. Is there a reason for the delay?
1: Is there a better option?
0: 아, 더 나은 선택지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죠. Option이 옵션이죠. 선택지. 그리고 a better option이니까 지금 선택한 것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있나요? Is there a better option?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 보통 해외여행 가면 호텔 방 안에는 전자레인지가 잘 없거든요. 근데 보통 레지던스 같은 데를 가면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모를 때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Is there a microwave here?
0: 전자레인지를 microwave라고 부르죠. Is there a microwave here? 라고 질문하시면 돼요. 전자레인지 하나를 물어보는 거니까 a microwave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인지 두 개인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에서는. 특히 물건 하나일 때 경우 물어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는 그냥 거의 무조건 앞에 붙인다라고 생각하면서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Is there a microwave here? 네, 이것도 아주 유용하겠네요.
1: Is there a limit per customer?
0: 아하, limit, 제한이랍니다. Per customer라고 하면은 고객당, 뭐 고객마다라는 뜻으로 Is there a limit per customer?라고 하면 고객이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에 제한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네요.
1: Sometimes if there's a good sale, they will only let, you know, you can only buy one, two plus one, or one, one plus one. You can't get five plus five.
0: 그러니까요. Yeah.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할인마트 가면요. 예를 들어서 한 박스밖에 못 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a limit per customer. 뭐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1: Is there someone who can help?
0: Is there someone? 자, 누군가 있나요? 근데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냐? Who can help?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도와줄 수 있는 someone. Someone who can help. Is there someone who can help? 네, 항상 있죠. Zach is always here to help.
1: I'm happy to help.
0: 자, 그래서 우리 Zach쌤이 또 이렇게 또 좋은 예문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Is there 뭐뭐라는 패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연습했던 예문들 쭉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1: Is there a restroom nearby?
0: Is there a restroom nearby?
1: Is there a chance of rain today?
0: Is there a chance of rain today?
1: Is there a pet policy?
0: Is there a pet policy?
1: Is there a reason for the delay?
0: Is there a reason for the delay?
1: Is there a better option?
0: Is there a better option?
1: Is there a microwave here?
0: Is there a microwave here?
1: Is there a limit per customer?
0: Is there a limit per customer?
1: Is there someone who can help?
0: Is there someone who can help? Zach can help.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문 연습해봤고요. 이제

0: 오늘의 대화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1: 내일 예약이 확정되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복장 규정이 있나요?
1: 네,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을 권장합니다.
2: 알겠습니다. 명심할게요.
0: 네, 이 식당은 좀 복장 규정이 있는 그런 식당이네요. 자, 내일 예약이 확정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확정되다라고 할 때, 요 단어는 여행 많이 다니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확정 예약 그 이메일 받잖아요. 그거를 보통 confirmation email이라고 하죠. 네, confirm 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거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복장 규정이 있나요?
1: 아하.
0: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그냥 영어를 팍 떠올리셨어야 돼요. 그죠? 알고 계시죠? 네,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을 권장합니다.
1: I heard some English in there.
0: 그죠? 비즈니스 캐주얼. 뭐, 이거 그냥 영어로 쓰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복장, 그러면 비즈니스 캐주얼 드레스라고 할까요? 아까 복장 규정이 드레스 코드였잖아요. 뭘까요? 생각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명심할게요. 오케이, 명심. 뭘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영어로 듣고 올게요.
3: Your reservation is confirmed for tomorrow.
4: Thank you. Is there a dress code?
3: Yes, we require business casual attire.
4: Okay, I'll keep that in mind.
0: 내일 예약이 확정되었습니다.
3: Your reservation is confirmed for tomorrow.
0: Once again.
1: Your reservation is confirmed for tomorrow.
0: 자, your reservation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the reservation이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조금 더 개인적인 느낌이 들죠. 자, your reservation. 당신의 예약이 is confirmed. 확정되었습니다. For tomorrow,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풀어서 영어로는 얘기를 하죠. 아, 물론 내일 예약이라서 tomorrow's reservation is confirmed. 뭐 이렇게
1: Sure.
0: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뭐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장 규정이 있나요?
4: Thank you. Is there a dress code?
0: One more time.
1: Thank you. Is there a dress code?
0: 네, is there a dress code? 요 질문은 기억나시죠? 그럼 바로 이어서, 네,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을 권장합니다.
3: Yes, we require business casual attire.
0: What did he say?
1: He said, yes, we require business casual attire.
0: 조금 어려운 단어기는 해요, 그쵸? 자, 일단 we require라고 했는데 한국말로는 조금 부드럽게 권장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권장한다는 거는 그렇게 입고 와달라는 거예요. 약간 요구합니다. 보통 우리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이렇게 권장합니다라고 했는데 business casual attire. attire가 복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 다는 타이어 있잖아요. 그거 하나랑 발음은 똑같아요.
1: Attire.
0: Attire. 네. 그런데 스펠링은 어떻게 되죠?
1: Attire.
0: 네. 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복장이라는 뜻이고요. 그럼 business casual attire면 짧은 바지 입고 가도 돼요?
1: 안 됩니다.
0: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짧은 바지를 입고 가잖아요. 그럼 식당에서
1: 티셔츠도 안 되고요.
0: 티셔츠도 안 되죠.
1: 네.
0: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 식당에서는 지금 손님 복장으로는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재를 당할 수도 있어요.
1: And if they require it, that means it's a rule.
0: 네.
1: They can't make exceptions.
0: 맞아요. 우리말로는 권장이라고 했지만, require가 들어가면은 거의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입고 가셔야 해요. 자, 알겠습니다. 명심할게요.
4: Okay, I'll keep that in mind.
0: One more time.
1: Okay, I'll keep that in mind.
0: 네, keep 뭐뭐 in mind가 뭐뭐를 명심하다라는 뜻이니까요. I'll keep that 그 말을 in mind 명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끝났고요. 우리 다시 한번 더 들어볼게요.
3: Your reservation is confirmed for tomorrow.
4: Thank you. Is there a dress code?
3: Yes, We were

0: require business casual attire.
1: Okay, I'll keep that in mind.
2: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3: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2: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다시 한번.
4: Is there a dress code?
2: 자, is there a dress code? 중간에 어가 있는 거 여러분도 이제 아시잖아요. 그런데 잘 안 들립니다. 그 이유는 there하고 연음이 돼서 there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그게 굉장히 짧아요. Is there a dress code? 이죠. 그리고 드레스가 아니에요. 하나의 단어로 dress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돼요. 자,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연습해 볼까요?
4: Is there a dress code?
2: Is there a dress code?
4: Is there a dress code?
2: Is there a dress code? Very good. 자, 이렇게 발음 연습뿐만이 아니라 오늘 배웠던 패턴, 뭐 오늘 배웠던 문장 다 연습 많이 해주세요.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4: Excellent job, everyone.
2: 지금까지 케일린과
4: Zach이었습니다.
2: Speak now.
4: Start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쉽고 확실하게
2: 영어 회화 레벨 2
1: Easy English.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2: Hello, everyone. This is Jooch.
1: 네, 계속해서 강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7월호 14쪽에 나와 있는 7월 2일 목요일 순서를 함께 하시게 되는데요. 네,
2: 강의하면 lecture이잖아요.
1: Lecture.
2: 강의하시는 분들을 lecturer.
1: Lecturer.
2: 이게 발음이 언제나 힘들어요.
1: 네.
2: Lecturer.
1: 어, 맞아요. 어려워요.
2: Lecturer.
1: Lecturer.
2: Lecturer.
1: Lecturer.
2: Please welcome our lecturer, 어, 이보영 쌤,
1: 그렇죠.
2: to the stage.
1: 그러니까, please welcome our today's lecturer, 아마무게라고 할 때, 그러니까 lecturer, 어, 흔히 우리가 이제 강사라고 할 때, 네. lecturer라고 할 때,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준 것 가지고 갖고, 그다음에 instructor라는 단어도 쓰잖아요.
2: Instructor.
1: Instructor.
2: 강사분들은 인스트럭터라고 표현 많이 하죠.
1: 보통 많이 그러죠.
2: Right.
1: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강의를 잘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미나 씨가 강사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어떻게 강의를 잘 들었는지 소감을 말하게 돼요.
2: Mm-hmm.
1: 그러니까 강의만 듣고 이제 슬그머니 대부분은 나가죠. 뭐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2: right.
1: 사실 가서 직접 인사를 나누고 강의에 대한 의견과 감상 등을 전달한다면 좀 더 또 이제 기억에 남는 그런 강의가
2: right.
1: 될 것 같습니다.
2: Sometimes the Q&A time is very short, so you want to go ask like really personal questions.
1: Right.
2: Yeah, sometimes like 보영 쌤 같은 경우에는 빨리 가셔야 되지만 다른 분들은 남아서 이제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고
1: 저도 그래요, 선생님.
2: 그런 경우도 있으시겠죠.
1: 많이 그래요.

0: 네. 기차 타임만 타이트하지
1: 아,
0: 않으면. 그렇죠.
1: 그거는 네, 그렇죠. 제가 많이 어렵죠. 아유, 선생님은 참. 근데
0: 저도 가끔 그러거든. 끝나 가가지고 질문 있거든요. Q&A 타임에 질문 못 해가지고 너무 아쉬운 거야. 그렇죠.
1: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은 저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제가 부끄러움을 타요. 네.
0: 저도
1: 믿거나
0: 알고 있습니다.
1: 말거나. 아, 그렇죠. 너무 부끄러워서.
0: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실제 개인적으로 알게 되면 she's often very shy.
1: I'm very shy, basically. 근데 이제 와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영어 교육에 대한 얘기를 보통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럴 때 너무 신나서, 오랫동안 제가 그분이 이제 됐습니다, 갈게요라고 할 때까지 붙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0: Really? 붙든다고요?
1: 네, 제가 붙들고. 확실히 이해하셨나요? 그게 아시겠나요? 뭐 이래가면서
0: Are you
1: 아유
0: sure?
1: 참 네. 자, 오늘 내용에서는 강의 잘 들었다라는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강의가 좋았다고 하는지 조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부분도 이해하시게 됩니다.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들으니 기쁘네요.
1: 들어주신 그 예들이요. 아주 명료하고 참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0: 아, 그건 참 의미가 큽니다. 될수록 간단하게 하려고
1: 아,
0: 했거든요.
1: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Oh, thank you.
1: 네, 바로 이런 식으로.
0: Simple.
1: 네,
0: Very
1: 심플.
0: simple.
1: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어요.
0: Hi, I really enjoyed your lecture.
1: 네. Hi, I really enjoyed your lecture. 자, 우리말로는 잘 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 우리가 영어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때 가장 쉽게 우리가 할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는 게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렇게 할 거를 영어로는 그냥 그대로 뒤집어서 영어로만 쓰면은 일단 반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들었다 하면 I listened to your lecture 라고 일단 시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0: Listen은 그냥 듣는 건데, 그쵸?
1: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맥락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익혀가야 되는데 이럴 땐 정말 즐겼다라는 뜻으로 enjoy를 쓰게 됩니다.
0: I really enjoyed your lecture.
1: I really enjoyed your lecture. 누구 집에 가서 밥을 먹었을 때도 잘 먹었습니다라고 할때
0: Right.
1: I ate well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0: Ate well 하셨겠지만.
1: 그렇죠. 네. 그럴 때도 I really enjoyed the dinner 뭐 이렇게 말할 수
0: Right. I
1: 있잖아요.
0: really enjoyed your cooking.
1: 그렇죠. 바로 그거죠. I really enjoyed your cooking. 그럴
0: That's
1: 수만
0: right.
1: 이렇게 할수 있겠네. 근데 제가
0: Enjoyed.
1: 아까 I really enjoyed the dinner라고 했는데 우리가 방금 먹은 이 식사라는 뜻으로는 이렇게
0: Right.
1: 말할 수도 있나요?
0: Of course. I really enjoyed the dinner. I really 그 디너를 누가 요리했는지는 아는 맥락에서는 다
1: 네네.
0: 그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요리한 거를 잘 먹었구나, 즐겼구나라고 이해합니다. I really
1: 네.
0: enjoyed the dinner or I really enjoyed your cooking. They're both fine.
1: 네. 특히 내가 한 밥을 제가 참잘 먹어.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0: Right.
1: 내가 요리한 거 우리 애들이 참 좋아해요. 사실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말할 때, My children really enjoy my cooking.
0: That's
1: 이렇게
0: right.
1: 말할 수도 있는 거죠.
0: My cooking.
1: 아,
0: That's
1: 그러니까
0: right.
1: 잘 먹는다라고 할 때도 enjoy를 쓰고, 잘 들었다라고 할 때도 enjoyed를 쓰게 됩니다. I really enjoyed your lecture. 자, 그랬더니,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오히려 기쁘네요.
0: Thank you. I'm glad to hear that.
1: Thank you. I'm glad to hear that. 보통 이런 경우 10명이면 한 9.8명이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0: 거의 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1: 네.
0: I'm glad to hear that.
1: I'm glad to hear that. 네.
0: 또는 thank you. I'm glad you enjoyed it.
1: I'm glad you enjoyed it.
0: Yes.
1: 그렇군요. 그런 경우도 아까 이제 밥 먹는 얘기로 돌아가서
0: Right.
1: Thank you. I really enjoyed the dinner. 이렇게 말했을 경우에 여기서는 Oh, I'm glad you enjoyed my cooking. I'm
0: Right.
1: glad to hear that. 역시 말할
0: Glad to
1: 수
0: hear
1: 있는
0: that.
1: 거죠.
0: Sure.
1: 네.
0: I'm glad you enjoyed it.
1: 그렇습니다. I'm glad you enjoyed it. 그러니까 I'm glad 다음에는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to 다음에 동사가 바로 이어져서 뭐뭐뭐 하니까 내가 좋다. I'm glad to meet you. 이게 그거잖아요.
0: Yeah, I'm glad to meet you.
1: 만나서 내가 반갑다. I'm glad to meet you. 근데 이거를 to 말고 that로 넣어서 예를 들어서 that은 물론 빠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주어 동사가 이어져서 I'm glad I get to meet you in person finally.
0: Right.
1: 이렇게 말하면 드디어

0: 네와 직접 뵙게 되니 정말 그래서 제가 기쁩니다라고 좀 길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1: 직접 in person.
0: In person.
1: In person.
0: 그렇죠. 대면해서라는 말이 되겠는데요.
1: Right.
0: So, I'm glad to hear that 해도 되고 I'm glad you enjoyed it라고 뒤에 문장 형태로 이어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1: 근데 가끔씩 강사분들이
0: 네.
1: 이렇게 좀 재밌게 물어봐요. 구체적으로.
0: Yeah.
1: Oh, which part did you enjoy? 그러면 그게
0: 너무해. 정말 장난꾸러기 같지라고.
1: 아이 그뭐
0: 네.
1: 인조했다고 하니까.
0: 네. 특히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나요? 이렇게요?
1: 그때 이제 노트북을 딱 꺼내서 이런 부분이 좋았습니다. 뭐 감사했습니다. 뭐 나올 수 있겠죠.
0: 장난으로 그러는 거예요?
1: 아니요. 저도 그렇게 한번 당해본 적이 있어요.
0: 네.
1: 그분이 좀 재밌게 진짜 기억하는지
0: 네.
1: 정말 제대로 들었는지
0: 네.
1: 조금 테스트하기 위해서. Which part did you enjoy?
0: Which part did you enjoy? 근데 그게 꼭 테스트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진짜 궁금할 수가 있어요.
1: Right.
0: 예. 네.
1: The way to carry on a conversation.
0: Exactly.
1: 대화를 좀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어서
0: 네.
1: 내가 정말 이렇게 임팩트가 있었는지
0: 아,
1: 의미가 있었는지
0: 맞습니다.
1: 그럼 물어볼 수 있죠.
0: 그럼요,
1: 네.
0: 그럼요. 그래서 which part did you enjoy? 이렇게 그렇게 물어봐야겠다. 뭐가 특히 마음에 드셨나요?
1: Right.
0: 라고 했으면 진짜
1: 뭐 기억에
0: 궁금해요.
1: 남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0: 네,
1: 그렇죠? 예.
0: 맞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갔던 어떤 강의에서는 그 주최 측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신 거예요,
1: Oh,
0: 청중에게.
1: 서베이.
0: 네, 그래서
1: 오케이.
0: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걸 저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1: It would be good for you. Right.
0: Absolutely. 네. 그래서
1: That's good.
0: 다음에도 참고를 할수 있겠다 싶었죠. 여기서는 이런저런 걸다 빼고 그냥 고맙다라는 인사로 Thank you. I'm glad to hear that. 하여튼 누가 나한테 칭찬했다라고 하면 거의 무조건 다 I'm glad to hear that.
1: That's
0: 들어서
1: right.
0: 기분 좋은 얘기했다. I'm glad to hear that. 어머, 되게 아이가 어쩜 저렇게 아주 그 인사성도 밝고 이렇게 칭찬했다. I'm glad to
1: Right.
0: hear that. 그럴 수
1: That's right.
0: 있죠.
1: That's right.
0: 네,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2: Hi, I really enjoyed your lecture.
3: Thank you. I'm glad to hear that.
0: I'm glad to hear that. 자, 그랬더니 이제 미나 씨는 하는 얘기가 들어주신 예들이 아주 그 명료하고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웠거든요.
1: The examples were very clear and easy to follow.
0: The examples were very clear and easy to follow.
1: Right.
0: 네.
1: The examples. So the lecturer was providing many examples. Oh, those examples were very simple, very clear. 보영쌤 얘기인 것 같은데요.
0: 아니요, 아니요.
1: And easy to follow.
0: 제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이제 떠올려지는 게저 같으면 예를 들었다라고 할 때, the lecturer was giving examples or
1: Okay.
0: like taking examples라는 걸 기껏해야 말했을 텐데 선생님은 providing examples라고 하셨어요.
1: Yeah, providing
0: 되게
1: examples.
0: 있어 보이는 그런 단어잖아요, 선생님.
1: 주로 provide하고 example 같이 많이 쓰이잖아요.
0: 네,
1: 세트로, 그쵸?
0: 그렇죠. 그러니까 그잘 제공했다라는
1: Yes.
0: 뜻으로 examples. 자, 강의에서 들어줬던 바로 그 예들이라고 해서 the example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 예들이요, 어땠냐 하면은 were, 비동사로 이제 were가 되는 거죠. 과거형이면서 examples,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였기 때문에 이제 were라고 한 건데
1: Right.
0: the examples were 매우 명료했다. Very clear라고 합니다.
1: Very clear.
0: Clear.
1: Yeah. Clear is like very easy to understand, easy for me to comprehend.
0: 그렇죠.
1: Very clear. Yeah.
0: Very clear. Clear. clear 하면은 명료하고 확실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 Right.
0: 그래서 the examples were very clear. 그뿐이 아니라 and 그리고 easy to follow. 이것도
1: Right.
0: 하나의 표현이 되는데요. 내가 이렇게 쫓아가기가, follow 하기가 쉬웠다. easy to follow. 실제 발음할 때 to는 약하고 낮게, 빠르게
1: Right.
0: easy to follow가 되겠습니다.
1: 이 lecture 사이사이에 뭔가 이제 연결고리들이 많으면
0: 네.
1: 그걸 다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해하면서.
0: 네.
1: So to understand and follow what you're saying, you can simply say easy to follow.
0: Easy to follow.
1: Oh, your lecture was easy to follow.
0: Your lecture was easy to follow.
1: Right.
0: 그렇죠. 그러니까 그 들으면서 잘 이해가 그때그때 속속 된다라고
1: yes.
0: 하기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1: It's not easy.
0: 네, 항상 yeah. 많은 렉처를 해봤지만 할 때마다 it's quite a challenge for me.
1: Every lecture is a challenge.
0: 네, 저한테는 That's 모든 right. 렉처가 도전거리

0: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easy to follow라는 말을 듣는 게 가장 큰그 칭찬인 것 같아요.
1: Absolutely.
0: 제 생각에는.
1: That's
0: 자,
1: right.
0: the examples were very clear and easy to follow. 이제 examples가 clear하기도 했고 easy하기도 했다. 이렇게
1: Right.
0: A이기도 하고 B이기도 하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1: 아까 provide라는 단어가 갑자기 나왔는데
0: 네.
1: 여기다 provide를 또 이렇게 집어넣는다면
0: 넣는다면, 네.
1: the examples you provided were very clear and easy to follow 해도
0: 그렇죠.
1: 되겠죠. 네.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본 뼈대가 the examples were very clear and easy to follow인데 여기다 좀 사료 붙여서
1: Sure.
0: 그 강사님이 제공해주신 혹은 들어주셨던 예들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the examples 다음에 that you provided during
1: Right?
0: the lecture were very clear라고 이어줄 수도 있겠죠.
1: Right.
0: 네.
1: 갑자기 문장이 길어졌는데요.
0: 네.
1: 그냥 you provided 해도 괜찮아요.
0: 사실 우리가 영어를 이제 하다 보면요, 그 로망이라고 할까요? 그 하고 싶은 게 길게 말하고 싶어요.
1: Long
0: 네,
1: sentences.
0: 길게가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1: 그날이 꼭 옵니다.
0: 공감하시죠? 아니,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짧게 말하고 있는데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길게 살을 붙이고 싶을 때가 있지만 이걸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하다 보면 꼭 실수가 나와요.
1: Sure.
0: 네,
1: 뭐
0: 그래서 이제
1: 우리도 그런데요.
0: 그렇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실수를 하지 않고 짧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실수를 할 가능성을 감내하고라도 길게 말해볼 것인가. 뭐,
1: 도전해 보세요.
0: 네,
1: 네.
0: 도전해보세요. 자, the examples were very clear and easy to follow. 들어보겠습니다.
2: The examples were very clear and easy to follow.
0: 네. 자,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해주니까 그 말한 강사의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신다는 건 정말 강사 입장에서는 의미가 큽니다.
1: That means a lot.
0: 네, 영어로 간단하죠? That means a lot. 네.
1: 여기서 mean은 meaning이라는 뜻에서 이제 that means a lot to me.
0: That means a lot to me.
1: That's very special to me.
0: 그렇죠.
1: It's meaningful to me.
0: 네, meaningful to me. 자, meaningful 하면 의미가 있는 이런 말이, 뭐 유의미한 이런 말이 되는데 여기서는 that means a lot 이런 말 자체로 그것은 의미합니다. 많은 것을 문장 자체는 간단합니다.
1: That means a lot.
0: That means a lot. 이것도 아까 I'm glad to hear that 이런 말을 한 것처럼
1: Sure.
0: 많은 그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머. 정말 너무 감사해요. 뭐 이런 정도로 표현 저것 때문에 할것 같은데,
1: 너무 감사해요.
0: 근데 그게 영어로 that means a lot. 정말 많은 걸 의미합니다, 저한테.
1: 나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런
0: 그렇죠.
1: 맥락이죠.
0: 네, 그렇다고 특별한 또 스페셜 나왔다 싶을 것 같은데 스페셜 안 하셔도 that means a lot 이런 말 자체가 그런 뜻이 됩니다.
1: 맞아요.
0: 네.
1: 근데 주로 이제 thank you so much. 거기서 한 가지 한 문장도 붙여가지고 I appreciate that 하잖아요.
0: 네.
1: 근데 그 appreciate에 좀더 깊은 의미가 that means a lot.
0: That means a lot.
1: Thank you. That means a lot. I appreciate it. We say these three phrases, sentences together all the time.
0: 그러면 상대방이 그 말할 틈을 주지 말고 내가 빨리 이네 개에 다는 문장을 딱딱딱딱 이거 말해야 되겠구나.
1: Thank you, appreciate it. It means a lot. 이렇게 해도
0: 세
1: 괜찮죠?
0: 개면 되겠네.
1: 세
0: 네,
1: 개만. 네.
0: 알겠습니다. That means a lot. 정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한 이유가 뒤에 옵니다. 제가 사실은 될수록 간단하게 하려고 하긴 했거든요.
1: I try to keep it simple.
0: I try to keep it simple. 근데 저게 좋은 뜻으로 사실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1: Right.
0: 복잡하게 괜히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 I try to keep my lecture or presentation simple. 좀 간단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1: Keep it simple.
0: Keep it simple. 자, 그랬더니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1: I learned a lot today. Thanks again.
0: 네, 말 그대로 I learned a lot today. 아까 이 사람은 that means a lot이라고 했잖아요.
1: Right.
0: 여기서는 I learned a lot. 같은 a lot의 의미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1: I learned a lot today.
0: I learned a lot today.
1: From
0: 네,
1: your lecture.
0: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 마무리하면은 간단한 인사 되겠네요.
1: Perfect.
0: 네, 들어보죠.
3: That means a lot. I tried to keep it simple.
2: I learned a lot today. Thanks again.
0: 네. 자, 오늘 대화에서는 I'm glad to hear that도 있었고요. The examples were very clear and easy to follow. 그다음에 that means a lot 등등 있었습니다. 자, 대화 전체 들을게요.
2: Hi, I really enjoyed your lecture.
3: Thank you. I'm glad to hear that.
2: The examples were very clear and easy to follow.
3: That means a lot. I tried to keep it simple.
2: I learned a lot today. Thanks again.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자, 같이 말해볼까요?
1: Let's go!
0: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어요. Hi, I really enjoyed your lecture.
1: Hi, I really enjoyed your lecture.
0: 아유,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니 기쁘네요. Thank you. I'm glad to hear that.
1: Thank you. I'm glad to hear that.
0: 들어주신 예시들이 아주 명료하고 이해하기에 쉬웠습니다. The examples were very clear and easy to follow.
1: The examples were very clear and easy to follow.
0: 어우, 그런 말씀 주시니 의미가 참 크네요. That means a lot.
1: That means a lot.
0: 제가 될수록 간단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I tried to keep it simple.
1: I tried to keep it simple.
0: 오늘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I learned a lot today. Thanks again.
1: I learned a lot today. Thanks again.
0: 여기까지입니다.
1: Yay! All right. Good job, everyone.
0: 오디오 어학당과 함께 많이 말하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Mm-hmm.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4: Easy English.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2: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heighten, 뜻은 강화하다, 증폭시키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0: Chewing food thoroughly acts as a vital blood pump for the brain, delivering cognitive and digestive benefits, including heightened memory, reduced stress, and enhanced calorie control.
2: 여기서 heighten이라는 표현은 어떤 상태나 수준을 더 강하게 하거나 증폭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0: The event heightened awareness of the issue.
2: 그 행사는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뉴스에서
0: heighten awareness, heighten security
2: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기존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heighten 꼭 기억하세요.
0: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Thursday, the 2nd of July, and I'm your host, Choi Soo-jin. For 7 years, one dedicated rescue worker never hesitated to brave the front lines, whether navigating dense forests, scaling rugged mountains, or digging through disaster rubble, this hero always answered the call. His name is Chung Song, a legendary 119 search and rescue dog, now officially retired. 지진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에서도 구조견의 활약은 소중한 인명을 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7월 1일부로 7년 동안 헌신적인 구조 활동을 뒤로하고 은퇴한 전설적인 구조견이 있습니다. 부산 119 특수대응단의 인명 구조견 충성이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Throughout his career, Chung Song was a lifeline during major disasters and a savior to lost seniors. Now entering his golden years, this loyal companion will trade hazardous missions for a quiet, comfortable life in a loving new home. There, he can finally rest after years of selfless, dedicated service. 산악과 재난 공인 1급 자격을 갖춘 충성이는 7년 동안 281차례 실종자와 매몰자 수색 현장에 출동해서 16명을 구조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 나이로 80대에 접어든 충성이는 어제 은퇴식을 마치고 충북 청주시의 한 가정에 입양돼 더 이상 위험한 현장이 아닌 넓은 전원주택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사람을 위해 봉사한 만큼 모쪼록 충성이의 남은 삶이 더없이 행복하고 또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Joining us in the studio this Thursday morning is Jason Lee. Good morning, Jason.
1: Good morning, Soo-jin.
0: All right. Well, let's talk about this search and rescue dog, Chung Song. In human years, he's now in his 80s.
1: Oh, wow.
0: So it's about time that he retired. And yeah. Yesterday he did. Mm. But before that, he helped save so many people over the years. 7 years, in fact. He was part of more than 280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1: Wow.
0: And altogether, he saved 16 people's lives by, you know, finding missing people.
1: Mm-hmm.
0: So, yeah, I mean, that's incredible.
1: Talk about a career.
0: Yes, exactly.
1: They say dogs are man's best friend mm-hmm. is often the moniker that's attached to them, and certainly seems to have done his part throughout his career.
0: Yeah. Well, Chung Song is now going to spend the rest of his life in a house that has adopted, a family that's adopted him. And yeah, hopefully he'll have a happy rest of his life.
1: His name is Chung Song?
0: Chung Song.
1: Chung Song.
0: That means loyalty.
1: Okay. I was going to say, I wonder if there's an English meaning to that name. I'll bet there is.
0: Yes.
1: That
0: yes.
1: makes sense.
0: Mm.
1: Okay. And of course, you know, one of the reasons that they say dogs are man's best friend is because they're so loyal.
0: So loyal.
1: So,
0: yeah. It's amazing, isn't it? 자, 오늘의 무모한 문장 드리겠습니다. 정이 많이 들었는데 헤어진다니 아쉽네요. 충성이에 대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평소에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정이 많이 들었는데 헤어진다니 너무 아쉽다. 영어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와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을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If you have any stories about your pets, let us know. 반려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반려동물 이야기도 좋습니다. 다 샵1045와 반디도 유튜브로 받을 거니까요. 그쪽으로 많이 보내주시고 1부 마지막에 무모한 문장 살펴보면서 저희가 선물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많이 도전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즈 시작합니다.
1: 코리아's exports in June reached an all-time high of over $102 billion, making it the fourth nation to exceed the $100 billion monthly threshold behind Germany, China, and the U.S.
0: 6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1,02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됐습니다.
2: Fast-moving wildfires are raging in multiple states across the western U.S., forcing the evacuations of entire towns and prompting local governments to issue red flag warnings for high temperatures, low humidity, and strong winds.
0: 미국 서부 여러 주에서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며 맹위를 떨침에 따라 곳곳에서 마을 전체가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지방 정부들은 산불 발생 조건인 고온, 건조, 강풍을 경고하는 산불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2: A new generation of young Britons locked out of the 2016 EU referendum due to their age now believe Brexit has failed, with a majority demanding a fresh vote to rejoin, according to new polling of 18 to 28-year-olds.
0: 영국에서 18세에서 28세 연령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16년 브렉시트 투표 당시 나이가 어려서 투표권이 없었던 젊은 세대가 현재 브렉시트를 실패로 보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EU 재가입을 위한 새로운 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A nude painting by Italian artist Amedeo Modigliani has gone under the hammer for nearly 60

0: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에 좀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산불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local governments 지방 정부로 하여금 red flag warnings라고 하는 산불 적색 경보를 내리는 그 결정을 내리게 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도 될수 있겠지만, 그래요. 여기서는 뭐 대체할 수 있나요? Can we actually change the word prompting local governments to forcing local governments?
1: I guess you could, or I would say maybe
0: Leading,
1: leading
0: okay.
1: local government is the word
0: 그러니까
1: I would use.
0: 정말 forcing someone to do something 그러면 정말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움직이게 되다의 그런 느낌이라면 prompting A to do B라고 하면은 A가 B라는 결정을 내려야겠다라는 그 상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Fast-moving wildfires are raging in multiple states across the western U.S., forcing the evacuations of entire towns and prompting local governments to issue red flag warnings for high temperatures, low humidity, and strong winds. All right, let's take a break. 자, 여러분의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에 충성이. 구조견 충성이 얘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정경희 님이 You worked so hard, 충성. I hope you can rest in peace now. Well, 충성's not dead. When you say rest in peace, that
1: Yeah,
0: means
1: typically.
0: 이제 돌아가셨을 때 쓰는 표현이죠. Rest in peace는. 그래서 지금 이제 살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I hope you can rest
1: Peacefully?
0: peacefully. 이러면 돼요. I hope you can rest peacefully. 그러면 됩니다.
1: Or enjoy your retirement?
0: 네, 그렇습니다. So never say to a retired person, rest in peace, because that
1: Yeah,
0: means something
1: it
0: else.
1: can be very offensive.
0: 그래요. 조용수님, I really appreciate it. 정말 고마워, 충성아. 애썼네. 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5689님은 충성아 고생했어. 새로운 견생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길. 우리 집 6살 반려견 쌀이도 건강하자 하셨습니다. Yeah, to all the dogs out there. Hope you have a happy life. 박준용님은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저희 회사 친한 동료와 함께 모스를 듣는데요. 아침마다 오늘 배운 표현과 서로의 무모한 문장, 도전 문장을 비교해요. 제 모스 친구 윤재님께 오늘도 파이팅 하라고 샤웃아웃 하고 싶네요. Thanks, Angel YJ 하셨습니다. Oh, that's great. Co-workers listening to the show and then comparing notes. Oh, thank you so much for doing
1: Like
0: that.
1: a
0: That's great.
1: listening buddy.
0: Yes, running buddy 대신에. Oh, listening buddy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윤재님도 듣고 계시면은 사연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또 거꾸로 우리 준용님께 또 응원의 메시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let's take a song break. 무모한 문장은 오늘 이거예요. 정이 많이 들었는데 헤어진다니 너무 아쉽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This is Charlie Puth, Attention.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요, 정이 많이 들었는데 헤어진다니 아쉽네. 요거를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영어로. 오늘 오프닝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리캡을 한다면은, 그 구조견입니다. 구조견 이름이 충성인데요. 부산 119 특수대응단의 인명구조견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남은 여생은 행복하게 새로운 입양 가족과 보내게 된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정이 많이 들었는데 헤어진다니 아쉽네요. How would you say this in English? 지금 바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와 EBS 반디 앱, 또 유튜브 EBS 라디오로 보내주세요. He has put your records on by Corin Bailey Rae.

0: number that is, you know, the lowest or worst in a situation. But an all-time high is something that you've achieved in a positive way usually.
1: 네, 예문 보겠습니다.
0: He reached an all-time high score on his favorite video game.
1: 그가 가장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에서 개인 기록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 prompt someone to do something.
0: Prompting someone to do something is like leading them, or it could be giving them a signal. Okay, now, this is when you do it. So you're kind of helping somebody out to do something.
1: Mm. Or it doesn't have to be a person, so you can prompt something to do something.
0: Mm-hmm.
1: And prompt A to do B라고 하면은 A로 하여금 B하게 하다.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문 볼게요.
0: The world's largest oil reserve was discovered off the coast of Jeju Island, prompting oil prices around the world to plummet. Obviously, 네. this isn't true.
1: 상상 속의 문장이기는 한데, 세계 최대의 유전이 제주도에서 발견이 되는 바람에 전 세계의 기름값이 폭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폭락하게 만들었다. This prompted oil prices to plummet. 이런 구조입니다.
0: The one other thing I'll quickly mention about prompt is it could also mean to be on time.
1: Oh, yeah.
0: It's like, hey, make sure you are prompt or be prompt when coming into work tomorrow.
1: Prompt, 뭐, punctual, mm-hmm. 다 비슷한데요. 시간 잘 지킨다는 겁니다. 내일 시간 잘 지켜서 오세요. Be prompt. 그리고 이 사람은 참 평소에 항상 시간을 잘 지켜서 이렇게 나와. 그러면 this person is very punctual.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딘가가 잠겨서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 또는 참여하지 못한다. Be locked out of something.
0: Yeah, if you're locked out, then you're unable to do something or you're unable to get in to a place that you want to get into.
1: 예문 보겠습니다.
0: He was locked out of his house for the third time this month after losing his key again.
1: 벌써 세 번째 문이 잠겨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열쇠를 잃어버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열쇠로 실제로 이렇게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열쇠 잃어버리면은 못 들어갔었죠.
0: Yeah.
1: 요즘에는 이제 비번이 있으니까 막 쉽긴 한데.
0: Or eventually your parents will make you wear the key around your neck, right? Make a necklace
1: exactly.
0: for your key.
1: Yeah. I guess you could be locked out of your house in today's day and age if you forget your password for some reason.
0: Yeah.
1: Yeah. Then that can happen.
0: You can be locked out of your computer if you forget your password
1: oh, yes,
0: as well. Speaking of which.
1: 그러네요. 각종 우리 컴퓨터 웹사이트에 비밀번호들이 있는데 그거 잊어버리면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로그인이 안 되는데 그럴 때도 I was locked out of that site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 표현입니다. 경매에 붙여지다. Go under the hammer.
0: If you go under the hammer, then it means that you have been sold or something has been sold at an auction.
1: 자, 그럼 예문 보겠습니다.
0: A rare piece of china retrieved from the Titanic will go under the hammer next month.
1: 타이타닉에서 발견된 아주 희귀한 도자기. 도자기 뭐 그런 컵 같은 거. 그런 걸 china라고 하죠. 그게 이제 다음 달에 경매에 붙여집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화석, fossil.
0: Fossil is a piece of archaeology that has been retrieved from a long time ago. So it's something that has been found, like dinosaur bones. It could be rock with leaf imprints in it, things like that. But it's something that's very, very old. We actually just recently named our ice hockey team the Fossils because most of the players on our team are kind of older.
1: Old, okay.
0: So we decided, let's name ourselves the Fossils.
1: Let's not hide the fact that we are slightly older than those young'uns.
0: Yeah.
1: 아, 그래요. 선생님 허키팀의 이름이 The Fossils군요. 화석들.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40대? 50대?
0: Probably 40s and 50s. Yeah. There's a lot of, maybe half the team is actually 50 plus.
1: 좋아요. 멋진 것 같습니다. 자, 예문 주세요.
0: He had an incredible collection of prehistoric fossils exhibited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오에 겐자브로는 노년에도 꾸준하게 글을 썼습니다. 22살에 데뷔한 이후 60년 넘게 현업 작가로 활동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정확한 문체를 찾기 위해 노력했죠. 그의 노력엔 특별한 독서법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3년 독서법입니다.

해석법입니다. 오해겐자부로가 스승에게 배웠다는 이 3년 독서법은 읽고 싶은 작가나 시인, 사상가를 한 명씩 골라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작가의 생각과 문체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내 안에 새로운 언어 감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오해겐자부로는 이 3년 독서법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언어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건 바꾸는 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새로워지기를,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이 3년 독서법을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Thursday, the 2nd of July. I'm your host, Che Soo-jin. Now, in this second hour, we're going to read the New York Times together, and we called this segment News Coverage. 자, 오늘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아프리카 남수단의 열악한 교육 환경과 그럼에도 거기서 희망을 일구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보겠고요. 그 전에 2부 퀴즈 준비했는데요. Jason, give us the quiz.
1: Which of the following countries is not located in Africa? Is it 1, Ethiopia? Is it 2, Croatia? Or is it 3, Uganda?
0: 네, 오늘 기사의 배경은 아프리카 남수단인데요. 그렇다면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Number 1, Ethiopia. Number 2, Croatia. Number 3, Uganda.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우리말로 한 번 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에티오피아. 2번, 크로아티아. 3번, 우간다. 자, 이 중에 아프리카 국가가 아닌 나라 있죠? 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 무료고요. 유튜브로는 EBS 라디오 공식 채널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도 보시고 또 사연도 올려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사연 볼까요? 김민혜님, 오래전 3개월 공동 임보하고 입양 보냈던 또또. 정말 착하고 귀여웠어요. 좋은 주인 만나서 잘 지내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네요. 정확히 그때부터 냥이 좋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셨어요. 와우. So, 임보 is 임시 보호. And this is when you foster pets for a short period of time before they go on to their permanent, you know, family. And this person... did that for about 3 months with a cat and absolutely fell in love with cats in general. So yeah, that's great. 자, 그리고 3635님은 안녕하세요. 영어를 사랑하는 초등학교 4학년 박지안의 생일입니다. 매일 들으면서 등교 준비